된다라는 점. 자, 이제 제재는 뭐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 1년 1천 있고 3년 3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그러니까 33조 2랑은 상대적 취소, 자격 정지,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쪽은 없죠. 따로 규정은. 예. 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58강이고요. 장소와 위치 영단어 5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과 멀리 있는 물건, 가까운 장소와 먼 장소를 말할 땐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오늘은 거리 및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거리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here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을 보시면 H-E-R-E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혹은 여기에서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here 할 때 H-E-A-R은 듣다 라는 단어죠. 얘랑 다릅니다. 발음이 똑같지만 스펠링도 달라요. 자, 여기에는 here,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H-E-R-E. 자, 여기에, 여기에서 우리 가까운 위치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re is your phone 이렇게 말하면 너의 전화기 여기 있어 혹은 여기에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here 하면 여기에 가까운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멀리 있는 물건을 말하거나 먼 위치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there을 써주시면 됩니다. there, T-H-E-R이고요. 읽을 때는 there이라고 해요. 자, 역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there, T-H-E-R-E. 읽어볼게요. there. 네, 저기에서 혹은 거기에서 라는 의미로 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I hear something ther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데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저기에서 들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There은 이렇게 here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ose입니다. close. 가까운 혹은 가까이 라는 의미고요. 거리가 가까울 때 쓸 수 있겠죠. 자, close라고 발음을 하고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close. C-L-O-S-E.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close라는 단어는 닫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혹은 가까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 S 발음이 나요. 얘가 S 발음이 나요. 그런데 이 close가 닫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close가 아니라 close, Z 발음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 닫다일 때만 close, 가까운 가까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퀴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문을 닫아라라고 할 때는 close the door일까요? 아니면 close the door일까요? 네, 1번은 close the door, 2번은 close the door인데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닫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close로 발음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Our new office is very close to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했죠. 우리의 새 사무실은요,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과 매우 뭐하다, close, 가깝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운이라고 할때 우리 close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near인데요. near은 명사 앞에 쓰여서 무엇에 가까이에도 되고요. 형용사로 가까운 혹은 부사로 가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거리가 가까울 때 쓴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near, N-E-A-R, near. 자, 예문을 보면 Don't sit near the window라고 했거든요. Don't sit near the window니까 창문에 near, 가까이에 앉지 마가 되겠죠? near은 어디에 가까이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around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around라는 것은 무엇의 주변에라는 의미예요. 어떤 지점이 있으면요. 그 둘레에, 그 주변에라는 의미로 around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ar 살펴볼 건데요. far은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를 뜻합니다. far 써볼게요. F, A, R. 읽을 때는 far. 네,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don't go too far 이라고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의미가 되겠죠. far, 멀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아이가 여기 곰인형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here입니다. 반대로 저기, 먼 곳을 나타낼 때는 우리 어떤 단어를 쓰죠? 네, 맞아요. th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지점의 거리가 가깝고 먼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두 가지. 먼저 close 그리고 near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 봅시다. 이번에는 먼 거리예요. 멀리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네, F로 시작하는 단어 fa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을 더욱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십니다.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 달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변하는 것인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위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탐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자료들을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한번 찾아보고 함께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달의 위상 변화 실험 말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들요. 달의 위상 변화 실험해 보고 싶은데 그냥 알려줘, 무턱대고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특히 달의 위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도구들만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거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탐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오늘의 학습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달의 위상 변화 우리 모형 어떻게 실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태양의 역할을 해야 하는 물체를 선정해야겠죠. 태양 역할은요, 밝은 전등 혹은 손전등을 한쪽에 켜놓고 계속 빛을 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구 역할을 할 애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여기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태양 역할을 하는 전등이나 손전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놓아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의 역할은요? 그렇죠. 달 역할을 찾아야 하는데, 달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작은 공을요, 달 모형으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배치하는 거예요. 즉, 스마트폰이 있으면 원을 그리면서 이 달의 모습을, 달 모형을 배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하면 되는데, 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이는 달 모형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관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 우리가 손전등이나 뭐 등 같은 것을 태양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지구의 역할 하는 것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주변에 원 궤도 하나를 그리고 각 부분에 지금 달의 역할을 할 모형을 둔 거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얘를 촬영하게 된다면, 실제로 태양과 달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밝은 면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도구들이 있다면,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혹은 학교에서 이걸 진행하고 여러분이 탐구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한다면, 학교에서 제시된 재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질문할 때부터 그 재료를 가지고 탐구하려고 해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탐구의 과정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탐구를 설계할 거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달 모양은 날마다 달라지는데 이런 변화를 직접 실험으로 알아보고 싶어. 내가 어떠한 궁금증 때문에 어떤 탐구를 지금 설계하는 도중인지를 여러분이 맥락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를 모형으로 실험하려면 어떤 재료와 방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태양, 지구, 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려줘라고 여러분 질문을 먼저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탐구를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얻을 거거든요. 그럼 이 결과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결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서 각각의 우리가 얻어낸 결과다라고 한번 보면서 우리는 8가지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특징, 어떤 상대적인 위치인지를 파악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초승달 우리 손의 오른손이랑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달이 공전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구, 태양 사이의 각도가 조금씩 벌어지면 지구에서 달의 일부분이 태양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더 공전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에 오른손이 가득 채워져 있는 바로 상현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달이 지구 태양 방향에 대해 약 90도 각도를 이루는 위치에 오게 되면요. 달의 절반 오른쪽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그걸 태양빛을 받아 밝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이 점점 채워진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채워지다가 우리 4번의 위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달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할 때, 즉 어떻게 위치할 때냐면 태양, 지구, 달 순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달의 밝은 면 전체가 지구를 향하게 되는 거고요. 지구에서는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관찰되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태양, 지구, 달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가득 찬 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점점 다시 변합니다. 우리는 6번 위치의 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달을 우리는 하현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달이 지구 태양 방향에 대해 약 270도 각도를 이루는 위치에 오게 되면요. 달의 우리 손의 왼쪽 모습이죠. 왼쪽 절반이 태양빛을 받아 밝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더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되면 요 7번 바로 금음달의 위치에 가게 되는 거고요. 하현달 이후에 달의 밝은 부분이 점점 더 작아져서 가느다란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요 사계 위치에 오게 되는데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의 밝은 면은 태양을 향하게 되고 어두운 면이 바로 지구를 향하게 되어 따라서 지구에서는 달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러한 사계 위치에 오게 되는 겁니다. 즉,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탐구의 해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같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실험을 통해 달의 위상을 관찰했어 라고 해서 나의 맥락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관찰한 달의 모형 변화는 달의 공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은 어떤 위치에서 생기는지 설명해 줘 라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생성해 보셨으면요, 넣어서 여러분만의 답, 그리고 여러분만의 자료를 얻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잠깐.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시오. 이 개구리가 바라본 하늘은 과연 어떤 모양이겠소? 우물만큼의 하늘 아니겠소? 오늘의 속담은 바로 편협, 고립과 관련되어 있소.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와, 이 실험 결과 봤어? 화학 반응이 멋져.
2: 너는 화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온 환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1: 뉴스? 환경? 그런 건 잘 몰라. 나는 화학이 제일 좋아서 화학만 공부해.
2: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파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구나.
0: 오늘의 속담, 우물안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속담을 사용할 수가 있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허생전, 박지원. 남산 묵적골에서 7년 동안 글만 읽던 허생은 가난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섰다. 그는 한양제일의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아무런 담보 없이 돈 만냥을 빌려달라고 했고, 변씨는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선뜻 돈을 내주었다. 허생은 빌린 돈으로 안성시장의 과일과 제주도의 말총을 모두 사들이는 내전 매석을 통해 나라의 경제를 흔들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후 변산의 도둑대를 빈섬으로 데려가 농사와 외국 무역을 통해 풍요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한 뒤 화근을 없애기 위해 재물을 바다에 버리고 섬을 떠났다. 허생은 변씨에게 빌린 돈의 10배인 10만 냥을 갚아 그를 놀라게 했고, 이후 두 사람은 깊은 교분을 쌓게 되었다. 변씨의 주선으로 북벌을 계획하는 어영대장 이완이 인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자 허생은 나라를 구할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며 그의 그릇을 시험했다. 이완 대장이 예법과 사대부의 체면을 핑계로 제안을 모두 거절하자 허생은 명분만 앞세우는 집권층의 위선과 무능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칼을 들어 찌르려 했다. 놀란 이완은 급히 도망쳤고 다음날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비어있고 허생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허생은 좁은 유교적 틀에 갇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거부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꾸짖는다.
4: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입으니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3: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학이라는 우물에 들어앉아 그 안이 세상의 전부인 양 믿으며 살았습니다. 흰 옷과 뾰족한 상투가 문명의 상징이라 자부했지만 허생의 눈에 비친 그들은 바깥 세상의 거친 변화의 물결을 전혀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일 뿐이었죠. 이 작품은 헛된 명분과 예법에만 얽매여 실리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북벌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외쳐대는 집권층의 무능과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생의 말과 행동을 통해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꼬집으며 실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0: 오늘의 속담.

암, 우물안,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오.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이라.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물질의 종류에 따른 끓는 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열할 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모든 물질이 다 비슷한 온도에서 끓기 시작할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들을 가열해서 끓는 점을 측정해보고 이를 통해 물질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 또한 이 끓는 점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에탄올 20ml를 가지 달린 시험관에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끓임 쪽을 넣으면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주어 온도 변화를 더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중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열을 고르게 하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도계를 시험관 벽에 닿지 않게 고정하고 액체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찰해보세요. 이 온도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세톤 20ml를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실험 방법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물질만 에탄올에서 아세톤으로 바꾸어 실험합니다. 두 물질의 최종 온도를 비교하며 같은 조건에서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에탄올과 아세톤처럼 물질의 종류를 달리하며 끓는 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탄올 20ml를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가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 78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아세톤 20ml의 결과를 살펴보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 56도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같은 조건에서 가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구하고 두 물질을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 에탄올, 아세톤과 같이 각 물질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즉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최종 평가 2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1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볼 테니까요.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번부터 3번 문제는요, 김유정의 동백꽃을 읽고 여러분이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자와 서술자 단원에서 함께 배워봤었죠. 그래서 이 서술자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나였고요. 점순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소장농의 아들인 나, 그리고 마름의 딸인 점순이, 이 관계에 주목을 해서 여러분이 소설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술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서술자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서술자는 뭘? 몰라요. 그렇죠. 독자들은 다 아는 것을 모릅니다. 독자들은 점순이가 감자 왜 줬는지 알고, 그리고 그 감자를 거절당했을 때운 것이 왜 울었는지를 다 아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서술자 나만 몰라요. 그리고 우리 제시된 부분에서도 그럼 너 이단부터는 안 그럴 테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서술자만 나는 무엇을 그러지 말라는 것인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안 그럴게 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술자만 뭘 알지 못하는 이 어리숙한 서술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점순에 대한 열등감을 드러내면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지 않고요. 자, 독자는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그렇죠. 이것이 서술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점순과의 갈등을 차근차근히 해소해가며 독자가 갈등의 원인을 깨닫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점순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는 인물, 서술자 아니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점순을 관찰하여 독자에게 점순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인지 우리의 서술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미음 중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된 부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심리 제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심리를 제시할 때 직접적으로 심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 제시할 수도 있죠. 이 간접 제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든지 표정을 묘사해줌으로써 독자들이 이 심리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보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리를 정확하게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심리가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죠. 디귿,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얽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자, 여기에는 지금 나의 무언만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행동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

사람에 대해서 독자가 추측을 해야 되죠. 예, 닭을 죽이고 나서 굉장히, 그렇죠, 당황스럽고 놀랐구나라고 하는 걸 독자가 추측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 제시가 되겠죠. 자, 리을,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라고 하면서 심리 제시되어 있고요. 어딜 갔다 온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심리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된 부분이 아닌 것은 무엇? 그렇죠. 디귿. 그래서 3번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동백꽃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동백꽃이 제시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점순이와 내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백꽃에 이제, 나의 어깨를 짚은 채 점순이가 픽 쓰러지고,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백꽃은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나는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래서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재는 이 사춘기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랗다라고 하는 이 시각적 묘사와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라고 하는 후각적 묘사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계층 차이로 인한 불공정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장치 아니고요.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커져가는 인물 간의 미움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죠. 아니고요.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되어 순수하고 풋풋한 애정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 나와 점순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우리 찾아볼 수 없고 나의 고독한 심정을 반영하여 궁핍한 시골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독한 심정을 반영하기 위한 소재 아니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6번 문제는요, 양귀자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 소설에서는 여러분 작품의 이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미동에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그 경쟁하던 그 이야기잖아요.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죠. 자, 이 글에서 알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글 안에서 그 근거를 찾아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답인 이유로 찾아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경쟁을 엄청나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맞고요. 겨울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집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탄에 대한 서술이 있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쌀과 연탄만을 취급하던 이 경우 아버지가 이제 어지간히 돈을 모아서 김포 쌀상회에서 김포 슈퍼로 바뀌게 된 장면. 그리고 우리도 연탄 배달합니다. 라고 소리치던 그 장면. 그래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아, 연탄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전통시장의 영향력과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혹시 장면 찾으셨나요? 그렇죠. 보시면 구입할 게 많다 싶으면 새 정거장쯤 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가던 여자들이 시장 발걸음을 끄는 것도 새해 들어서의 버릇이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장을 가지 않게 됐죠. 그래서 3번 살펴볼 수 있었고. 4번 친척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일이 늘고 있다. 자, 이 장면 있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 이 소설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친척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것은 전통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답이 되겠고, 여러 생활 필수품을 모아파는 가게가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김포 쌀상에도 김포 슈퍼가 되면서 이렇게 여러 생활 필수품을 모아파는 가게가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기에 큰 오빠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큰 오빠가 라의 동네 여자들에게 했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인데요. 지금 보기에서의 큰 오빠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아무래도 주택가 자리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비록 정다운 이웃으로 둘러싸인 채 오순도순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전과 지금을 서로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다운 이웃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회가 변화했죠. 은성장 여관, 미림 여관, 거부장 호텔 등이 이웃이 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한창 크는 아이들이 있었다. 울 형제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제 아버지에게 이사를 하자고 졸랐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좀채 집을 팔 생각을 굳히지 못하였다. 집을 팔라는 성화가 거세면 거세

라고 할 것인가? 자, 동네 여자들은요, 김포와 형제의 공방전이 여기에 이르자 살판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전통시장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가지 않아요. 어지간한 건 모두 형제나 김포에 있었고 심지어 거기서 훨씬 더 싸게 팝니다. 라는 이야기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할까요? 어, 아니죠. 상황에 맞지 않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 이 얘기도 적절하지 않아요. 가격을 생각해서 시장에서 장을 봐야 한다? 가격을 생각한다면 시장이 아니라 여기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형제나 김포 슈퍼에서 보라고 하겠죠. 공방전이 잦은 동네에서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어, 본인도 이사를 하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돈 때문에 전통적 가치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5번처럼 말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 글의 주제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이 뭐냐면 사회 문화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소설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겠죠. 이 당시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죠. 산업화와. 그렇죠. 그리고 도시화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의 답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그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에 함께 합류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 그렇죠. 도시 변두리에 살고 있는 이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도시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 사회 문화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게 답안을 구성하였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부터 10번 문제는요, 김소월의 먼 후의를 읽고 풀어보는 문제인데, 김소월의 먼 후의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 중요했었죠. 우리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표현법의 특징 잘 알고 계셔야 하고 특히 이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볼게요.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 반복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삼음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해서 우리 삼음보로 구성된 것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 반복되고 있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자, 같은 단어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죠. 잊었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매 연에서 무엇무엇하면 잊었노라, 무엇무엇하면 잊었노라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리을.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반복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반복하는 방법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수미상관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에서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 시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시에서는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하면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는 그날이 온다고 해도 나는, 그렇죠,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임에 대한 무엇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가 되겠죠. 그래서 망설임, 미안함, 후련함, 외로움이 아니라 무엇? 그렇죠. 그리움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와 보기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여러분, 이 시의 말하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을 것 같고, 선생님과 함께 보기의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낙화입니다. 자, 여러분, 낙화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떨어질 낮.

밖에 꽃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장면에 대한 시가 되겠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지고 있대요. 무엇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이별을 한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연에 보니까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별을 한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래에 나오듯이 그렇죠. 결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했어요? 그렇죠. 이별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결별은 슬픈 거거든요. 그런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기쁜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어떤 표현이에요? 그렇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떨어져요. 꽃이 떨어지는 것 결별이죠. 그 결별이 축복을 이룩한대요. 무성한 녹음가,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자, 여러분,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거든요. 즉,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했구나.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나의 사랑도 이별이 있어야 무엇을 이룩할 수 있다. 그렇죠. 성숙을 할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와 보기에 말하는 이는 모두 이별을 경험했다. 맞나요? 오, 맞아요. 둘다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 1번이 되겠고요. 2번.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이 없다. 아니죠. 미련이 있으니까 이전 놀아, 이전 놀아, 이전 놀아, 이전 놀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보기에 말하는 이는 계절이 바뀌어 떨어지는 꽃이다. 말하는 이가 꽃입니까? 아니죠. 꽃을, 이 떨어지는 꽃을 뭐 하는 사람?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보기에 말하는 이는 아직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아니죠. 이별이. 그렇죠.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죠. 나의 성숙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와 보기에 말하는 이 모두 연인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회에 대한 소망은 두시 모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9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번. 이 시의 밑줄 친 시행에 쓰인 표현과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 곳을 살펴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잊었나요? 전 진짜로 잊을 수 있을까요? 나 잊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잊었노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잊었노라는 내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시적 상황을 바탕으로 밑줄 친 시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쓸 것. 그렇죠. 잊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현법은 반어적 표현 또는 반대로 표현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렇게 반어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면 자신의 이 속마음을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애절하게 표현하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당신과 헤어진 후에도 당신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해요. 반대로 표현하여 더욱 애절하게 속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4번 문제는 우리 양반전. 그래서 양반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 잘 알고 계셔야 하고, 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양반, 그리고 양반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신분상승을 노리는 평민 계급 모두를 풍자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 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경제력 있는 평민 계층이 생겼어요. 누구? 그렇죠. 이 소설에서도 우리 부자 있었잖아요. 자, 신분에 따른 혜택과 제약이 매우

그래서 우리 신분을 팔자마자 양반도 갑자기 잠방에 있고, 그쵸? 그 장면 볼수 있었죠. 자, 신분만큼 경제력의 영향이 점점 커졌다. 그렇죠. 부자도 원래 신분은 양반이 아니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렇죠. 이제 신분을 살수 있게 되었죠. 경제력의 영향이 커졌고요. 신분은 하늘이 정한 것으로 바꿀 수 없었다. 아니죠. 이 소설에서 그렇죠.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뭐 합니까? 매매하죠. 그렇죠. 사고 팝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다. 뭡니까? 그렇죠. 환곡제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역부터 미음 중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을 비꼬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양반을 비꼬는 표현 중에서 무엇을 비꼬아야 하냐면 경제적 무능함을 비꼬는 표현을 찾아주셔야 돼요. 쯧쯧,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내가 어떤 장면에 보고 한 거냐면 빚을 갚지 못해서 밤낮으로 울고 있는 양반의 모습을 보면서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비꼬는 표현이 되겠죠. 기억이 되겠고요. 니에는 소인 소인하며 자신을 낮추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장면인데 소인은 자신이 양반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팔고 나서 바로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무능함과는 관련이 없고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이라고 해서 홍패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써주던 증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 무능함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름난 음관이 되어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급제해서 얻는 벼슬이 아니라 조상의 공덕으로 얻는 벼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무능함과 관련이 없겠죠.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이오라고 했을 때이 도둑놈은 양반을 비판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양반의 무엇을 그렇죠.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을 비꼬는 표현은 기역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에서 풍자하는 양반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다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반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가득한 증서거든요. 근데 뭘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또는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허례허식. 그쵸.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 체면을 중시하는 그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서 풍자하는 양반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1번부터 5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락에 젖어 방탕한 삶을 산다. 오, 아니고. 권력을 세습하고 무위도식한다. 아니고. 3번. 허례허식에 빠져 체면만을 중시한다. 그렇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이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례허식에 빠진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14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의 창작 의도를 가장 바르게 파악한 사람. 그래서 이 글을 왜 지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그것을 판단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하래요. 그래서 보니까 양반전의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4. 즉 선비란 하늘이 내린 벼슬이요 사의 마음을 뜻이라 하는데 그 뜻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양반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권세와 이익을 깨하지 않고 출세에도 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공궁에도 사의 도리를 잃지 않고 이름과 저리를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야 한다 문벌과 지체를 재화로 삼아 대대로 이어온 덕을 팔아먹는다면 장사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양반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양반전을 짓는 이유가 양반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양반들이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양반전을 썼다라는 것이 지금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양반의 무능과 위선을 비판하고자 하는 글이야. 그렇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 심화된 물질주의 비판하고자 하는 것 아니고, 신분제도의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하는 것 아니죠. 돈으로 문벌과 덕을 사려고 하는 평민층을 비판하고자 하였군. 이것도 관련은 있는데, 위에 보기와 관련이 없죠. 그쵸? 안 되겠고. 양반의 처지가 몰락하여 양반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회를 비판하고자 한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 14번의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근거로 여러분이 답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겠어요. 자, 15번부터 17번까지는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고 여러분이 풀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적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이를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대략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그렇죠. 이 언급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2021년에 발생한 유기동물은 11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글에 제시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021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발생한 유기동물만 11만 마리가 넘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의 커진 몸집, 병원비의 증가 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가 나열된 그 부분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작고 귀여울 줄 알았던 반려동물이 너무 커진 것, 그리고 반려동물이 늙고 병들어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3번은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독일에서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전문가가 반려견을 사람들에게 분양한다. 그쵸, 우리 독일에 대한 언급 있었어요.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가에게서만 반려견을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5번,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일정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그렇죠. 독일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15번의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내용의 타당성을 높인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 내용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료를 이용하면서 출처를 분명히 하였다. 이건 무엇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그래프를 바르게 해석하여 개, 고양이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렇죠. 그래프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글쓰기의 생각이 향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자료를 인용하지도 않았고 두 가지 자료를 인용한다고 해서 글쓴이의 생각이 편향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임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에 대해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자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것임을 알게 하였다. 자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나의 그림을 표현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여러분, 표현 방법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의도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는가이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이 무엇에 있어요? 그렇죠.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에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에서 동물을 사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의 수가 11만 마리가 넘는다는 통계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동물을 제시하였다. 아니고요. 유기동물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동물 유기행위의 잔인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동물의 귀여운 외모를 부각하여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독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독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지금 이 글쓴이의 의도가 아니죠. 적절하지 않고요. 자판기로 손쉽게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장면을 통해 반려동물이 유기됨에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유기됨에 겪는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쉬운 동물 판매 과정을 자판기로 표현하여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이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였던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자판기로 표현한 거잖아요. 5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7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런 동기화는 여러분의 오답노트입니다. 우리 오늘 17번까지 풀어봤는데, 그 중에서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최종평가 2회의 문제 이어서 풀어볼 테니까요. 꼼꼼하게 풀고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절대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챕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어지는 네 개의 유닛 내용 공부해 볼 거고요. 먼저는 빈칭 대명사 it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it이 인칭 대명사로 그것이라는 의미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예문 볼까요? 이 연필이 is red, 빨간색이다. It is mine. 여기 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라는 의미예요. 앞에 나와주는 이 빨간 연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것이다. 이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문장의 주어 자리에 it이 나와주는데 의미를 가지지 않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교재는 빈칭 대명사 it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다른 교재들 보면 빈칭 주어 it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교재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여름이다 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비동사가 이다 라는 의미죠. 썸머가 여름이죠. 그러면 사실은 it's summer, 여름이다 의미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중요한 문장의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겠죠. 그때 써주는 것이 바로 빈칭 대명사 it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it이 나와주는데 it is summer, 여름이다, 계절을 얘기해 주는 문장에 지금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it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빈칭 대명사 it 또는 빈칭 주어 it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얘기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7월 10일이다. 문장의 주어 자리에 it이 나와줬는데 여러분들 해석되지 않는 바로 빈칭 대명사, 빈칭 주어 it이에요. 요일을 얘기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들, it is Friday, 금요일이다. 역시 it이 해석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몇 시니? 라고 쌤이 질문했는데 예를 들어 9시인 거야. 그러면 자, it's 9 o'clock. 사실 이것만으로 9시이다 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중요한 주어 자리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는 빈칭 대명사 it을 넣어주는 겁니다. It is 9 o'clock. 시간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바로 it이 여러분들 빈칭 대명사, 빈칭 주어로 활용되고 있는 예문이 되겠고요. 오늘 덥다. 날씨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It is hot today. 역시 it은 해석되지 않는 it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이것과는 쓰임이 다르다는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얘기할 때 우리 how far가 how far 얼마나 먼지를 물어봐 줄 때 써주는 거고요.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머니? 여러분들 it이 사용이 됐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리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빈칭 주어 it이 활용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명암이라는 건 뭐냐면 어둡고 밝은 거를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it is too dark here. too가 우리 너무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여기가 너무 어둡다. 자, it 주어 자리 보이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절, 날짜, 요일,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문장의 주어 자리에 it이 보이지만 그것이라면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빈칭 대명사 또는 빈칭 주어 it 이런 쓰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쌤이 유치하지만 암기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종종 마트에 가잖아. 마트의 재미 중에 하나가 뭔가요? 바로 음식을 맛보는 시식 코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쌤이 마트에 갔는데 그냥 만들어낸 얘기에 오해하지 마시고 시식 코너에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신 겁니다. 딱 보니까 음식이 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쌤이 먹었더니 그게 여러분들 날거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날거를 먹어갖고 나중에 폐가 막 이제 아프고 화장실에 들락날락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쌤이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아, 요게 날거라고 명시가 안 돼 있었네. 요게 날거라고 명시가 안 돼 있었네. 쌤이 여러분들 앞자 따갖고 유치하지만 암기법을 개발한 거고요. 물론 요게라고 얘기할 때 이 개자가 아닌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냥 암기법이니까 철자가 다른 거, 우리말 철자 다른 거는 양해해 주시고 요는 요일에 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걔는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날거라는 게 날이 중요하잖아, 여러분들. 날에는 두 개가 들어가요. 날씨와 날짜. 그 다음에 거는 거리고요. 명암, 우리의 명, 시간, 시 해갖고 아, 요게 날거라고

명시가 안돼 있었네. 이렇게 유치하지만 암기법 하나 기억해 주고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우리 요일, 계절, 날씨, 날짜, 거리, 명암, 시간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문장의 주어 자리에 it 보이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빈칭 대명사 it 또는 빈칭 주어 it이다라고 구분해 주면 되겠고요. 종종 시험 문제에 it에 밑줄을 그어 놓고 쓰임을 구분한 문제가 나와줍니다. 뭘 물어보는 걸까요? 빈칭 대명사인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것. 자, 그 이신지 구분하는 문제 우리가 쉽게 구분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문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번에 다음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보기를 보니까 전부 사람들 A부터 F까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뭐가 보이고 있나요? it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해석되지 않는 바로 빈칭 대명사, 빈칭 주어 it이 활용되고 있는 문장이고요. 하나씩 볼까요? A번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10시이다. it 해석되지 않아요. B 보니까 월요일이다. 요일을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C번은 9월 18일이다. 날짜를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D번은요, 거리를 얘기하고 있죠. About이 여러분들, 대략 의미를 사용 가능하고요. 대략 2km이다. 됐죠? 그 다음에 E는, 우리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에 이 사용된 거예요. It was cold. 추웠다. 그리고, 자, 이 동사, take란 동사의 과거형이죠. tak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시간이 얼마 걸리다. 자, 이런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걸렸다가 되는 거죠. 왜? 과거형이니까. It took 30 minutes. 30분이 걸렸다. 일종의 뭐냐면 시간을 얘기해주는 우리 빈칭 주어 이시다라는 거 확인되네요. 자, 문제 봅니다. 1번은요,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니? 요일을 묻고 있는 문장이고요. 질문 가운데도 그러네요. 빈칭 주어 it이 활용되고 있죠. 요일을 얘기하는 문장 아까 B번이었죠. It is Monday. 바로 B번 정답이었고요. 월요일이다. 그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3번 보니까 날씨를 묻고 있죠, 여러분들. 어제 날씨를 물어보는 거네. How was the weather yesterday? 어제 날씨가 어땠니? 바로 2번이에요. It was cold. 추웠다. 5번 볼까요? How long did it take to come here? 쌤이 아까 얘기했던 take란 동사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얼마 걸리다. 의미 사용 가능하고요. How long은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니? 라고 질문해 주고요. 답은요. 그렇죠. 우리 F1이 정답이 되겠죠. It took 30 minutes. 30분이 걸렸다. 6번 볼까요? How far는 얼마나 먼지, 거리를 물어봐 줄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library? 여기서 도서관까지 얼마나 머니? 자, 거리를 물어봐 주죠. 바로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It is about 2 km. 대략 2km이다. 이런 식으로 D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B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 밑줄 친 it의 쓰임과 같은 걸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주는 거예요. i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쓰임이 있고요. 오늘 공부했던 빈칭 주어 it 해석이 되지 않은 쓰임이 있다라는 거죠. A번은 바로 그러네요. 빈칭 주어 it이에요. It was a sunny day. 화창한 날이었다. 해석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반면에 B번은요. 그것은 새로운 컴퓨터이다.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인칭 대명사 it입니다. 2번 볼까요? Get up. 일어나. It is 7 o'clock. 7시다. 시간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그렇죠? 빈칭 주어 it이 나와준 거죠. 바로 그렇죠. A번과 동일한 쓰임이 되겠고 반면에 3번 같은 경우는 She bought a new car. 그녀가 새 차를 구입했다. It was white. 자, 그새 차가요. 그것이 흰색이었다. 이거잖아.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B가 정답 되겠고요. 6번. Don't go out. 밖에 나가지 마. It is dark outside. 밖에가 어둡다. 자, 우리 명암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빈칭 주어 it이 나와준 거죠. 우리 A번과 동일한 쓰임이 되겠고요. 8번 볼까요? 자, 한국의 현재 계절을 묻고 있는 문장입니다. What season is it in Korea now? 지금 한국에 무슨 계절이니? 어떤 계절이니? 근데 지금 주어 자리에 it이 보이죠? 의문문이다 보니까 비동사가 먼저 나와준 거고요. 분명히 주어 자리에 it이 보이지만 여기는 그런

계절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바로 비인칭 주어 이시예요. 정답은 A번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주 나와주는 문제의 유형이니까 우리가 해석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부정대명사라고 나와주는데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먼저는 우리 원이 부정대명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 정해지지 않은. 부정이라면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죠?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물건 또는 앞에 언급한 명사와 같은 종류를 언급할 때 원을 사용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문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I need a shirt. 내가 셔츠를 필요로 한다. I'll buy one.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원이 의미하는 거는 하나의 셔츠를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셔츠를 필요로 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셔츠를 하나 살 것이다 라는 건데 어떤 특정한 셔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셔츠를 얘기하는 거죠. 맞지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특정한 셔츠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이라는 부정대명사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받아주는 내용이 복수일 때는 오, once 이런 식으로 s를 붙여준 형태, once를 활용해 준다라는 거야. 예문 볼까요? 요번에는 신발을 필요로 한대. I need shoes. I'll buy these ones. 여기 원즈는 여러분들 슈즈가 반복됐기 때문에 원즈라는 대명사로 받아준 겁니다. 복수니까 원이 아닌 원즈가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 질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슈즈를 받아주는 거니까 원즈 대신에 댐이 나와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댐은요, 이미 공부했던 대로 그렇죠. 인칭 대명사죠. 그 앞에 디즈가 이것도 공부한 내용이네요. 이라는 의미로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 앞에 형용사가 나와주는 문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오지 못한다라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잡아주게 되면, 자, 이런 문장, 여기 만약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원즈가 정답인지 아니면 댐이 정답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댐이 정답이 아니라 원즈가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인칭 대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오지 못하니까 당연히 this them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내신 문제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one이나 once 또는 뭐 is이나 them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준다라는 거죠. 형용사가 보일 때는 인칭 대명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수일 때는 그렇다면 원으로 받아주는 거고 복수일 때는 원즈로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또 쉽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I bought a shirt. 내가 셔츠를 샀는데 I like it. 그게 마음에 든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시여러분들 바로 앞에 내가 산그 셔츠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원이 아니라 앞에 나온 그 셔츠. 당연히 is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bought shoes. 요번에는 신발을 내가 산 거야. 그리고 그 신발이 그것들이 마음에 든대요. 내가 구입한 신발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명사를 받아주는 거니까 요번에는 원즈가 아니라 그렇죠. 댐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 기본적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문제 통해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의 유형인데 1번 볼까요? I need an umbrella. 나는 우산을 필요로 한다. Do you have it? 너 그것을 가지고 있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때는 특정한 우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나 우산을 필요로 한다. 너 우산 하나 가지고 있니? 그냥 막연한데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우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s이 아니라 그렇죠. 원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볼까요? 일단 여기는 adopt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입양하다. 셀리는 세 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하기를 원한다. 그녀가요,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니즈가 왔죠? 꾸며줍니다. 그런데 여기 원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자, 니즈가 이란 의미로, 그렇죠. 얘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잖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원이 아닌, 그렇죠.

원즈가 되는 거예요. 자, 셀리는 세 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하기 원하고요. 그녀가 이것들, 이 고양이들을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4번 볼게요. I lost my razor. 내가 나의 지우개를 잃어버렸다. I have to buy it. 자, 이렇게 소식이 되면, 아니, 잃어버린 그 지우개를 얘기해. 뭐가? 이시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지우개는 맞는데, 여기서는 정해지지 않은 그냥 하나의 지우개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내가 나의 지우개를 잃어버렸고요. 그 잃어버린 지우개를 사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지우개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시 아닌, 그렇죠. 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아요. I have to buy one. 6번 볼까요? Sammy ate, 먹었다. Big cookies, 큰 쿠키들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는 먹었다. 나는 작은 쿠키들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cookies라는 우리 복수 형태의 명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대명사로 받아줬는데요. 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댐을 써주게 되면 앞에 나오는, 자, Sammy 먹은 큰 쿠키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작은 쿠키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 small이라는 형용사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댐이 올 수가 없고요. 여기는 그렇지요. 쿠키즈를 받아주는 복수니까 원즈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7번 가볼게요. My mother bought me a watch.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시계를 사주셨다. But 하지만 I lost one. 여기는 원이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잃어버린 거 바로 어머니가 나에게 사주신 그 시계를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시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시계를 받아줍니다. 원이 아닌 it. 이게 맞아요. 했죠? 7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B번 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주는 건데요. 보기에 it, one, once, they, them이 보이고요. 2번 갈게요. My father bought a bike. 나의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하셨고요. 그리고 give. 주셨대. 뭐를? 그 자전거를 나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나온 자전거, 특정한 자전거를 얘기합니다. 이시 맞겠죠. 그 다음에, 자, 5번은요. I have two shirts. 내가 두 개의 셔츠가 있대. But, 하지만, 핑크 나와주고요. Are too small for me. 자, 나에게 너무 작다. 뭘까요? 앞에 말하는 두 개의 셔츠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앞에 우리 주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가 정답 되겠고요. 6번 가볼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흰색 모자 하나와 세 개의 검정 모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모자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명사로 받아주는 건데, 여기는 three black, 꾸며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개니까 당연히 복수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뭐가 맞아요? 원즈가 정답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나의 컴퓨터는 was old. 낡았었다. 내가 팔았대. 뭐를? 그 오래된 컴퓨터. 그걸 판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it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but a new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는 물론 자 컴퓨터라는 명사를 대신해준 대명사가 맞긴 해요. 하지만 낡았던, 오래되었었던 내가 팔아버린 그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it이 아닌 맞아요. 원으로 빈칸의 정답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new가 또 꾸며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네요. 쉽게 정답이 나와주는 문제 유형이에요. 9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것들이 너의 photo albums. 자, photo album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진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복수로 나와준 거죠. 이것들이 너의 사진첩들이니 그렇대요. Do you want to look at 다음에 여러분들 뭘까요? 앞에서 말하는 그 사진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니 그것들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look at 다음에 우리 목적어 자리에 them이 정답이 되겠네요. Do you want to look at them? 됐죠? 앞에 나오는 your photo albums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부정대명사 두 번째 내용이 나와주는데요. 먼저는 뭔가 두 개를 얘기해 줄때 처음에 하나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쌤이 두 개의 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나머지 하나는 파란색인 거야. 그러면, one is red, the other is blue.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뭔가 둘이 있을 때, 처음에 하나,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뭔가 셋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을 언급해 줄 때는 중간에 another가 추가가 되는 거야. 왜?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one,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opinion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요. 좀 전에 봤던 대로 the other. 됐죠? 요번에는 쌤이 공을 세개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는 빨간색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고 나머지 하나는 노란색인 거야. 영어로 써줄 때는 one is red. 또 다른 하나 another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the other. 그러니까 one is red, another is blue, the other is yellow. 이런 식으로 됐죠, 여러분들? one과 another, the other.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A번에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가 나와주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This one is small. 이거 작다. Please bring me. 다음에 other가 나와주는데 여기는 another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봐봐. another가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작다. 나에게 또 다른 하나를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another는 꼭 셋이 나올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한 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바로 another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번 뭘까요? 메리가 두 마리의 개가 있대요. 힌트를 주고 있죠, 여러분들. 두 마리야. 그러면 처음에 하나 원이고요. 나머지 하나, 그렇지요? the other로 표현된다고 얘기했죠. another가 아닌 the other로 바꿔줘야 돼요. 메리가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흰색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검정색이다. 됐죠? 요번에는 자, 내가 세 개의 가방을 가지고 있대. 각각 하나씩을 얘기해 줄 때, 처음에 하나 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another고요. 나머지 하나 뭐예요, 여러분들? the other지요. 자, 이렇게 the others가 아닌 the other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는 세 개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란색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파란색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B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주는 건데요. 1번 볼까요? This towel is dirty. 이 수건은 더러워요. 다른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수건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수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야, 여러분들? Another가 그런 개념이에요. 바로 Another가 1번의 정답이 됐고요. Give me another. 4번, 그는 형이 두명 있대요. 둘이야. 처음에 하나, 원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한 명은 의사고요. 다른 한 명, 나머지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the other가 정답이 돼요. He has two brothers. One is a doctor and the other is a lawyer. Lawyer가 우리 변호사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5번 볼까요? 한 명은 한국에서 왔고요. 다른 한 명은 중국에서 온 거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일본에서 왔대. 세 명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각각 한 명씩 처음에 원이고요. 또 다른 한 명입니다. Another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 the other. 그러니까 one is from Korea, another is from China, and the other is from Japan.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요번에는 자,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몇몇, 써머리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others는 앞에서 말한 몇몇, 이걸 제외하고 다른 몇몇, 다른 일부를 얘기해 줍니다. 그 예를 들어, some are red. 몇몇은 빨간색이야. Others are blue. 하게 되면 다른 몇몇, 빨간색을 제외한 다른 몇몇, 일부는 파란색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Others와 the others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전에 우리 the other 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지요. 근데 여기는 the other에 s가 붙어 주는 거야. The others. 그럼 뭐야? 나머지 모두,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복수를 의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쌤이 10개의 공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몇 개는 빨간색이야.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노란색이야. 그럴 때는 the others are yellow.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냥 others는요, 앞에서 말한 걸 제외하고 다른 몇몇, 다른 일부를 얘기해 주는 반면에 the others는 앞에서 얘기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우리가 문제를 풀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A번에 빈칸에 RS 또는 the RS 중에 알맞은 말 써주는 문제 유형인데요. 2번 보면 보세요. 몇몇 남자아이들은 야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주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남자아이들이 몇 명인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몇몇 남자아이들은 야구를 좋아한다. 이거야.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남자애들 중에 몇몇은 야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 나와줄 때 문제 이용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때는들 범위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들 제외하고 또 다른 몇몇의 남자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몇몇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개념은 그렇지요. 바로 아르즈의 개념이에요. 그 그러니까 빈칸님들 아르즈가 정답으로 나와 있고요. 몇몇 남자아이들은 야구를 좋아한다. 하지만 또 다른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야. 반면에 3번 보세요. 여기는 애들 딱 범위가 지정이 됐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10개의 펜을 구입한 거야. 내가 구입한 10개의 펜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 보이시죠? 이런 식 문제 나와줄 때는 범위가 딱 정해진 거야. 그러면 앞에 5개, 일부를 얘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는, 둘 중에 어느 거 수준 문제가 나와줄 때는, 그럼들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범위가 지정되고 앞에 일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빈칸 먼저 나와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범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나와줄 때 원하는 그런 정답 유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답은, 그렇지요. The RS가 정답이에요. 내가 10개의 펜을 구입했고, 5개는 검정색,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빨간색이다. B번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과라는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줄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게으르다. 자, 어떤 사람들 some people 부지런하대요. 우리 hardworking이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뭐 근면한 이런 의미 사용 가능하고요. 동사 먼저 써줘야 되겠죠. Some people are hardworking. 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지요. others로 표현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게으르다. are lazy. Some people are hardworking, but others are lazy. 3번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자, 뭐뭐 중에 일부를 얘기할 때는 Some of 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일부니까 Some of 이 사람들, these people. 영어를 사용한대요. Is English. 하지만 but 나머지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나머지 사람들이란들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the RS가 활용이 되는 거죠. The RS is Korean. Some of these people use English, but the RS is Korean. 바로 3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밑줄 침의 쓰임이 어법상 올바른 거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1번을 보면 몇몇 여자아이들이 장미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런데 the other는 나머지 한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do not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정확하게 여자아이들이 몇 명인지 얘기가 안 나와줬죠? 딱 지정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여자아이들은 장미를 좋아하고, 또 다른 몇몇. 자, 좋아하지 않는다. Others do not. 이런 식으로. 또는 예를 들어 10명의 여자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몇 명의 여자아이들은 장미를 좋아한다. 그리고 하지만 나머지 전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또 the others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the other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번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이지요. 자, 나의 엄마의 휴대전화가 is broken. 고장난 상태인 거야. She has to buy another. 그러면 또 다른 하나를 사야 한다. 괜찮죠,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의 휴대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I have oranges. 내가 오렌지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렌지들로 범위가 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신선하고요. But, 하지만 나머지 전부. 뭐야? The others are not. 이게 맞겠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2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먼저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벌써 어느덧 20강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아직도 20강이야가 아니라 벌써 20강이야?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즐겁게 자리에 앉으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 48번부터 63번까지 함께 풀 건데요. 그 전에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진짜 행운에서 하늘이는 어릴 때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쌓기를 했다. 정답은 X죠. 모래성 쌓기가 아니라 소금 만들기를 좋아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고 또 모래가 더 많은 그런 소금이지만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늘이가 마법의 소금을 만들었네 하면서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X였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재밌는 퀴즈 마지막에 보여줄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합시다. 자, 교재는요. 72쪽이고요. 3문단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읽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소원이 안 나왔어요. 하늘이의 소원이. 선생님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물비늘이 반짝이는 바다 위로 엄마의 고함과 나의 웃음소리가 경쾌하게 흩어졌다. 엄마가 화나서 고함 치신 건가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엄마 소원 빈 적 있어 하니까 있지, 많지. 하늘이 다리랑 엄마 다리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빈 적 있지 하니까 약간 울컥하고 가슴이 찌르르 했지만 분위기를 바꿔서 하늘이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말, 어떤 것이 있었죠? 그런데 매끈한 내 다리랑 엄마의 왕두꺼운 다리랑 바꾸면 내가 손해 아니야?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 하면서 엄마가 고함을 치시고 나는 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지난 시간에서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 다리는 엄마 거 해. 내가 소리치자 나를 쫓아오던 엄마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막 너 하면서 잡으려고 하시다가 쫓아오시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춰서신 거죠. 멍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모아놓은 숨을 터뜨리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다. 소원은 이루어져야 좋은 거 아니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소원이잖아. 근데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다.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치? 엄마 다리는 그냥 엄마 거 해. 이렇게 말하는 하늘이기 때문에 소원이라고 다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문단으로 넘어갔어요. 어느새 약속한 한 달이 지났다. 마람언니가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섭섭해서 어떡해요. 엄마가 마람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뭐가 섭섭해. 군소리쟁이 마람 없어지면 속 시원하지 뭘. 마람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잖아요. 한 달 동안만 하늘이 집에 묵기로 했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죠. 엄마는 직접 만든 귤차랑 몇 가지 음식을 마람언니에게 건넸다. 나는 밤새워 만든 팔찌랑 편지를 선물했다. 마람언니가 허리를 숙여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약속한 한 달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감정,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등도 쓰다듬고 그다음에 음식이랑 귤차 그다음에 나는 팔찌랑 편지를 주면서 이제 이별 헤어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48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는 거예요. 가. 엄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루어졌다면 엄마의 다리와 하늘이의 다리를 바꾸어진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나. 하늘이는 모든 소원은 이루어져야 좋다고 생각한다. 맞나요? 소원이니까 꼭 이루어져야지.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다행이야. 엄마 다리는 엄마 거 해.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을 때, 3문단 봤을 때 어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다. 마람언니는 밤새워 만든 팔찌와 편지를 하늘이에게 선물했다. 팔찌 편지 있었어요. 선물한 것도 맞아요. 하면서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왜?
마람 언니가 하늘이에게 선물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이가 마람 언니에게 선물한 거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실수하기 좋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준 건지 헷갈리지 않도록 지문에서 찾으셔야 해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가.

49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엄마, 그러니까 엄마 다리는 엄마 거 해. 이 말을 듣고 알맞게 말한 거예요. 시오,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을 거야. 일단 쭉 읽어볼게요. 유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하늘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 해나는 엄마의 다리를 거부하는 완강한 하늘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 라고 했네요. 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 이런 기분이 아니라 뭔가 뭉클하면서도 뭐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절망적인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하늘이의 마음. 나는 엄마 다리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가진 대로 살 거야 하는 당당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엄마의 그 왕 두꺼운 다리보다 나의 매끈한 다리가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바꾸면 손해야. 밝게 얘기했으니까 당당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엄마의 다리를 거부하는 완강한 강하게 거부하는 아, 너무 싫어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엄마가 너무 낙담하거나 우울해 하실까봐 그렇게 재밌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무 완강한 마음은 아니죠. 그렇죠? 엄마 다리는 엄마 거 해 하는 것이 알맞게 말한 친구는 유나입니다. 유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또 잘 봐야 하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엄마 다리는 엄마 거 해라는 말을 통해서는 당당한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고요.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상황을 쭉 보면 하늘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면요. 50번. 니은의 의미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약속한 한 달. 약속했나? 한 달? 무슨 기간에 약속한 거지? 선생님이 그 앞에 이야기를 설명해 줬었죠. 1층에는 하늘이네가 살고 2층에 한 달간 새를 들어 사는 이라크인 마람 언니가 왔었는데 한 달이 다 지난 거예요. 자, 그럼 니은의 의미. 마람 언니가 한 달 안에 소원을 말하겠다는 약속? 아니었죠. 소원을 말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하늘이었어요. 마람 언니가 한 달 동안 하늘이네 집에 머물겠다는 약속. 이거죠, 이거. 마람 언니가 하늘이네 가족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겠다는 약속?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51번 문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발표하고 질문해요라는 단원에서 질문, 왜 하는 거고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한테 해야 좋고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유정인의 학급 회의에서도 봤듯이 사회자에게 질문해야 할지 의견을 낸 사람에게 질문해야 할지 질문하려는 대상도 중요하잖아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알맞을까 봅시다. 마람 언니가 떠날 때 음식을 건넨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음식을 건넨 사람은 누구였어요? 어머니였잖아요. 엄마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밤을 새우며 팔찌를 만들었을 때 어떤 기분으로 만들었나요? 팔찌를 만들어서 선물한 건 누구였어요? 아, 하늘이었죠. 그럼 하늘에게 질문을 해야죠. 뭔가 만들어서 마람 언니 마지막이니까 선물을 하기는 했는데 누가 어떤 선물을 건넸는지 이런 것도 잘 기억해야지 누구에게 질문하는지를 알맞게 연결할 수 있었겠네요. 자, 더 읽어봅시다. 엄마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마람 언니는 웃기만 할 뿐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제 어디로 가? 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한올 가족 좋은 사람이다. 행복했어. 잊지 않을게.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름 하늘인데 왜 한올로 자꾸 나오지? 교재가 잘못됐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라크인이기 때문에 한국말 사용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하늘이라고 하니 한올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마을 버스가 오는 데까지 함께 걸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버스가 다가왔다. 마람 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며칠 걸린다. 괜찮지? 소원 얘기였다. 아, 소원을 말했나 봐요. 아직은 모르지만 뭘 빌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며칠 걸리는데 괜찮지? 얘기한 거예요. 하늘이에게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으니 마람 언니와 더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너무 아쉽나 봐요. 아, 소원 안 이루어져도 돼. 나는 언니랑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마람 언니가 버스에 올라타서 손을 흔들었다. 이제 작별할 시간이에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고 나도 손을 흔들었다. 마을버스가 출발하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데 언니랑 더 같이 있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5번. 53번. 이 글의 내용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나래. 마람 언니는 앞으로 어디 갈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어. 아니죠.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 다음에 어디로 가냐고 엄마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둘이. 마람 언니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하늘이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 맞죠. 아, 언니, 소원 안 이루어져도 되니까 같이 있고 싶다.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울기도 하고, 그렇죠. 가훈. 소원을 들어주는데 며칠 걸린다는 마람 언니의 말에 하늘이는 실망하였어. 아니에요. 소원 안 이뤄줘도 돼. 언니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이에요. 아, 며칠이나 걸려? 아, 못 기다리겠는데 소원 좀 빨리 들어주지. 이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둘이네요. 54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맞췄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질문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늘이네 가족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누구한테 이 질문을 했겠어요? 마람 언니한테 했겠죠. 하늘 가족 좋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까닭은 무엇인가요? 했으니까 세 가지 목적 중에 무엇에 해당될까요? 왜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라고 바꿔 질문할 수도 있죠? 그것은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니?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했니? 하는 것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가. 숨겨진 뜻,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55번입니다. 다음 질문 가운데 하늘이게 할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서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질문하는 건지도 중요합니다. 표시할까요? 하늘이에게 할 질문입니다. 인물이 많아요. 엄마도 있고, 하늘이도 있고, 마람 언니도 있는데, 하늘이에게 할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마람 언니가 떠날 때왜 눈물을 꾹 참았나요? 눈물 꾹 참았던 거 누구예요? 물론 가고 나서 흘리기는 했지만 꾹 참았다. 누가? 하늘이가. 그러니까 하늘에게 할 질문으로 알맞은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2. 슬픔을 공감하기 위해 엄마를 세게 껴안은 것인가요? 엄마를 더 세게 껴안았잖아요. 그게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함인가요? 하늘이에게 질문할 수 있죠. 왜? 같이 운 것은 몸도 가느게 떨리면서 엄마도 우셨는데 엄마와 함께 운 사람이 하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역시 할수 있죠. 이제 어디로 가냐는 물음에 왜 답을 말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하늘에게 할 질문이 아니라 누구한테 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마람 언니한테. 엄마가, 하늘이 엄마가 이제 어디로 가냐고 했는데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은 질문하는 대상이 잘못됐었죠. 친절하게 두 가지라고까지 해줬으니까, 보통 하나만 맞던데 하면서 또 실수하지 말고 두 가지인 것에도 표시하고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했다면 정답이에요. 자, 이제 또 이어집니다. 오문단 선생님 읽어볼게요. 며칠 뒤 집으로 커다란 택배가 도착했다. 오, 궁금하죠?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빠, 엄마, 나 모두 입이 떡 벌어졌다. 이런 거예요. 반질, 반질 윤이 나는 날렵한 전동 휠체어가 눈앞에 있었다. 아, 택배가 무엇이 왔을지 궁금했는데 뭐예요? 반질반질 윤이 나는 새 건가 봐요. 날렵한 전동 휠체어가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어. 나는 반쯤 넋이 나간 채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렇게 놀란 채로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한 거겠죠? 아빠도 크게 기뻐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우리한테도 이런 행운이 다 오네. 신청자가 많아서 기대 안 했는데.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말로는 몇달 전에 장애인 후원재단에 전동 휠체어를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된 거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마람 언니가 이루어준 소원이란 걸. 아, 하늘이가 빈 소원이 이건가 봐요. 전동 휠체어를 갖게 해달라는 소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게 장애인 후원재단에 전동 휠체어를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된

그래서 받았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늘이는 마라언니와 둘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 언니가 며칠 걸린다고 들어준다고 했던 소원은 정말 들어줬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도 여러분이 입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이제 헤어졌는데 택배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선물같이 온 것이 전동 휠체어였고, 물론 진짜 엄마 아빠가 생각하시는 대로 장애인 후원재단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늘이 혼자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람언니가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하늘이가 언제 소원을 빌었지? 궁금해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면 됩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닷가에 마람언니와 나, 단둘이 있었다. 신중하게 결정한 거지? 한번 말하면 바꿀 수 없다. 마람언니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결심한 거예요. 자기 소원 이거 빌겠다고. 하늘, 소원 말해. 나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소원을 말했다. 소원이 뭘까요? 제 소원은 전동 휠체어를 갖는 거예요. 편하고 튼튼한 전동 휠체어를 주세요. 아,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던 하늘이의 소원이 드디어 나옵니다. 뭐요? 전동 휠체어를 갖는 것. 지금 휠체어를 가지고는 있지만 튼튼하고 그런 편한 전동 휠체어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원한다라고 마람 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언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표시하면 좋겠네요. 문제 볼까요? 56번. 하늘이가 오랫동안 고민하다 말한 소원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무엇을 갖는 거예요? 단짝 친구를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말한 것은 아니었죠. 무엇을 갖는 거예요? 전동 휠체어. 선생님, 저는 휠체어라고 썼는데 괜찮은가요? 아, 안 돼요. 전동 휠체어라고 써야 해요. 그래서 그대로 찾아 쓰라고 하기도 했었고, 휠체어는 이미 하늘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물로 뭔가를 잘해서 최신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최신 휴대전화가 아니라 몇년 전에 나왔던 휴대전화를 받았어요. 똑같나요? 아니죠. 내가 원했던 거는 최신 휴대전화잖아요. 같은 게 아니에요. 휠체어랑 전동 휠체어도 다릅니다. 하늘이가 갖고 싶었던 것은 전동 휠체어예요. 이렇게 딱 적어주셔야 합니다. 57번. 기억과 니은의 의미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기억은 입이 떡 벌어졌다였죠. 입이 떡 벌어진 건 뭐예요? 너무 놀란 거. 몹시 놀란 거예요. 무덤덤한 거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고요. 많이 먹었다? 먹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너무 입이 떡 벌어서 놀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 설명 너무 잘해주신다. 이러면서 보는 거 아니죠? 입을 닫고 이제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면 됩니다. 니은, 넋이 나간 채 이거는 뭘까요? 화가 난 건가요? 넋이 나간 거 선생님이 연기를 해볼까요? 약간 좀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뭐예요? 화가 난 표정인가요, 이거? 긴장한 표정인가요? 긴장한 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멍하게 있는 채. 이게 넋이 나간 채의 의미랑 가장 비슷하죠. 멍하게 넋이 나가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넋이 나간 거. 연기하기 좀 어렵네요. 입이 떡 벌어진 건 쉬운데. 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몹시 놀랐다. 니은은 멍하게 있는 채 이런 의미로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8번입니다. 디귿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친구예요. 디귿이 뭐였어요? 이런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제목 뭐였죠? 이야기의 제목은 진짜 행운이었는데요. 이런 행운은 어떨 때 나왔죠? 지문에서? 전동 휠체어를 받고 어머니께서 아 이거 신청했던 거 우리가 운 좋게 받았나 봐. 이런 행운이 우리에게 오다니 했을 때 나왔던 것이죠. 성준, 하늘이가 걸을 수 있게 된걸 의미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재민이, 전동 휠체어 신청에 당첨된 것을 의미해. 아 이게 진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당첨된 게 아니라 높은 확률로 마람 언니가 소원을 들어준 것이겠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행운은 아 우리가 신청했던 거 당첨됐구나 그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재민이가 알맞게 설명했네요. 59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보기처럼 인물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인물의 답변을 예상하여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0: 질문했을 때 인물의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각각 인물들의 성격도 알고, 또 우리가 궁금한 점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하고 예상 답변을 적어보는 것이 서술형 문제네요. 보기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누구에게, 하늘에게 질문을 하려나 봐요. 무슨 질문일까요? 마람 언니가 이루어준 소원이란 걸 어떻게 알았나요? 전동 휠체어를 보고 엄마 아빠는 와, 신청한 게 당첨됐나 봐 하셨는데, 언니가 소원을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답변. 답변은 여러분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이 입장에서 답변을 예상해서 쓰는 거예요. 마람 언니가 떠나기 전날 밤에 내가 소원을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겠죠. 질문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그 사람에게 하면 되고, 인물에게 하면 되고, 답변은 질문한 사람이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늘이에게 할 수도 있고, 엄마나 마람 언니에게 할 수도 있죠. 보기에서 하늘이가 나왔다고 해서 하늘이에게 또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늘이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예시로 이걸 가져와 봤어요. 마람 언니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마람 언니에게 궁금한 점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늘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 거라고 생각했나요? 뭘 고민해? 하면서 이제 다리를 봤잖아요.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왜 하늘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답변할 때는 마람 언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가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랄 것으로 생각했어요. 실제 소원은 그게 아니었지만 예상했을 때 하늘이가 걷기가 불편하니까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정답은 정말 다양하게 적었을 수 있지만, 알맞은 인물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그리고 답변할 때는 인물의 상황에 이입을 해서 내가 이 인물이라면 이렇게 답변했겠지? 알맞게 짐작한 답이라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에게 질문해도 되고, 하늘이 엄마에게 질문해도 되고, 선생님이 가져온 것처럼 마람 언니에게 질문해도 되지만, 너무 엉뚱한 질문이나 아니면 알맞지 않은 답변을 적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늘이에게 질문하는데, 소원을 하나 더 들어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빌었을 것 같나요? 했는데 하늘이가 걷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고 싶어요 했으면 우리가 알던 하늘이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하늘이는 있는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걷게 해달라는 소원 대신 휠체어를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짐작했던 성격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눈을 떴다. 소원을 빌고 나면 펑 하고 연기가 난다거나 짠 하고 휠체어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람 언니가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에게? 겨우? 왜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 도구의 도움을 받으라면서요. 그건 그런데 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줄 알았지. 이제야 마람 언니가 내 다리를 봤던 이유를 알았다. 나는 내 다리나 다름없는 휠체어를 떠올렸는데 마람 언니는 진짜 내 다리를 말한 거였다. 이걸 두고 동생 이모라고 하던가? 학교에 가면 김똑똑한테 물어봐야겠다. 동생 이모 뭐지? 아, 동상 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잘못 말한 거죠. 그래서 동상 이몽을 말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동상 이몽이라고 하는데 동생 이모라고 하늘이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쉬워하는 마람 언니에게 내 생각을 전했다. 엄마도 언니가 말한 거랑 비슷한 소원을 빈 적이 있대요. 무슨 소원? 하늘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 그런데 그건 좀 별로예요. 마람 언니가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째서? 이게 나잖아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순간 마람 언니의 표정이 텅빈듯 멍해졌다. 곧울것 같은 얼굴이 되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얼, 내가 어리석었다. 변해야 하는 건 한얼이 아닌데, 바로 이 세상인데. 정말 미안해 하면서 사과하고 있죠. 마라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섣불리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이 든 거죠. 60번. 마라머니가 하늘이의 다리를 봤던 까닭은 무엇이죠? 정답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하늘이의 다리를 봤던 까닭? 하늘이가 걷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61번. 하늘이가 엄마의 소원이 별로라고 말한 까닭 찾아볼까요? 엄마도 그런 소원 빈적 있었는데 좀 별로예요. 현재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아니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게 저잖아.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의 소원은 별로예요. 이렇게 했겠죠? 62번.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두 명입니다. 기억. 이게 나잖아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이걸 읽고 세아는 기억을 듣고 마라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야. 미안해라고도 실제 얘기하죠. 기억에는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려 하는 하늘이의 태도가 담겨 있어. 이게 나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려는 태도죠. 기억에는 불편한 다리를 고치고 싶어 하는 하늘이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나니까 내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 두 명이니까 세아와 재민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3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니은에서 마라머니가 하늘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라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왜 사과했죠? 진짜 소원을 듣고 나서, 나는 걷게 달라는 소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과하면서 변해야 하는 것은 한얼 너가 아니었는데 세상이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변해야 하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인데 하늘이의 다리가 변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미안해.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사과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적으셨어요. 정답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진짜 행운 읽고 많은 문제 풀어봤는데요. 마지막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진짜 행운에서 하늘이의 집으로 도착한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 후원재단에서 받은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정답을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밥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빛과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든 볼수 있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그 수업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원대한 개념 미션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비커에 담긴 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물은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때요, 혹시 온도 배울 때물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네, 우리 그때 입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물 입자는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 1학년 때 이런 입자가 나눠지는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분해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어쩌면 분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 과연 이 물은 분해가 되는 물질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에 대한 해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소의 정의는 우리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정의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요, 대략 이 원소는 110여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0여 종 중에서요, 약 90여 종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원소는 다시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원소가 각각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가 하나가 아닌 두개 이상인 물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서로 합쳐졌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화합물이 바로 물이거든요. 과거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이 과연 다른 물질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주었던 그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그러한 실험 장치를 고안을 했어요. 바로 그게 이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주철관이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달궈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주철관, 뜨거워진 주철관의 철이 무엇과 이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될 거예요. 그때 나오는 그 물에서 분해된 산소와 결합하여 녹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뜨거워진 주철관 안에 물을 넣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산소가 철이랑 결합했대요. 그럼 이 산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물에서 분해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산소가 빠져나가고 나온 나머지 물질을 모았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수소 기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요, 물은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가요?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친숙한 소금 역시도 화합물인데요. 우리가 소금을 염화 나트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염화 나트륨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찬찬히 공부를 하시면요, 화학식도 배울 거고 분자식도 배울 거고 이온식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이니까, 아,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럼 염화는 염소를 뜻하고요, 나트륨은 우리가 아는 그 나트륨입니다. 따라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세 번째 설탕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게 바로 설탕이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산화구리는요. 산소와 구리가 합쳐진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소는 바로

구리와 산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화합물을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하여 구성원소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관련된 실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합물의 확인 실험입니다. 우리가 구성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물에다가 전류를 흘러주어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황산 나트륨을 녹인 물에 전류를 흘러줍니다. 선생님, 물을 분해하는 실험인데 왜 황산 나트륨을 넣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가 잘 흘러야 그때 물을 이렇게 다른 기체들로 분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산 나트륨을 녹여줌으로써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물에 이렇게 전류를 흘러주면요. 어떤 기체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에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나오고 산소 기체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기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얘는 수소 기체네? 얘는 산소 기체네?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체들 뿐인걸요. 그러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체가 수소인지, 이 기체가 산소 기체인지 확인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수소 기체는 무엇을?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소랑 불꽃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잘 들립니다. 수소 기체예요. 불꽃을 가까이 하면 퍽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체가 발생했을 때 불꽃 가까이 했을 때퍽 소리가 났다. 이거 수소 기체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 산소 기체는 어떻게 확인하냐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혹시 불이 나면은 산소를 차단해야 돼. 그럼 불이 꺼질 거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산소는요, 불을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향불을 가까이 해주면 돼요. 은은했던 향불을 가까이 했더니 갑자기 향불이 환하게 타오른다라고 하는 건, 여기 산소 기체 발생한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향불을 산소 기체에 가까이 하면 불이 더 환하게 타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 물은 무엇과 무엇,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원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원소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원소를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를 원소 기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선생님이 110여 종의 원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너무 원소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소라고 하는 원소는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써서 우리는 원소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 수소 앞으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대문자 H로 쓰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거 수소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헬륨이라고 하는 것도 원소 기호를 만들려고 보니까 헬륨도 원소가 H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원소의 이름이. 그러면 대문자 H로 하면 수소랑 겹쳐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원소 기호를 만들었냐면요. 이첫 글자 뒤에 중간 글자 중 하나를 골라서 이첫 글자 대문자 옆에 소문자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헬륨은요, 뭐라고 적으냐면 H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 이거는 헬륨의 원소 기호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양한 원소 기호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소의 원소 기호는 앞에서 봤듯이 대문자 H로 써주고요. 헬륨은 H2를 우리가 헬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튬의 기호는요, Li, 우리가 리해서 연상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탄소는 대문자 C로 씁니다. 우리 산소는요, 옥시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대문자 O로 써줄 것 같고요. 질소는 대문자 N입니다. 자, 플로리는요, 우리 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문자 F. 나트륨, 나에서 연상시켜주면 좋겠죠? 대문자 N하고 옆에다 소문자 A 써주면

보시면 돼요. 마그네슘은요, 마그에서 Mg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냅니다. 자, 알루미늄은요, R이라고 하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A, 그리고 소문자 L로 쓰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CU라고 하고요. 염소는 C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칼륨은요, K고요. 칼슘은 CA로 쓰고요. 마지막 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F1을 우리가 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화학 파트에서 학생들이랑 이러한 기호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아,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원소 기호는 사실 학생들한테 우리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처음에 구구단 배울 때나 알파벳 배울 때 A부터 Z까지도 어려운데 그걸 또 조합해서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하고요. 또 2단도 아직 안 뗐는데 2단부터 9단까지 알고 이걸 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고 버겁게 느껴지는데 지금 어떤가요? 알파벳이나 구구단 너무나 쉽죠? 우리 화학에서도요, 이 원소 기호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알파벳과 구구단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 자체에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한 번씩 써보면요, 자연스럽게 익어지는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암기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 우리 원소는 이렇게 다양한 기호로 나타내는구나. 아, 이렇게 써볼 수 있구나 정도로 천천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화합물을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식을 화학식이라고 하거든요. 원소와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물을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선생님, 저희 아직 원자는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음 화면에 원자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이 동그란 입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원자의 정의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소 원자는 그 수소라고 하는 입자 하나를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몇개 있대요? 물에 2개나 들어있대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원자예요. 수소 입자. 즉, 수소 원자 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산소 원자 1개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다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화학식 어떻게 쓰시냐면요. H가 몇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그럼 우리 원소 기호 일단 씁니다. H 쓰고요. 2개를 2라고 쓸 건데 어디다 쓰냐면요. H 옆에 작게 쓸 거예요. 숫자를 2.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소 원자 2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산소 원자가 1개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5라고 하는 산소 기호 쓰고 거기다 1을 쓰면 될 텐데 우리 화학식에서, 분자식에서, 이온식에서는요, 항상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5하고 숫자 1을 써줘야 되지만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1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H2O를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H2O의 의미는 수소 원자가 2개고 산소 원자가 1개야. 바로 물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화학식이에요. 우리가 물이라고 이름을 봤을 때는 물 안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물을 H2O로 표현하는 순간,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네. 즉, 원소는 수소와 산소겠구나. 라고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암모니아는요. 수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요. 대문자 N, 질소 먼저 써요. 근데 질소는 하나잖아요. 그럼 1은 생략할 거고요. 수소 원자 3개니까 H 쓰고 뒤에다가 H 3개. H3를 작게 쓸 거예요. 숫자는 작게 써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화학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는요. H2라고 하는 보통 우리 상온에서 수소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온에서 산소 기체 O2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탄소는 그냥 탄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속인 나트륨도 Na로 우리가 화학식을 나타내 줍니다. 자, 물은요, 위에서 써봤죠. H2O를 우리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염화 나트륨 선생님이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NaCl을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염화 수소는요, 우리가 HCl을 염화 수소, 암모니아는 위에서 한번 써봤죠.
N

H3. 우리가 이것을 암모니아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화학식들 처음에 아직 원소 기호도 익숙하지 않은데 화학식부터 보려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수소는 H2네. 그럼 구성 원소는 당연히 수소겠구나. 마찬가지로 염화 나트륨도요. NaCl이네. 그럼 Na랑 Cl이 같이 구성 원소를 이루겠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화학식은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누구나 딱 봤을 때, 구성 원소가 무엇이구나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책에 한 번씩 써보세요. 한 번씩만 써보고 나서 문제 풀면 사실 이 화학식도 금방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화학식도 알아보았는데요. 화학식을 알아볼 때 원자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왔잖아요. 오늘 원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그 기본 입자를 우리는 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어요. 우리 지구도 지구 중심에 지구에 핵이 있었잖아요. 원자의 중심도 원자핵이 있는데요. 이 원자핵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양성자는요, 우리가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하고요. 중성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말 그대로 중성이어서 우리가 중성인 입자다 해서 중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핵은 이 원자의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엇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전자는요, 원자의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자는 이것처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의 구조, 원자 핵과 전자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핵은 양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우리 위치는요.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핵은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원자핵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원자는 그러면 어떠한 전하를 띨까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한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를 합친 거니까 우리 전기적으로 무얼 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자는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무엇에서는? 원자에서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자의 특징과 구조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라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가 다르거든요. 한번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리튬은요, 지금 전자 몇개 보여요? 세개 보여요. 그럼 전자수 세 개예요. 양성자수 원자에게 하나, 둘, 셋. 세개 보입니다. 아,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우리가 양성자 한 개를 플러스 1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양성자가 3개니까 우리가 플러스 3, 전자는 3개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둘이 합하면 우리가 0.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양성자 수도 다르고 전자 수도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세어볼게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자 7개네요. 그럼 양성자 수도 7개로 맞춰줘야겠죠.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자 8개네요. 그럼 양성자도 8개로 맞춰질 거예요. 나트륨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11개의 전자 가지고 있으면 양성자도 11개가 되겠구나.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핵에 들어있는 무엇이 다르다? 양성자의 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자는요. 무엇을?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룬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문자 H, 리튬은 Li로 썼고요. 플로린은 F로 썼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대문자 C 옆에 U 붙여서 Cu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볼게요. 그림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의 구조죠. 그럼 여러분들 A 먼저 보면요. A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 주변을 선생님이 빠르게 움직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럼 A는 전자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B는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요. 지구의 중심에 핵이 있었죠. 원자의 중심에 있는 거 원자핵입니다. B는 원자 핵이구나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C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네요. 우리 플러스 전하 띠고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양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성자와 같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는 뭐겠어요? D는 중성자구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살펴보았고요. 다음은요, 그림은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뜨거운 주철관에 이제 물을 넣고요. 거기에서 철과 산소가 결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물질은 수소기체가 모아지는구나. 아,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바로 라부아지에의 실험이었습니다. 기억! 물은 화합물일까요? 네, 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거든요. 따라서 화합물이고요.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된다라고 우리 실험에서 알수 있었고요. 디귿,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은 원소래요. 여러분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 철이 산소와 결합했대요. 어? 철과 산소가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디귿에서 화합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원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디귿은 틀렸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과 같이 황산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에 가득 채우고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무슨 기체와 무슨 기체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수소와 산소는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물에 무엇을 흘려주었더니,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수소와 산소 기체로 이렇게 나오더라. 즉,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럼 수소와 산소가 화합물인 거예요? 아니죠. 수소와 산소는 물을 이루는 구성 원소였고, 화합물인 것은 뭐예요? 물이었죠. 물이 화합물이다라고 했어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소기체에 불씨를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날까요? 네, 우리가 불씨를 갖다 대는데 퍽 소리가 났다라는 건 수소기체 발생했구나라고 확인을 할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니은과 니긋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표는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소기체 보시면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 물 화합물이구나라는 거 알아볼 수 있고요. 염화 나트륨은요, 우리 이거 나트륨이고 이거 염소잖아요. 그러면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물과 염화 나트륨은 모두 화합물이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화합물은 한 가지이다. 아니죠. 물과 염화 나트륨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줘야 될것 같고요. 니은,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두 가지인가요? 네. 수소와 산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왜? 염화 나트륨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기억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니은만 답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표는 세 가지 원자의
원자핵 전하량과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의 값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0: 여러분들, 리튬은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을 이룰 거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3 전하량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러면 전자수 몇 개? 세 개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탄소는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라는 건 전자를 6개 갖고 있겠구나. 나트륨은 전자가 11개래요. 전자가 11개인 건 마이너스 11의 전하량을 갖고 있겠죠. 전자 총 전자가.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11이 돼야겠습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11은 20이 될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A는 뭔가요? 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이죠. B는요, 원자핵 주변을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알고 문제 풀면 더 쉽겠죠? 기억! A의 전하량은 플러스 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A는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을 갖는데 그때 전자가 몇 개인지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전자가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면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전하량은 플러스 8이어야겠구나. 그러면 전하량,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A의 전하량과 B 한 개의 전하량은 같을까요? B 한 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전자 하나니까. 그러면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 다르죠? 한 개의 전하량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A와 B 중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B인 전자가 아니라 A인 원자 핵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니까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소를 배우고요. 원소 기호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수소, 탄소, 산소, 질소, 나트륨의 기호를 차례대로 어디다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도 확인하고요. 여러분들과 소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물질의 구성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요새 얘기가 많이 떠도는데,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예, 다른 말로 AI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두 편의 글을 볼 거예요. 네, 약간 생각이 다른 글들입니다. 자, 우리 라면 있어요? 생각하시면서 여기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 네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라면 있어요?

네,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은 윤리성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목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제목만 딱 봐도, 읽어봐도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즉,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글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지를 이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았듯이 이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일까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 우리가 글로는 주장하는 글이고요. 이걸 말로 푼다면 무엇과 비슷할까요? 토론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글을 통해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써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장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주장과 이유를 튼튼하게 객관적으로 받쳐주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근거를 다른 말로 자료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이유와 근거는 이 차이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산 얘기했었었죠? 야, 너 오늘 나갈 때 우산 들고 가. 이건 뭐라고 했어요? 주장이라고 했어요. 우산 들고 가라 너. 좋은 말로 할때 들고 가. 왜? 왜 들고 가야 되는데? 비가 올것 같아. 어? 비? 응. 비가 올것 같으니까 우산 들고 가라고. 증거를 대봐. 아, 왜 비가 올것 같은데? 그래? 그래, 좋아. 자, 하늘 좀 봐봐. 먹구름이 많네. 이거는 정말 근거가 되는 거죠.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건 누가 봐도 먹구름이야. 이게 자료가 되는 거지. 이게 근거. 이게 이유. 이게 주장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우산 들고 가. 왜? 이유가 뭔데? 이게 이유예요. 왜? 이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먹구름이 있으니까. 이게 근거. 주의근이야. 알았죠? 자, 이게 이제 토론에서 많이 필요한 것이고, 토론에 이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이걸 글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주장하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토론이든, 주장하는 글이든, 이세 가지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이게 바로 토론이든 주장하는 글이든 생명이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게 부족하면, 이게 부실하면 좋은 토론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주장하는 글이 될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이 뭐래요? 윤리성이래요. 도덕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인공지능, AI라고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장이죠. 주장. 뭐든지 좋은 글은요, 일단 주장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에서 읽는 많은 그 주장하는 글들은요, 보통 대부분 거의 다 주장이 그 문단에 처음에 들어옵니다. 잊지 마세요. 예. 우리가 보는, 초등학교에서 보는, 주장하는 글의 거의 대부분은, 주장이 그 문단에, 가문단이죠? 가, 여기 문단에 처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주장을 찾아봐라.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돼요. 주장을 써봐. 이 문단의 주장이 뭐야? 그러면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보 검색, 콘텐츠 제작, 자율 주행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 여러분 많이 하죠. 콘텐츠 제작, 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제 인간이 카메라를 들고 찍은 걸 올릴 필요가 없대요. 야, 여기 있는 이 인물 굉장히 즐거워 보이게 만들어줘. 그러면 콘텐츠도 AI가 만들어줘요. 정말. 울고 있는 사람이 막 웃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만들어줘. 자율주행이 뭐예요? 인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인간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돼. 자동차가 자율주행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출발도 하고, 예, 멈추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울고 있던 사람이 막 웃고 있네. 와, 이거 봐봐. 토끼가 막 춤을 추고 있어. 와, 이 강아지 봐. 귀엽지? 이 강아지가 말도 한다. 그래서 막, 그치? 그런데 여기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너무 이 속도가 빨라서 이게 옳은 것인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할 틈이 없어졌다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된다.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만 집중하고, 야, 어느 나라에서는 여기까지 개발했대. 우리나라는 겨우 여기네. 안 되겠다. 빨리 우리도 속도를 내야지. 여기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성을 간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간과란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간과는요,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윤리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윤리성을 무시하고 간과한다면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류에게 큰 불행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은요, 불행이란 뜻이에요. 불행.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자고 이득이 되자고 했던 일이 오히려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재앙이 될수 있다. 이런 거죠.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주장이죠.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그 문제가 다양합니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여기 한번 다 했다면 여기서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윤리적 문제 다양하다? 왜? 어떻게 해? 증거를 대봐. 그러면 또그 이유를 또 얘기해야겠죠. 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어라고 이제 여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다 너. 그래? 그래 이게 문제야?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모방, 따라해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원래 우리 뭐 하나 그려도, 그쵸? 뭐 하나 강아지를 하나 그려도, 그냥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해도, 이거 누가 해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글쓸때 이거는 정말 잘 지키자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이걸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수 있다. 왜? 허락 없이 모방해서 들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모방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 뭐예요? 사이버 범죄 악용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료라고 돼 있죠? 자료는 뭐다? 근거. 자, 요거예요, 요거.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죠?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 하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뭘 갖고 와요? 통계 자료를 들고 와요. 이게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뭐다? 근거가 될수 있다. 자료가 될수 있다. 무엇을 뒷받침해 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진짜야. 이거 문제라고. 이거 봐봐. 2021년에는 156건의 범죄 발생 건수를 우리가 지금 볼수 있다면 지금 봐봐. 2024년을 보라고. 1월부터 7월까지 자그마치 거의 300건이 지금 돼가고 있어. 이거 봐봐. 여기는 1년 동안에 156건인데 여기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300건이라니까. 막 이렇게. 자, 이러한 통계 자료를 들고 왔어요. 마치 우리가 토론을 할때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든든하게 떠받치기 위해 자료를 들고 오잖아요. 주장하는 글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이 사람의 얼굴만 딱, 사진에 있는 얼굴만 딱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 몸하고 합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으하하하, 막 이래가지고, 응? 마리아, 마리아. 막 이렇게 말이야. 응? 이렇게 말이죠. 너무 대충 그렸나? 어? 이렇게 논단 말이지. 그래놓고 어딘가에 올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이거 나 아닌데? 얼굴은 분명히 난데? 몸은 나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런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대충 그려서 내가 지우고 싶네. 원래 이런 생각을 한건 아닌데. 나의 흑역사.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이 범죄가, 이걸 합성이라고 하잖아요. 합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료, 근거를 가져와서 들이민다는 거죠.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지 네 글자로 쓰래요. 인공지능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인공지능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거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맞잖아요. 인공지능이나 AI나 똑같잖아요. 물론 똑같아요. 왜? 같은 말이에요. 한데 여기 네 글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이것만 정답이야. 국어는 이런 함정들이 있어. 그러니까 국어는 항상 대충 그 흘려서 그냥 문제를 보면 안 돼. 자, 글가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멈춰야 한다. 그런 주장은 없었죠. 하되, 인공지능을 개발하되, 무엇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윤리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글에 나타난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두 가지 고르시오. 저작권, 일자리 문제, 사이버 범죄 문제, 빠른 사회 변화 문제, 인공지능 과의존 문제. 과는 지나치다는 뜻이죠. 지나치다. 너무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있다. 어쨌든 이 글에 나타나니 중요한 거야. 이게 힌트야. 이 글에 나타난 것만 찾는다면 1번과 3번. 글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를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자, 근거예요. 여기 아까 그 그래프 쫙 있는 거 봤죠? 자료지요. 예, 어떤 자료 들고 왔어요? 통계 자료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예, 지난번에도 계속 토론 얘기할 때 했지만 이 자료들은 근거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근거가 튼튼해야 위에 있는 이유, 주장이 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장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가 이렇게 빈약하면 이건 언젠가는 와르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악의적으로가 뭐예요? 일부러 의도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너 의도가 악하다. 너 일부러 이랬지? 이런 거잖아요. 예. 안정성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예,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 곧 안전성이다라는 것이죠. 예, 함부로 합성해서 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윤리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개발 문화 만들어 가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차별, 불공정, 누군가에게 차별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불공정한 것은 결국 윤리적이지 않은 거죠.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종에 따라서 차별이 된다거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된다거나, 나이에 따라서 불공정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모두 윤리성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윤리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한다면 인공지능 개발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인공지능은 인류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또, 그 윤리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들고 온 글도 있다. 효율이 뭐예요, 여러분? 야, 너참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나만의 비법이 있지. 뭐 이런 거. 효율적이라는 게 뭘까요? 노력보다 이 효율성이라는 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 뭔지 잘 몰라. 노력보다

아주 많을 때. 이거 효율성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은 요만큼 들었는데, 결과는 아주 좋아. 이게 효율성 있는 거고, 노력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유, 결과는 보잘것없어. 이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요. 앞에 B자를 붙이죠. 인공지능 AI를 개발할 때에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대요.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 의료진단, 재난대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건 맞아. 인공지능 개발은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앞에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어. 그렇게 하려면 인공지능을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서 개발을 시켜야 돼, 이 말이에요. 필연적이 뭘까요? 이건 자연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이다. 자연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필연적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 의료진단도 보세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의 경험이에요. 선생님이 어쩌다가 선생님의 그 엑스레이 사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공지능, 그 아이한테 탁 보여주고, 자, 나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말 속속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사라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러면서 해봤다는 거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료 진단에도 일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 이거 봐요. 큰 이득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빨리빨리 개발하라, 이 말이에요. 야, 윤리성? 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윤리성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개발을 하면 늦는단 말이야, 속도가. 그러니까 윤리성보다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개발하고 지원해야 돼. 그러면 어떤 점이 좋길래, 어떤 점이 이점이 있길래 그럴까? 내가 얘기해 줄게. 인공지능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겠지? 도입할 수 있겠지? 자, 개발자들이 말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할 수 있어. 즉, 뭐예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수 있어. 빠르게. 우리가 뭐좀 개발하려고 하면, 봐요. 개발하려고 하면, 잠깐만. 이거 개발하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개발해 보세요. 이게 윤리성 측면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은.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저기 발전해가지고 저기 멀리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워라, 내워라,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갑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나쁜 마음이나 좋지 않은 뜻을 가진 것이란 뜻으로 쓰인 낱말은 뭘까요? 예, 바로 악의적이죠. 네. 너 이거 악의적인데?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아니야. 넌 알고 있었어. 이런 게 이제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 가에서 제시한 근거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쓰래요. 그 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앞을 보세요. AI, 인공지능 개발의 윤리성에 핵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부지런해야 돼. 연필 치고 눈알도 이렇게 굴려가면서 찾아봐. 그래야 공부 잘할 수 있어. 자, 여기에서 근거를 제시했어요. 무엇이에요? 통계 자료죠. 그 통계 자료 보시면서 이게 믿을 만한지 판단하래요. 그 까닭을 쓰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는 거죠. 믿을 만해요. 왜냐고요? 믿을 수 있는 그 국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겁니다. 예. 경찰청이잖아요. 국가기관. 네. 국가기관 대신에 그 기관을 제대로 더 써줘도 돼요. 네. 그래서 믿을 만합니다. 자, 나의 글쓴이가, 나는 또 윤리성이 아니라, 효율성이죠. 예. 효율성이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쓴 사람이죠. 글쓴이는. 자, 인공지능 개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것이고, 윤리성과 안정성은 글 가가 되겠죠. 예. 자, 글 나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 나에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어떤 것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요거죠. 인공지능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유잖아. 그치? 이건 이유인데, 이유와 주장을 특별하게,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건 근거라고 했죠? 근거는 자료라고 했어요. 객관적인 자료.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무엇이 있다? 아하, 설문조사가 있다. 이거 뭐다? 자료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자료. 자료는 곧 뭐다? 근거다. 라고 했어요. 먹구름이야, 먹구름. 근거. 응. 자, 기업의 78.4%. 여기 봐요. 이 기업의 78.4%가 성과 향상을 위해서, 성과가 뭐야? 결과잖아요.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대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86.3%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대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예, 그 요구를 우리가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빠르게 개발해서 산업에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글에서는 주장과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 쐐기를 박는 거죠. 설문조사 봐봐. 근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장에 조금 더 무게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이든 간에. 예, 주장하는 글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출처도 보세요. 이거, 이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처가 보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이래요. 그리고 언제 거예요? 2024년도 거예요. 만약에 이거 뭐 1960년 뭐 예를 들면 1980년 이런 자료라면, 너무나 오래전 자료라면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을까? 뭐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근데 최근 자료다. 지금 이게 대놓고 딱 일부러 써준 거예요. 최근에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출처가 믿음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고요. 기술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인류는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미 발전해 왔어요.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즉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뭐예요? 윤리성이잖아요. 안정성. 이런 거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이 말이에요. 우리 토론할 때 상대방 주장을 반영하면서 내 주장을 딱 깔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요, 노력은 하겠지만, 풀려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늦출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벽하고 발전된 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요.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인공지능 산업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이득을 가지고 올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뭡니까?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윤리성 문제도 예,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봐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글 나의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는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 나의 근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를 다시 보세요. 글 나를 쓴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갖고 왔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왔죠. 예, 그리고 쫙 이게 원 그래프 보여주고요. 근거 자료가 주장과 관련이 적은 내용이야.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 실태조사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0: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라서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만해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성 중요하죠. 관련성이 많았죠. 그쵸? 예, 적은 게 아니라 많았어요. 그래서 도원이 이게 되겠지요? 잘못 얘기한 친구, 판단하지 못한 친구. 자, 이것은 근거는 관련성이 충분해야 된다. 예, 잘못 썼어요. 네, 이렇게 할 때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관련성. 네. 그다음에 충분히 이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으니까 충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출처가 확실하다. 이건 뭘까요? 신뢰성이죠. 신뢰성. 근거가 신뢰성이 있다. 인공지능 개발에 대하여 나의 글쓴이와 같은 의견일 때 자신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가장 옳은 것, 타당한 것, 합당한 것에 기호를 쓰세요. 뉴스 기사 내용.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의견일 때, 글쓴이와 같은 의견일 때 어떤 게 좋을까? 범죄 다룬 거, 문제점 말한 거, 그 다음에 우리 반 학생의 인공지능 개발을, 우리 반 학생의 75%가 인공지능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답한 거, 어떤 게더 그럴듯한 근거가 될까요? 바로 요거죠. 나지요. 예. 네. 문제죠. 인공지능 개발 늦추면 안 돼? 이거죠. 라면 문제예요. 여기에 들어갈 거, 네,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이거는 근거의 타당성 평가 기준 중 하나래요. 신뢰성, 지뢰성, 기뢰성, 뭘까? 지뢰. 이거 땅에 있는 건데. 밟으면, 기뢰. 이건 바다에 있는 건데, 건드리면, 아! 자, 어떤 것일까요? 근거의 성격을 잘 생각하시고, 세개 중에 하나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문제들, 재밌는 문제들 많더라고요. 오늘 6번부터 선생님 풀어갈 거고, 10번과 11번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10번, 11번 문제들이 어렵진 않지만, 많이 그냥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요거 한번 건드려보고 넘어가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볼때 갑자기 당황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니까,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6번부터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은 마름모에서 3번 BF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BF의 길이가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자, BF 여기 있죠. BF의 길이, 이 길이. 자, 여기 있는 BF의 길이. 자, 이 BF의 길이 구하려고 봤더니 뭐하고 똑같아? 그렇지. BE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동그라미라는 각으로 두 개의 밑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삼각형 FBE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래요. 아, 그래? 그럼 BE를 찾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제 그럼 길이들을 옮기고 각의 크기들을 옮기면서 같은 길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동그라미라는 각이 맞꼭지 각으로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더불어 BC와 AD가 평행이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렇게 서로 엇각의 위치에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겨오기도 합니다. 그래, FAD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도 동그라미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하나 더 보이죠? 삼각형 DAF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FD의

길이가 같은 길이를 갖는다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은 모니까 선분 AD의 길이가 15cm야 라는 걸알수 있겠다. 그렇다면 FD도 15cm가 되는 거니까요. 22cm에서 15cm를 빼면 BF와 BE의 길이가 전부 다 7cm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F의 길이를 구해봐라는 문제에 7cm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고, 가끔 이 문제들이 BF가 아니라 EC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15cm에서 구했던 7cm를 빼서 8cm라고 정답 써도 되겠죠. 문제의 끝을 얼마든지 바꿔서 물어볼 수 있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을 내야 되는 게 가장 포인트다 생각할 수 있겠죠. 6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번 문제 가보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OCD와 OCB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똑같은 각들, 똑같은 변들 표시해보자. 자, 이 동그라미는 엇각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동그라미 엇각으로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 있는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이렇게 그 크로스로 엇각의 관계에 있지만, 또 하나, 양 옆에 있는 것도 같아지네?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이게 뭐에 관련된 특징이었다?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마름 모에 관련된 특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시한 네 개의 각도 같은 각이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더불어 마름 모라는 거 알았으니까 너 직각이야라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그냥 생각해 버립시다. 됐나요? 그래요. 우리 공부를 할때 여러 가지 성질들을 생각했었고, 그 성질들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란 전제하에서는 그 도형이 돼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각선에 의해서 내각이 정확하게 양옆이 나누어진다? 이런 거 뭐밖에 없어? 마름모다. 최소한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대각선 두개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세모세모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자, 이거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 보자 이거죠. 그리고 마름 모였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네 변의 길이 다 어때요? 같아진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다. 1번부터 보자. 각 AOB 90도니? 맞아. 90도야. 참이야. 각 BAC 90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BAC가 90도라는 보장은 없어요. 동그라미인 거지. 그 동그라미가 딱 90도야라는 말은 없는 거죠. 이거 잘못됐죠. AC와 BD의 길이가 같다? 자, 선분 AC와 선분 BD의 길이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지.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 아니야. 자, AB와 BC의 길이가 같다? 자,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는 이웃하는 두 변, 마름모에서는 같아진다 생각할 수 있죠. AO의 길이와 DO의 길이가 같다? 자, OA의 길이와 OD의 길이, 그치. 마름모에서는 같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직사각형이라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도 아니다. 결국 맞는 거 1번과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게 평행사변형인데 그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특별히 마름모였다라는 걸 빠르게 찾아야 보기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게 보기에 편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평행사변형이라는 전제가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마름모의 특징이 보이면 마름모구나. 이게 직사각형의 특징이 보이면 직사각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30분 내에 한 10문제, 11문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아껴서 풀어야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친구들은 시험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을 잘 학습하고 원리를 이해했지만, 그 개념과 원리들을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문제를 풀 때는 좀 실전적으로 덤벼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 개념책이 아니라 실전책. 그러니까 실전 스타일로 문제 풀어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각각 PQRS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다음에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직사각형의 중점들 잡아가지고 안에 만들어 놓은 도형, 뭐다? 마름모다라는 거였지. 직사각형이면 마름모를 토해내고, 마름모면 직사각형을 토해내는 거였죠. 안에 있는 거 마름모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들이 전부 다 오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QS와 PR

알 연결해서 자르면 아, 이네 개의 도형이 전부 다 합동이구나, 네 삼각형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네배 해주면 되겠네. 넓이 하나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할수 있고, 그거 네배 해주신다면 8, 3에 24 제곱 센티미터 하고 다음과 같이 넓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형에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 아, 너 합동이야 라는 걸 보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너도 합동이야 라는 걸 보이고, 너도 합동이야 라는 걸 보여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공부를 한걸 가지고 단축시키겠다라는 게 실전 풀이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안에서 마름모 토해내고 오오오오, 아 그럼 내조각 내서 이네 개가 모두 다 합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가고 넘어갔었어야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자. 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내부의 점 P가 하나 존재하고요. 다음과 같이 각의 크기의 비율이 주어져 있을 때 ADP라는 각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 자, 여기 끝에 있는 각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삼각형 APD에서 나머지 각들 구해서 180도에서 빼내면 할수 있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거 각부터 한번 구해볼까? 요각 크기 구하려고 봤더니 삼각형 PAB가 이등변 삼각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개의 밑각의 크기 같으니까 아, 저 동그라미 24도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BAD라는 요 각이 직각, 직사각형의 한쪽 내각이었으니까 90도였으니까 90도에서 24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표시된 각이 66도다라는 걸 우리 얘기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각 하나 구했다. 그럼 나머지 각 구할 거예요. 나머지 각 구하기 위해서는 각 APB부터 생각할까요? APB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180도에서 24도 두개 빼내면 되죠. 각 APB 생각하면 180도에서 24도 두개 빼내면 48도 빼낼 거니까 너는 132도다라는 거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APB와 AP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APD 너는 이게 3의 비율, 그리고 네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132도 곱하기 3분의 2만큼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분의 2 곱해줄까요? 그럼 3으로 먼저 약분하시면, 자, 3으로 약분하자. 그러면 44도하고 쓰여지고, 그 44도의 두 배니까 88도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D가 88도야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각 ADP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180도에서 66도 빼내고요. 88도 빼내면 되는 거죠. 이거 다 빼주시면 26도라는 계산 해주실 수 있어서 ADP라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겠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알기 위해서 나머지 각들을 찾아내서 180도에서 빼내는 전략, 앞에서 많이 해봤던 이야기니까 우리 각의 크기 빠르게 찾으면 되는 거고, 특별히 문제에서 각의 크기의 비율에 관한 조건을 줬으니까 아, 저 부분에 있는 각들을 들여다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접근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에 대한 조건 주어져 있네. 그럼 이 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너 24도 알아야 24도 가지고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이 힌트가 됐죠. 어디를 살펴봐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9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죠. 자, 10번 문제.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좀 틀리고 헷갈려 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봤고요. 이 사다리꼴에서의 넓이에 관련된 성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이 상태에서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저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선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B와 D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BD 연결할게요. 그러면 DE라는 선과 BC라는 선이 서로 평행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하얀색 도형이 사다리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 사다리꼴에서는 날개 부분에 해당되는 도형의 넓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빨간색 빗금친 부분, 그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사각형 CEF와 넓이가 똑같아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빨간색 빗금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니라고 해보면 이거 둔갑삼각형이고요. 밑변의 길이가 여기 있는 DF고 높이가 12cm인 둔갑삼각형이다라는 걸 우리 발견해 볼수 있겠죠. 할수 있겠니? 그래. 지금 이제 넓이가 이렇게 삼각형 BDF와 같아진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DF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가지고 이 둔갑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다는 거죠. DF의 길이는요, 12에서 9cm 뺀 거니까 요게 3cm예요. 그리고 BC의 길이는요, 12cm예요. 그럼 밑변이 3이고 높이가 10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둔갑삼각형이 옆으로 돌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밑변 알고 높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2 하고 생각하시면 18 제곱 센티미터야라고 넓이 구해줄 수 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풀수 있겠죠. 밑변의 길이의 비율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나머지 삼각형 빼내는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 제일 간편한 게 이렇게 밑변과 높이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 찾아내는 겁니다. 즉, 사다리꼴에서 양쪽 날개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핵심이죠. 혹시 개념책을 선생님과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등변 사다리꼴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거고, 혹시 저랑 개념 설명을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지금 이 문제에서 사다리꼴의 날개 부분에 해당되는 이두 개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우리 반드시 체크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지는 않지만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활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책에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 속에서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체크하시고, 체크해두고, 따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10번 문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왔다.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모르면 정말 안 풀리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11번 문제 가볼게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조건 하에서 풀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요게 문제를 좀, 개념을 좀 많이 배운 친구들은 오히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율들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그렇게 풀지 말고요. 지금 상황에서 풀수 있는 방법. 나너 120도야? 그럼 너도 120도야?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각의 크기 60도, 너도 60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삼각형을 만들어내자 이거죠. 이 각이 60도다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정삼각형 만들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분 AB의 길이 구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포함한 정삼각형을 만들어내자.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60도가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너 60도고요. 그럼 너도 60도고요. 그럼 너도 6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삼각형 뭐 2.2라고 이야기한다면 ABE가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D라는 4cm가 EC로 그대로 옮겨오고 10cm에서 4cm를 빼면 아 이게 6cm가 되는데 이 BE의 길이가 AB의 길이와 AE의 길이와 모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AB의 길이 6cm다라고 정답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문제였었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풀이가 좀 돌아가고 이상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준 현재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정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쉽잖아? 답은 6cm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이 이유를 설명하고 풀어내려가는 게좀 당황스러운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수학을 많이 배워서 옛날 걸 기억을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좀 당황해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특별히 한번 구원픽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괜찮죠? 네. 이게 나중에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를 좀더 많이 하면 오히려 어려워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C 위에 있는 점 E에 대하여
A, B의 길이와 A, E의 길이가 서로 같아질 때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조건들을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변의 길이, 각의 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각, 같은 크기의, 같은 길이의 변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문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BC의 연장선 살짝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삼각형 ABE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여기 있는 두 개의 밑각이 동그라미로 같아진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옆에 있는 각을 세모라고 할까요? 자, 동그라미에다가 세모 더해주면 평각 180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각 ABC도요, 세모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았어.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평행사변형 ABCD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AB라는 선과 CD라는 선이 서로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세모가 그대로 이쪽 각 ECD로 옮겨올 수 있겠고, 동그라미도 그렇지, 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들을 전부 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각형 AECD라고 이야기하는 게 AD와 EC가 서로 평행인데 두 밑각의 크기 같아지는 무슨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야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밑각이 좀 이상한데요? 둔각인데요? 아니, 괜찮아. 밑각이 둔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표시되어져 있는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E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등변 사다리라는 꼴이라는 걸 찾았다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 서로 어때요? 같아질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각선 두 개도 길이가 같을 거야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등변 사다리꼴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 전부 다 성립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죠. 여기까지 됐니? 그걸 가지고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생각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역,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 같으니? 라고 물어봤네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 같냐? 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기역은 아니야,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 얘기할 수 있고. 선분 AC와 선분 DE는요? 자, AC의 길이,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DE의 길이는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거죠.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니은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디귿 보자. ABE와 AEC의 크기의 합을 더하면 180도니라고 물어봤네요. 자, ABE 어디 있어요? ABE 동그라미라는 각, 그치? 그다음 AEC, AEC라는 각, 세모라는 각, 그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몇 도라고? 180도라고. 아까 우리 이미 찾아놓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다음 디귿, 리을. 각 ADC. 자, ADC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ADC라는 각이 빨간 색깔인데 이거 90도라는 보장 있나요? 그렇지 않지. 90도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너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거 니은 디귿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했습니까? 문제에 준 조건을 가지고 변과 각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각의 크기 옮기고 똑같은 변의 길이 옮겨서 아, 사각형 AECD가 등변 사다리꼴이야라는 걸 발견해 낸 거지. 그리고 나면 길이 똑같은 것들, 길이 똑같은 것들, 각 똑같은 것들 다 표시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겠죠. 괜찮지?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사각형에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특정한 사각형들이 문제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가지고 어떤 사각형인지를 발견해 내 가는 게 문제를 편하게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EFO라는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정말 넓이가 애매하죠. 이걸 직접 구해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넓이들을 활용을 좀할 건데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풀이 잘 보시고, 아,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합동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OBF라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 OAE라는 삼각형 생각해 볼게요. 두개 보자. OA의 길이와 OB의 길이는 서로 똑같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서 각각의 꼭지점 연결한 이네 개의 OA, OB, OC, OD의 길이는 전부 다 똑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가게 크기를 생각해 보자. 자, 요렇게 우리 요렇게 선분 나눠져 있는데 빨간색 두 개의 선이 만들어내는 각이 뭐냐면요. 이렇게가 직각이에요, 직각. 그 직각에서 가운데 있는 하얀 동그라미를 빼내면 우리 그 옆에 있는 세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괜찮니? 그렇지. 자, 그러면 어때요? 역시나 아래쪽에 직각 표시되어 있죠? 하얀색 선두 개. 근데 거기에서 하얀색 동그라미 빼냈으니까 아래에 있는 각도 세모여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잘 몰라, 가게 크기가. 하지만 빨간색 두 개의 선도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그라미라는 각을 빼낸 게 세모. 근데 아래쪽에 하얀색 선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동그라미라는 각 빼낸 게 바로 네모, 빨간색 세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요, 이게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의 대각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 이 각이 몇 도야? 45도야. 이 각도 몇 도야? 45도야. 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선분의 길이가 하나가 똑같은데, 빨간색으로. 그 빨간색 선분의 길이 양옆으로 세모와 45도가 지금 동시에 똑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삼각형 AE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삼각형 BF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지금 우리 결론, 선생님이 설명한 결론 뭐였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었다라는 얘기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삼각형 AB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인데 이 삼각형을 뜯어서 이쪽으로 옮겨준다면 결국 사각형 OEBF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 사각형도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각형 OEBF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는데 그게 삼각형 OAB하고 넓이가 똑같고 그 넓이가 4분의 1의 정사각형 ABCD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준 거예요. 삼각형의 합동 이용해서. 그럼 이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얼마니? 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너 6cm, 너 4cm, 그리고 이 4cm가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이렇게 옮겨가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 되면서 100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25제곱센티미터가 지금 삼각형 OAB이자 사각형 OEBF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지우고. 결과적으로 OEBF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인 25제곱센티미터야 라는 걸 찾아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 빼내버리자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EF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5제곱센티미터에서 삼각형 넓이 빼내면 될 겁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즉 12제곱센티미터 빼내면 될 거니까 13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따지자면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아, 근데 나중에 아마 비슷한 문제들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너무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기죽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0번, 11번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랐던 문제들 사소한 거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 소단원 실전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원 실전 문제까지 아, 이런 풀이들이 나타날 수 있어라는 걸 연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풀린다고 당황하지 맙시다. 난이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삼각형의 합동 이용해서 넓이를 전체적으로 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설명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아,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도 있구나.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합동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갈게요. 1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이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AB와 DC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이니까 여기까지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고.

고요. 그때 각 A 하나가 직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직사각형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1번 잘못된 거야라는 판단 할수 있겠죠. 그다음 2번은요. OA하고 OC의 길이가 같대요. 자, OA랑 OC의 길이가 같아져. 그리고 O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아져라는 조건 주고 있으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는 그런 사각형이구나.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번 보기도 틀렸어.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그다음 AD와 AB와 BC가 똑같답니다. 자, AD의 길이와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지. 말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웃하는 변들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 AB와 DC가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AB와 DC가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래 너는 평행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AC와 BD라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평행사변형 중에 대각선 서로 수직인 거? 그럼 말은 뭐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4번 참이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봅시다. OA, OB, OC, OD가 똑같대요.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모두 똑같아. 그렇다면 이건 직사각형의 조건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옳은 건 4번이야라고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아닌 걸 골라보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등변 사다리꼴과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니까 아닌 거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면 평행사변형과 말은 뭐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한 문제 정말. 자, 16번도 진짜 간단한 문제 바로 볼게요.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사각형 ABCD가 될수 있는 거 골라보래. 말은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말은 뭐와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하고 바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는 가벼웠었죠? 그 앞에 거잘 복습하면 좋겠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풍선이 빵!
1: 중실중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2: 우와, 용가님! 우와, 용가님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3: 자, 조심히 써야지.
1: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3: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4: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5: 천지 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4: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응? 어허.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쌍비읍, 아, 이응, 빵, 빵!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7: 휴과 시옷, 천지. 휴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8: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7: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9: 네, 네, 네 대왕님.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0: 자마, 모마.
8: 무슨 일 있어?
1: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 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3: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0: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1: 그럼 풍선?
8: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10: 빵!
3: 어? 어? 빵? 맛있는 빵?
8: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0: 알았어.
3: 헛!
11: 으아,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8: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12: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3: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8: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2: 아, 내 풍선. 아, 내 풍선.
0: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2: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9: 그러자.

0: 어서 글자를 찾자.
1: 소파 위에 PFC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COPF인데? 히히, 잘못됐나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0: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1: 그럼 푹신한 소파네. 어? 저기 또 PFC 옷이 있어. 우와, 엄청 큰 풍선이야.
0: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마,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2: 풍선 글자는 못 찾을걸?
3: 천지?
2: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4: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다!
5: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4: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0: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5: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쯧.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아 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아 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미 용사!
2: 어? 이?
1: 야!
3: 공! 아이아 공을 빵! 쳐다! 쳐다!
2: 아이아 공을
4: 빵! 차다! 차다!
0: 아이아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아!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비읍, 오, 리을, 불!
6: 지긋, 아, 다, 불다!
2: 풍선을 불다!
5: 다시 부풀었어!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3: 헛!
7: 나, 한글!
3: 우와, 어는 내가 쓸게. 헛! 쥐엇! 뿅망치로 우! 헛! 쥐엇! 뿅망치로 어!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비읍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풍산!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0: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5: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진짜 웃겨. 진짜 재밌다.
1: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
0: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이야.
1: 어때? 그때 엄마 너무 예쁘지?
2: 너무 예뻐서 못 알아보겠지?
0: 아니요, 알아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훨씬 예뻐요.
1: 그래? 고마워.
0: 근데 엄마, 결혼하려면 신부가 있어야 하잖아요.
1: 응.
0: 신부를 어떻게 찾아요?
1: 글쎄, 열심히 찾아야겠지? 우리 그린이도 신부 한번 열심히 찾아봐. 파이팅!
0: 근데 나 벌써부터 찾기 싫은데.
1: 지금 말고 천천히 찾아보라고요.
0: 나도 엄마 아빠 결혼식 봤으면 좋았을 텐데.
3: 아구리 구해줘.

0: 뚜뚜뚜뚜뚜 뚜두새 나왔다 짜이.
1: 도둑, 나 결혼식 가본 적 있어?
0: 결혼식? 가봤지. 호랑이 결혼식도 가보고 우랑우탄 결혼식도 가보고 코끼리 결혼식도 가봤어.
2: 악어 결혼식은?
0: 응?
2: 악어 결혼식에도 와줘요.
3: 악어 결혼식?
2: 네, 와서 도도는 결혼식 사회 좀 봐주고 크리니

0: 축하해줘요. 그리고...
1: 그리고...
0: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오도도, 알겠도도. 결혼식 사회라면 이 도도가 딱이지.
3: 나도 드디어 결혼식 가본다. 오우, 예!
2: 그럼 그린조끼 구조대 악어 결혼식장으로 출발!

0: 오셨구나.
1: 아, 아이, 오셨군요. 제가 이번 결혼식 사회를 부탁드린 악어 신랑입니다.
2: 어도도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려요.
1: 예. 아휴.
0: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0: 아휴. 왜 저러지?
2: 그럼 지금부터 악어 신랑과 악어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0: 축하드려요.
2: 네, 멋있는 악어 신랑이 입장했고요. 다음은 아름다운 신부 입장.

0: 하면 무효야. 이 신랑 아고랑 결혼할 신부는 바로 나라고.
1: 아니야, 나야.

0: 그게 무서운지 몰랐어.
1: 어두두, 아니야 아니야. 이 결혼식만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도도?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왜 이렇게 많도도?
2: 제가 제일 먼저 이 신랑을 찜했거든요.
3: 이거 왜 이래? 난 태어나자마자 쟤랑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
2: 아니야, 내가 먼저야.
4: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였어.
1: 자자자 여러분, 이 신랑 악어 잘 보면 참 잘생기지가 않았어요. 봐요, 이빨도 누렇고 냄새도 향기롭지가 못합니다.
5: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악어한테 왜 갑자기
1: 이런 악어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들 싸우지 말고 다른 수컷에 찾아보도도.
6: 우리도 그러고 싶죠.
7: 근데 수컷이 쟤뿐인 걸 어떡해요?
1: 수컷이 한 명이면
0: 나머진 다 암컷이라고요?
8: 맞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악어 마을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죠. 알에서 악어가 태어나는 족족 암컷. 암컷. 또 암컷.

0: 그렇게 계속 암컷만 태어나고 있어요.
1: 와, 저런. 암컷, 수컷의 수가 비슷해야 서로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낳을 텐데.
2: 짝짓기도 못하고 새끼도 못 낳으면 악어의 수가 점점 줄어들겠네? 그러다 결국
0: 멸종?
1: 안 되지, 그건 안 돼. 대체 왜 암컷만 계속 태어나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어.
2: 근데 어떻게 알아봐?
1: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아직 악어들이 태어나기 전 알 속에 들어있던 그때로.
3: 흥, 도도와 그린이의 시간여행 출발! 우와!
4: 여기 있다, 악어야.
1: 맞다다. 악어들이 태어나기 전으로 우리가 시간여행을 왔다다.
4: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도도.
1: 오케이. 이 분석기로 분석 시작. 좋아. 악어 알 속을 들여다보도도.
4: 응? 저게 뭐야? 호르몬?
1: 아, 악어가 암컷으로 태어날지 수컷으로 태어날지 결정하는 게 바로 저 호르몬인가 봐.
5: 핫! 온도가 33도? 그렇다면 수컷 호르몬을 뿜뿜! 핫! 35도? 에잇! 온도가 높아졌으니 이번에는 암컷 호르몬을 뿜뿜!
1: 물을게요. 온도에 따라서 악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지는 건가요?
5: 네, 맞습니다.
6: 알을 품고 있는 둥지의 온도가 32.5도에서 33.5도 사이일 때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악어가 수컷으로 태어나죠. 그보다 온도가 더 높거나 더 낮으면 대부분의 악어가 암컷으로 태어납니다.
4: 그러니까 악어가 암컷이든지 수컷이든지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5: 맞습니다. 그런데
6: 몇 년간 날씨가 계속 더워지다 보니 알을 품은 둥지의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꾸자꾸 암컷 악어만 태어나는 거랍니다.
7: 우리 모두가 암컷으로 태어난 게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라고요?
4: 네,
1: 맞도도.
0: 그럼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계속해서 암컷만 태어날 테고, 그럼 짝짓기를 못해서 전부 멸종되고 말겠네요.
7: 어떡해. 다시 가고 싶은데.
0: 안 돼, 다시 가야 돼.
1: 자.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볼게요.
4: 맞아요.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건 지구 온난화 때문이거든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게 우리 그린족기 구조대가 노력할게요.
1: 약속!
0: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물의 한 사리, 그 중에서도 동물의 한 사리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바로 식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한 사리, 그 중에서도 식물의 한 사리,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죠? 오늘의 과학 공부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물의 한 사리를 좀 떠올려 봅니다. 자, 한 사리, 그 중에서도 동물의 한 사리는요, 바로 이것이었죠. 동물이 새끼나 알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음에 짝짓기를 해서 번식을 하고 다시 새끼나 알을 낳는 그 과정을 우리 동물의 한 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식물의 한 사리는 무엇이냐? 식물의 한 사리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씨가 생기고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 식물의 한 사리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식물의 한 사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싹 트는 조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씨에서 싹이 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우리가 식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구나라는 것 확실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은요, 이런 실험을 통해 알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싹이 트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 대략적으로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자, 정말 그런지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으로는 먼저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르게 할 조건으로 물만 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외의 조건, 그러니까 온도, 강낭콩의 종류, 빛의 양, 탈지면, 깨끗이 소독한 솜, 페트리 접시, 실험할 때 쓰는 둥글고 낮은 접시가 페트리 접시 있죠? 그 크기, 페트리 접시를 놓는 장소 같은 물 외의 나머지 조건들은요, 모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험의 어떤 결과의 차이가 생겼을 때, 아, 그러네. 물이 정말 필요하네. 를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조건, 물 외에는 다 똑같이 한다가 중요합니다. 다음, 페트리 접시 두 개에 각각 탈지면을 깔고요. 강낭콩을 서너 개 똑똑똑 올려줍니다. 세 번째로, 한쪽에만 물을 충분히 뿌린 후에 여러 날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물을 주고, 한쪽에는 물을 안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볼까요? 자, 물을 준 강낭콩은요, 보니까요, 싹이 텄어요. 물을 주지 않는, 않은 강낭콩은 싹이 트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싹이 트는데 물이 중요하구나, 물이 필요하구나를 알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자, 온도는 어떨지 또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냉장고 차가운 온도에 넣어서 두고요. 또 하나는 실내 상온에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점은, 다르게 하는 조건은 온도이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다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물도 똑같이 주고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냉장고에 두는 강낭콩은요,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두는 강낭콩은요, 싹이 텄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물을 준 강낭콩과 실내에 둔 강낭콩은 싹이 텄고,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과 냉장고에 넣어두는 강낭콩은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물을 준 강낭콩에 싹이 튼 것으로 보아 씨가 싹 트기 위해서는요, 알맞은 양의 물이 꼭꼭꼭꼭 필요하구나 하나와, 두 번째는 씨는 대부분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에 싹이 트기 때문에 씨가 싹 트기 위해서는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크게 이 물과 온도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싹이 튼 다음에는요, 이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식물이 또잘 자라는데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한지 이런 실험을 해 봤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실험인지 보죠. 실험에서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을 보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데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자, 역시 물만 다르게 하고요.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합니다. 온도, 공기, 햇빛 등 똑같이 해줘요. 다음, 이번에는 식물이 잘 자라는데 햇빛, 이 빛, 햇빛이 필요할까? 라는 실험에서는 알고 싶은 이 햇빛만 다르게 하고요. 나머지 조건들, 물, 온도, 공기 같은 것들은 또 똑같이 맞추어줍니다. 자, 두 번째, 크기가 비슷한 강낭콩 화분을 두개 준비하고요. 약 일주일 동안 어떤 강낭콩이 잘 자라는지 변화를 관찰해 보자. 그리고 물과 햇빛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자, 결과를 보니까요. 물을 준 식물과 물을 주지 않은 식물이고요. 여기는 햇빛을 받은 식물과 햇빛을 받지 못한 식물입니다. 어때요? 한눈에 딱 차이가 느껴지나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물을 준 식물은 어때요?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이죠? 잎도 초록색이고요. 줄기도 아주 잘 곱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잎도 많고요. 그런데 물을 주지 않은 식물은요, 어때요? 뭔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요. 축 처져

펴 있고 줄기도 비실비실하고요. 잎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누렇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식물이 잘 자라는 데는 이 물이 꼭꼭꼭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자, 오른쪽은 햇빛을 받은 식물 보세요. 물을 준 식물처럼 햇빛을 잘 받은 식물은 역시 줄기가 굵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잎이 많고요. 싱싱하고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요. 역시 줄기가 비실비실하고요. 축 처져 있고요. 색도 싱싱한 초록색이 아니죠. 잎의 개수도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죠.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첫 번째,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해요. 하나 정리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 이외에도 충분한 양의 햇빛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해요. 세 번째, 물, 빛, 온도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잘 알맞지 않으면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해요. 라는 결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대표적으로 물, 빛, 온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우리 이 실험을 통해 결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사리 좀더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식물의 한 사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한해살이 식물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그 뜻부터 살펴보자고요. 한해살이 식물의 뜻은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씨가 싹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식물의 한 살이인데요. 이 과정이 한 해, 그러니까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식물이 바로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이름을 보세요. 이름 안에요. 이 뜻이 다 있어요. 한해살이, 한 해만 살아가는 식물,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한살이 과정이 이 1년 한해 안에 이루어지는 식물을 한해살이 식물. 뭐라고요? 한번 더. 한해살이 식물. 뭐라고요? 한번 더. 한해살이 식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낭콩, 봉숭아벼, 옥수수, 코스모스, 호박, 수박, 상추, 당근, 고추 등등등이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니까 뭐 벼, 코스모스, 호박, 고추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대부분의 풀 같은 것들이 이 한해살이 식물에 속합니다. 그럼 풀은 모두 한해살이 식물인가요? 아니요. 풀이더라도 한해살이 식물이 아니라 짜잔. 자, 여러 해 살이 식물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여러 해 살이 식물을 보기 전에 우리 한해 살이 식물의 대표적인 예, 강낭콩의 한 사리를 그림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강낭콩은요, 이렇게 먼저 강낭콩 씨에서 싹이 트고요. 다음 잎과 줄기가 자라고요. 자, 더 시간이 지나서 꽃이 활짝 피고요. 다음 꽃이 지고 열매와 씨가 만들어지고요. 시들어 죽는 이한 사리 과정을 1년 안에, 한해 안에 거칩니다. 이게 바로 한해 사리 식물이지요. 강낭콩의 한 사리 과정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러 해 사리 식물도 찾아볼 텐데요. 여러 해 사리 식물은요, 이름을 보세요. 아까는 한해 사리였죠? 이번엔 뭐예요? 여러 해 사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뜻을 볼게요.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을 여러 해 사리 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한해 사리 식물은요, 겨울이 지나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해 사리 식물은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이듬해 봄에 다시 또 잎이 돋아나는 그런 과정을 여러 해 동안 거치게 되죠. 종류는 뭐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 개나리, 민들레, 토끼풀, 국화, 비비추, 대나무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뭐 개나리라던가, 민들레라던가, 토끼풀이라던가, 비비추라던가, 뭐 이런 대나무 같은 친구들은요, 풀이지만 어때요?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해 살이 식물은 아니고요. 풀 중에서도 이렇게 뭐 민들레, 토끼풀, 비비추, 대나무처럼 여러 해 살이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처럼 나무는요, 무조건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나무는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는 것 꼭꼭 알아두세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감나무 있고요, 사과나무 있고요, 무궁화 있고요, 대나무도 있습니다. 대나무는요, 마치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 줄기 안이 텅 비어 있는 이 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대나무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감나무로 여러 해 살이 식물의 한 살이 과정을 살펴보죠. 자, 먼저 감나무 씨에서 싹이 트고요. 잎과 줄기가 자랍니다. 이제 나무로 자랍니다. 몇년 뒤에 다시 잎을 떨어뜨리고, 몇년 뒤에 나무로 자란 다음에 이제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납니다.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요. 짜잔! 나 살아있지롱! 이렇게 봄에 새순이 돋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잎과 줄기가 자라고 다시 꽃이 피고요. 다시 열매를 맺고요. 화살표가 있죠? 돌아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겨울을 또 나고요. 새순 나고요. 잎과 줄기 자라고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고요. 다시! 추워지면 돌아가! 다시 잎을 떨어뜨리고요. 새순 나고요. 잎과 줄기 자라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고요. 추워지면 다시 돌아가! 이렇게 여러 해를 살아가는 식물을 바로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들은요, 길게는 막 10년, 100년까지 사는 친구들 있지요.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본한해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 볼 텐데요. 공통점은 둘다 씨가 싹 터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대를 잇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한해 살이 식물은 이름 그대로 한해 안에, 1년 안에 한 살이 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죽어요. 하지만 여러 해 살이 식물은요, 여러 해 동안 살며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을 개념하기 문제로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보죠. 씨가 싹 트는데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에서 물은 같게 해야 할까요? 다르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이 조건을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2번. 자,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래요. 1번. 물을 준 강낭콩은 껍질이 벗겨지며 싹이 텄지롱. 그런데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은 싹이 트지 않았어. 그래서 물이 꼭꼭꼭 필요해 알수 있고요. 3번.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 화분은 잎과 줄기가 축 늘어지고 힘이 없었죠. 다음 4번. 식물이 자라는 조건과 그 조건에서 자란 식물 바르게 이어보자 그랬습니다. 햇빛을 받은 강낭콩 화분은요, 잎이 얇고 연하지가 않고 잎이 두껍고 진한 초록색인데 햇빛을 받지 않은 강낭콩 화분은요, 이렇게 잎이 얇고 연한 초록색이고 잎이 힘이 없었어요. 이걸 보고, 아, 식물이 잘 자랄 때는 햇빛이 꼭꼭 필요하구나. 또 아까, 또 물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알수 있었죠. 자, 5번.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요. 6번. 씨가 싹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드는 과정이 한해 안에 이루어지는 식물을 바로 우리 이름 그대로 한해 살이, 한해 살이, 한해 살이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한해 살이 식물. 6번 문제 중요해요. 이 정도는 꼭꼭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외워두자고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낭콩의 한 살이 과정입니다. 알맞은 말 써보래요. 씨, 싹이 트고요. 잎과 줄기가 자라고요. 꽃이 피고요. 다음 열매와 씨를 만듭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열매와 씨를 만든다, 시들어 죽는다. 8번. 감나무처럼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하는 식물을 이번에는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적어주자고요. 여러 해,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적어줍니다. 다음 9번은 다음 식물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사과나무, 나무는요, 다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했죠? 니은으로 연결하고요. 자, 풀 중에 하나인 옥수수는요, 한해 살이 식물에 속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연결해주면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은요, 탈지면을 깐두 페트리 접시에 강낭콩을 올려놓고 한쪽에만 물을 줬대요. 아,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고 싶은 실험이구나. 위 실험 결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바로 물을 준 강낭콩만 싹이 텄기 때문에 싹이 틀 때는 물이 꼭꼭꼭꼭꼭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알수 있었죠. 따라서 1번은 1번 적어주고요. 다음 이어지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는요, 바로 씨가 싹 트는 데는 물이 필요해. 그래서 물만 다르게 조건을 하나는 주고 하나는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씨가 싹 트는데 물이 필요하다. 2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씨가 싹 트는데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할 때,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필요한지 알아보고 싶어. 그걸 다르게 하면 된다고요. 온도가 미치는 영향, 온도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다르게 할 조건에는 온도만 다르게 하고요. 물, 빛 똑같이 해줍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겠죠. 5번 적어주고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과 5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비슷한 크기로 자란 강낭콩 화분 두개 중에 하나에만 물을 주었더니 며칠 뒤 다음과 같이 되었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물을 준 강낭콩 화분 식물이 자라는데 우리 물이 꼭 필요하다고 배웠죠. 따라서 아우, 목말라라고 이렇게 축 처진 니은이 아니라 물을 준 강낭콩은 헤헤, 나 싱싱해, 나잘 자라지 하고 있는 바로 기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필요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옳게 고른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요, 물꼭 필요하고요. 햇빛, 빛꼭 필요하고요. 다음, 적당한 온도 꼭 필요합니다. 양분 있으면 좋지만요, 꼭 필요하진 않아요. 따라서 물, 빛, 온도를 골라주면 니은, 디귿, 비읍 3번이 정답이네. 따라서 6번에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친구들, 7번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 자, 친구들 필통 속에 있는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요. 여기다가 중요 표시를 마구마구 해주세요. 선생님은 식물의 한 사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꽃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해! 자, 꽃을 많이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색깔로 이 문제 옆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막 그려주세요. 나중에 봤을 때, 아, 이 문제 중요했구나 알수 있게 말이죠. 하나 더 그려줘야지. 자. 이렇게 꽃을 많이 그려줬습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식물에 무엇이 싹 트고 자라, 무엇이 피고, 무엇을 맺어, 다시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 중요해서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자, 보죠. 식물에 씨가 싹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잎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물의 한 사리 한번 더. 식물의 씨가 싹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물의 한 사리.
따라서 정답은 4번인데요.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요. 누가 와가지고, 아, 우리 3학년 1학기 과학 공부를 하는 꿀단지 친구구나. 그런데 식물의 한 사리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 식물의 한 사리요? 아, 식물이 살아가는 거,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식물의 한 사리, 단, 식물의 씨가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진짜 열심히 잘 공부했구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식물의 한 사리가 무엇인지 외울 때는요, 식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 문장을 머릿속에 꼭꼭꼭꼭꼭꼭꼭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식물의 한 사리에는 바로 우리 배웠던 것처럼 한해 사리 식물이 있고요,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지요. 자, 중요 표시 마구마구 해봤던 7번 문제 지나서 8번과 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강낭콩, 감나무예요. 자, 1번. 강낭콩은요, 한해 사리 식물 맞습니다. 기역은 한 사리 과정이 한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해 사리 식물. 자, 니은은 나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해 사리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해 사리 식물은요, 겨울에도 죽지 않아! 살아남을 거야! 또 이듬해 봄에 새순이 돋죠. 자, 5번. 기역은 꽃이 피지만 니은은 꽃이 피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해 사리든 여러 해 사리든 공통점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씨가 생긴다는 거였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신나게 적어주고 이어지는 문제 9번 가겠습니다. 자, 니은과 같은 한 사리 과정을 거치는 식물 묻고 있는데요. 아까 니은은요, 감나무, 나무나무 여러 해 사리 식물이었습니다. 여러 해 사리 식물 찾아보죠. 고추라던가, 자, 다음 뭐 호박이라던가, 옥수수라던가, 봉숭아 같은 식물은요, 한 해만 사는 한해 사리 식물인데요. 여기 있는 민들레는요, 풀이지만 바로 여러 해 사리 식물이기 때문에 3번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해결해보죠. 한 사리 기간이 다른 식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친구들,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한해 사리인지, 여러 해 사리인지. 물론, 이런 나무가 붙은 것들은, 확실히 나무는 여러 해 사리야 라고 알수 있지만, 풀 같은 경우에는요, 민들레 같은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있지만, 또 호박 같은 한해 사리 식물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울 게좀 많다고요?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사과나무는요, 여러 해 사리 식물. 대나무는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 해 사리 식물. 비비추는요, 또 여러 해 사리 식물. 자, 코스모스는요, 한해 사리 식물입니다. 달라, 달라. 자, 무궁화는요, 여러 해 사리 식물. 따라서 다른 식물은요, 한해 사리, 혼자 한해 사리 식물인 코스모스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만 해도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식물 알았잖아요? 누가 여러 해 사리고, 누가 한해 사리 식물인지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외워가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죠. 벼의 한 사리 과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식물의 한 사리는요, 먼저, 바로, 씨가 나와야 됐죠. 씨에서, 뿅! 하고 싹이 튑니다. 디귿이 먼저 나오고요. 다음은요, 잎과 줄기가 자랍니다. 리을. 씨가 싹 트는데 아까 물이 꼭 필요하다. 식물이 잘 자라는데 물과 온도, 빛이 꼭 필요하다. 이것도 기억하면서. 자, 잎과 줄기가 자란 뒤에는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그래서 기억을 적어주고요.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만들죠. 따라서 디귿, 리을, 기역, 니은 순으로 기호를 잘 적어주면 11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한해 사리 식물과 여러 해 사리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풀어볼까요? 1번. 모든 풀은 한해 사리 식물이다. 자, 친구들, 머리 위로 동그라미 가위표 그려볼까요? 자, 모든 풀은 한해 사리 식물이다. 하나, 둘, 셋.
빔 아니죠. 민들레 비비.

0: 상추, 대나무 같은 식물은요, 풀이지만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2번, 모든 나무는 여러 해 살이 식물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뿅. 그래요. 모든 나무는 무조건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맞습니다. 3번. 여러 해 살이 식물은 추운 겨울에 죽는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해를 살아요. 따라서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듬해 봄에 다시 새순이 돋죠. 틀렸습니다. 4번. 여러 해 살이 식물은 열매를 딱한번 맺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살아간다고 했지요. 틀렸고요. 5번. 한해 살이 식물은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건 여러 해 살이 식물이고요. 한해 살이 식물은 아쉽지만 겨울에 죽습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모든 나무는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한 2번으로 자신 있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12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보면서 식물의 한 살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둘, 나무는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생물의 한 살이 단원 정리평가 문제 신나게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말고요. 또 수강 후기 게시판에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또 봐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 연습 문제 풀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오늘도 우리 이어서 문제 3번부터 풀어갈 텐데요.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문제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의 6번에서 우리 조금은 보조선을 그려서 분석해봐야 되는 그림을 이제 분석할 만큼 했으니까 공식화 시켜보자 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림이 나오면 아 이건 이런 거였지 라고 한꺼번에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자, 3번부터 한번 가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사다리 꼴이 주어져 있고 역시나 선분 3개가 평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A2 대 B2가 4대 3이라면 선분 MN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A2 대 B2의 길이의 비가 4대 3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뭘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선분 MN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보자. MN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할까 하고 생각했더니 4대 3이라는 길이의 비가 만들어내는 삼각형이 눈에 하나 보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눈에 보입니까? 그래, 그럼 그 삼각형에 선분 EN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지금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선분 EN을 구해서 EM을 다시 한번 구해내고 빼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EM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요, EM이라고 얘기하는 선분을 가지고 우리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 한번 구해보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괜찮니? 자, 그럼 먼저 선분 EN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4대 3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EN 대 BC는 4대 전체, 즉 4대 7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 생각할 수 있겠죠. 4대 7이 결국 선분 EN의 길이 돼

밑에 있는 선분 BC의 길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4대 7을 이게 2n 대 21이 되면서 3배 됐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2n의 길이가 12cm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선분 EM의 길이를 구해서 빼내면 되는 거겠죠? 그럼 거꾸로 B에서부터 보셔야 되니까 3대 7이다라는 생각한다면 EM 대 AD가 3대 7이다라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거꾸로 3대 7을 생각하시면 그 길이는 선분 EM 대 14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어때요? 7이 14로 2배가 됐으니까 선분 EM의 길이는 3의 2배 하고 써서 6cm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12cm에서 6cm를 빼내면 선분 MN의 길이 구해지고요. 그 선분 MN의 길이도 6cm다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얼마? 6cm 하고 써주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우리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4대 3이 평행선에 의해서 오른쪽으로도 그대로 길이의 비가 4대 3으로 옮겨오지 않겠습니까? 선분 DF 대 FC의 길이의 비가 4대 3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AD라는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역시나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이 길이의 비가 3대 4, 3대 7 하고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NF 대 AD의 길이도 몇 대 몇이어야 해요? 3대 7이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정말 많이 앞으로 만나시게 되어지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으로 EM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이 주황색 삼각형으로 NF의 길이를 구하는 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 길이의 비도 똑같고 밑변의 길이도 똑같은 밑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길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 구하면 나머지 하나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 텐데 방금 선분 EM의 길이가 6cm다라는 거 찾아냈고 NF의 길이는 대칭으로 6cm야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었다면 그럼 결국 E부터 F까지의 길이만 알면 E부터 F까지의 길이에서 6을 두 번 빼내면 선분 MN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요. 이게 4대 3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평행선 그리지 말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평행선을 그려봤었거든요. 네, 그리지 말고 생각합시다. 14cm에서 21cm까지 7단계가 진화가 돼서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7단계 진화할 때 실제 길이 7cm 늘어났으니까 하나씩 늘어날 때는요. 그래, 1cm씩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위에서 평행선 하나하나하나하나 내려올 때 1cm씩 늘어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분 EF는 14에서 4만큼 내려온 거니까 B가 4cm만큼 늘어난 거고 실제 길이는 18cm 얘기할 수 있겠지. 반대로 21cm에서 위로 3개만큼 올라간 거다라는 생각하면 되니까 3cm 줄여가지고 여전히 아 선분 EF의 길이가 18cm구나라는 동일한 결론 얻어낼 수 있어요. 자, 18cm에서 6, 6 두 개 빼내면 역시 가운데 있는 길이 6cm다. 자, 이런 생각하면서도 문제 풀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도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 여러 가지 사다리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걸 공식화시키면 좋겠다? 여기 있는 이 EM과 NF의 길이는 보나마나 길이가 똑같을 거다라는 거 요거를 좀 공식화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자. 4번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방금 공식화시켰던 이야기 떠오릅니까? 그래, 6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삼각형을 만들어내나 오른쪽에서 삼각형을 만들어내나 길이의 비가 여전히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을 테니까 EO와 OE라는 선분의 길이와 OF라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EF의 길이의 절반이 내가 찾는 EO의 길이의 두 배가 바로 내가 찾는 EF의 길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림을 왼쪽에 굳이 그리고 오른쪽에 굳이 그려서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한쪽만 생각하고 두 배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자, 이거 공식화 시킨 거야. 아까 앞에 있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선분 EO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자. 선분 EO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 문제의 조건 살펴보세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주어져 있습니까? 안 주어져 있죠. 대신에 6cm와 10cm 주어져 있으니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에서 길이의 비가 3대 5더라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지 6대 10, 3대 5 하고 찾을 수 있어야죠. 그럼 이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요? A 2대 B 2로 그대로 옮겨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 BAD를 생각하고 길이의 비를 찾아보고 문제의 길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B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EO 대 AD가 5대 8 하고 쓰여질 테니까 자 5대 8이라는 값이 선분 EO의 길이 대 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선분 EO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8분의 30 하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4분의 15라고 우리 EO의 길이 구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분 EO의 길이가 선분 FO의 길이와 완벽하게 같다라는 사실도 이미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선분 EF의 길이는 EO의 길이의 2배, 2분의 15cm야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인데 실제로 우리 여기 있는 A2 대 B2가 3대 5라는 걸 찾았다면 자 3대 5라는 걸 찾았다면 한 번만 더 연습하자. 평행선 그리지 말고 아 8단계 늘어난 거야. 8단계 늘어날 때 4cm 늘어났으니까 한 단계 늘어날 때마다 2분의 1cm씩 늘어나라는 생각하면 되죠. 그럼 AD라는 6cm에서 3단계 늘어나면 EF니까 2분의 3cm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이라고 이야기하는 값에 2분의 3 더하면 2분의 15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반대로 10에서 5단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0cm에서 2분의 5cm 빼도 역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겠죠. 실제로 선분 EF의 길이 전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게 조금은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찌됐든 EO와 OF의 길이 똑같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편할 거다. 자 이제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면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EO랑 OF의 길이 이거 서로 같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갈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좋았어.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개의 선분이 평행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그림은요. 이렇게 a와 d를 연결해 놓고 f와 e를 연장해 놓으면요. 방금 전에 세워져 있었던 사다리 꼬리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결국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라는 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나비 모양의 닮음에서 길이의 비를 찾아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대 15, 몇 대 몇?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 가지니까 여기에 2대 3이구나라고 길이의 비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2대 3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그렇다면 선분 BD가 점 2를 기준으로 해서 2대 3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게 어디로 내려와요? 그대로 선분 BC가 F를 기준으로 해서 2대 3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길이의 비 그대로 옮겨올 거다라는 거지. FE하고 CD가 평행이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 그대로 옮겨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FE라는 선분의 길이 X값 구하기 위해서 B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다음과 같이 생긴 BCD라는 삼각형과 BFE라는 삼각형 생각해 보면 되겠죠. X 대 10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B를 중심으로 해서 3대 5 하고 만들어지겠죠. 3대 5.
그래서 우리는 x 값이 6이더라.

있던 길이의 비를 옆으로 다 옮겨볼 수 있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왼쪽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림이 한눈에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그래야 이 전체가 눈에 들어와야 이 중에 어떤 선들이 다음과 같이 지워져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접근해 볼수 있는 문제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6번 문제 봅시다. 동일한 문제예요. 다 동일한데 평행이다라는 조건을 직각이다라는 조건으로 바꾸어 준 것뿐이죠. 어떤 하나의 직선에 수직이 되는 세 개의 직선이 놓여 있으니까 자, 이것들이 전부 평행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아까 전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됐죠? 뭐부터 접근해야 돼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자, 옆으로 놓여 있으니까 나비 모양의 닮음부터 접근해 봐야 된다. 그럼 5대 10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길이의 비가 1대 2, 1대 2, 1대 2 전부 다 옮겨 다닌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선분 BF 대 선분 FC가 1대 2다라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B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개의 닮음인 삼각형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BEF와 BDC와 길이의 비를 찾아보면 1대 3이다라는 거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의 비가 EF 대 1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F 대 10이 1대 3이다라는 식 세울 수 있어. 결국 선분 EF의 길이를 찾아보면 이 값이 3분의 10cm야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론 C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EF 대 5가 2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대 3이 EF의 길이 대 5다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역시나 동일하게 선분 EF의 길이를 생각하면 3분의 10cm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EF의 길이가 왜 중요하냐? 문제에선 삼각형 EBC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삼각형 EBC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밑변 BC 높이 EF라는 생각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안 보이면 그림 한번 지워놓고 생각할게요. 자, 선분 BC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EF의 길이가 수직이기 때문에 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삼각형 EBC의 넓이를 구해봐. 이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3분의 10이라는 얘기 해줄 수 있죠. 결국 20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연습 문제 6번, 5번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 5번은 4번과 거의 유사한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문제들의 연관성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89쪽에 1번입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 또 중선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봐야 되는데, 넓이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뗄래야 뗄수 없는 주제겠죠? 자, 이제 변의 길이의 비율 가지고 넓이 생각해 봅시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점 D가 선분 BC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했네요. 아, D는 중점이야. 그러면 AD는 중선이야. 결국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는 넓이가 똑같아 라는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P라는 점이 이 중선 위에 어디에 있거나 상관없이요. PBD라는 삼각형과 PCD라는 삼각형도 넓이가 똑같아 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넓이가 똑같은데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았다면 위쪽에 있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도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너를 S1, 널 S1, 자, 너를 S2, 너를 S2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넓이들을 표시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이제 기록해 보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42제곱센티미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절반 이게 얼마여야 하더라? 21제곱센티미터여야 하더라. 오른쪽도 당연히 얼마여야 돼? 21제곱센티미터여야 해라는 생각할 수 있고 PDC의 넓이가 15제곱센티미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S1이 몇? 15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PBD도 15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ABD의 넓이가 21제곱센티미터였는데
15제곱센티미터.

거를 제외한 게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6제곱센티미터라는 식 써볼 수 있겠지. 6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삼각형 ABP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중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중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양쪽으로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2번 문제 보자. 자, 2번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중선을 몇대 몇으로 쪼개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도요, 개념 공부할 때 했고, 선생님이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 그려주면서 길이의 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떠올리고 있다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고, 점쥐가 무게중심이고요,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Y 값 구해라 이야기했는데, 자, X 값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요? 요게 중선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선이 중선이야. 선생님, 이 점이 이름도 없고 중점이라는 표시도 없는데 어떻게 중선입니까? 당연하죠. 무게중심 지나가니까, 무게중심 중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중선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G라는 무게중심이 이 중선, 빨간색 선을 몇대 몇으로? 2대 1로 쪼갠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X 값은 18의 절반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 X는 9하고 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 또 다른 중선 하나 보이네요. 주황색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근 선분 AD라고 이야기하는 거 중선이죠? 그래, 이거 전체적으로 중선을 점 G가 2대 1로 쪼개니까 Y랑 7이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y 값이 14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둘을 더해봐라 이야기해서 23이라는 결론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우리는 공부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 훨씬 심각하게 공부했었죠? 실제로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변과 평행인선 그리면 반대쪽에 있는 중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이 가운데 중선과 만나는 점을 뭐 예를 들어 H라고 이야기한다면 AH 대 HG 대 GD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수 있었고, 그게 3대 1대 2였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괜찮아? 좋아. 그러니까 이 GH라는 길이, 자, 이 GH라는 길이가 GD라는 길이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GH의 길이는 2분의 7cm야라는 거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해 봤었습니다. 자, 이 그런 공부를 깊게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 있는 2번 문제는 좀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겠죠. 다음 문제로 가보자. 3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는데요. 무게중심이 두 개네요. 첫 번째 커다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고요. 다음으로 작은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이 G'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이 G'이 역시나 중선 GM을 2대 1로 쪼갤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G'M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2cm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선분 GM의 길이, 이거 전체는 6cm가 되겠지. 그럼 AG의 길이는 6cm에 몇 배? 두배 하고 쓰여집니까? 그래서 너는 12cm라고 이렇게 길이를 찾아낼 수 있지. 그래야 2대 1 하고 만들어질 테니까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선분 AG의 길이를 구하면 12cm다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이 문제 선생님이 문자를 사용해서도 풀어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매우 익숙한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림 가보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평행선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의 비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보조선 하나를 그리면 길이의 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한 꼭지점 B에서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이게 중선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중선은 무게중심에 의해서 2대 1로 나누어지더라라고 찾아볼 수 있겠네. 할수 있겠지.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는 이두 개의 평행선에 의해서 이 2대 1이 양옆으로 다 옮겨 다닐 수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 선분 BE 대 EC, 너 2대 1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선분 B, D 대 D, A, 너 2 대 1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부분,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것들 싹 지워볼까요? 어떤 일 벌어져요? 삼각형이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 만들어지는데 가운데 각 하나 공유하고 있고 이웃하는 변 2대2, 3대3 하고 만들어지면서 SAS 닮음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두 개의 선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너 2대3 그게 D2대 AC다 라고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선분 D2의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10cm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말고 생각합시다. 얘들아,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밑변이랑 평행한 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길이가 몇 분의 몇? 3분의 2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점과 중점을 지나는 선분이 있다면 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다면 밑변의 절반 했던 거죠. 네, 그것처럼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밑변과 평행인 선분이 있다면 3분의 2만큼이다라고 거의 공식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마지막 문제에서 오늘 한번 써먹어 볼 겁니다. 할 수 있겠니? 좋아. 그러면 5번 문제 먼저 보고 마지막 문제 갈게요. 5번 보자. 다음 그림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무게중심과 넓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죠. 무게중심이 중선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선들로 삼각형을 6개의 영역으로 쪼개면 그 6개의 영역의 넓이는 서로 다 어떻다? 똑같다. 모양은 다를지언정 넓이는 똑같다. 그럼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은 그 6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 중에 2개만큼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2, 즉 3분의 1만큼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지. 결국 사각형 GDCE의 넓이를 생각하면 24라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분의 1만큼 8제곱센티미터만큼이더라 라고 아주 간단한 산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할만합니까? 좋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5번이었죠. 자, 6번으로 갑시다. 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강조해보고 싶은 문제, 공식화시켜보고 싶은 문제다라는 거지. 자, 물론 이 그림 너무 우리 자주 보던 그림이라서 대각선을 그려야 돼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행 사변형이 등장하면 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한다 이야기했었고 그럼 대각선 AC를 그려주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가 눈에 보이고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 ACD도 눈에 보인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선 그럼 어떤 일 벌어져요? 이 점 M이 선분 BC의 중점이니까 너 중선이고 이렇게 중선이고 그리고 요 교점이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이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하면 AC의 중점이 O다라고 얘기해서 BO도 중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중선과 중선이 만났으니까 P라는 점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에 뭐가 돼?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죠. 됐지? 그럼 BO라는 길이를 선분 BP가 2대 선분 PO가 1로 쪼개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이런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위쪽에서도 벌어져요. 그래,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역시 DO 중선이고요. AN 중선이에요. 중선과 중선이 만났으니까 Q가 무게중심이다. 그러면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O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비율만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제 길이마저 똑같아져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호로 2대 1하고 표현해 본다면 결국 우리 결론적으로 B부터 P까지의 길이도 2, P부터 Q까지의 길이도 2, Q부터 D까지의 길이도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게 되죠. 2대 2대 2, 1대 1대 1, 길이가 모두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지.
결론은 이거예요. 선분 BP의 길이와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QD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

맞다? 그거 그러면 15cm를 세 등분해서 나눠 갖는다. 너 5cm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이걸 공식화 시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하게 선 그리고 무게 중심 찾고 이런 중간 과정들을 좀 생략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됐죠? 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 5cm. 자, 그러면 아까 우리 4번에서 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이 삼각형이 지금 딱 2대1이라는 점으로 연결되어 지면서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PQ와 MN 사이의 길이의 비가 몇 대면 2대3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럼 MN의 길이마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몇 센티미터? 너는 2분의 15cm라고 MN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반대로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M과 N이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이 길이가 15의 절반, 그것의 3분의 2만큼이 바로 선분 PQ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6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문제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0일 완성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인문 분야의 두 개의 글 5번, 6번, 5, 6 글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글인지 제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5. 같은 언어를 쓰면 생각도 비슷할까? 라는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 제목의 글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아니야! 라는 답을 가졌을 때 보통 이렇게 질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그렇죠?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글, 자아의 바운더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가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뭐 이쯤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아의 바운더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글,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입니다. 우리 43쪽에 있습니다. 예시 살펴볼게요.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을 펼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해 설명하는 방법을 예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면 말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신빙성이 높아지며 읽는 이가 흥미를 느낄 수도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설명할 때 또는 주장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죠. 자, 우리 글에 보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빛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빛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 이어서 또 다른 예는 무지개 색이다. 그러니까 예시가 사용됐냐를 찾아보려면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예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예컨대 이런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무엇무엇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문 다섯 번째 글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 생각도 비슷할까? 자,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장이 뭐냐? 라는 이 주장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1980년대에는 많은 이들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믿었대.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고정된다는 거죠. 언어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같은 틀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석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럼 한국어를 쓰는 우리는 이 사고의 틀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는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한국인만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한국인은 못 참는 무엇.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1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빛에서 나타난다. 자, 첫 번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의 예인데, 보죠. 유럽어에서 빛은 명사예요. 명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오랫동안 서양학자들은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고민해왔다는 것이다.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빛의 본질이 파동이냐 입자냐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과학자들한테 들어봐야 돼. 정말 명사라서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물리학에서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그런 거라고? 자, 만일 빛에 해당하는 말에 명사가 없고 비추다, 빛나도, 비추다나 빛나도, 그러니까 빛나도의 기본형은 빛나다니까. 그럼 비추다나 빛나다는 다 뭐예요? 동사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동사예요. 이렇게 모두 서술어로 존재하는 호피인디언이 빛을 연구했다면 빛의 파동설을 훨씬 빨리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 빛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비추다나 빛나도처럼, 그러니까 동사면 빛을 파동으로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거라는 거죠. 언어가 과학적 사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라는 의미이다. 자, 여기까지 이 문단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첫 번째 예, 빛이에요. 네, 뭐. 참 재밌는 주장이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예는 무지개색이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두 번째 예는 무지개색인데요. 과학적으로 일곱 개로 정리됐죠. 빨주, 노초, 파남, 보입니다. 근데 어떤 언어권은 색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게 단순해. 그래서 두 개, 혹은 다섯 개, 또는 여섯 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무지개색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에 해당하는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세 번째 예죠. 눈이 많이 내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에 해당하는 어휘가 많아. 이렇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니까? 이렇게 본 거죠. 즉, 같은 대상이라도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의 수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 자, 이와 같은 예가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글쓴이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볼게요. 이와 같은 사례들, 앞에서 제시했던 뭐 빛이나 무지개 뭐 이런 사례들, 단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전적으로 언어가 사고와 같은 과정이라거나 사고 과정이 언어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그 주장은 틀렸다라는 거죠. 앞에 사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갈 접속어는 뭐가 될까요? 접속어는 앞뒤 그 내용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 앞에서 사례들을 제시했는데 뒤에 내용이 뭐냐면 이 사례들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만 보여준대.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죠. 이렇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역접으로 이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접속어는 그렇죠. 그러나가 어울립니다. 여기에 들어갈 접속어 그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문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만일의 사고가 언어에 지배된다면 한국인은 한국어로 사고하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사고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인 중에서도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언으로 사고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례들이 뭐, 이렇게 사고가 언어를 뭐 지배한다, 뭐, 사고가 언어에 지배된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냥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글쓴이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이어지는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고할 때, 언어로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래. 여러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와 뚝 떨어져서 자란 아이들이 그 사회로 돌아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일상의 예의를 배우고 자신이 겪은 것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사고를 해서 배울 수 있는데 언어는 배울 수가 없대요. 아니,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면 언어도 배워야지. 근데 언어는 안 된다는 거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첫 번째 예입니다.
이것은 언어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사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사고해서 배우는 거죠. 생각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없이도 사고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와 같은 것은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어는 안 돼.

오, 그러네. 그 반대적인 예도 얼마든지 이렇게 들수 있네요, 여러분. 자, 이어서. 이처럼 아주 드물고 비정상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어와 사고가 따로 작동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어떤 경우 있나요? 사실 수학의 여러 공식들, 언어로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수학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까? 저. 그런데 수학의 공식들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 수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 공식들. 하, 저처럼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디, 어느 부분이 아무리 눈을 씻고 다 찾아봐도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걸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물론, 7 더하기 8은 15. 7 더하기 8은 15라고 읽기는 이렇게 언어로 읽을 수는 있지. 근데 이렇게 읽는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정식 외에도 악보, 그림, 어때? 정확한 언어 형식에 도움이 없어도, 그죠? 악보에, 그림에 정확한 언어 형식이 없잖아요? 해도 수천 년 동안 잘 이해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하지 않는다는 예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6문단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예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양쪽의 주장인 거야. 자. 이러한 증거들이 언어와 사고는 분리된 것임을 증명한다. 오히려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와, 비유적 표현 나왔어요.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래.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즉, 언어가 사고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사고와 문화의 발달에 따라 언어가 발전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왜 눈에 해당하는 말이 맞냐? 눈이 많이 오는 동네니까, 그치? 그 지역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문화가 눈이 많이 오는 문화니까, 그거에 따라서 눈을 나타내는 언어가 발전한 거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자, 글쓴이가 주장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 마지막 7문단에서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글쓴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의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구조도 빈칸 내용을 넣으면서 위 글의 내용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글의 맨 앞부분에서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밝히고 있어요.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거였죠. 자, 이어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빛의 개념. 언어가 과학적 사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는 말이,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그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무지개색이나 눈에 대한 표현도 예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의 수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대립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예로 사회와 격리되었던 아이들, 교육을 통해 사회화되지만 언어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되는데 언어랑 상관없이 사고를 한 거라는 거죠. 방정식 어때? 수학의 여러 공식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요. 악보 그림 어때? 정확한 언어 형식의 도움 없이도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어와 사고는 분리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 그 분리된 것이다를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이 더 구체화되었죠?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언어가 사고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즉, 사고와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언어가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 문화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글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계속 보고 있었죠. 이번엔 스텝 3 문제 2번입니다. 위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보기를 볼까요? 쌀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관련된 단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빵 문화권인 프랑스에서는 빵과 관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어가 문화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려면 알맞은 것은? 그렇죠. 2번이죠. 언어가 문화와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 글쓴이는 이제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릇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으로 가장, 관점에서 보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배경지식.

문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배경 지식은 지문 내용보다는 문제를 풀 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서양과 같은 저맥락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은 저맥락 문화래요. 생각을 말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맥락이나 상황이 덜 중요하대. 그래서 저맥락인 거예요. 근데 동양과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는, 우리 동양은 고맥락 문화래. 말보다는 말을 하는 맥락이나 상황을 중요하게 여겨 상대방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맥락 문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 사회인 한국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사양, 아니 괜찮아요 하는 표현, 거절,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간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금 우리는 한번 좀 거절하는 그런 겸양의 문화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눈치로 맥락을 읽어내고 상대방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그걸 나타내는 속담이에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절은 그 새우젓 같은 건 없겠죠. 그 채식을 하시니까요. 새우를 가지고 젓갈을 담그는 건 없단 말이야. 근데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면 이렇게 좀 어디에 가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건데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치가 중요하다. 고맥락 문화 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눈치의 정수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떤 작가분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고맥락 문화인지, 그 눈치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게 국어시험 문제도 나온다는 거야. 항상 보면 이 글에 담겨있는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 글쓴이가 담아놓은 의도가 뭐냐, 주제의식이 뭐냐, 이런 걸 찾아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등장인물이 어떤 뭐 얘기하고 사건 속에서 뭐 경험하고 이런 건데 그 안에 숨겨놓은, 담겨있는, 우리 추론적 읽기에서도 했잖아요. 그 안에 숨겨놓은, 생략된 것까지를 파악하라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맥락을 중요시하면, 눈치를 중요시하면, 국어 문제도 그러냐? 라는 그, 말을 재밌게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맥락 문화, 고맥락 문화에 대해서 배경 지식 쌓아봤고요. 그러면 문제, 아니 지문 만나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자아의 바운더리입니다. 자아라는 게 무엇인지, 또 바운더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네요. 보죠. 과잉 친절을 베푸는 A, 관계에 소유욕이 강한 B,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C. 어때? 다 별로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실 때 이런 세 부류는 다 피해야 돼. 그래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 다시 말해 그들의 관계는 자아와의 균형을 잃었고 일방적이야. 즉, 이 셋의 공통점.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균형을 조절해주는 바운더리가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 이게 바로 뭐냐? 그렇죠, 바운더리입니다. 그 바운더리가 그 잘 발달하지 못하면 타인인데 뭐 지나치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또는 타인인데 지나치게 내 것처럼, 나인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1문단에서는 바운더리 이상의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우리의 몸이 피부를 통해 나와 외부의 경계를 확인하듯, 그쵸? 어디까지가 우리 몸이야? 그러면 피부까지. 뭐 옷을 입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쵸? 피부야. 우리의 자아에도 경계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다. 자, 바운더리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라고 하네요. 바운더리의 뜻이 나와 있죠? 바운더리,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답니다. 자, 바운더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첫째, 자, 타, 식별의 기능입니다. 자는 나고 타는 나 아닌 거예요. 그것을 식별하게 해주는 게 바로 바운더리다. 첫 번째 기능이죠. 외부 대상과 자신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 욕구, 감정, 소유, 역할, 책임 등을 지각하고 구분하는 것까지를 다 가리키는 게 바로 자타 식별의 기능. 바운더리의 기능입니다.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상대를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으로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랑 생각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정도 다르고 다 달라. 이렇게 딱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2문단입니다. 바운더리 개념 나와 있고 바운더리의 자타 식별 기능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능 나오겠죠. 자기보호의 기능이다. 자, 바운더리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죠? 바운더리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부와 뒤엉키지 않고 형태를 보존할 수 있다. 건강한 자아의 바운더리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위험할 때는 알람을 울려 바운더리를 닫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바운더리를 잘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보호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상대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과한데? 그러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거절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막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3문단 바운더리의 자기보호 기능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바운더리의 기능 세 번째, 상호 교류의 기능이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인간에게 교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당연히 사회 안에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대상에 따라 개방의 정도는 달라야 되죠. 그죠?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운더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상호 교류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가지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기 표현의 기능이 있네요.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이에요. 자기 표현의 기능. 뭘까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사람의 개성을 반영하듯 관계에서 드러나는 표정, 말투, 몸짓, 자세 등도 상대에 대한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한대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내적 상태를 잘 반영해서 바깥으로 표현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적 상태와 외적 표현이 크게 어긋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는 자기 표현의 기능도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요. 결국 그런 바운더리가 내 자아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은 남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아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바운더리와 이와 반대로 교류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폐쇄적인 경직된 바운더리. 그러니까 양쪽 끝 극단이 다 그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희미한 바운더리 그리고 경직된 바운더리 모두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입니다. 영양실조와 비만이 모두 병이죠. 양쪽 극단 다 병입니다. 관계의 건강함 역시 늘 양면성을 살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은 뭔데요? 자아를 보호하면서 남과 교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남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또 남과 교류하는 것이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면서도 남과 교류를 잘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보호를 하지 못해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야. 이게 희미한 바운더리겠죠. 자기보호에 매달리느라 상호 교류를 하지 못해 경직된 바운더리겠죠. 그래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자존감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제 충분한 만족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또 상대도 존중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건강한 바운더리의 조건이었습니다. 6문단 건강한 바운더리의 조건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나의 삶에 적용이 되죠. 그렇죠? 나는 과연 건강한 바운더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게 또 인간관계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는 좀 건강한데 누군가와는 좀 건강하지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저기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자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어디인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늘 바뀐대요. 없는 거일 수도 있대요. 자아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근데 바운더리를 보다 보니까 자아의 바운더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많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비문학 독해. 정말.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재밌죠? 자,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1의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한자의 뜻을 참고하여 단어의 의미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지각이라는 한자어와 감지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지각은 지가 알다란 뜻

뜻이고 각은 깨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알아서 깨닫는다 이런 뜻이겠죠. 단어의 뜻은 알아서 깨달음입니다. 자, 감지는 느끼다라는 뜻의 감자와 알다라는 지자. 그러면 느껴서 알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단어의 뜻은 맞아요.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감지는 느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뭔가 딱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감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자, 갑자기 이게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불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조명이 잔뜩 켜져 있어.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는 정말 암흑천지가 돼요. 여긴 창문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 오, 어떻게 너무 두렵죠? 이때 어디서 불빛이 희미하게 쫙 보여. 아, 저기 불빛이다. 눈이라는 시각 기관, 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빛이다 라는 걸 알았죠. 이건 빛을 감지한 거예요. 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저기 빛이야? 그럼 저쪽으로 나갈 수 있겠다 라는 걸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알아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지각이에요. 감지와 지각의 뜻 뭔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지를 통해서 그 다음 지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어휘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문제 스텝 2의 3번입니다. 이 글은 바운더리 여러 가지 기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한대요. 이 기능이 바로 자타식별 기능이죠. 자, 두 번째,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부와 뒤엉키지 않고 형태를 보존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 기능이고요. 자, 세 번째,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며 외부와 교류하게 합니다. 상호 교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적 상태를 반영하여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표현 기능입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는 네 개의 기능이 있다. 나요. 이어서 볼게요. 스텝 3, 1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뭐라 그랬죠? 결국 뭐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없으면 찾을 수 없겠죠. 그죠? 자, 자아의 바운더리란 내용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이 문단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에도 경계, 즉 바운더리가 있다. 바운더리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맞네요. 자, 이어서 2번. 바운더리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문단에서 자타식별 기능, 3문단에서 자기보호 기능, 4문단에서 상호 교류의 기능, 5문단에서 자기 표현 기능까지. 이 글에 뭐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었어요. 있네요. 자, 이어서.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 답 찾을 수 있나요? 6문단에 있습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 에서 찾을 수 있죠. 자, 4번. 자아의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없어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이어서 5번. 바운더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운더리에 이상이 생긴 경우, A, B, C의 경우로 이 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문단에서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은 뭐 희미한 바운더리, 경직된 바운더리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답은? 그렇죠. 자아의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는? 그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고맥락 사회, 저맥락 사회, 우리 앞에서 봤던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죠. 동양과 같이 인간을 독립된 개인이라기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면서 개인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고맥락 사회라고 한다. 그에 비해 서양처럼 인간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면서 집단과 개인을 구분하는 사회를 저맥락 사회라고 한대요. 동양인의 경우 그가 속한 집단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 이런 이유로 고맥락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이나 개성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양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공동체의 문화, 우리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한 걸 찾아볼까요? 답은 3번이에요. 서양에 비해 동양, 고맥락 사회라고 했죠?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겠군. 그쵸? 자기 주장이나 개성을 불편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말을 항상 삼가야 돼. 말 잘못하면 안 돼. 그 말이라는 게내 개성을 보여주는데, 말이라는 게.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맥락 사회의 서양이죠.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남들과 교류하는 걸 우선시 아니죠. 자신 표현하는 걸 더 우선시하고요. 고맥락 사회 동양이죠. 바운더리를 통해 나와 외부의 경계를 뚜렷하게 아니에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계가 뚜렷하지 않죠. 동양에 비해 서양 저맥락 사회입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욕구를 희생해 아니죠. 개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쪽. 틀렸고 동양 서양 모두 바운더리를 개방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집단의 가치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맥락 사회죠. 서양은 저맥락 사회이기 때문에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경계,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간되는 한계를 뜻해요. 지문에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간되는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어휘는 식별입니다. 분별하여 알아봄이란 뜻이에요. 자타 식별의 기능, 자와 타를 분별해서 알아보는 기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인문 분야의 마지막 글,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단원의 그 양보다 조금 요 단원이 양도 많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만 하려고 하면 암기해야 하는 양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해만 한다면 암기해야 하는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흥미를 가지면서 이번 단원 내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수집하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화와 관련된 이야기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이에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음식물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어떤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소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이거든요. 영양소 도대체 내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뭔가를 먹어요. 양분을 섭취합니다. 뭔가를 섭취하는 거 우리 영양소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며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영양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양소를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영양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영양소는 무기염류, 비타민,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거, 비타민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표기해줘야 돼요. 비타민, 물 이런 것들이 부영양소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이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한테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분들이 흔히 탄단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3대 영양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에 그럼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다 암기할 순 없어요. 그러면 간단한 검출 실험을 통해서 아, 이 안에는 탄수화물 있구나. 이 안에는 단백질 있구나. 이 안에는 지방 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 그리고 검출 방법, 색 변화까지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실전에서는 문항들이 좀 출제되는지 그 문항들 토대로 우리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증류수 같은 것은요, 여러분 순수한 물입니다. 얘가 아, 기본 색깔은 이거예요. 기본 기준을 제시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밤물이라고 하는 거 가져다 놨고, 묽은 달걀 흰자에 양파즙, 기름 이런 거 가져다 놓은 거예요. 자, 거기에서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아, 이 안에 녹말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만약에 청남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밥물 안에는 녹말이 들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네, 뷰렌 용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뷰렌 용액은요, 단백질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이거 확인하거든요. 뷰렌 용액 떨어뜨렸더니 보라색으로 바뀐다? 아, 이 안에는 단백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묽은 달걀 흰자액에 떨어뜨렸더니 보라색으로 변했네요. 묽은 달걀 흰자액 안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양파즙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당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당성분, 포도당, 엿당 이런 거 구분하게 될 때는 우리가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 용액은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가열을 해주어야만 우리가 정확한 색 변화를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열해줬을 때 바로 황적색을
등을 띠게 된다면 그때는 아, 이 안에 당 성분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콩기름이에요. 이 안에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그럴 때는 수단쓰리 용액이라고 하는 것 떨어뜨렸을 때이 색깔이 선홍색으로 바뀌게 된다면 아, 이 안에는 지방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색 변화를 보고 우리가 미지의 어떤 물질을 줬을 때 똑같이 실험한 다음에 색 변화를 보면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검출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영양소,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소화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크기가 커다란 영양소 있죠? 근데 얘가 결국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식물세포, 동물세포 공부했고 그 안에 세포 소기관 공부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려면 산소도 필요하고 바로 이 영양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영양소가 세포막을 통과해서 전달이 되어야 하죠.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는 소화다라고 보시면서 소화는요,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적 소화가 있고, 단순히 크기가 작아지는 물리적 소화도 있는데, 우리는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하는 이 화학적 소화에 조금 더 집중할 거다라고 보시면서, 이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영양소를 매우 작은 크기로 분해하여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 도와주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소화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면서 공부할 거냐면요, 바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 이러한 소화관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음식물들, 바로 이 영양소가 우리에게 소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에 보면 입도 있고 식도도 있고요. 위를 거칠 거고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으로 연결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쓸개도 보이고 간도 보이고 침샘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각각의 기관들의 모임을 우리는 지금부터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말 그대로 직접 지나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어떻게 지나게 되냐면 입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식도를 거칩니다. 그다음 가게 되는 것은 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작은 창자, 큰 창자 거쳐서 항문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항문까지 배설계 아니고 소화계에 해당한다라고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화관뿐만 아니라 소화샘도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분비하는 곳인데 그림에 보시면 침샘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쓸개라고 하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 여기 간도 있고요. 요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이자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자에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모두 분비되기 때문에 요 이자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일단 여러분들은 소화계의 소화관, 소화샘 이런 것들, 바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바로 기관계를 우리는 소화계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이 경로들을 보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하나하나 공부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입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음식물 먹습니다. 그럼 일단 입에서 잘게 씹어요. 입에서 처음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크기를 일단 잘게 부수면 녹말의 형태가 되는데 우리 침샘 있었잖아요. 침샘에서 바로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밀레이스가요, 얘를 더 작은 형태로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녹말이 무엇이 되냐면 엿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밥알을 여러분 열심히 친구와 함께 잘 섞어주면 밥알에서 단맛이 나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바로 그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입에서 이 탄수화물의 소화가 처음 일어났어요. 어디로 갈 거냐면 식도를 타고 식도에서는요 밑으로 음식물을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 도달하게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위인데 우리가 입에서의 소화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입에서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침 속에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탐구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A 시험관 보면 녹말 용액과 그리고 증류수를 넣어줬어요. 증류수 순수한 물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대로 녹말이 남아있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실 수 있죠. 아, 여기는 녹말이 남아있을 것 같아. 됐죠? 자, B 시험관 보면 녹말 용액에 침 용액을 넣었대요. 근데 침 속에 누가 있죠? 그렇죠. 아밀레이스 있잖아요. 그럼 녹말이 그렇죠. 엿당으로 분해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는 엿당으로 분해가 되었겠구나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C의 시험관 볼게요. 녹말과 역시 증류수 넣어 놓은 거고, 그럼 A와 동일. 이번에 D는 녹말과 침 용액, 그럼 얘도 엿당으로 분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앞에서 영양소 검출 반응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거에다가 아이오딘 반응,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청남색으로 바뀌면 이 안에 녹말 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청남색으로 바뀌었대요. 당연하죠. 이 안에는 녹말이 있었거든요. 되셨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아이오딘 반응했어요. 근데 연한 갈색? 그럼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원래 색깔이 연한 갈색이거든요. 반응 안 일어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 정말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돼서 녹말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검출 용액을 바꿔볼 거예요. 베네딕트 반응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네딕트 반응은 당성분을 검출해내는 거고 가열하는 과정이 필수였어요. 그러면 C를요, 지금 우리가 베네딕트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요, 파란색을 띈대요. 그럼 지금 검출 안 됐다는 거죠? 당연하죠. 요 씨는 A와 동일하게 녹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당성분 검출 안된 거니까 파란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D에서 보니까요, 여기다 베네딕트 반응하니 황적색이 되었다는 거죠. 황적색으로 변했다는 건이 안에 당성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뭘알수 있어요? 아, 침 안에는 이 탄수화물,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아밀레이스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침에 있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각각의 시험관에서 무엇을 검출하고

이 위아래가 아주 강한 산성을 띠어야 돼요. 그런 환경조성이 되어야 그제서야 펩신이 일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를 강한 산성으로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위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위산 때문에 너무 속이 쓰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위산, 거기에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펩신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주면서 세균들도 죽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환경 조성이 되면 위액에 있는 펩신이요. 단백질을 완전히 다 잘게 부순 건 아니고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하게 되는 작업이 바로 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보면 탄수화물 소화 그래도 1차는 됐고요. 단백질도 됐어요. 근데 아직 지방 하나도 안된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본 것이요. 우리 입에서 치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위액의 펩신에서 단백질이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작은 창자로 오면 지방의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보면 쓸개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쓸개즙을 보니까 이름만 보면, 쓸개에서 생성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서 생성이 되었다가 쓸개에 저장되어 그다음 작은 창자로 분비된다라고 하는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서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그냥 지방의 유화를 돕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이 끝나면 바로 작은 창자에서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자에게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그리고 이자에게는요 단백질의 소화 효소도 있어요. 그래서 트립신에 의해서 더 작은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이자에게 드디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지방이 처음으로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에게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 산물인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되는데 아직 탄수화물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모두 등장하는 거죠.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소화 효소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그 다음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작은 창자의 엿당 분해 효소, 작은 창자의 단백질 분해 효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분해 효소까지 작용을 해야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그리고 단백질은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창자에서요, 3대 영양소의 최종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조금 뒤에 우리 정리하겠지만 흡수까지도 이 작은 창자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창자의 마지막 엿당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 분해가 되니까 이 최종 분해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어떤 소화 효소의 작용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큰 창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음식물이 큰 창자로 이동하게 돼요. 작은 창자에서 최종 소화 흡수까지 다 일어난 다음에 감싸고 있는 더 커다란 관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큰 창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수분의 흡수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고요,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항문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소화 효소

작용하는 효소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통해서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남은 찌꺼기가 배출되는 과정까지 한번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소화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작은 창자였고, 그렇게 소화가 일어난 영양소 소를 흡수하는 것도 작은 창자였거든요. 도대체 여기에서는 어떻게 영양소를 최종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분해된 이 영양소는요, 우리가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창자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 보는 거예요. 얘네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 보면 얘네들은요 굉장히 주름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작은 돌기들이 수없이 나 있는 우리 그 하나하나의 돌기를 융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창자는요 주름진 구조와 수많은 융털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요 실제로 여러분 펴보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주름져 있고 수많은 융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소화시켰어요. 그럼 그거를 몸에서 싹싹 잘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맞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흡수가 잘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름진 구조 수많은 융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런 구조적인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 좀 여러분 연계가 될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호흡기 공부할 거거든요. 호흡기 공부하면 그때도 우리가 허파과리라고 하는 구조를 보면서 얘 역시 표면적을 넓혀주면서 결국 기체 교환하는데 원활하게 작용합니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떤 문항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작은 창 창자의 구조, 그리고요, 네, 뒤에서 폐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서 적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여러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 아, 작은 창자에서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일어나고,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 로 최종 분해가 일어나고 이 작은 창자에서 최종 흡수까지도 일어나는데 이런 흡수가 잘 일어나도록 작은 창자는 주름진 구조와 수많은 융털 돌기들을 가지고 있더라. 결국 이것이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융털 하나를 우리가 또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가운데 얇은 관처럼 보이는 거,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암죽관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암죽관을 칭칭칭 모세혈관이 감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암죽관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모세혈관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가 융털인 거고 그 작은 창자 내부는 수많은 융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양소 흡수해야 되는데, 이제 영양소를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흡수되는 경로가 여러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영양소를 물에 잘 녹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성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물에 잘 녹는 영양소 여기에 누구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유,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돼요. 얘는 어디로 흡수가 될 거냐면 바로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작은 창자에서 흡수한다고 했었죠? 작은 창자의 구조는 주름진 구조, 수많은 융털, 융털 하나를 확대하면 암죽관의 모세혈관이 지금 감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암죽관 아니면 모세혈관으로 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물에

0: 잘 녹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바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최종 집결지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심장으로 갈 거다라고 여러분들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한 가지는 이번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인 거예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거 뭐였죠? 그렇죠. 지방을 최종 분해하게 되면 최종 산물이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얘네들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 얘네는 어디로 흡수가 될 거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암죽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흡수가 될 거고 경로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최종 집결지 바로 심장으로 가는 것은 동일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물을 봤을 때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어떤 검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색 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지가 여러분 1차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두 번째, 3대 영양소에 집중하면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죠. 그 통로를 따라서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그리고 지방이 어떻게 분해되는가, 최종 산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을 분해하게 될때 어디에서 어떤 소화 효소가 작용하게 되는가.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적는 서술형 평가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소화 효소 이름을 다르게 쓰면 요거 다 감점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침의 경우에는 아밀레이스 이자에게 아밀레이스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쵸 위액에 있는 펩신 그리고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이자액 안에 있었던 바로 트립신 지방의 분해 요소였던 바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최종 산물 되죠?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단백 질의 경우에는 그렇죠. 아미노산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 분해가 되면서 작은 창자에서는 이제 최종 흡수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 각각을 물에 잘 녹는 영양소,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로 구분해 주시면서 물에 잘 녹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모세혈관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었고 경로는 다르다고 했었어요. 다른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종 집결지, 바로 심장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공부에서는 심장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소화시켰잖아요. 그 영양소가 심장으로 모였죠? 심장에서는 이제 온 몸으로 그 영양소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들을 그 양분으로부터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퍼즐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양소의 흡수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창자 여기 역할 되게 컸었거든요. 최종, 3대 영양소의 최종 소화가 일어나기도 했고 흡수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창자에서 최종적으로 탄수화물 다 분해되면 최종 산물 형태, 이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단백질도 분해되고 분해되고 분해되면 최종 산물 여기에 도달합니다. 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형태, 단백질의 최종 산물의 형태를 각각 적어주시고 이 문장 전체를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와,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수학 과목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고학년 수학에 들어와서 좀 어렵거나 힘들진 않을까 걱정했던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차근차근 문제 해결하다 보면 수학 문제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1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을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뒤에 단원 평가 1회 문제 오늘 같이 만나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문제 풀고 오세요. 자, 문제를 다 풀었다면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게요. 네, 교재 52쪽이고요. 핵심 정리 부분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개념 첫 번째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이에요. 자, 식을 봤을 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계산식의 경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혹시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경우예요.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혹시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져요.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계산하냐면요. 바로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덧셈, 뺄셈보다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그 뒤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식에도 혹시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덧셈, 뺄셈보다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되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덧셈과 뺄셈보다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곱셈과 나눗셈은 순서가 없어요. 곱셈,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 되지만 덧셈, 뺄셈이랑 같이 있을 경우에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혹시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준다. 자, 이게 바로 이 복잡한 혼합 계산식의 계산 순서가 돼요. 우리 오늘 문제 풀면서 자세하게 이 부분 같이 복습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확인 문제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하시오 라고 했죠. 이 식을 보니까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모든 연산 기호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괄호도 있고요. 자, 그럼 계산 순서를 한번 표시해봅시다.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나눗셈과 곱셈이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눗셈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곱셈을 계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가운데 있는 덧셈을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바로 계산 순서가 됩니다.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요. 96 나누기 8 더하기 괄호 안을 계산하면 5가 되죠. 곱하기 4죠. 자, 나눗셈과 곱셈이 있으니까 앞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돼요. 96 나누기 8은 12가 되고 더하기 5 곱하기 4는 20이지요. 계산하면 정답은 32가 된다. 이렇게 정답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부분 잘 기억해두고 우리 단원평가 문제 풀러 지금 가볼게요. 네, 교재 53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계산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88 빼기 괄호 열고 27 더하기 36 괄호 닫고 빼기 22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괄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2번 볼게요. 24 나누기 3 곱하기 5지요.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24 나누기 3부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계산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을 보니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옆에 계산해볼까요? 42 더하기 18은 60이죠. 60 빼기 50 계산하면 10. 정답은 10. 2번 볼게요. 이번에는 괄호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앞에 있는 나눗셈을 그 뒤에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5 나누기 5 곱하기 3은 15지요. 75 나누기 15는 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번. 계산 순서를 잘못 나타낸 것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은 계산 순서가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는데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덧셈을 먼저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잘못 나타낸 것인 거예요. 자, 그럼 니은은 잘 나타냈는지 한번 봅시다.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계산한다? 그렇죠. 곱셈을 먼저 계산한다. 따라서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뒤에 덧셈 계산한다. 니은은 알맞게 표시를 해두었죠. 정답은 기억입니다. 4번.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여기 식이 있고요. 친절하게도 계산 순서도 다 표현을 해두었어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계산하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순서에 맞게 빈칸만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93 빼기 38 더하기 29 계산하면 7이 되고 67이죠. 더하기 5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93 빼기 67 계산하면 6이 되고 8에서 6 빼면 2가 되죠. 26 더하기 5는 정답은 3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5번 계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혼합 계산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45 빼기 괄호로 3 더하기 2가 묶여 있고 곱하기 7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계산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아니죠. 뒤에 있는 곱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뺄셈을 계산해야겠죠. 따라서 기호를 차례대로 쓰면 니은, 디귿,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보니까요. 지금 괄호가 없고 괄호가 있어요. 자, 괄호가 있고 없고 간에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식, 77 나누기 7 더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눗셈과 곱셈 먼저 계산할게요. 77 나누기 7은 11이고 더하기 4 곱하기 3은 12죠. 정답은 2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23 디귿의 연결. 2번 볼게요. 77 나누기, 이번엔 7 더하기 4가 괄호로 묶여 있고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우리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77 나누기 괄호 안이 7 더하기 4는 11이고 곱하기 3이에요. 자, 그 다음 나눗셈, 곱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7 곱하기 3은 정답은 21이 되죠. 따라서 2번은 기억에 있는 21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하니의 나이는 11살이고 동생의 나이는 다하니의 나이보다 2살이 적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의 4배보다 5살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몇 살인지 구하시오. 자,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나이예요. 어머니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자, 그리고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생의 나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생은 다하니보다 2살 적지요. 다하니는 11살이에요. 11살에서 2살 적습니다. 빼기 2. 괄호로 묶어준 이유는 동생의 나이를 먼저 구해야 그 뒤에 어머니의 나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괄호로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는 동생의 나이의 4배를 곱한 것보다 5살이 더 많습니다니까 더하기 5. 이게 바로 식이 되겠죠. 그대로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만 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11 빼기 2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9 곱하기 4 더하기 5가 되고요. 9 곱하기 4는 36 더하기 5 계산하면 41. 따라서 어머니의 나이는 41살이다 라고 이렇게 정답 정리하면 되겠죠. 41살. 8번 계산 결과가 더 작은 쪽에 세모 표시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이 양쪽에 있는 계산식을 우리 친구들 계산 순서에 맞게 쭉 계산해서 어느 쪽이 더 작나요? 묻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계산식 먼저 계산해 볼게요. 13 더하기 18 빼기 6 괄호로 묶여 있고요.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자, 계산 순서대로 우리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 괄호 아니니까 18 빼기 6은 12. 이렇게 아래에 정답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덧셈과 곱셈이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뒤에 있는 곱셈 먼저 계산해야겠죠. 12 곱하기 2는 24가 되고요. 마지막에 13 더하기 24를 계산하면 37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37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른쪽 식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괄호가 없어요. 뺄셈, 곱셈, 덧셈이 섞여 있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부터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 6, 9, 54입니다. 그 다음에 뺄셈과 덧셈이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뺄셈을 먼저 계산할게요. 83 빼기 54입니다. 9, 29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9 더하기 7을 계산하면 36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답은 36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작을까요? 36이 더 작죠. 이곳에 세모 표시. 자, 9번 볼게요. 다음 글을 식으로 나타내고 답을 구하세요. 자, 글을 먼저 읽어봅시다. 준호는 수학 숙제로 98문제를 받았습니다. 매일 9문제씩 일주일 동안 풀고 추가 숙제로 17문제를 더 받았다면 남은 수학 숙제는 모두 몇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바로 남은 수학 숙제가 몇 문제인지를 묻는 거죠. 이미 푼 문제 말고 내가 더 풀어야 되는 준호가 더 풀어야 하는 남은 수학 숙제가 몇 문제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제일 처음에 98문제가 있었죠. 98. 자, 그런데 준호는 매일 9문제씩 일주일 동안 풀었어요. 그럼 푼 만큼은 빼줘야겠죠. 빼기. 자, 매일 9문제, 하루에 9문제씩 일주일은 며칠인가요? 7일이죠. 따라서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을 이미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17문제를 더 받았어요. 그러면 더하기 해줘야겠죠. 더하기 17문제 17. 자, 여기까지 됐죠. 이게 바로 식이에요. 그대로 계산하면 우리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죠. 98 빼기 97은 63이고 더하기 17이에요. 자, 98 빼기 63 계산하면 35가 되죠. 35 더하기 17 계산하면 5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52문제까지 적어주세요. 이렇게. 자, 10번 볼게요. 다음 계산식에서 세 번째 순서로 해야 할 계산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계산 순서를 묻는 문제죠. 세 번째 순서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계산 순서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섞여 있고 괄호까지 있지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계산을 한다?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괄호 안을 첫 번째 순서로 계산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맞아요. 곱셈 있으니까 곱셈을 두 번째 순서로 계산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순서는 그럼 과연 어디일까요? 맞아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니까 여기 뺄셈을 세 번째 순서로 하고 마지막에 뒤에 있는 덧셈, 네 번째 순서로 더하기 8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이 세 번째 순서로 해야 할 계산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계산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9 나누기 3이니까 3이죠. 3 곱하기 12는 36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 36이 나오니까 세 번째로 계산을 해야 되는 순서는 45 빼기 36이 되겠죠. 이해됐죠? 세 번째 순서의 계산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의 계산을 모두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45 빼기 36은 1번 보기에 있었네요. 정답은 1번. 11번 문제 봅시다.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시오. 자, 여기 있는 이 계산 순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왼쪽에 있는 10을 보니까 60 빼기 28 나누기 7 더하기 21이에요. 지금 뺄셈, 나눗셈, 덧셈 있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나눗셈 먼저 계산한다. 자, 그럼 오른쪽에 60, 28 나누기 7이니까 빼기 4. 맞죠? 그리고 더하기 21. 그 다음에 뺄셈과 덧셈이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요. 60 빼기 4는 56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래에 보니까 60 빼기 25가 됐죠. 여기 있는 덧셈을 먼저 계산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표시하고 옆에 올바르게 고쳐서 계산을 해봅시다. 60 빼기 4는 56이죠. 56 더하기 21. 정답을 계산하면 77이 되는 거예요. 알맞게 계산한 답은 77이 됩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12번. 대화를 보고 건이가 가진 비타민 수는 은경이가 가진 비타민 수보다 몇 알 더 많은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문제를 보면 건이가 은경이보다 얼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묻는 거니까 건이가 은경이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얼만큼 더 많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건이가 가진 비타민 수에서 은경이가 가진 비타민 수를 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상황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부분에 해볼게요. 건이는 한 통에 35알씩 들어있는 비타민을 4통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식으로 쓰면 35알씩 들어있는 비타민이 4통 있습니다. 곱하기 4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30알을 더 받았습니다. 더하기 30이에요. 이게 지금 건이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의 수예요. 그 다음 은경이는 한 봉지에 300알 들어있는 비타민을 친구 한 명과 내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 300알을 두 명이서 나누어 가졌으니까 은경이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은 300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것이 건이가 은경이보다 얼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이 계산식을 순서에 맞게 잘 계산을 해볼게요. 곱셈과 나눗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35 곱하기 4. 자,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

2 올려주면 140이 되죠. 더하기 30, 빼기 300 나누기 2는 150입니다. 그쵸? 자, 그럼 덧셈과 뺄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170 빼기 150이 되죠. 정답은 20. 따라서 건이는 은경이보다 20알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20알. 적어주면 되겠죠. 13번. 별표 안에 알맞은 수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식을 보니까 지금 덧셈, 나눗셈, 뺄셈 있고 괄호도 있어요. 이것을 계산한 값이 36이 나와야 됩니다. 오, 그런데 우리 이 별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 문제를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 순서를 거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 괄호 안을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나눗셈, 마지막에 덧셈을 계산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에 계산한 거 33에 어떤 수를 더한 값이 36이 된다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래에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그러면 15 나누기 괄호 열고 9 빼기 별표시 괄호 닫고 이 부분이 지금 3이 된다라는 거죠. 33 더하기 3을 해야 36이 되니까 이해됐죠? 15 나누기 이렇게 9 빼기 별은 3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계산하는 건 15 나누기 어떤 수? 이 부분이죠. 15를 어떤 수로 나누어야 우리 3이 될까요? 그렇죠. 5로 나눠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아, 9 빼기 별 표시 이 부분이 5라는 거구나. 여기까지도 구했어요. 자, 9를 어떤 수로 빼야 5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별은 아,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어떤 기호가 어떤 수를 나타내는지 구하세요 라는 문제에서는 계산 순서를 거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14번. 기역과 니은의 차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차를 구하라 라는 뜻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기역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뺄셈, 곱셈, 덧셈이 있으니까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 38 빼기 30 더하기 17이죠. 그 다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8 더하기 17은 25입니다. 25. 자, 니은을 계산할게요. 이번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23 곱하기 2 더하기 17이에요. 자, 곱셈을 그 다음에 계산하죠. 46 더하기 17. 계산하면 63이 돼요. 자, 그럼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겠죠? 63 빼기 25 계산하면 8, 3, 이렇게 38이 나오면 됩니다. 15번 볼게요.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하시오.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괄호 먼저 하고 앞에 있는 곱셈, 나눗셈, 뺄셈 순서로 잘 나타냈죠.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식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 첫 번째, 그 다음 앞에 있는 나눗셈 두 번째, 그 다음 뒤에 있는 곱셈 세 번째, 마지막에 덧셈 네 번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산도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거 괄호 안 85 나누기 8 빼기 3은 5 더하기 6 곱하기 3이죠. 나눗셈, 곱셈 차례대로 계산하면 85 나누기 5는 17이고요. 더하기 6, 3, 18이에요. 계산하면 35가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따라서 35가 됩니다. 16번 수카드 9, 4, 6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써놓고 계산하세요. 자, 지금 수카드가 9, 4, 6이 있고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계산 결과가 가장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연산 기호를 보면 우리 빈칸 앞에 나눗셈이 있고 여기 빈칸 앞엔 덧셈이 있죠. 계산 결과가 가장 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도록 큰 수를 더해주고 되도록 작은 수를 나눠줘야겠죠. 이걸 우리 친구들이 이해했다면 문제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946 중에서 가장

큰 수 9지요. 그 다음 남아있는 작은 수는 4와 6이에요.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70 나누기, 지금 괄호가 있으니까 4 더하기 6은 10이죠. 그 다음에 빼기 7 더하기 9가 돼요. 나눗셈 계산하면 7이죠. 7 빼기 7 더하기 9는 9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9인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17번 볼게요. 소연이는 길이가 64cm인 빨간색 끈을 똑같이 4등분한 것 중에 한 개와 그 다음 길이가 15cm인 파란색 끈을 이어서 붙였어요. 그런데 이어 붙인 부분이 4cm 겹쳐졌을 때 이어 붙인 전체 끈의 길이는 몇 cm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끈을 이어 붙이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겹쳐 붙여요. 우리가 끈을 전혀 겹치지 않고 쭉 일자로 이어 붙이면 두 개 끈의 길이에 한만 구하면 되죠. 그런데 끈을 이렇게 겹치는 순간 끈의 전체 길이가 겹친 만큼 조금은 줄어들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개 끈의 길이의 합을 구하고 겹쳐진 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빨간색 끈의 길이부터 적어봅시다. 64cm인데 4등분했어요. 나누기 4예요. 여기에 15cm인 파란색 끈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4cm 겹쳤으니까 빼기 4예요. 계산하면 되겠죠. 64 나누기 3은 4는 16이고 더하기 15 빼기 4입니다. 자, 16 더하기 15 더하면 31이고 빼기 4지요. 정답은 27cm가 된다. 정답은 27cm예요. 자, 18번 지훈이는 98개의 초콜릿을 남김없이 2주일간 매일 같은 개수로 나누어 먹기로 했어요. 2주일의 마지막 날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할 초콜릿 중에서 부모님 두 분께 각각 3개씩 초콜릿을 선물로 드렸다면 남은 초콜릿은 몇 개일까요? 자, 지훈이는 98개의 초콜릿을 며칠 동안, 2주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그럼 하루에 먹는 초콜릿의 양은 98 나누기 2 곱하기 7이 되죠. 2주일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남아있는 양이 이만큼인데 부모님 두 분께 3개씩 드렸습니다. 자, 그럼 빼야겠죠. 부모님 두 분께 3개씩 드렸으니까 2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대로 계산을 해줄게요. 98 나누기 2, 7에 14 빼기 2 곱하기 3이죠. 계산하면 98 나누기 14는 7이고 빼기 2 곱하기 3은 6이에요. 그럼 한 개가 남았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19번 승훈의 반 선생님은 한 상자에 25개씩 들어있는 8상자의 지우개를 다섯 모둠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승훈은 모둠원 4명과 지우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 뒤 동생에게 3개를 또 주었어요. 승우가 가진 지우개는 몇 개일까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지우개의 총 개수는 25 곱하기 8상자니까 8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섯 모둠에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나누기 5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모둠이 받은 이 지우개 개수를 승호는 모둠원 4명과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나누기 4가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집에 가서 동생에게 3개를 줍니다. 빼기 3. 계산하면 되겠죠. 자, 쭉 계산하면 25 곱하기 8은 4 올려서 200이 되고 나누기 5, 나누기 4, 빼기 3입니다. 20, 200 나누기 5는 40이죠. 40 나누기 4, 빼기 3은 10, 빼기 3은 7개다. 따라서 정답은 7개. 20번 문제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복잡한 식을 조금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41 빼기 8 곱하기 네모 더하기 18 나누기 2는 9지요. 이 값이 2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계산하는 부분이 더하기 9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어떤 수, 즉 41 빼기 8 곱하기 네모를 한 부분이 11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1에서 어떤 수를 뺀 값이 11보다 크기 위해서는 8 곱하기 네모, 즉 어떤 수가 3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즉, 3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마지막 퀴즈 나가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계산할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의 시간 여기까지 아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 개구리가 바라본 하늘은 과연 어떤 모양이겠소? 우물만큼의 하늘 아니겠소? 오늘의 속담은 바로 편협, 고립과 관련되어 있소.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와, 이 실험 결과 봤어? 화학 반응이 멋져.
2: 너는 화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온 환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1: 뉴스? 환경? 그런 건 잘 몰라. 나는 화학이 제일 좋아서 화학만 공부해.
2: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파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구나.
0: 오늘의 속담, 우물안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속담을 사용할 수가 있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허생전, 박지원. 남산 묵적골에서 7년 동안 글만 읽던 허생은 가난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섰다. 그는 한양제일의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아무런 담보 없이 돈 만냥을 빌려달라고 했고 변씨는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선뜻 돈을 내주었다. 허생은 빌린 돈으로 안성시장의 과일과 제주도의 말총을 모두 사들이는 내전매석을 통해 나라의 경제를 흔들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후 변산의 도둑대를 빈섬으로 데려가 농사와 외국 무역을 통해 풍요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한 뒤 화근을 없애기 위해 재물을 바다에 버리고 섬을 떠났다. 허생은 변씨에게 빌린 돈의 10배인 10만 냥을 갚아 그를 놀라게 했고 이후 두 사람은 깊은 교분을 쌓게 되었다. 변씨의 주선으로 북벌을 계획하는 어영대장 이완이 인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자 허생은 나라를 구할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며 그의 그릇을 시험했다. 이완 대장이 예법과 사대부의 체면을 핑계로 제안을 모두 거절하자 허생은 명분만 앞세우는 집권층의 위선과 무능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칼을 들어 찌르려 했다. 놀란 이완은 급히 도망쳤고 다음날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비어있고 허생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허생은 좁은 유교적 틀에 갇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거부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꾸짖는다.
4: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시계만 입으니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3: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학이라는 우물에 들어앉아 그 안이 세상의 전부인 양 믿으며 살았습니다. 흰 옷과 뾰족한 상투가 문명의 상징이라 자부했지만 허생의 눈에 비친 그들은 바깥 세상의 거친 변화의 물결을 전혀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일 뿐이었죠. 이 작품은 헛된 명분과 예법에만 얽매여 실리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국벌이라는 허울 좋은

0: 구호를 외쳐대는 집권층의 무능과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생의 말과 행동을 통해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꼬집으며 실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1: 오늘의 속담, 우물안,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오.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이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물질의 종류에 따른 끓는 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열할 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모든 물질이 다 비슷한 온도에서 끓기 시작할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들을 가열해서 끓는 점을 측정해보고 이를 통해 물질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 또한 이 끓는 점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에탄올 20ml를 가지 달린 시험관에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끓임 쪽을 넣으면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주어 온도 변화를 더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중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열을 고르게 하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도계를 시험관 벽에 닿지 않게 고정하고 액체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 온도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세톤 20ml를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실험 방법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물질만 에탄올에서 아세톤으로 바꾸어 실험합니다. 두 물질의 최종 온도를 비교하며 같은 조건에서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에탄올과 아세톤처럼 물질의 종류를 달리하며 끓는 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탄올 20ml를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가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 78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아세톤 20ml의 결과를 살펴보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 56도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같은 조건에서 가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물질을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 에탄올, 아세톤과 같이 각 물질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즉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탐험지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바로 Mythology Island. 네, 오랜만에 방문하는 섬이죠. 바로 신화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 바오밥 나무에 대한 한 신화를 볼 거예요. 지금 바오밥 나무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나무의 생김새와는 굉장히 다른데요. 왜 이러한 생김새를 가졌는지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신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기 전에 우리 오늘의 단어부터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의 워크북에 있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funny, 재미있는. pick up, 뽑다. leaf, 잎.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ask, 요청하다.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fruit, 열매. branch, 가지. anymore, 더 이상. without, 무엇이 없는, 무엇 없이. plant, 심다. tasty, 맛있는. 자, 단어 다 열심히 적어 보셨나요? 그럼 우리 오늘의 지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people call a baobab tree. 사람들은 바오밥 나무를 부릅니다. 뭐라고? an upside down tree. 자, upside down이라고 하면 거꾸로 뒤집힌 이란 뜻이죠. 거꾸로 뒤집힌 나무다라고 부른대요. 자, 지금 이 문장의 형태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call A, B 구문이죠. 어떻게 해석해요? A를 B라고 부르다요. 그래서 이거를 call A, B의 형태로 볼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된 단계, 즉이 5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call A, B 말고 5형식 관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call, 부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baobab tree. 바오밥 나무가 목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사실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목적격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에 따라서 뭐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봤고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봤죠.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온다? 명사도 나오네요. 명사가. 자, 이럴 때 명사가 나오는 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저 동격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목적어가 거꾸로 뒤집힌 나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For 9 months of a year. 1년 중에 몇달 동안? 9 months니까 9달 동안인 거죠. 9달 동안 it has no leaves. 그것은 잎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leaves라고 하면 이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네, 어떤 단어의 복수형일까요? 그렇죠. 바로 leaf. 잎이라는 단어의 복수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leaves라고 하면 잎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은 9달 동안이나 잎이 없대요. The branches. branches는 가지죠, 가지. 가지들인데 어떤 가지들이냐면 without leaves. 잎이

나중에 한번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there is a funny story.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About the upside down tree. 이 거꾸로 뒤집힌 나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대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한번 봐야겠죠?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A baobab tree said to a god. 바오밥 나무가 신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Make my fruit tasty. 자, 여기서 make라고 하면 만들다라는 동사죠. 이 문장 자체는요. 오형식 구문이에요. 그래서 만들다, 무엇을? 나의 열매를 tasty, 맛있게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Make my fruit tasty. 내 열매를 맛있게 만들어줘라고 신에게 요청을 한 거죠. 자, 지금 이 문장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주어가 보이지 않죠. 문장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그렇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청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명령문이라 그래요. 명령문. 자, 명령문은 사실 주어가 없는 건 아니고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주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바로 you라는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you make my fruit tasty. 너내 열매를 맛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거나 요청을 할때 이런 명령문을 써주는 거고요. 보통 주어유를 생략한 형태로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 그렇죠. 동사를 다른 형태로 쓰면 안 되고 원형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make라는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형식은 오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나의 열매를 어떻게? tasty, 맛있는 상태로 만들어줘.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무엇을 썼다? 그렇죠. 형용사를 써준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잘 필기해 보셨나요? 그럼 이어서 볼게요. The tree asked and asked. 자, 여기서 ask,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무는 요청하고 요청했어요. 그럼 신은요? 너무 짜증이 났겠죠. 그쵸? 힘들었겠죠. 그래서 The God was so tired of listening. 신은 듣는데 너무 지쳤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tired라고 하면 뭐 힘든, 지친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was tired of, 그리고 뒤에 동사 ing, 즉, 동명사가 나오면요. 무엇을 하는데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엇을 하는데 지치다. 그래서 be tired of 구문을 was so tired of. 이때 so는요. 부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죠. 듣는데 너무 지쳤던 거예요. So, 그래서, 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He picked up the tree. 자,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pick up이라고 하면, 뭐,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집어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나무가 보면 이렇게 뿌리가 바닥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는 뽑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나무를 picked up, 뽑았어요. And, 그리고 planted it. 자, plant, 심다죠? 그래서 planted, 그것을 심었다. 어떻게? Upside down, 거꾸로 심은 거죠. 나무가 자꾸 요청을 하니까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뽑아서 거꾸로 심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That way, 자, that way,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It couldn't talk, 그것은 말하지도 못했고요. And ask anymore. 더 이상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anymore. 더 이상이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말을 하지도 요청하지도 못했다. 네, 이렇게 바오밥 나무가 지금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 이유에 대한 재밌는 신화를 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마지막 문장에 couldn't. 이것만 한번 볼까요? 자, couldn't는 무엇의 과거형일까? 그렇죠. can't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can not이죠. can't는 무엇을 할수 없다. 이것의 과거형 couldn't는요 무엇을 할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지문과 관련된 comprehension check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추측했죠? 그렇지. 뿌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지금 보면, The branches without leaves. 잎이 없는 가지들은 look like blank. 빈칸처럼 보인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뒤에 보니까, So actually, it looks upside down.

짜이짱! 그래서 사실 그것은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거꾸로 뒤집혔기 때문에 뿌리가 윗부분에 있는, 즉, 뿌리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면 된다. 라고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에 trees, 나무들이고요. 4번에 leaves는, 그쵸, 잎들이 되는 거죠. fruit은 열매고요. flowers, 꽃들이죠. 이번에 roots가 바로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ook like roots라고 하면 뿌리들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번에 가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위글에 쓰인 표현을 이용하여 완성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why did the god plant the baobab tree upside down? 자, 신은 왜이 바오밥 나무를 거꾸로 심었을까요? 자, 왜냐면요, 그 신은요, 듣는데 너무나도 지쳤다. 이런 말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The tree asked and asked. 요청하고 또 요청을 하니까, The God was so tired of listening. 신은 듣는데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써볼게요. Because the God was so tired of,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지. 동사 ing 형태인 동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자, 듣는 것에 지쳤는데요. 우리 이것도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바오밥 나무의 말을 듣는 것에 지친 거죠. 그래서 listening to the 바오밥 tree. 즉, 신은 바오밥 나무의 말을 듣는 것에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구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어구가 되겠고요. 빈칸이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He blank trash on the ground. 그는 바닥에서 쓰레기를 빈칸했다. 자, 그 다음은요. John blank clothes from the dry cleaners. John은 세탁소에서 그의 옷을 빈칸했어요. On his way home. 그가 집에 가는 길에. 자,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구.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자, 아래 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네, 이 picked up 이란 단어입니다. 이 맥락에서 picked up은 우리가 그가 나무를 집어들었다. 즉, 나무를 뽑았다. 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이때 우리가 쓰레기를 줍 라는 의미로도 pick up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he picked up trash on the ground. 그는 땅에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picked up은요, 무엇을 줍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pick up trash, 쓰레기를 줍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도 우리가 그럼 picked up이라고 한번 써볼까? John picked up clothes from the dry cleaners. John은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ick up이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찾아오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맡겼던 물건을 찾아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picked up clothes, 옷을 찾아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마찬가지로 찾아서 쓰는 건데요. leaves, flowers, and fruit. 잎들, 꽃들, 그리고 열매가 grow on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자라다라는 의미죠. 자, 자랍니다. blank of a tree. 나무의 이것에서 자란대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잎이 어디서 자라죠? 그렇죠. 바로 가지에서 자라죠. 그래서 가지, branch를 네, 이렇게 es를 붙여서 branches, 복수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잎과 꽃과 그리고 열매는 나무의 가지에서 자란다. 자, 그 다음 B번. 네. 자, B번. The dessert was sweet. 그 디저트는 달콤하고요. And blank. 빈칸했다. 자, 그 디저트는 달콤하고 우리의 글에서는 맛있는이란 형용사가 있었어요. 자, 바로 tasty죠. Sweet and tasty.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래서 tast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워크북 105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사람들은 바오밥 나무를 거꾸로 뒤집힌 나무

구문이라고 부른다. 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 이거 5형식 구문으로도 설명드렸는데,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구문으로 여러분이 암기해주셔도 충분한데요. 자, people call. 사람들은 부르는 거죠. A baobab tree. 바오밥 나무를 뭐라고? An upside down tree. 거꾸로 뒤집힌 나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번. 잎이 없는 가지들은, 자, 무엇이 없는이라는 전치사. 뭐가 있었죠? Without. 그렇죠? Without. 그래서 the branches without leaves. 자, 잎이 없는 가지들은요, 뭐뭐처럼 보인다. 네, look like가 들어가죠. Look like roots. 뭐처럼 보인다? 그렇지. 뿌리처럼 보인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3번으로 가봅니다. 내 열매를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아까 바오밥 나무가 요청을 했었죠. 이걸 우리가 어떤 형태로 썼다? 명령문의 형태로 썼어요. 자, 명령문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요청할 때 또는 명령할 때 쓰는 문장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렇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다라는 동사로 시작하면 되겠죠. make요, make. make my fruit. 내 열매를 어떻게? tasty.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make my fruit tasty.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명령문이기도 하지만 문장의 형식으로 보면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라 그랬어요. 그래서 make라는 동사, 내 열매라는 목적어, 그리고 이것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형태였죠. 그래서 make는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이 자리에는 그렇지,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4번. 그 신은 듣는데 너무나 지쳤다라고 쓰면 되는데요. 무엇을 하는데 지치다. 어떤 표현 있죠? be tired of, 그리고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면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the god was, 그리고 너무 지친 거니까 so라는 부사를 쓰죠. was so tired of listening. 그치. 신은 듣는데 너무나 지쳤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열심히 적어 보셨나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That way. 그렇게 해서 그것은 it. 더 이상 말하지도 요청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자, 무엇을 할수 없었다라는 의미. can't의 과거요. 그렇지. couldn't가 있죠. 그래서 it couldn't talk and ask anymore. 자, 더 이상 마지막에 써주면 그것은 말하지도, 그죠? 더 이상 말하지도 요청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열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오늘의 핵심 표현 be tired of 동사 ing 형태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지치다라는 표현이고요. 반드시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주면 되겠죠. 자, 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The God was so tired of listening 이라고 하면 신은 뭐 하는데 지쳤다? 그렇지. 듣는데 너무나 지쳤다라는 의미였어요. 이때 so는 부사이기 때문에 네, 생략을 해도 괜찮죠. 그래서 그냥 The God was tired of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에 so가 들어가서 듣는데 너무나 지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표현 노트에 차곡차곡 잘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탐험 인증을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은 더 이상 뭐뭐 할수 없게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이더 이상이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서 탐험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함께 따라온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

0: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 같이 보면요. 동물의 색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색깔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이렇게 A, B, C, D, E 나와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바로 어떤 문제 떠올려 주시면 될까요? 글의 흐름에 맞게 주어진 문장 하나를 알맞은 곳에 넣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말 그 문제 나왔는지 보니까요. 1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는 주어진 문장부터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In contrast, some animals have very visible colors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일단 in contrast가 중요합니다. 얘는 반대로, 반면에 이런 뜻이에요. 반면 어떤 동물들은요, 가지고 있는데 very visible colors라고 했죠. 매우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하고 뚜렷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글을 읽다가 뭔가 화려하고 뚜렷한 색깔 얘기가 나올 때 집중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 정도 힌트를 얻었으니까 이제 문맥 파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갈게요. The world of animals is full of beautiful colors 라고 했어요. 자, 우리 is 앞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동물들의 세계는요. is full of. 자, 우리 be full of 하면요. 뭐뭐로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는 아름다운 색깔들로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 문장, We enjoy looking at them. 우리는 그 색깔들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쵸? But these colors mean a lot more to animals than just good looks 라고 했어요. 자, 문장이 조금 긴데 우리 묶어서 읽을 수 있는 부분 한번 묶어볼게요. 자, 하지만 이러한 색깔들은 의미합니다. A lot more to animals than just good looks. 자, 우리 여기서 비교급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More. 자, 우리 비교급의 짝꿍도 찾을 수 있어요. than 있습니다. 그럼 뭐뭐보다 더 많이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비교급 앞에 있는 a lot은 어떻게 해석하냐? 비교급 앞에 a lot이 있을 때는요. 비교급을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이러한 색깔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동물들에게. 무엇보다? 단순히 멋진 외모보다. 자,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게, 어떤 예쁜 색깔이라는 게 외모를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Colors can help animals in a number of ways 라고 했죠. 색깔들은요,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대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In a number of ways. 자, 우리 a number of 하면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많은 방법들로, 많은 방식들로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toad is the same color as the rocks around it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toad 하면 두꺼비거든요. 자, 두꺼비는요,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same 하면 짝꿍이 바로 as거든요. 누구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꺼비는 주변에 있는 바위들과 똑같은 색깔이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우리 바위 하면 흔히 회색 이런 색깔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꺼비도 이 바위들처럼 회색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When it sits still. 자, sit still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자, 두꺼비가 가만히 있을 때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It looks like a rock. 두꺼비는 무엇처럼 보여요? 마치 바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두꺼비가 바위처럼 보일까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쵸? This helps to protect it from enemies like snakes라고 했네요. 자, 이것은 도와줍니다. 자, 근데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요. Protect, 보호하다입니다. 보호하도록 도와줘요. 두꺼비를 보호하도록이죠. 무엇으로부터? Enemies 하면 적입니다. 뱀과 같은 적들로부터 이 두꺼비를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뱀이 두꺼비인 줄 왔다가, 뭐야, 두꺼비가 아니라 바위네 하고 그냥 가버리겠죠. 색깔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주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들을 보고 대략적으로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문장은 이따 문제에서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을 보면 hunt, 사냥하다 나와 있고요. It's also color helps eat too.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자, 대략적으로 의미만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그것의 색깔이 또 무언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하도록 도와줄까요? Hunt라고 했잖아요? 사냥을 하도록 도와주겠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사냥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 다음 문장 보시면 Since the toad looks like a rock. 자, 끊어져 있죠? 우리 since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 두꺼비가 바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insects may not see it and come close. 곤충들이 이 두꺼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곤충들이라는 건 아마 두꺼비의 먹잇감이겠죠. 먹잇감이 이 두꺼비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monarch butterflies are very colorful 이라고 했는데요. 자, monarch butterflies 하면 왕나비들입니다. 왕나비들, 새로운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왕나비들은 매우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화려한 색깔. They taste bad to birds 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taste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맛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새들에게 정말 고약한 맛이 나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make them sick. 그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자, 그럼 안 먹고 싶겠죠, 그쵸? So the bright colors of the butterflies protect them by reminding birds to look for a tastier meal instead 라고 했는데요. 자, 끊어서 가보면 일단 동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한다. 자, 그럼 앞부분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쵸? 이 나비들의 화려하고 밝은 색깔들은요, 그들을 보호를 해줍니다. By reminding. 자, 우리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그리고 remind는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라고 상기를 시키냐면, To look for a tastier meal instead. 이 왕나비 말고 더 맛있는 음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이 새들의 색안이죠. 나비들의 밝은 색깔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동물들의 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우리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반면 어떤 동물들은 매우 눈에 잘 띄는 뚜렷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왕나비의 예시 바로 앞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 주면 좋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으로 여러분도 골라주셨나요? 또 한 가지 힌트도 있죠. 반면에 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는 반대되는 예시가 나와줘야 돼요. 실제로 두꺼비라고 하는 주변 환경과 비슷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색깔의 동물도 예시로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 D가 매우 적절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위글의 밑줄 친 Hunt eats also color healthy too를 바른 순서로 배열해 볼 거예요. 자, 의미를 일단 떠올려 보면요. 그것의 색깔이 그것으로 하여금 사냥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써봅시다. 일단 그것의 색깔은 its color이 되겠죠. 또한 도와줘요. also helps. 그것이 뭐 하도록? 그것이 사냥하도록이니까 it to hu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쓸 때, 이 문장을 쓸 때 helps it to hunt 이 부분을 쓰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구문 포커스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문 포커스에 나온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 help 뒤에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단순히 뭐뭐 하도록 돕다가 아니라 누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쉬운 예시를 보면 그는 도와주었는데 누가 뭐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내가 숨도록 도와준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의 색깔이 돕는데요. 누가 뭐 하도록 도와요? 그것이 사냥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help 목적어 to 부정사의 순서로 나오면 누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정답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글에서 찾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The 빈칸 of animals help them in many ways 라고 했어요. 자, 많은 방식들로 이 동물들을 도와주는 게 뭐였어요? 동물들의 색깔이었죠. Sometimes they help to 빈칸 animals from enemies. 적들로부터 동물들을 뭐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protect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they also help animals to 빈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help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누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 이런 뜻이죠. 이 색깔들은요 또한 도와줍니다. 동물들이 사냥하도록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써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빈칸 me to send the letter. 이 편지를 보내도록 빈칸해줘서 고맙대요. 난 까먹을 뻔했어, 잊을 뻔했어 이런 뜻이죠. 자,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 reminding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B를 보시면 loud music is not good for your ears. 큰 소리의 음악은 귀에 좋지 않죠. When you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을 때는요, turn the volume down, 볼륨을 낮추라고 합니다. 당신의 귀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protec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와 구문 정리하러 워크북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워크북의 A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의 mean입니다. M-E-A-N 얘는 무슨 뜻? 의미하다 이런 뜻이죠.
다음으로 a number of인데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해 두세요. 다수의 많은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told인데요. told 하면 네, 두꺼비. 그리고 still인데요. 자, still 하면요. 움직이지 않는 조용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it still 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다음으로 protect인데요. 얘는 보호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 enemy 하면 적입니다. 그쵸? 그리고 insect 하면 네, 곤충이에요. 이어서 look for인데요. 무언가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remind인데요. re라는 게 뭔가 다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알려주다. 다음으로 tasty인데요. 우리 tasty 하면 맛있는이 되겠고요. 또 meal 하면 뭐예요? 얘는 식사입니다. 다음으로 in contrast 꼭 기억해 둡시다. 우리 contrast 하면 대조, 반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n contrast 하면 반대로 대조적으로라는 뜻이 돼요. 이어서 visible인데요. visible이라는 건 우리 눈에 잘 띄고 뚜렷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e full of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B로 넘어가서 영작 훈련해 볼까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보시면 이 색깔들은 동물들에게 단순히 좋은 외모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색깔들은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줄 거예요. 그럼 these colors mean a lot more to animals가 되겠죠. 동물들에게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보다가 나와야겠죠? 단순히 좋은 외모보다라는 의미로 than just good looks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두꺼비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것은 바위처럼 보인다. 자, 우리 가만히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다 할 때는 sit still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할 때는 우리 when 접속사 활용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when the toad sits stil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3번입니다. 이것은 뱀과 같은 적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 이것은이고요. 동사는 뭐뭐 하는 데 도움이 되다이니까 this helps to로 시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protect는 보호하다잖아요. 이것은 그것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죠? 뱀과 같은 적들로부터. 그래서 from enemies like snakes 이렇게 되면요. 뱀과 같은 적들로부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갈 텐데요. 두꺼비가 바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곤충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하면 자동으로 막 because만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because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since라는 접속사입니다. since도 because와 마찬가지로 이유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 since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쓰는 거예요. 두꺼비가 바위처럼 보이기 때문이니까, since the toad looks like a rock.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5번입니다. 화려한 색깔들은 새들에게 대신 더 맛있는 식사를 찾도록 상기시켜줌으로써 왕나비들을 보호한다 라고 했는데요. 문장 보시면 the bright colors protect the monarch butterflies 까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상기시켜 줌으로써로 연결시켜 줄게요. 우리 by reminding birds 하면 새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런 뜻이죠. 근데 뭐 하도록 to look for a tastier meal instead 대신 더 맛있는 식사를 찾도록 이렇게 해석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작 훈련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중요했던 help 구문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요한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역시나 데이 9의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습해 주셨죠? 예습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미리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벌써 18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점점점 나의 어떤 부족했던 독해력, 전에는 좀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씩은 해결이 되는 과정을 스스로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 독해에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유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유형이죠. 꼭 항상 또 수능에도 나중에 꼭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이 유형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 오늘 이 문제를 풀 거니까요.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A에서 E 중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읽으면서 눈에 띄는 조금 이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빨간색으로 쌤이 칠해져 있었던 글씨가 뭐가 있었죠? 어떤 연결사. For example, however, therefore, in addition. 이런 연결사가 문장의 앞뒤를 흐름을 이어주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하면 그 명사가 이르기 때문에 앞에서 이 명사가 한번 언급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고, 그리고 대명사가 나올 때 있죠. This, 뭐, he, it, 뭐, they, 뭐,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얘네가 누구를 언급하는 것이냐, 또 그게 또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시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지시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걸 말하죠. This tradition. 그럼 무슨 뜻이야? 이 전통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아, 나는 이걸 가지고 이걸 힌트로 이 문장을 넣어봐야겠구나라는 걸 바로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전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반드시 어떠한 tradition이 언급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전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통이 became popular, 인기가 있어졌다는 겁니다. In Germany too. 그랬으니까 독일에서도 인기 있게 되었어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는 어떠한 전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뒤에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문장의 뒤에는, 아, 그러면 이제 포커스가 Germany로 독일로 옮겨왔으니 독일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풀어질까? 그래서 딱그 사이에 이 문장을 잘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직접 한번 독해 읽으면서 과연 A, B, C, D 이 중에 어느 곳이 좋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Before you blow out the candles on your birthday cake, 여러분들의 생일 케이크에 꽂혀 있는 초들을 불기 전에, 이런 뜻이죠. Have you ever wondered why you do that? 여러분 혹시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혹시 궁금해 본적 있나요? 자, 이렇게 또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까요? 자, before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서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라는 뜻이죠. blow out, 뭔가를 이제 불어서, 여기서는 초를 불어서 끄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주절에 이제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Have you ever wondered? 그랬으니까 우리 현재 완료로 여러분 궁금해 본적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쵸? 자, why you do that? 왜 그걸 하는지, 그것은 초를 부는 거. 생일 때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Putting candles on birthday cakes is a tradition that has been passed down for generations. 그래서, 자,

문장의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는 어떤 거예요? 뭐 is 앞에가 주어입니까? 아니죠. is인 것만 봐도 cakes는 절대 주어가 아닐 것이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putting candles에서 동명사 putting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candles도 아니고요. 그쵸?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생일 케이크 위에다가 초들을 꽂는 것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단수 취급, 동사는 are이 아니라 is, 단수 동사로 역시나 잘써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다? A tradition, 전통이다. 자, 이제 뒤에 나온 대수를 관계대명사 대수로 빠르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수식하면서 해석을 해주면 되죠. 그 어떤 전통인데요. That has been passed down. 자, pass down은 원래 전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has been PP 이걸 우리가 또 현재 완료의 수동태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통은 전해지는 거니까요. 이제 현재 완료의 수동태 구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So four generations 복수를 쓰면서 그러니까 세대에 걸쳐서 늘 전해 내려져 오던 그런 전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A가 있어요. 뭐 전통이 나오긴 했어. 근데 이거는 전통이에요라고 하고 어떤 전통인지 좀 풀고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독일에서도 이 전통이 되게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치? 근데 아직 어디에서의 전통인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o 때문에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쵸? 그래서 A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좀더 읽어보죠. It goes back to the ancient Greeks. 좋아요. 그래서 어디로 거슬러 갑니까?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갑니다.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Greeks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Often burned candles. 초를 태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respect to the gods. 아, 고대 그리스인들은 초에 불을 왜 붙였냐면, 왜 초를 태웠냐면,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신들에게. 좋아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죠? They baked round cakes to represent the moon and candles were added to mean the moonlight. 자, 그리고 데이가 받는 것이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그리스인들이 될 거고요. 이 그리스인들은 동그란 케이크를 구웠대요. 동그란 모양의 케이크를. 이거는 또왜 동그래요? 네모도 아니고, 뭐 세모도 아니고, 왜 동그랗냐? 바로 달을 상징하기 위해서, 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candles were added. 여기에 이제 초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초는 무슨 또 의미였냐면 to mean the moonlight. 아, 이 달빛. 이게 얘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은 빛이 있잖아. 이 빛을 상징하는 게 바로 초였다라고 해서 그리스의 전통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리스 전통으로서의 이 생일 케이크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For religious reasons, 이 종교적인 이유들로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Germans라고 독일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셔야 되죠? 아,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그쵸? 갑자기 독일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죠. 여기에 우리 아까 이 문장을 잘 넣어보면 이 전통은 그럼 어떤 전통이야? 생일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는. 그리고 신에게,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는 신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또이 초에 불을 붙이는, 요런 이런 전통들이 또 독일에서도 역시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포커스가 독일로 옮겨가는 거. 요 자연스러운 자리가 바로 C 문장의 자리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독일인들은 would place a large candle in the center of a cake to represent the light of life.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would 해석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would, 그러면, 뭐, will의 과거 형태? 할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would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바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거의 약간 used to. 이게 또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 있잖아요. 요 해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좀 했었던 일, 이런 거를 would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place. place는 동사로 쓰이면 놓다, 위치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장소가 아니라. 꽂곤 했다는 거죠. 큰 초를 어디에? In the center of a cake. 케이크의 중앙에 꽂곤 했습니다. 이들은 뭘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빛을 상징하기 위해서. 되셨나요? In other

countries. 자,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C에다가 반드시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주어야 한다라는 거. 자,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믿었답니다. 뭐를요? The smoke from the candles. 이 초에서 나는 그 연기가요. Carry their wishes. 그들의 소망을 옮겨다 준다. 날라다 준다. 누구에게로? To the go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소망을 옮겨다 준다라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믿기도 했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넣어봤고요.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보죠. Who first started putting candles on cakes? 자, 최초로 케이크에 초를 꽂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우리 Greeks, 그리스인들로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2번. What was the meaning of a candle to Germans? 자, 독일 사람들에게 초가 가지는 의미는 좀 전에 봤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빛, the light of life. 그래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자, 3번에 how many candles did Germans put on cakes?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케이크에 초를 몇 개나 꽂았죠? 딱 한 개, 하나를 꽂았습니다. 나와 있었죠. 자, 4번에 in what country was smoke thought to carry a wish?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이 연기가 여겨졌나요? 소망을 날라준다고 이건데요. 이거는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냥 in other countries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알 길이 없다. 자, 마지막에 What did round cakes mean to the ancient Greeks?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둥근 케이크가 의미하는 게 그게 달. 그리고 초를 꽂는 것은 달빛. 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았으라 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둥근 케이크를 구웠어요. 방금 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for.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뭐를? 달을. 그래서 우리 the moo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요거 그대로 덧빠뜨리지 마시고 찾아서 빈칸 채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A 문장, elders first. 그러면 경로자 후대, 그러니까 뭐 장유유서 뭐 이런 거죠. Is a good Korean costume. 그것은 한국의 훌륭한 관습입니다. Which shows our 빈칸이요. To older people. 조금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우리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거죠. 존중, 존경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단어 중에서 respect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비문장은 it is said that 그러면 뭐뭐라고 하네요. 뭐뭐라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섞여주시면 돼요. The four leaves of a clover. 네잎 클로버죠? 네잎 클로버가 faith, 뭐 믿음, hope, love and luck.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행운의 뭐다? 행운을 나타낸다라고 말해집니다. 그래서 주어가 지금 the four leaves of a clover. 구요. 이게 지금 동사자리거든. 그래서 네잎 클로버는 이러이런 것들을 나타낸대요. represent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정확히는 요걸 주어로 잡아서 요렇게 s 안 붙이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본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바로 파워 업 넘어가서 우리 워크북으로 어휘와 문장도 연습해보죠. 자, 어휘 미리 채워왔을 것이고 순간 주의 어휘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가보세요. 4번에 pass down 이게 뭐였냐면 전하다, 전수하다, 전달하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이게 전해지는 거였어요. 전통이 주어였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입장이어서 뭐 have been passed down 이렇게 뭐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면 뭐 be, pp니까 그렇게도 쓸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go back to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 go back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었고요. 뭐 Greek 하면 그리스인을 말하고요. 우리 좀 전에 빈칸에서도 채워봤었던 respect, 존경, 존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present, 요거는 바로 상징하다, 나타내다. 다른 말로는 두 단어로 뭐 stand for, 요것도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만나봤었던 표현이죠. 요런 것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really, religious, 그 OUS로 끝나는 단어들은 주로

형용사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reason 이유 있고 German 하면 독일인 끝에 Y 붙여서 Germany라고 했을 때가 그게 독일 나라이다. 자, 요렇게 우리 단어 간단하게 보고요. 이제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서 자, 1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과 2번부터 함께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초를 꽂는 것은 여러 세대를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다. 좋아요. 자, 우리 완전 다 빈칸으로, 앞에가 빈칸이고 뒤에 부분 볼까요? That has been passed down. 좀 전에 봤어요. For generations. 그러면 여러 세대를 전해져서 내려오는 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생일 케이크 위에 초를 꽂는 것은 전통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 찾으세요. 꽂는 것은 putting. 근데 뭐를 꽂는 거야? Putting candles. 조를 꽂는 거죠. 완전 옷은 거꾸로 가죠. 우리나라는. 자, 근데 어디 위에 꽂는 거야? 생일 케이크 위에 접촉해서, 그쵸? 그래서 항상 접촉을 나타내는 on birthday cakes. 여기까지. 다시. Putting candles on birthday cakes. 그게 뭐다? is a tradition. 그게 바로 전통이다. 근데 어떤 전통인지를 뒤에 관계대명사 대절로 수식을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어서 are이 아니라 is이다. 요거 우리 아까 강조하면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4번으로 갈게요. 3번 또 풀어보시고요. 자, 달빛을 의미하기 위해 초가 더해졌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시 주어가 candles의 초입니다.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더해졌다를 먼저 쓰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더하다가 add인데 더해지는 거는 수동태니까요. 역시나 be 플러스 pp의 형태를 생각해서. 그런데 해석이 또 시제가 더해졌다 과거니까 are이 아니라 wer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were added. were added. 수동태로 넣어주시고, 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나오는 투부정사 해서 to mean. 의미하기 위해서. 뭐를? The moonlight. 바로 달빛을 의미하기 위해서 초가 were added. 더해졌다. 자, 이렇게 수동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가볼게요. 독일인들은 케이크의 가운데에 큰 초를 하나 두었다. 됐죠? 다시 주어는 독일인들 찾으세요. 나와 있네요. Germans. 자, 이제 동사를 찾습니다. 두었다. 자, 우리가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에 place가 쓸 수가 있어요. place가 장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는 두다, 놓다, 위치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 몰랐다면 정리해 주시고, 근데 좀 이상하죠? 두었다는 과거인데요. 지금 주어진 단어는 과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아까 전에 would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곤 했다. used의 의미와 거의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는 즉 과거의 어떤 행위를 그때 좀 습관적으로 하곤 했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would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으시면 돼요. place 앞에다가 넣으면 Germans would place. 독일 사람들은 두곤 했구나. 그쵸? 뭐를? 큰초 하나를 목적어 찾으세요. A large candle. 근데 어디에다가? In the center of a cake. 이러면 이제 케이크의 가운데에다가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would 조동사 하곤 했다 했었다라는 뜻 있고요. 그다음 in the center of가 뭐뭐의 중앙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완강 미션은 방금 살펴본 이 would 얘가 뭐뭐 하곤 했다. 또는 그냥 단순하게 뭐뭐 했었다 과거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뜻을 지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의 무대 해석을 또 잊지 않을 수가 있겠죠. 꼭 만들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이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 완강 미션도 잊지 마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18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거 물어봤습니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면 되겠죠. 자, 이 책들,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책들이 네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the ones on the bookshelf. 그쵸? 책장에 있는 것들인 거죠. 이 책과 똑같은 책이 아닌 거예요. 얘는 테이블 위, 얘는 책장에 있는 거니까 다르면서 같은 종류의 것이죠. 그래서 the ones on the bookshelf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where did you find this ring? 이라고 했어요. 너이 반지 어디서 찾았니? 나는 그것을 소파 아래서 찾은 거네요. 그래서 똑같은 바로 그 반지를 가리키니까 it 괜찮고요. 그 다음, Can I have some coffee, please? 제가 커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물론이죠. Do you want any more cookies? 자, 권유하는 거죠. 커피 좀 달라고 하니까, 물론이죠. 쿠키도 좀 드실래요? 이렇게 권하는 상황이니까, any more cookies가 아니라, some을 써야겠죠. 권유할 때는 의문문이더라도 some을 쓰더라. 그 다음, I don't remember where I put my hat. 내가 내 모자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기억을 못하겠다 했더니, 그것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즉, 얘가 못 찾겠다는 그 모자, 그것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고 묻고 있으니, 그것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셔츠는 너무 작다. Do you have a bigger one? 더큰 것이 있나요? 그렇죠. 모자는 모자인데 작은 거 말고 큰것 묻고 있으니까, the bigger one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에서 20은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찾아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I understand only a few Korean words. 나는 오직 몇 개의 한국 단어만 이해한다. 괜찮죠? A few words. 셀수 있는 명사고 이해한다라는 긍정으로 가는 거니까 a few 괜찮고요. 그 다음 do you have some plans for the weekend? 주말에 계획 있니? 그렇죠? 의문문이니까 some이 아니라 Any plans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the seeds in the capsule. 그 캡슐에 있는 씨앗이, 씨앗들이 will never disappear.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never의 위치, 조동사 뒤, 비조 뒤, 그죠? 일동 앞. 너무 괜찮습니다. 그 다음, how many apples? 얼마나 많은 사과들, 그쵸? 많은 사과들, 사과들 셀수 있으니까 How many apples? 괜찮죠? Do you need? 몇 개의 사과가 필요하니? 얼마나 많은 사과가 필요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것, 비 하나니까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도 보면요. Those are not her pants.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가 아니다. 자, 바지는 발을 넣는 통이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항상 복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those are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녀의 바지가 아니야. The ones in the box.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그 박스 안에 있는 팬츠가 그녀 거죠. 그래서 the ones 잘 썼고요. 그 다음, I bought a few flowers at the flower shop. 꽃집에서 꽃을 몇 송이 산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이고, 긍정이니까 a few 괜찮습니다. 그 다음, I couldn't hardly? 안 되죠. hardly가 거의 없는인데, couldn't와 같이 쓸수 없죠. So I could hardly move my head. 이렇게 써야 합니다. 나는 내 머리를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each of the tubes예요. each of 뒤에 복수명사 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가 복수라고 were까지 쓰면 안 되겠죠. 그쵸? and was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c와 d가 되겠죠? 두 개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은 밑줄 친 단어의 역할이 같은 것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역할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Why are you so late? 너왜 이렇게 늦었니?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 역할을 묻고 있구나. 얘는 부사 형용사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형용사죠. 그래서 the class is over. 수업 끝났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the train passed the station. 그 기차가 역을 지나갔어요. 어떻게? Bye.

3번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22에서 23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우리가 골라야 합니다. 자, 1번을 봤더니 I'm planning to buy a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살 계획이야 라고 하면서 뭐도 괜찮아. To buy a used 빈칸이에요. 자, used, 사용된 거죠. 그래서 중고의라는 뜻인데 중고의 것도, 중고인 것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컴퓨터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one이 오면 됩니다. used o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잘 작동한다면 중고도 괜찮다, 중고를 사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e model didn't have 빈칸 time to change her clothes 라고 했어요. 그 모델은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할 시간이에요? 그녀의 옷을 갈아입을. 그러면 시간이 여기서 many와 much 중에는 much죠. 타임은 셀수 없으니까. 자, 그다음 thanks to his help. 그의 도움 덕분에 C를 보니까 many냐, little, a few, much 막다 섞여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많은 목숨들이 구해졌다라는 거예요. 불에서 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많은 목숨들 복수니까 그렇죠. 복수에 쓸수 있고 뭐 긍정문이고 하니까 여기서는 many lives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렇죠. 많은 목숨들이 구해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 거죠. 그의 도움 덕분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Mary가 stop fighting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대화를 쭉 보면요. 잭과 케빈이 싸우고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네요. 너네 둘이 서로 뭐예요? 그렇죠. Each other입니다. 너네 둘이 싸우는 거좀 그만해. 라고 하면서 너네 뭐가 문제야? 했더니 케빈이 공을 나한테 먼저 던졌어. 케빈이 먼저 공을 던졌잖아. 라고 하니까 케빈이 나는 던졌어. 무엇을 던진 거예요, 지금? 그럼 케빈이 먼저 공 던졌어. 그럼 그 공을 내가 던졌다는 거죠. 나 그거 던졌어. 왜냐면 나 그냥 인사하려고 던진 건데.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너를 화나게 했다면. 이렇게 갑자기 급 사과를 했어요. 싸우다가. 그랬더니 잭이 또잘 받아줬어요. 나 몰랐네. 나도 미안.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리가 좋다. 듣기 좋다. We have to be nice to 하고 우리는 서로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메리가 we라고 하니까 우리 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셋이서 서로는 그렇죠. one another입니다. 그래서 each other, it one another.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4번은 표를 보고 빈도부사를 바르게 쓴 문장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죠. 자, Sarah. 여기 Sarah 있습니다. Sarah hardly goes to the park all year. 1년 내내 항상 가는데 hardly는 거의 안 가는 거죠. 자, Tom always goes to the park every season. 보면 Tom은 얘가 하나도 안 가네요. 그렇죠? 얘는 never이 가야죠. always가 아닙니다. 그 다음 Amy never. Amy는 갔다 안 갔다 하는데 never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Jack seldom goes라고 했어요. Jack은 봄에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요. 그럼 seldom goes to the park all year. 1년 중에서 공원을 거의 안 간다. 1년 내내 공원을 거의 가지 않는다.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거의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Sarah never goes to the park in winter. 겨울에 절대 안 가나요, Sarah? 아닙니다. 갑니다.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번은 밑줄 친 A에서 이중 어법상 올바른 것. 네 개는 틀렸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녕 에이미 하면서 I don't have some time to wash the dishes. 나 설거지할 시간이 없어. 얘는 뭐예요? 부정문이니까 some이 아니라 any가 되겠죠? 나 설거지할 시간이 전혀 없어 라는 뜻이고요. 자, I'll do it. 나 그거 내가 해줄게. 그죠? 그거 딱 정한 거예요. 그죠? 설거지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해주겠다. 너 대신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별거 아니야. It's not a big deal. 이라고 했고요. 자, do you need anything else? 또 다른 거 필요하니? 물어봤어요. 의문문이니까 anything 괜찮죠? something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잘 쓰여 있고요. 자, 나는 너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걸 부탁하고 싶다? To find my jeans. 내 청바지 찾는 거좀 부탁하고 싶은데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Where did you see one's last? 자, 지금 내 청바지 딱 특정한 물건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이니까 them이 되겠죠. 자, 청바지도 역시

우리 발 넣는 곳두 개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them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Maybe somewhere in my bedroom.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긍정문이니까 어딘가라는 뜻이에요. Somewhere. 우리 내 안방 어딘가에 둔것 같은데 이런 맥락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C, 3번이 됩니다. 그다음 26에서 29는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위치에 넣어서 문장을 다시 완전하게 쓰라고 했고요. 보니까 she couldn't find anything in his ar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완벽한데 special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anything을 수식하면 되겠네요. 특별한 뭔가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thing으로 끝났으니까 위치가 anything special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she couldn't find anything special. special을 여기 넣어서 문장을 새롭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번 There are many things to experience in Korea. 한국에는 경험할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exciting, 신나는, 흥미로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신나는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얘는요. 앞에서 수식해요? 뒤에서 수식해요? things죠. 그냥. thing 앞에 뭐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형용사처럼 명사 바로 앞에서 수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many도 물론 things를 수식하지만 이럴 때는 many하고 exciting things 이 순서대로 써야 하죠. 그래서 there are many exciting things to experience in Korea.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다음 28번은 I will forget this moment in my life예요. 자,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그쵸? 내 인생에서 이 순간을 잊을 거야. 그쵸?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잊지 못할 거다. 절대 안 잊을 거야. 이렇게 되면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never를 넣을 건데, never의 위치는, 그쵸? 조동사보다는 뒤, 일동 앞, 일반 동사보다는 앞이죠? 그래서 I will never forget this moment in my lif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she loses confidence. 그녀는 자신감을 잃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often이에요. 자, 그러면 그녀는 종종 자신감을 잃는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동 앞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she often loses confidenc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녀가 비판을 받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30에서 31번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라는 문제고요. 30번은 나는 그에게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말했다부터 찾아볼까요? 나는 말했다. 어디 있어요? I told예요. 자, 그에게 뭐뭐 하라고. 이때는 tell은 뒤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told him, 그 다음에 to 부정사. to 동사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럼 편하게 지내다가 뭐예요? 저 make oneself at home 이렇게 쓸수 있었죠. 그래서 to make himself at home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번.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한다. 자, 길어 보이는데 하나씩 봅시다. 우리는 있고요. 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한다. 뭐뭐 하지 않아야 한다 해볼까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는 we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선 should가 있네요. 저 we should not이 되겠죠. 부정이니까 we should not. 그럼 시간을 쓰다 should not 뒤에 동사 원형 와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다 sp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spend는 spend 뒤에 돈이나 시간을 쓰죠. 그리고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spend 시간 ing가 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죠? 시간은 셀수 없으니까 too much time 이렇게 가겠고요. 그다음에 ing playing computer games 이 순서대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we should not spend 시간 too much time 그다음에 playing computer games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에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라고 했고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라 했네요. 자, you often watched cartoons on TV라고 했고요. 너는 TV에서 만화를 자주 봤다. 종종 봤다. 네가 어릴 때. 근데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너는 만화를 TV에서 자주 보았니? 이렇게 되겠죠? 일반 동사 의문문이에요. 과거네요. 뭐가 필요해요? Did you watch? 이렇게 가겠죠. 그럼 often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우리 얘는 비조디 일동 앞인데
did가 의문문으로 갔을 때 did는 앞으로 가는 것이고 걔는 상관이 없고요. Did you often watch? 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형태의 바로 앞에 그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did you often watch가 되겠죠? did를 쓰고 여기 watch.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물음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3에서 36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쓰라고 했네요. 자, Do you have 빈칸 ideas? 생각이 있니? 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뭔가 아이디어, 생각이 좀 있니? 라는 거겠네요. 그럼 얘는 의문문이고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죠? Any idea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4번 Only 빈칸 people agreed with him. 오직 네모 사람들만, 빈칸 사람들만 그에게 동의를 했어요. 오직 몇몇 사람들, 아주 조금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a few도 가능하고 몇몇 사람들, some people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35번, 그는 목이 마르지만 he has 빈칸 water to drink in his bottle이에요. 그의 물병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겠죠. 목이 마르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물이 거의 없다라고 하려면 little water, 셀 수 없는 명사니까 little wa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6번은 we have 빈칸 onions, so we need to buy 빈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파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맥락상. 좀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양파가 거의 없다. 양파 셀 수 있네요. few onion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사야 돼요. 조금 사야 합니다. 몇몇 개를 사야겠죠? 여기서는 so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에서 41은 역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는 건데 보기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my friend, 내 친구 한 명이네요. 내 친구는 이다. 쌍둥이들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면 One of the twins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twin이 쌍둥이인데 우리는 쌍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twin이 쌍둥이 중 한 명을 말해요. 그래서 쌍둥이들이라고 해서 twins를 써야지 쌍둥이가 두 명이면 둘 다를 가리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쌍둥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8번은 나는 세 개의 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만 찾았어요. 자, 세 개 중에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Where to look for, 어디서 찾아야 할지, 무엇을요? 지금 나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두 개 전부를 가리켜야 돼요. 그럼 뭐예요? The others, 여러 개니까 마지막이고 여러 개니까 the others 써야겠죠. 그 다음 39번, there were a dozen eggs. A dozen, dozen은 12개죠. 12개의 달걀이 있는데요. 자, 빈칸 요거 were used to make fried eggs. Fried eggs, 우리 계란 후라이, 달걀 후라이를 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몇몇 개는. 그리고 others가 왔어요. 아, 그러면 아직도 더 설명할 게 남았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럼 앞에도 복수 동사예요. 그러면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처음 가리킬 때는 some이 되겠죠. Some were used.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0번, Miss Scott is explaining the French Revolution. 자,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To two students. 자, 두 명의 학생들에게. 그쵸? 그러면 한 명은 책을 읽고 있고요. 다른 나머지 한 명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두 명 중에 한 명, one, 나머지 한 명, the other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에 우리 엄마가 some chocolate cookies예요. 초콜릿 쿠키를 조금 좀 몇 개를 만들었어요.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냥 some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몇 개가 남았고 마지막이고 이런 거는 모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를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를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여전히 배고파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더 먹어야겠다라는 거죠. 더 먹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전부 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그냥 another,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에서 43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했네요. 42번에 She bought myself a beautiful doll. 자, 목적어가 주어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쓰는데 she와 my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she에 일치를 시켜서 herself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나에게 사줬다, 그냥 me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myself를 me,
또는 herself로 바꿔주셔야 돼요.

합니다. 그 다음 4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I don't care about what the others think about me. 자,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말인데, 자, 다른 사람들, 우리 어떻게 썼죠? 기억나시나요? 문제풀이 할 때 했는데, 그때 others라고 썼어요. 자, the others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나의 나 빼고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나 빼고 한 명 빼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그냥 특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others를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other people이랑 같은 뜻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므로 너까지 붙이면 좀 어색해져요. 그래서 the others를 그냥 others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 45도 역시 어색한 부분을 고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가 전체 문장을 써야 하네요. 자, we don't have many light to find the gold earrings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many light, 그쵸?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많은 불빛이 불빛이 없다. 그러니까 불이 없고 어둡다라는 뜻인데 light를 many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닌데 many와 쓰일 수가 없겠죠. 그럼 many를 뭘로 고쳐야 돼요? much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불빛, 그러니까 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금으로 된 귀걸이겠죠. earrings, earring, 귀걸이. 이게 영어랑 발음이랑 한국어랑 섞여가지고 이제 gold earrings, 그쵸? 금 귀걸이입니다. 자, 발음이 어려워요. 자, 금귀걸이를 찾기 위한 그럴 만한 불빛이 많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much light. 어쨌든 핵심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much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은 those cats are very cute. 뭐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그쵸? 저 고양이들은 매우 귀엽다. 아주 귀엽다가 되고요. 자, I like the white cat. 나는 저 하얀 고양이가 마음에 들고요. And the two orange them. 저 주황색 고양이도 마음에 든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런 them, 이런 대명사는 이렇게 명사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렌지색의 그것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쓰죠? 우리 ones라는 복수 대명사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two orange ones 이렇게 고쳐서 나머지 문장 전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에서 47은 어법상 어색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어색하면 고치기입니다. Are there some questions about today's lesson? 오늘 수업에 질문 있나요? 계속했죠. Any questions? 의문문이니까 some을 any로 고쳐주시고요. 여기 밑줄 치고 any 고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 when you boil eggs, 네가 달걀을 삶을 때 put some salt in the water. 약간의 소금을 물에 넣어라.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 I made strawberry juice. 나는 딸기 주스를 만들었어요. Would you like some? 권유하는 거니까 의문문에 some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47번의 1도 볼게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요. We had only a few hours. 우리가 몇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했대요. 괜찮죠? hours, 시간 셀 수 있어요. 그래서 a few hours, 괜찮습니다. 그 다음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들은 선글라스도 R이 두 개잖아요. glass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너무 커요. I need small one, 나는 작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특정 선글라스가 아니니까 원은 괜찮은데 저 방금 얘기했죠. 복수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의 밑줄을 긋고 ones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알고 싶어요. 그녀가 그것을 읽었는지 내가 보낸 특정 그 메시지를 읽었는지 궁금한 거죠. 특정한 것을 가리킴으로 원이 아니라 it,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48, 49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쓰는 문제예요. 자, 수량 형용사 중에 lots of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이런 단어 필요하면 쓰고 8단어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나는 지금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할 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I have가 되고요. lots of를 써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lots of things가 되겠죠? 근데 할 일이에요. to do 그리고 now까지 연결하면 됩니다. So I have lots of things to do now. 이렇게 8글자 채워

주시고요. 8단어. 그다음 49번 조건도 보면요. 수량 형용사 of you를 사용해라라고 했고요. 이 단어들 필요하면 써라. 그리고 이번에는 10단어입니다. 자, 몇 년이 지난 후라고 했어요. 우리 몇 년이 지나다. 몇년 후라고 할때몇 년. year 한 해, 두 해, 이건 셀수 있거든요. 그래서 a few years 이렇게 하면 몇 년이에요. 그죠? 근데 몇 년이 지난 후니까 a few years later 이렇게 가는 거죠. 몇년 후에 a few years late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네 단어를 쓴 거죠. 이 단어도 썼으니까 조건 충족했습니다. 자, 그럼 그는 여행에서 돌아왔다를 과거 시제로 쓰면 되겠네요. So a few years later he came back from the journey. 이렇게 하면 10단어 맞춰서 영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서 기호 쓰고 고쳐라 했습니다. 자, Miss Franklin은요, 우리가 businessman 하면 사업가인데 여자니까 woman을 쓴 거예요. 사업가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녀는 가난했어요.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 자, after she turned 20. 우리 turn하고 숫자가 오면 20살이 되다란 뜻이거든요. 그녀가 20살이 된 후에, 성인이 된 후에겠죠. 그녀는 일했어요. hard. 괜찮나요?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hard가 부사일 때는 열심히란 뜻이죠. 열심히 일했다. She did many things to make money. 자, 얘는 어때요? 그녀는 했어요. 근데 많은 일들, 많은 것들. 들을 했네요. 그죠? things 셀수 있으니까 many 괜찮죠.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고요. She earned a lot of money. A lot of 많은인데 셀수 없는 명사랑 쓸수 있나요? 쓸수 있죠. 얘는 셀수 있는 명사든 없는 명사든 상관이 없더라. 그죠? 그래서 아무 때나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많은 돈을 벌었다.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by herself, 혼자서, 혼자 힘으로 란 뜻이잖아요? 괜찮죠? 왜냐면 주어가 그녀이니까 맥락에서 herself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 혼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And, 그리고 became the CEO of her company. 그녀 회사의 CEO, 사장,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쵸? She must be very proud of her 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녀는 분명 뭐할 거다. 매우 자랑스러움에 틀림없다. 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녀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be proud of, 이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결국 주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her이 아니라 herself, 제기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herself로 바꿔야겠죠. 만약에 그냥 her를 쓰면 그녀가 또 다른 여자, 어떤 다른 여자를 자랑스러워할 때는 그냥 her를 쓰는데 여기서는 맥락상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므로 herself를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본문에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들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잘 복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38번째 시간인데요. 4회 1단원 우리나라 국토여행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쫙 풀어볼 건데요. 자, 배웠던 내용 떠올리면서 우리 차근차근 문제들 해결해 나가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봅니다. 우리 1단원 우리나라 국토 여행에서 먼저 여러 지형

지형을 배웠죠. 지형은요, 다양한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1번을 한번 보죠. 다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의 종류 중 니은은 하천이나 바다 등의 물로 둘러싸인 땅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종류냐? 선택지를 보니까 지도, 지형, 평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기억은 지형의 종류 중 배운 내용 떠올리며 지형의 종류 중 그런데 우리 지형에서는요 어떤 것 배웠나요? 뭐 산지도 배웠고요, 또뭐 하천도 배웠고요, 또 해안도 배웠고요, 또 섬도 배웠고요, 다양한 지형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지형은 하천이나 바다 등의 물로 둘러싸인 땅이래요. 뭘 말하나요? 물로 둘러싸인 땅, 바로 섬을 말하는 것이죠. 섬. 그러니까 니은은 섬이기 때문에 기억은 지형, 니은은 섬을 골라주면 3번이 정답이겠네. 1번은 3번으로 정답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민수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민수가 어호, 들에서 벼가 자라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벼는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벼농사를 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벼농사. 벼농사는요, 어떤 땅에서 하나요? 울퉁불퉁, 평평. 그래요. 평평한 땅에서 벼농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 지형 중에 이런 평평한 땅은 선택지 1번에 섬, 2번에 산지, 3번에 평야, 4번에 하천, 5번에 해안 중에서 바로 뭐요? 그래요. 바로 평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평야겠네. 정답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벼농사, 평평한 땅, 평화, 평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형 단면도를 보고 알수 있는 우리나라 땅의 높낮이 특징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색연필, 볼펜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은 오늘은 약간 초록색이 들어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약간 초록색으로 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여기다가 중요하다! 표시를 해주세요. 중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중요! 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네, 조금 꾸며볼까요? 자, 나만의 중요 표시를 했나요? 왜냐?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형 단면도라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자, 보세요. 여기가 동해고요. 여기가 황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겠죠. 어때요? 동쪽이 높아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땅의 높낮이 특징이라 한다면 동쪽으로 갈수록 높고, 즉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이걸 네 글자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라고 한다고도 했어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동고서저의 지형.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친구들도 문장으로 적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문장으로 적어 줘야 돼요. 동고서적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자, 풀어서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천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하류, 그러니까 이 서쪽과 남쪽의 평야가 발달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우리 국토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동해, 서해, 남해, 맞습니다. 2번, 방금 이야기한 이런 주요 평야는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과 남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 남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 하류인 평야도 주로 서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틀렸습니다. 3번, 높은 산지는 주로 북쪽과 동쪽 맞습니다. 4번, 우리나라는 방금 3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모습이죠. 5번, 산지, 하천, 해안, 평야 등 다양한 지형이 나타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지도를 이렇게 볼까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고요. 여기 육지 높이가 있어요. 이 지도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색깔에 따라 높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짙은 갈색으로 갈수록 높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낮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전체적인 색깔이 짙은 갈색은 보통 북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초록색은요. 서쪽과 남쪽에 많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 평야는 낙동강 근처의 평야이다. 김포 평야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김포 평야는 낙동강이 아니라 바로 한강 근처에 있는 평야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호남 평야는 전라도 지역의 평야이다. 그대로 찾아가 볼게요. 호남 평야는 전라도 지역의 평야이다. 전라도는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맞습니다. 디귿, 주로 하천의 하류에 넓은 평야가 발달한다. 그래요. 하천의 하류 지역에 넓은 평야가 발달하기 마련이죠. 리을, 한강은 전라도 지역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흐르며 동해가 아니라 황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건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모두 골라 니은과 디귿을 두개 정답으로 기호 적어주면 이렇게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6번 문제 해결해 봅니다. 다음 중 하천 주변 평야 지역에서 볼수 있는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하천 주변 평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평야? 그러면 평평한 땅? 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도시가 발달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 편하니까 벼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선택지 1번 벼농사 나왔습니다. 맞지요? 2번 래프팅은요. 이것은 하천 주변 평야가 아니라 바로 하천의 물살이 급한 상류 지역에서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3번, 갯벌 체험은요, 하천 주변이 아닌 바로 해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서해안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밀물과 썰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요, 4번은요, 양식업입니다. 이것도 해안인데요, 우리나라는 남해안에서 흔히 볼수 있고요. 5번, 목장에서의 목축업. 목축업은 바로 이렇게 목장에서 말, 양, 소 등을 기르는 것인데요. 목장에서의 목축업은 바로 산지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맞은 건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해볼까요? 다음 중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산지는 스키장 같은 휴양시설 적절하죠? 2번, 평야.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가 발달합니다. 그래요. 3번, 평야. 상류에서 여가 활동으로 방금 6번에서 봤던 래프팅은요, 바로, 평야가 아니라 하천의 상류 모습이죠. 알맞지 않습니다. 4번, 해안. 모래사장이 넓은 곳에 해수욕장을 만든다. 모래사장은요, 길게 펼쳐져 있는 곳, 동해안에서 흔히 볼수 있고요. 5번, 갯벌이 발달했다 해안, 서해안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알맞지 않네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지면, 빠지면 드러나는 넓은 땅으로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 주로 볼수 있대요. 이미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겠죠? 조개나 해산물을 잡을 수 있고, 머드, 진흙 축제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먼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이런 넓은 땅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 이 갯벌은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주로 볼수 있거든요. 머드 축제 같은 것들이 열리기도 하죠. 선택지 볼까요? 1번 갯벌, 2번 농촌, 3번 산맥, 산의 줄기, 4번 산지, 5번 평야. 이 중에서 갯벌을 고르면 1번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해결해 보죠. 다음 중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네요. 먼저,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동쪽에는 동해 바다 있지요. 서쪽에는 서해 바다 있습니다. 황해라고 또 하지요. 남쪽에는 남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동해안, 남쪽에 남해안, 서쪽에 서해안의 특징을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동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다? 아니요. 우리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틀렸고요. 2번, 서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아니요.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섬도 굉장히 많지요. 틀렸습니다. 3번, 동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 밀물은 물이 막 밀려오는 것, 썰물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갯벌이 발달하잖아요.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려면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아야 됩니다. 동해 바다는요, 수심이 깊어요.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갯벌이 발달한 해안은 바로 서해안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서해안은 모래사장이 길게 발달하였다. 모래사장이 길게 발달하고 해수욕장이 발달한 곳은요, 바로 동해안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틀렸고요. 5번, 남해안은 섬이 많아 다도해라고도 불린다. 남해안도 서해안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고요, 또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늘 다섬 도자를 써서 다도해, 다도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정답 5번으로 골라주면 되는데요. 이 각각의 특징, 동해안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특징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9번의 정답 5번으로 골라주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0번은 다음 자료의 행사가 열릴 수 있는 지형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보기는요. 산지가 있고요. 갯벌이 있고요. 해안이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볼까요? 보니까 부산 바다축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운대 모래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 바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지는 아니에요. 갯벌 아니면 해안이겠는데, 좀더 보면 해운대 모래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있겠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모래사장과 해수욕장, 바로 동해안 떠올리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해운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지,

A. 갯벌 해안 중에서 가장 알맞은 지형은 바로 해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안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10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여러 지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러 지형을 알고 여러 지역을 알게 되었을 때 가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런 계획서를 세울 수가 있죠. 이때는 난 어디 갈 것인지, 그리고 그곳의 지형의 특징은 무엇인지, 나는 거기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이 친구는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악산 국립공원을 가겠다 라고 정했고요. 그 특징은 산지기 때문에 바위산의 특징이 뚜렷한 높은 산지래요. 또 계곡과 폭포가 발달했다라고 잘 적어줬고요. 거기 가서 뭘 하고 싶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지의 특징을 떠올리며 정답 골라 봅시다. 자, 1번 해안가에서 모래사장, 이것은 해안의 특징이죠. 산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넓은 평야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 이것은 평야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산지랑은. 3번, 철새 도래지에서 망원경으로 철새를 관찰한다. 이 철새 도래지는요, 보통 넓은 평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평야에 어울리고요, 산지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이것은 알수 있겠죠? 해안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고요. 5번, 나왔다. 산. 설악산 탐방로를 따라 등산하며 식물들을 관찰한다. 관찰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이라 할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답으로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보죠. 다음 빈칸에 들어 공통으로 들어갈 지역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래요. 이미 여기에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합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40분 정도 가면 어디에 도착할 수 있냐면 선택지 1번 볼게요. 1번 독도입니다. 어때요? 바로 정답이 나왔죠.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고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요. 울릉도에서 배를 타면 이 정도 걸려요. 바로 독도가 정답입니다. 다음 2번 우도는요. 우리나라에서 우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 근처에도 있어요. 4번의 마라도도 제주도 근처에 있는 섬이죠. 3번의 강화도는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한 섬이기 때문에 정답은 독도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오른쪽 지도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동해 바다가 있고요. 여기, 자, 경상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울릉도가 있죠? 독도는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도를 좀 자세히 볼까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오키섬인데요.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의 거의 두 배인 157.5km입니다. 이것만 봐도 독도는 역시 우리나라 땅이구나라는 것알수 있는 것이죠. 자,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다. 가장 큰 섬은요, 제주도예요.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2번.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 끝, 아니요, 가장 동쪽 끝입니다. 3번.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약 157km가 아니라 약 87km입니다. 틀렸고요. 4번.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약 87km가 아니라 반대네요. 약 157km 떨어져 있습니다. 5번. 독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독도에서 일본 오키섬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 이것이 정답이죠. 따라서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독도의 특징 묻고 있는데요. 자, 독도는요, 이렇게 동도와 서도라는 큰 암석으로 된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주변에 89개의 작은 바위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하천이 흐르는 평야 지역이다 섬이에요. 2번, 낮은 산과 평평한 땅이 넓게 펼쳐져 있다. 평평한 땅은 평야인데 아니죠. 3번, 높은 산지들이 길게 이어져 산맥 산지의 특징인데 아니고요. 4번, 파도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모래 해안이에요. 해안은 여기 말 그대로 모래사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두 개의 큰 섬과 주변의 바위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독도의 특징으로 우리가 골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죠.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독도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이라. 이 기억이 잘 자라는 환경은 아니래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기린초, 해국 등 이렇게 아름답고 희귀한 무엇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1번 기후, 2번 식물, 3번 위치, 4번 강수량, 5번 해양 생물인데요. 자, 여기 사진 보면 해국이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아, 다양한 동식물이 독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섬기린초, 해국 등과 같은 희귀한 식물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줘야겠네요. 15번 정답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죠. 밑줄 친 기억의 까닭 묻고 있습니다. 자, 삼국 접양지도는 일본에서 만든 지도로 이 지도 말하는 것이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대요. 자, 여기 보면은요, 확대되어 있죠. 울릉도와 여기 조금 더큰게 울릉도, 여기 조그만한 섬이 독도. 울릉도와 독도가 여기 조선이 지금 노란색인데요. 둘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인조차 독도가 조선의 영토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날부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만든 삼국 접양지도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기역의 까닭 1번부터 볼게요. 두 섬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2번 두 섬을 일본의 영토로 생각했기 때문에 3번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4번 두 섬을 조선과 일본이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5번 두 섬은 바다 가운데 있어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었는데요. 따라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3번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가보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설명.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래요. 두 번째. 독도로 몰래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을 막고 독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대요. 자, 이 단체는 1번 독도 경비대, 2번 독도 연구회, 3번 독도 보호 연합, 4번 독도사랑봉사단, 5번 독도의용수비대 중에 바로 정답은 5번이고요. 이 독도의용수비대는 1950년대 초에 결성이 돼서 약 3년간 활동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맞은 건 5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5번 잘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요. 18번 문제부터 또 가보죠. 다음은 독도의 홍보 영상이래요. 기억에 들어갈 문구로 알맞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홍보 영상 여기에 일단 들어가려고 하고요. 1번부터 볼게요. 푸른 바닷속 생명이 깃든 섬, 독도. 그래요. 독도에는요, 여러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2번, 동쪽 끝 국토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독도. 맞죠? 3번, 풍부한 해양 자원, 우리의 미래가 있는 독도. 맞아요.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양 심층수 등 말이죠. 4번, 역사가 증명한 땅, 자랑스러운 우리 영토, 독도. 이것도 적절합니다. 5번, 일본과 함께 갖고 가는 동해의 아름다운 독도. 우리 땅이면 우리 손으로 갖고 가야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문구로

0: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 조금 이상한데요.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보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바닷물로 영양분이 많아 다양하게 활용된대요. 두 번째, 독도 주변 깊은 바닷속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대요.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어 햇빛이 닿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물, 바로 뭐예요? 다섯 글자로 해양심층수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맞은 말,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해결할 차례입니다. 20번 문제는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독도를 위해서는 뭐 정부, 민간단체, 개개인, 이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뭐 법령을 만들고, 뭐 이런 독도 경비대를 파견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할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독도에 관한 책을 읽는다. 또는 뭐 독도 사랑 운동을 캠페인을 연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되겠죠.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한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독도와 관련한 독도와 관련한 영상이나 책을 찾아본다. 아,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 한 가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친구들도 한 가지만 적어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 헤어지기 전에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겠죠. 이번 시간 이 질문에 한번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 이모저모 배워보았는데요. 독도에 대해서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이런 것들 알게 됐어요. 새롭게 알게 된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올리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고 오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이어나가 보죠. 모두 또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국어 3단원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은 바로 4단원입니다. 4단원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입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요 관용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 견학 기록문이라는 것도 알아볼 거거든요. 관용 표현은 무엇일까? 또 견학 기록문은 무엇일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4단원의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 거고요. 단원평가 1회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단원 핵심 정리로 시작할게요.

3단원의 개념 첫 번째입니다. 바로 관용 표현이에요. 자,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4단원에서는요. 관용 표현 중에서 관용어 그리고 속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정확히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관용어랑 속담, 관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관용어와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낱말의 뜻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담겨있는 새로운 뜻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냥 그 낱말의 뜻을 이해하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짐작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좋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말로 풀어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조하면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관용어나 속담을 사용하면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죠. 그 다음, 예부터 전해오는 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특히 속담과 같은 경우에는요, 예로부터 조상들이 많이 사용하던 말이기 때문에 예부터 전해오는 말의 특징 또한 알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관용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관용어라는 것은요, 발 벗고 나서다, 손을 놓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그 다음 뭐 미역국을 먹다 이런 것처럼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이전에 사용됐던 뜻이 아니라 새로운 뜻을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갑자기 말을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관용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관용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관용어의 예를 먼저 볼게요. 발 벗고 나서다. 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우리가 발 벗고 나서다라고 하고요. 손을 놓다, 실제로 손을 잡았다가 놓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손을 떼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그만두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발이 넓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미역국을 먹다는 뭘까요? 맞아요. 미역국을 먹다는 건요, 우리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용어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미역국을 먹었어 하면 뭔가 조금 더 재미도 있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관용어의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 우리 속담도 알아봅니다. 속담은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말을 다 속담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조상의 삶에서 알 수 있는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말이라는 낱말이 있죠. 그런데 말은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두 개의 낱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이걸 말이라고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리고 나그닥나그닥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맞아요, 바로 동물 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고 하는 건요, 나그닥나그닥 달리는 이 말이 원래는 막 달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발이 없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입 밖에서 나오는 말, 소문 같은 것들이 천리를 간다. 아주 먼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말.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는 말,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죠.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속담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먹는 밥 있죠? 밥은 이 벼에서 나온 이 쌀 알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이 벼의 이삭은요, 점점 익을수록 곧게 자라나다가 이렇게 쌀알이 많이 생기고 무거워지면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예의가 발라진다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여기에서 이 견학의 견은요, 한자어로 우리 볼견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학은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학을 하고,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나서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봐서 어떤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느낀 점이랑 생각한 걸 모두 더해서 하나의 글로 써놓은 거구나. 이게 바로 견학 기록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견학 기록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견학 장소 당연히 들어가고요. 날짜도 들어가고요. 견학의 목적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보고 듣고 안 것도 들어갑니다. 그다음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갔어요. 그러면 견학 장소, 경주 국립박물관. 자, 언제 갔는지 날짜 써야겠죠. 그다음 왜 갔을까? 아, 신라시대의 유물을 보고 싶어서 갔죠. 보고 듣고 안 것. 아, 거기에 있었던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래. 자, 그랬더니 아, 그런 유물들을 보고 나니까 와, 신라시대 정말 멋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 아, 정말 감동받았어. 이런 내용을 담았다면 견학 기록문이 되는 거예요. 자, 보고 듣고 안 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바로 견문이라고 부릅니다. 견문. 자, 견문. 그러면 생각이나 느낌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감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는요. 견학 장소, 날짜, 견학 목적, 그리고 견문과 감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견학 기록문은 그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견학 기록문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계획을 하고 글을 쓰고 그다음 수정, 공유, 점검하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요. 그다음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합니다. 그다음 내용을 생성해요. 어떤 내용을 쓸까를 정하고 내용을 조직해요. 어디에 어느 내용을 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계획하기가 끝났다면 직접 글을 씁니다. 견학 기록문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에서 끝나요. 근데 글쓰기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내기는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수정하기 단계를 거쳐야 해요. 자, 수정하기 단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친구들과 바꾸어 읽는 방법도 좋고요. 또 스스로 읽고 나서 고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더 추가할 내용은 없을까? 스스로 보고 고쳐 쓰는 거죠. 그 다음, 수정까지 거쳤다면, 이제 친구들에게 공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를 할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고, 그 다음 직접 공유를 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글쓰기 과정 이야기하기, 글쓰기 과정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우리 점검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쓰기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글쓰기 단계에서 견학 기록문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요? 어떤 구성으로 쓰면 좋을까요? 자, 우리 글의 짜임을 볼게요. 견학 기록문의 처음, 그리고 가운데,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먼저 처음에는요. 견학한 까닭을 함께 써주면 좋아요. 내가 왜 여기를 가게 됐는지, 누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갔는지, 아니면 내가 책을 읽다가 그 장소에 가고 싶어졌는지. 그다음 함께 견학한 사람, 누구랑 갔는지도 쓰시고요. 견학 장소도 쓰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썼다면 바로 처음을 잘짠 겁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냐? 견학한 여정에서 글쓴이가 보고 들은 사실인 견문과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감상을 씁니다. 그러니 가운데에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순서로 뭘 봤는지, 어떤 것을 보고 들었는지, 그래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어땠는지를 적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을 써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견학 기록문 한 번쯤은 써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견학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견학 기록문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4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관용 표현에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이 된 말인 이것과 우리 조상의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인 이것이 있다. 자, 여러분, 관용 표현에 속하는 것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이 된 말, 바로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리고 우리 조상의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속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관용어 속담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2번, 관용어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관용어의 뜻은요,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낱말의 뜻 그 자체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짐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표현에 담긴 지혜나 교훈을 살펴야 할까요? 자, 좀 어색하죠? 자, 관용어가 사용된 상황과 표현의 의도를 살펴본다. 그렇죠. 우리가 관용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용된 상황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표현 의도까지도 알아보면 당연히 좋겠죠. 3번, 구성된 낱말들의 뜻을 그대로 합한 의미로 살핀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역국을 먹다 라는 관용어가 있었어요. 그럼 미역국을 진짜로 맛있게 후루룩 먹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자, 미역국을 먹다라는 건 시험에서 떨어지다 또는 탈락하다, 낙방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관용어가 사용된 상황과 표현 의도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알겠죠? 다음 3번입니다. 관용 표현을 사용할 때 좋은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관용 표현을 썼을 때 좋은 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죠? 찾아볼게요. 가,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종종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아니고요. 나, 듣는 사람이 오해할 여지를 줄인다. 자, 오해할 여지를 줄이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 관용 표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장점이 있죠. 다, 말하고자 하는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에는 귀, 눈, 발, 손, 코가 있네요. 오, 전부 다 뭐예요? 그래요. 우리 신체 부위입니다. 아래 볼게요. 잠시 이것을 붙이니 피로가 풀렸어. 앞으로 1년 동안 지낼 일을 생각하니 이것 앞이 캄캄했어.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 무엇일까요? 뭔가 이걸 붙이니까 피로가 풀렸대요. 맞아요. 바로 눈을 붙이니 피로가 풀렸어. 자, 눈을 붙이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 관용 표현인데요. 잠을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붙여. 그럼 아, 잠깐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지낼 일이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건요, 어찌할 줄 몰라서 아득한 거예요. 아, 뭔가 걱정이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관용 표현 중에는요, 우리 신체 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관용 표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과 관련된 것, 그 다음 귀랑 관련된 것, 손이랑 관련된 것, 이런 관용 표현들을 많이 많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이해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5번, 관용 표현의 상황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상황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기? 이것은 관용 표현을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걸로는 알맞지 않죠? 나, 중심 낱말과 중심 문장을 파악하기? 아, 이것도 역시 관용 표현의 상황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걸로 알맞지 않습니다. 다, 속담사전, 국어사전 등에서 뜻 찾기. 그렇죠. 관용 표현을 내가 딱 보고 나서 뜻을 잘 모르겠다면 속담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는 거 도움이 되죠. 라, 뜻이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관용 표현 중에서도요, 비슷한 뜻을 가진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익혀두고 여기에다가 이걸 바꿔서 한번 넣어보면 아, 이 뜻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거 바로 다와 라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견학을 하고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입니다. 자, 견학을 하고 나서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에요. 맞아요. 바로 견학 기록문이 되는 거죠. 견학 띄우고 기록문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7번, 견학 기록문의 내용 구성에 관해 잘못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먼저 정훈이입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밝혀야 해. 그런가요? 아, 그렇죠. 견학 기록문 언제 썼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 말해야

해야죠. 은지, 견학한 일을 빠짐없이 담아야 해. 자, 빠짐없이 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견학하다가 화장실 갔던 것, 그 다음에 앞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것, 이런 것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여정을 담아주면 됩니다. 좋아, 보고 들은 일인 견문이 들어가야 돼. 그럼요, 견문 꼭 들어가야죠. 견문 말고도 또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감상도 들어가면 좋아요. 자, 잘못 설명한 친구 바로 은지가 되는 거예요. 8번, 견학 기록문의 짜임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처음 내용에는요, 견학한 까닭, 그 다음 같이 간 사람 등을 써요. 오, 그럼 이거 제대로 쓴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어딜 가게 되는지, 누구랑 가는지, 왜 가게 됐는지. 자, 가운데, 견학한 여정에서 보고 들은 사실과 감상. 자, 보고 들은 사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나요? 견문이라고 하죠. 여기에 감상 들어가요. 그래요. 자, 끝. 견학 장소에 대한 기대와 다음 견학 장소에 대한 예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견학 장소에 대한 기대래요. 자, 견학 장소에 대해서 이미 다 썼잖아요. 그럼 그 기대된다는 내용은 끝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견학 기록문의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가 견학을 다녀와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느낀 점, 감상 같은 것들을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바로 3번이 됩니다. 9번,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어떤 경험을 글로 쓸 것인가?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자, 어떤 경험을 쓸 것인가?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까? 예상 독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하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중에 글을 쓰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계획하기 단계에 하기에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10번,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 가부터 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마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마가 가장 먼저인데요.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리고 글을 쓰는 목적 정하기. 자, 목적까지 정했습니다. 가, 견학 기록문 쓰기. 나, 글쓰기 과정 스스로 확인하기. 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 쓰기. 라, 여정, 견문, 감상을 정리하고 내용 조직하기. 자, 그럼 목적을 정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정 견문 감상을 정리하고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조직하기.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 이제 견학 기록문을 써줘야 합니다. 견학 기록문을 써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쓰면 안 되고, 쓴 다음에 그것을 고쳐쓰기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고쳐쓰기. 마지막으로 글쓰기 과정을 스스로 확인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어렵지 않았나요? 자, 이번에는 단원 평가 1의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 평가 1의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죠.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 과학 시험 잘 봤더라. 축하해. 여자아이가 응, 고마워 합니다. 남자아이,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런 마음으로 틀린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했어. 자,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했다. 오,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땅 짚고 헤엄친다는 땅을 짚고 나서 헤엄을 치면 헤엄치는 게 굉장히 쉽겠죠. 이건 알맞지 않은 설명.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아주 작은 것을 모아서 크게 만든다는 뜻. 그다음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아, 아주 가까운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주 힘이 없는 존재라도 위기에 닥치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렇죠. 바로 우리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는 거라도 아주 세심하게 주의해라. 그런 마음으로 틀린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알맞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2번부터 3번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용 연필을 챙겼는데 내 필통이 없네? 오늘 미술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더잘 찾아볼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떻게 하지? 머리를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다른 반에서도 오늘 미술용 연필을 썼다고 하던데. 그래, 너는 발이 넓으니 다른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빌려줄 수 있어? 자, 여기 밑줄 쳐져 있는 이두 표현, 둘다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더 재미있게, 그리고 그 뜻을 더 효과적으로.

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머리를 맞대면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머리를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실제로 머리를 딱 이렇게 맞대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있죠. 자, 우리가 뇌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한다, 생각한다. 아, 지혜.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면 되겠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머리를 맞대면이 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발을 디디면 아니고요. 2번, 지혜를 모으면이 정답입니다. 3번, 사공이 많으면은 아니에요. 사공이 많은 건 약간 리더,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세를 높이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점점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 5번, 보는 눈이 많으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뜻이죠. 알맞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지혜를 모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연스럽죠. 3번입니다. 이 글에서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니은은 바로 발이 넓으니,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래, 너는 발이 넓으니 다른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빌려줄 수 있어? 자, 발이 넓다. 발이 넓다라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이 넓다? 어떻게 선생님 발이 큰 것도 아니고 넓어요? 아, 발로 아주 넓은 땅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그래서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발이 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다 아니고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도 아니에요.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4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또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사또는 이방을 급히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게, 요즘 내가 통 입맛이 없고 힘이 없네. 이방은 걱정하는 듯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콤달콤한 산딸기가 입맛을 돋울 것 같으니 당장 산딸기를 구해오게. 이 말을 들은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여러분 배웠죠? 사또, 지금은 겨울이라 산에 눈 있어요. 산딸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핑계는 듣고 싶지 않네. 내 명을 어기면 곤장을 치겠네. 이방은 급히 관할에 나와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추운 겨울인데 산딸기가 먹고 싶대요. 어때요? 이거 구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진짜 많이 되죠. 자, 관용표현 기억의 뜻을 잘못 해석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요,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거였어요. 현아, 기억과 뜻이 비슷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로 바꾸어 뜻을 짐작했어? 아니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건 두려워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는 알맞지 않아요. 채용.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기억의 표현을 검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득하다라는 뜻인 걸 알았어. 맞아요. 딱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헌. 사또가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이방이 산딸기를 구하기 어려워. 기억은 난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일 거야. 그래요. 우리 겨울에 산딸기를 구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득한 거죠. 눈앞이 캄캄한 거죠. 잘못 해석한 친구는 바로 현아가 되는 거죠. 현아. 다음 5번입니다. 이 글에서 관용 표현인 기억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쓰시오.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더욱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방의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또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모두 정답이에요.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정답입니다. 6번부터 8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생포 고래박물관 근처에서는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장생포항을 출발해서 연안을 둘러보거나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을 탐사하는 관광선이다. 소네 경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래를 볼수 있다는 세 번째 경로를 택했는데 3시간이나 배를 타야 해서 부모님께서 뱃멀미를 걱정하셨다. 멀미가 심한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탔다.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돌고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졸였는데 멀리서 참돌고래떼가 나타났다. 수십 마리쯤 되는 참돌고래가 신나게 헤엄치며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앞으로도 고래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도록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바로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다녀온 견학 기록문인데요.
6번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이 글은 견학에서의 여정, 견문, 감상을 담은 견학 기록문이다. 알맞은 설명이죠. 2번,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마음과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했나요?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 사용했잖아요. 3번, 글의 끝부분에 고래바다 여행선 이후에 여정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나요? 아닙니다.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갔다 와서의 감상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7번, 관용 표현 기억에 쓰임에 알맞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관용 표현 기억은요, 바로 울며 겨자 먹기였습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 못하여 하는 상황에서 쓰는 관용 표현인데요. 우리 한번 정답 찾아볼게요. 1번, 싫은 반찬을 울며 겨자 먹기를 먹었다. 그렇죠, 알맞네요. 준비가 부족했지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발표했다. 맞아요. 보고 싶었던 영화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끝까지 봤다. 아, 아니죠. 보고 싶었던 영화면 끝까지 보는 거 하고 싶었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고요. 4번, 비가 와서 나가기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약속에 나갔다. 알맞고요.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회장을 맡았다. 자연스럽네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문장 하나를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8번, 니은과 성격이 같은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은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문장인데요. 바로 감상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1번,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견학한 장소를 설명하고 있죠. 2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재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견학을 계획하였습니다. 견학한 목적이고요. 3번, 교과서에서만 보던 신라 군관과 불상, 청자들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죠. 바로 감상에 해당하는 것 3번이죠. 4번, 전시실을 돌아보며 유물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견문이죠. 보고 들은 것. 5번, 아침 일찍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출발했고 창밖으로 엔서울타워가 보일 때쯤 박물관이 가까워졌습니다. 여정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정답 3번, 바로 감상이 되겠죠. 9번, 견학기록문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글의 처음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이런 내용도 담기고요. 또 어떤 사람이 글을 읽게 될지 예상 독자도 생각해야 하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일지 내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5번이에요. 그래서 어색한 표현을 없앨까?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했을까는 고쳐쓰기 또는 수정하기 단계에서 생각해야 되죠. 10번, 다음은 견학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쓰시오. 자, 수민이가 한 말에서 아, 느낌이나 생각이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면 더 좋을 것 같아. 은정이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글 수정하기 또는 고쳐쓰기 단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의 정답은 쓰가오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0: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해봅시다.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동현이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지? 우와, 친구들이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발표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동현이가 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혹시 들었나요? 나는 못 들었는데. 다른 친구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동현이가 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못 들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는 그냥 아무 때에나 끼어들어도 괜찮은 건가? 선생님, 원래 이렇게 아무 때나 끼어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알려주세요, 은하 선생님.
1: 반가워요, 친구들.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0: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1: 아, 모두 잘 기억했다고요?
0: 맞아, 잘했어요. 우리 강의 다 들은 다음에 눈 감고 교재 덮고 10초 동안 배운 내용 정리해 보기로 했죠? 잘한 친구들은 국어 실력이 쑥쑥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그래요. 발표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발표를 잘 듣는 방법 공부해 보았어요. 그리고 소개하는 글이라는 것을 만나보았고요.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민수가 썼던 글 기억나죠?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배울 내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짜잔! 첫 번째, 말잘의 알아보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말잘의라는 말을 했었죠? 말차례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대화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볼게요. 그리고 소개할 내용 정리하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소개하는 글 직접 써볼 거거든요. 그 전에 소개할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대되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두근두근 만점왕 나라로 함께 떠나볼게요. 오늘 내일 배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재 8쪽이에요. 말차례 알아보기. 여러분, 말에도 차례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말차례란 무엇일까?
1: 말차례라는 건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를 말합니다.
0: 선생님, 말차례? 그냥 말하고 싶을 때 아무 때에나 말하면 안 되나요?
1: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놀이가 대화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0: 여기 공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어떤 친구랑 공놀이를 하기로 한 거죠.
1: 그래서 공을 선생님이 뻥 하고 찼어요.
0: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을 받았는데, 아니, 선생님한테 공을 다시 차주지 않고 자꾸 혼자서 드리블 하고 혼자서 공을 만지고 쓰다듬고 안고 혼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1: 황당했겠죠. 당황했겠죠. 서운했겠죠.
0: 왜냐하면 같이 공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안 놀고 혼자서만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1: 그래서 공놀이를 할 때 우리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놀 때 더 재미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때에도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혼자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친구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고 이러면 즐거운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동현이가 겪었던 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차례 왜 지켜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해봅시다 라고요. 그랬더니 동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동현이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현이는 왜냐하면 저는 이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짝이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하면서 끼어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동현이 표정 한번 보세요. 머리를 극적극적이면서 여기에 있는 이 표정 한번 보세요. 동현이 기분 어때 보여요? 아,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끼어들지? 서운해요. 화도 나고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여자친구에게 무언가 하나를 지키라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래요. 친구야, 말 차례를 지켜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잘 알겠죠? 그러면 이것 말고도

0: 할때 우리가 신경 쓰면 좋을 것들, 기억하면 좋을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1: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먼저 말차례를 지켜 말합니다. 여러분, 말차례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라고 했죠. 말에도 차례가 있다. 이번에는 내가 말할 차례야. 다음엔 이제 네가 말할 차례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놀이를 할때 공을 차주고, 그 다음 그 친구가 다시 한번 공을 차주면서 공놀이가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차례를 지켜 말하면 대화를 즐겁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친구가 말할 때에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재미있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형이 딱 오더니 여러분들이 공놀이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공을 멀리 뻥 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아니, 우리 재미있게 공놀이 하는데 왜 공을 뻥 차버리지? 하면서 뭔가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것처럼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게 되면요. 친구는요, 기분도 나빠지고 또 황당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 이번 겨울방학에 뭐 했어? 아, 나 있잖아. 나 이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스키장에 놀러 갔다? 근데 거기서 나 츄러스를 먹었는데 내가 얼마나 츄러스를 좋아하는지 아니? 아, 츄러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아, 츄러스는 역시 초코 츄러스가 최고인 것 같아. 아, 이따가 츄러스 사 먹어야지. 자, 어때요? 친구하고 겨울방학에 어떤 일을 했는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관계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 츄러스 얘기로 끝나게 됐죠. 이러면 이 다음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말 하지 말고 꼭 관련 있는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건요. 자, 귀를 기울이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세하게 집중해서 듣는 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주의할 점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요. 자, 친구들과 사이가 더욱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면서 대화를 하면 뭔가 친구랑 하는 대화가 더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해 보세요. 이제 문제 만나볼 거예요.
0: 9번. 선생님과 친구들은 무엇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선생님의 질문을 생각하면 정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정답은 바로 자신의 꿈이었죠. 자, 여기에서의 이 꿈은요, 우리가 잠잘 때눈 감고 잠자리에 누워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꿈이에요. 우리 꿈,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바로 장래희망이요. 장래희망, 꿈, 두 가지 다 맞는 말이니까 함께 기억해 두세요. 10번이에요. 그림의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림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요. 동현이가 자신의 꿈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지 설명을 하려던 그 순간 친구가 짝꿍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이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걸 찾아보는 거죠. 1번. 동현이가 발표할 때 친구가 끼어 들었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이것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제일 처음 나오다니. 동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끼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2번, 3번도 함께 볼게요. 2번, 동현이가 발표할 때 친구가 잘 듣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발표할 때 친구가 듣고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 꿈도 과학자예요.

이 친구는 동현이 꿈이 과학자라는 건 들은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죠? 3번. 동현이가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나요? 그렇지 않죠? 동현이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대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도 잘못 설명한 것이네요. 정답은 제일 위에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11번이에요. 서술형 문제네요. 4번에서 동현이의 기분은 어떠했을지 쓰세요 라고 하는데요. 4번의 상황은요,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지? 이렇게 동현이가 생각합니다. 동현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친구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내가 신나게 내가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난 주말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는데요. 가족들이랑 가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워터파크에 가서 슬라이드도 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거 타봤는데.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나도 그거 타봤어. 야, 내가 진짜 재미있는 거 알거든? 어때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상황이죠? 그래요. 친구들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 말을 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분을 떠올려 봅니다. 자, 이때 동현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친구가 끼어들어서 기분이 어때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는 친구가 끼어들어서 어땠을까요? 그래요. 친구가 끼어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서술형 100점 만점이 되겠네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답을 써보세요. 12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화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대화할 때 주의할 점 여러 가지 알아보았죠.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나요? 그래요. 말잘을 지키면서 대화해야 한다. 또 관계 없는 말 하지 않아야 한다. 친구들이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말차례를 지켜 말합니다. 네, 그렇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 말차례 지켜서 말하는 거 기억해야겠죠. 2번,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듭니다. 오,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어요? 공 놀이할 때뻥 하고 가운데에서 공을 차버리는 것처럼 황당하다고 했죠. 끼어들면 안 돼요. 3번,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지 내가 제대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알수 있어요. 친구가 슬픈 상황인데, 너무 축하해. 이러면 안 되겠죠.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4번. 친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친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해줘야 해요. 5번.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계없는 말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셀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개념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소개할 내용 정리하기인데요.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글을 쓰기 전에 소개할 내용.

상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김서준 그리고 정하윤 두 친구가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어떻게 글을 썼나 볼까요? 먼저 서준이에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글 끝. 어때요? 이렇게나 짧게 글을 쓰다니. 선생님, 저런 친구들이 어딨어요? 에이, 2학년 아닌 것 같은데요? 1학년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냥 이름 소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딱한 가지 골라서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소개를 한다면 읽는 사람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알고 싶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윤이는 어떻게 글을 썼는지 볼게요. 저는 정하윤입니다.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처럼 노란색 긴팔 옷 입었죠?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자, 하윤이가 쓴 글은 어때요? 서준이가 쓴 글보다 훨씬 더 자세하죠. 자, 이렇게 하윤이처럼 글을 쓰면 제대로 소개한 글을 쓴 것인데요. 자, 하윤이가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정하윤입니다. 이름 소개했고요. 그 다음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리고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에는요. 이름,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글은요.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적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아주 좋은 글이 되고요. 또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겠죠? 아, 장래희망은 뭘까? 그럼 생일은 언제일까? 그리고 몇 학년 몇 반일까? 이런 것들 적을 수 있고요. 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과목,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겠죠. 또, 잘하는 것을 이렇게 적을 때에는요, 내가 그것을 잘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런 것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서준이 소개하는 걸 조금 부족해 보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서준이를 도와주면서 소개하는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13번. 그 가와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점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점, 비슷한 점을 공통점이라고 하니까 어떤 점이 똑같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정답 1번부터 나왔네요. 서준이랑 하윤이는 둘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물론, 우리 서준이는 조금 부족하게 쓰기는 했지만, 자신을 소개하는 글 맞습니다. 2번, 친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렇지 않죠.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글입니다. 아니요, 마음을 전하는 글은 아니었어요. 4번, 오늘 있었던 일을 쓴 일기입니다. 일기였나요? 아니죠. 일기가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었다.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설명. 그러니 그 가와 나의 공통점은 바로 1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14번도 볼게요. 그 가와 나 중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난 글은 무엇인지 쓰세요. 아, 서준이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우린 정답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잘 썼어요? 그래요. 바로 하윤이가 더잘 썼어요. 하윤이의 글, 바로 그 나였죠. 이렇게 나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제에서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까닭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봤죠? 어떤 것이 조금 더잘쓴글 같나요? 생각 물어봤고,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두 개의 정답을 합쳐서 쓰면 여러분 서술형 답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글과와 나중에서 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난 것은 무슨 글인지 선택하고 그 까닭을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고 쓰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알맞은 답,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서술형도 쉽죠?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봅니다. 14에서 그렇게 답한 까닭. 그러니까 나가 더잘 썼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나이와 가족이 잘 드러나서? 아니죠. 나타나서 아니고요. 내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서도? 아닙니다. 있었던 일이 차례대로 나타나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고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역시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대신 모습이나 잘하는 것 등이 자세히 드러나 있었죠. 우리 글과와 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글과는 자신을 소개하긴 하는데 특징 등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았고, 글나는 이름과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정답은 바로 5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16번 문제, 중요한 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은 어떤 내용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기억에서 리을은요, 우리가 하윤이가 쓴 글에 보면 밑줄이 쭉 쳐져 있었죠. 여기에 부분 부분마다 기호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 저는 정하윤입니다 라고 했던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정하윤, 나의 이름이잖아요.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기억은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은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요. 바로 니은은요.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의 머리 모양은 어떤지, 내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인지 이야기하는 것? 바로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이렇게 4번과 이어주면 됩니다. 잘했나요? 그 다음 디귿도 보죠. 디귿.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좋아해서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디귿은 3번과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도 볼게요. 리을.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잘 그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리을과 2번을 이어주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나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야, 여기 보지 말고 이야기해야 해요. 자, 자신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생김새라던가 입은 옷 같은 것들, 나의 모습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적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더 잘하고 싶은데요. 저는 진짜 우리 반에서 제일 글잘 쓰는 사람 되고 싶은데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장래희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들을 쭉쭉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길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와, 정말 글잘 쓰는 친구구나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주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요. 우리 말차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화할 때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요. 그다음 우리 조금 전에 문제 풀어보았죠? 나를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것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뭘 좋아하지? 나뭘 잘하지? 거울 한번 보고, 내 생김새는 어떻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가 줄 만점왕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미음, 즉, 리을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공차기, 공놀이에 비유해서 대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했죠? 우리는 공놀이를 하듯이 대화를 할때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순서를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꼭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워보면서 국어 실력을 쑥쑥 키워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보면서 만점왕 나라로 함께 떠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 대단원, 이단원 새롭게 시작했죠.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중단원의 이름이 민주주의와 선거였습니다. 친구들, 민주주의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그 권리를 국민이 갖는 정치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선거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선거를 공부할 때에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요. 크게 네 가지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거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선거는 왜 필요하다고 했죠? 자, 국민 주권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데, 나라의 모든 일을 국민이 항상 매번 모여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할 대표가 필요하고 그 대표를 뽑는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거의 의미 공부했었습니다.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었죠?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선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거의 역할을 공부했었습니다.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뜻을,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뽑음으로써 우리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 운영에, 지역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대표의 권력을 견제하기도 하고요.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선거의 역할 우리 공부해 봤고, 자, 네 번째로는 선거가 왜 중요한지 선거의 중요성도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선거라는 것은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는 중요하다라고 했죠. 반드시 우리 친구들 성인이 되면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자,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여섯 개의 단계 기억나나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요. 그것을 선거인 명부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후보자 여러 명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표하는 날 투표를 하고요.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하고요. 이제 선거 결과 확인해 보면 개표하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죠.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에게 당선증이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거 과정은 우리가 그냥 암기한다기보다는 그 이해를 통해서 흐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거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선거 원칙은 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의 원칙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얘기해요.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이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거에 대해서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후보자는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 후보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는 선거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유권자가 가

가능한 공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표가 되면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은요, 국민들 전체와 약속한 그런 공공의 약속이잖아요. 따라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세우면서 선거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후보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유권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자, 유권자는요, 일단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자, 지금 이것이 선거 공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거하는 그 때가 오면은 집에 우편함에 이렇게 선거 공보물이 옵니다. 이 선거 공보물을 열어보면은요,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기호 1번, 이름, 그리고 뭐 공약,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뭐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이 선거 공보물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선거 공보 등을 참고하여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하여 어떤 사람을 내가 대표로 뽑을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자를 뽑을까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공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공약.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봐야 돼요. 됨됨이, 사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둘 중에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만약에 공약만 막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 공약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았는데 공약만 얘기하고 됨됨이가 별로인 사람이 대표가 되면 이제 그 공약을 지킬지 의문인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자, 됨됨이만 보고 내가 뽑았어요.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뽑았어요. 자, 그런데 공약 이런 것들은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는다면 사람은 좋지만 대표가 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서 대표를 뽑아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거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선거 운동 단계에서 볼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지요. 자, 지금 투표하기 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자 토론회를 봅니다. 선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나라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보고 내가 투표할 때 참고할 수 있겠어요.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거가 끝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대표자가 그때 얘기했던 공약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지 그 실천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후보자와 유권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알아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 다 공부한 것인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실전 문제 12문제 오늘 함께 풀어볼게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볼게요. 선거는 국민이 이것을 직접 행사하여 대표를 뽑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선거는요, 국민이 무엇을 직접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 주권. 주인된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예요? 주권이 되겠습니다. 주인된 권리, 주권. 너무나 중요한 낱말이에요. 국민 주권, 주권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2번입니다, 친구들. 선거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 골라야 돼요. 1번,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없나요? 아니죠. 우리 선거의 역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지역 대표가 4년 동안 지역의 대표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지역을 운영했어요.
자, 그러면 그

그 다음 지방선거 때그 사람이 대표로 또 나와도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겠습니까? 뽑아주지 않겠죠? 즉,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근데 2번부터 5번까지 보기 또 살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정치가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맞아요. 이것도 선거의 역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선거는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가 된 사람은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정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선거가 맞죠. 선거의 의미에서 공부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선거예요. 자, 그리고 4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맞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는. 그리고 5번. 국민이 국가의 일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 맞죠? 우리 선거의 필요성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국민이 중요한 일을,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매번 국민들이 모여서 결정하기 어렵죠. 따라서 국민을 대신할 대표가 필요하고 그 대표를 뽑는 선거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 선거를 통해 뽑는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3개의 선거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자가 아닌 사람 골라볼게요. 자, 시장, 지방자치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대표자 맞고요. 대통령, 대표자죠. 우리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맞죠? 자, 도지사, 도를 대표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죠.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뽑습니다. 자, 주민센터 직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인가요? 아니죠. 주민센터 직원이 되려면 뭐그 직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중 선거에 해당하는 모습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의 의미 생각하면서 그림 봐주면 됩니다. 자, 선거란 무엇이라고 했죠? 대표를 뽑는 과정이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학급 회장을 투표로 뽑습니다. 선거? 맞죠? 학급 회장은요, 학급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거? 맞고요. 나,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습니다. 자,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맞아요. 그래서 선거가 맞습니다. 자, 다 볼게요.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원을 청소합니다. 이건 그냥 공원을 청소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는 과정은 아니죠? 자, 따라서 선거라고 볼 수가 없고요. 라 볼게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아니, 모두 모인 건 아니고, 모여라고만 적혀 있네요. 주민들이 모여 마을 축제 일정을 결정합니다.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지요. 자, 이것은 대표를 뽑는 선거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선거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은 가와 나가 됩니다. 가나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선거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의 역할 세 가지 공부했는데, 뭐그 외에도 다양한 선거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선거를 생각하면서 고민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아마도 선거를 통해 대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낡은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다 꾸었습니다. 대표가 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실천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낡은 놀이터를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바꿨대요. 근데 이 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친구들?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했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선거의 역할이 무엇이죠? 자, 우리 선거 역할 중에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맥락이었죠? 예를 들어, 내가 어린이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펼친 후보자를 투표함으로써 나의 생각을 우리나라 정치에, 우리 지역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대표가 되면 이렇게 공약을 실천해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안전하게 바꾸잖아요. 자, 이런 맥락을 우리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선거로 국민은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다? 자, 선거는요, 대표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법은요,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아니고요. 자, 2번. 선거를 통해 정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선거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 아니죠. 선거는 대표를 뽑는 과정이에요. 아니고. 자, 3번. 선거로 후보자끼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뭐 후보자끼리 선거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과 관련 있나요? 이 그림과 관련 있는 내용 아니죠. 4번. 선거로 국민이 대표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대표를 뽑을 순 있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지만 직접 국민이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자, 5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맞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즉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거의 역할이죠.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자, 예린이, 서연이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린이, 후보자가 당선된 뒤 실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계획이야. 자, 국민에게 약속한 거예요. 어떤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자, 서연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는 기준이 돼. 뭘까요? 공공의 약속, 국민에게 한 약속, 바로 공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선거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하시오. 자, 아래 선거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쭉 읽어보고 순서대로 배열해 볼게요. 자, 기억은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만드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니은은 개표 및 당선자 결정이네요. 그럼 투표하고 나서 개표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니까 마지막 부분에 와줘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투표가 있고요. 선거 운동이 있네요. 자,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번호 매겨볼까요? 일단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투표하는 날 전까지 뭐를 해요? 선거 운동을 하죠. 자, 그리고 투표하는 날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개표하고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거의 과정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겠어요. 자, 가장 먼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억이 되겠고요. 2번은 뭐예요? 미음.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선거운동, 리을. 자, 그리고 4번, 투표죠, 디귿. 그리고 5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과 관련이 깊은 선거의 원칙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투표하는 날, 여기 들어가서 투표하고 있어요.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네 가지의 선거 원칙 공부했는데요. 자, 그

중에 이 그림과 이 내용과 관련 있는 선거 원칙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로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죠? 바로 무슨 선거? 비밀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밀 선거는요, 국민이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밀 선거.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다음 중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민주주의 선거 원칙 네 가지 함께 얘기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보통 선거. 두 번째, 직접 선거. 세 번째, 평등 선거. 네 번째, 비밀 선거죠? 자, 그러면 어긋나는 행동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18세 이상이 되어 직접 투표를 한다. 자, 이거 어떤 선거 원칙이 들어간 것인가요? 자, 일단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니까 뭐예요? 그렇죠. 보통 선거의 원칙도 들어가 있고요. 자, 직접 투표한대요. 자, 그럼 뭐예요? 직접 선거의 원칙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긋나는 거 아니고 맞죠? 자, 2번. 모든 유권자가 한 표씩만 행사한다. 자, 똑같이 한 표. 이거 뭐예요? 평등 선거죠. 자, 그래서 어긋나는 행동 아니에요. 맞고. 자, 3번. 친구가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대신 투표해요? 이럴 수 없어요. 직접 선거해야 하죠? 자, 이것은 선거 원칙에 어긋나요. 자, 4번.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자, 이거 뭐예요? 비밀 선거의 원칙입니다. 그쵸? 그래서 맞고. 자, 5번.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해 내가 직접 투표한대요. 자, 이거 뭐예요? 직접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긋나는 행동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친구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선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있어요. 자, 후보자 토론회라는 것은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출마한 후보자들이 나와서 함께 자신의 공약을 얘기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맞아요. 바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유권자들은요, 이런 것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어떤 후보가 대표가 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선거 과정은 이제 선거 운동 과정이다. 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비공개로 진행한다? 자, 후보자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국민들이 알수 있나요? 정보를 알 수가 없죠. 비공개로 진행하면 안 되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미디어가 민주주의에서 하는 역할인데, 이 미디어 부분은 우리가 세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2번, 선거 후에 진행한다? 선거 후에 진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정보를 알고 괜찮은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후에 진행하면 안 돼요? 자, 3번, 한 명의 후보자만 참여한다? 한 명의 후보자만 참여하면 안 되죠. 후보자 여러 명이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되고요. 4번,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아니죠. 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은 개표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5번, 후보자의 생각과 공약을 알수 있다. 맞아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생각, 공약 알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공정한 선거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국민들의 진짜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태도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상대 후보를 비난하면 되나요? 자,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판은 할수 있어요. 어떤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비판은 할수 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는 비난, 헐뜯는 비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2번, 투표 결과를 조작한다? 공정한 선거 아니죠. 자, 3번,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다? 뇌물을 준다?
공정한 선거 아닙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도 공부했죠. 3.15 부정선거. 자, 그것을 왜 부정선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돈이나 물건을 주고, 뇌물을 주고, 어떤 사람을 투표하게끔 하고, 또 투표용지를 바꾸고, 자, 그러한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4번.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세운다. 자, 이것은 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죠? 그렇죠. 후보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예요.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공약 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대표가 됐을 때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내세워서 이제 국민들과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람직한 태도 맞겠죠? 자, 5번.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자, 이것은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공정한 선거가 아니죠? 이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건몇 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바람직한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권자라는 것은 이 유가요, 있을 유예요. 즉,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해요. 자, 어떤 태도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까요? 자, 1번. 친구가 추천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요? 아니죠. 내가 생각했을 때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고요. 2번,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재투표를 요구한다? 어우, 내가 찍은 사람이 대표가 안 됐어. 이거 무효야. 이거 아니죠. 우리 투표에서는요,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달라도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3번,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의 공약 실천 여부를 지켜본다. 맞아요. 끝까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 주권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나와 관계없는 일로 여기며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니요.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국민 주권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자, 5번. 후보의 공약을 보지 않고 가장 유명한 사람에게 투표해요? 아니죠. 우리 후보를 볼때그 사람의 공약, 됨됨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첫 번째 중단원 공부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꼭 기억해 주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였죠.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1: 네.
0: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정말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가 그냥 띠리리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1: 그러게요.
0: 수년간 못 봤다. 자,
1: 맞아.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0: 뭐,
1: 있거든요.
0: 민초파, 뭐.
1: 예,
0: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많거든요.
0: 저는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 맞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끈기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0: Ice cream truck?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I haven't seen before.
0: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0: The ice cream truck.
1: Yeah.
0: Would you like a cone?
1: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0: Cone?
1: 민트, 콘,
0: Cone?
1: sure,
0: Sure.
1: sure. 민트 초코칩,
0: Oh,
1: 민트
0: mint
1: 초코.
0: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0: Ah,
1: Yeah.
0: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0: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Yep.
1: 여기서 먹으면?
0: Three scoops
1: Three scoops,
0: on the house.
1: 오케이, same, okay.
0: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줬다면서요.
1: 아우,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큰일
0: 예.
1: 날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0: 안
1: 될
0: 돼요,
1: 수
0: 안 돼요.
1: 있으니까요.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띠리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오. Wow,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되는지.
0: 와우.
1: 아,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말쌤께.
0: 오케이.
1: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주세요.
1: 왠지 여기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Ice cream.
0: 오케이.
1: Yes.
0: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1: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1: 아, 띄워줘야 돼요?
0: 네, 그냥 띄워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어올 때한 단어처럼 썼죠. 근데
1: 맞아요.
0: 사실은 아이스 크림
1: 띄고,
0: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1: 과거 분사.
0: PP,
1: 네.
0: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원래
1: 예.
0: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1: 그쵸.
0: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1: 예.
0: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n't seen it.
0: 그렇죠. I haven't seen it.

0: seen it.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운동을 한 적, 아,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1: 아, he hasn't 아니죠?
0: 맞아요.
1: 맞아요? Uh-huh. He hasn't 운동? Exercised.
0: 그렇죠. PP형 태 써야 되니까.
1: 아.
0: 현재형 쓰면 안 돼요.
1: 예.
0: Right?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1: years.
0: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1: 네.
0: Okay, so 아, 나 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당연하죠.
1: Yes.
0: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 Mm-hmm.
0: I haven't seen it.
1: I haven't seen it.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 Four years.
0: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1: 수년?
0: Mm-hmm.
1: A few years.
0: 그냥 years입니다. Years.
1: 예.
0: 오케이.
1: 아~
0: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1: 예.
0: 그냥 수년이라는 단어는
1: years예요.
0: 숫자 넣지
1: 아~
0: 않고 그냥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1: Days.
0: Days.
1: Yeah.
0: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1: Weeks.
0: 그러면 수개월.
1: Month.
0: 그렇게 딸 짧게 하면 돼요. Months.
1: Month.
0: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1: 오.
0: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1: Years.
0: 그러면은 수시간.
1: Hours.
0: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1: 오.
0: 이런 거 할 때 hours. 확실히 느낌 살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 긴 시간이다
1: yeah.
0: 라는 느낌. So 여기서는 꽤 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1: 음흠.
0: 바로 four years, in years인데요.
1: 네.
0: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four years, 그러니까 four 쓴다.
1: 네.
0: 들어보셨죠?
1: 예, 네,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예,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갑자기
0: 네. four 에. years 맞아요, 맞는데요.
1: 예.
0: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four years로 많이 쓰고요.
1: 예.
0: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오.
0: 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1: 네.
0: 보통 in years가 더 잘 어울려요.
1: 어허.
0: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 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1: Yes.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1: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0: 그쵸?
1: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0: 예. 네.
1: Would you like a cone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콘 하면은 또 우리가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0: 그게 옥수수인가요?
1: 이거 옥수수예요.
0: 오케이.
1: 근데
0: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1: 그거는
0: 스펠링이 다른가요?
1: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0: 네. 생긴 거를 물어본 게 아닌데.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0: 네.
1: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0: 아.
1: 콘.
0: 오케이. Very, very

0: 아니면
1: 아,
0: 이거예요.
1: 이거. 자, 다릅니다.
0: 아유, 다
1: 그죠?
0: 틀려.
1: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발음도 corn 이지만,
0: 네.
1: 그래서 팝콘이잖아요, 그거는.
0: 예.
1: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ON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0: 네.
1: cone, cone
0: 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콘.
1: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아,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이랬잖아요.
0: 네.
1: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0: Why don't you? Do you like? 오.
1: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you?
0: Do you love? Do you
1: 와,
0: want?
1: 와.
0: 아, do
1: 와, 이렇게
0: you
1: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0: want?
1: 네,
0: 아, 모르겠네요.
1: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0: 아하.
1: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0: Yes.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의미
0: 예.
1: 차이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명장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0: 네.
1: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T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오,
0: Yeah.
1: 느낌 너무 좋아요.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0: Would you like a lot of
1: 아, 더
0: sauce?
1: 많으니 뭐죠?
0: More
1: More. 그렇죠.
0: sauce?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1: 이렇게.
0: more sauce?
1: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외국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Do
0: 오.
1: you want?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more sauce?
1: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아까
0: In a
1: 콘에
0: corn.
1: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는
0: 아,
1: in a cone.
0: corn.
1: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0: In
1: in
0: a
1: a
0: cup.
1: cu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0: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바로,
0: 네.
1: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그렇죠.
0: 오.
1: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0: 네.
1: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0: 에휴, 콘으로 드셔야죠.
1: 그런가요?
0: 뭐라도 하나 더
1: 깔끔하게
0: 드셔야죠.
1: 손에 남는 거 없이.
0: 그렇죠.
1: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괜히 또 녹을까 봐
1: 네.
0: 전전긍긍
1: 그렇죠. 컵은
0: 하느니.
1: 녹아도 마시면 되니까.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0: Would you like a con?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참고로
0: 오.
1: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 그죠.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1: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0: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1: 오케이. 그렇죠. 근데 뭐에 두 스쿱 쓸까요?
0: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1: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0: 민트,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초콜릿.
1: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0: 칩까지 있어요?
1: 칩이 빠졌네요.
0: 아,
1: 칩이 보이네요.
0: 그러네. 아.
1: 네. Okay, so,
0: 그걸 못 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0: 예.
1: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0: 네.
1: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오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그래서
0: 네.
1: so, 초콜릿보다는 chocolate

0: 에 가깝고요. cha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a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0: 두 번씩.
1: Mint chocolate chip.
0: 우.
1: Mint chocolate chip.
0: 오.
1: 오,
0: 오,
1: 저 지금
0: 나이.
1: 방금 약간
0: 네,
1: 모두가
0: 네네네.
1: 아이스크림 추럭 사장 같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Yeah.
0: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1: Yeah.
0: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1: 네.
0: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1: 완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스푼이라고 안 쓰죠.
1: 익숙해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1: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0: 맞아요. 이렇게,
1: 예, 뜨는
0: 이렇게.
1: 스푼.
0: 네.
1: 그쵸?
0: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So,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그리고
1: 아,
0: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1: 네.
0: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예.
0: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1: 예.
0: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1: 아우, 스트로베리 맛있죠?
0: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저 있잖아요. 딸기 맛세 스쿱 주실래요?
1: 오, can I have three scoops of
0: 딸기,
1: strawberry?
0: strawberry, there you go.
1: 예.
0: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1: 스쿱은요?
0: 하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1: 아,
0: 괜찮습니다.
1: 네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0: Al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민트 초콜릿,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1: 우와. 이분 장사
0: 잘해요.
1: 잘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0: 그렇죠,
1: 스타일이시네.
0: 그렇죠.
1: 장사는 이렇게 해줘야
0: 이렇게 해야
1: 돼.
0: 돼요.
1: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0: 맞았어.
1: 예.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집에 있다.
1: 오.
0: 일단 써볼게요.
1: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스.
0: 오케이.
1: 세 스쿱이니깐.
0: 복수니까
1: 예.
0: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Yes.
1: Yes.
0: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0: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1: 오.
0: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1: 그래요?
0: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서비스예요.
0: 네. 우리가 한국에서,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1: 서비스요?
0: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1: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0: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1: 예.
0: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1: 오.
0: Okay? So, on 누군데, 응? 더 하우스? 왜 집이 나왔지? 할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1: 네.
0: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1: 아.
0: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무튼, 네.
1: 맞아요.
0: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우리가
1: 아.
0: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예.
0: restaurant이나 뭐 cafe 갔는데, 뭘딱 주면서, it's service가 아니라, it's on the house.
1: 우와.
0: 이러면은 이 house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가 되겠습니다.
1: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다 공짜잖아요. 집에 오.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네. Okay,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아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1: 네.

0: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렇죠. The drinks are on the house. 오케이. 뭐 레이디스끼리 왔을 때 따라서
1: 네.
0: Oh,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Oh.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0: Okay.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appetizers들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0: 아.
1: 입장 안 되나? 약간
0: 그래서
1: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0: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1: 예,
0: 퍼졌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1: 아,
0: 있어요. 네.
1: 오히려.
0: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1: The
0: house.
1: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러면 응용해볼게요.
1: 네.
0: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떡할까요?
1: 혹시 it's on me?
0: 그렇죠. It's on
1: 아.
0: me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1: Yes.
0: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1: 예.
0: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1: On us.
0: That's it.
1: 아.
0: It's on us. This one is on us.
1: 오.
0: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Yes.
0: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좋아요.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1: Yes.
0: 한 적이 없다.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적 없어.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Mm-hmm.
0: Right? 자,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1: Oh, he hasn't exercised in
0: 아,
1: years.
0: 그렇죠. In
1: Yes.
0: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1: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0: In years.
1: year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베리 나이스.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1: Yes.
0: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더 많은
1: Mm-hmm.
0: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1: So.
0: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0: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엔 세 스쿱 갈까요?
1: Yes.
0: Okay.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좋습니다.
1: Mm-hmm.
0: 세 번째. 어,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1: Yeah.
0: 두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5: Would you like a cone?
4: Oh,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5: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4: Wow, thank you.
0: Oh,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0: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오, 사용하기 너무 좋죠?
1: 네.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어,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어,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1: 네.
0: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3강에 걸쳐서 우리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 상황,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문학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문학 공부를 할 때 그 문학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조금씩 어려운 작품들을 많이 공부하게 될 거잖아요. 조금씩 어려운 작품을 공부할수록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진행돼 요 강의 내용 잘 들어둬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상황 로그인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황인데요. 500년 전 서당에서 공부하던 선비라고 쳐요, 우리가. 500년 전 선비가 어떻게 된 일인지, 타임머신을 탔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오늘날 우리 교실에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실을 쳐다보고 깜짝 놀라는 거지. 여기 서당 맞아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뭘 보고 가장 많이 놀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자칠판도 있는 것 같고, 컴퓨터도 있고,

있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LED 조명도 있고, 책걸상도 있고, 놀랄 것들 많아요. 무엇보다 선생님 생각에는, 물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런 유상한 물건도 있나 보다라고 할 텐데, 무엇보다 조선시대 사람이잖아. 500년 전 사람. 교실에 딱 보니까, 오, 여학생들이 있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고 이 자체도 크게 놀랄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용하는 물건들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는 연습을 일단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들이 문학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까를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주요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고 했는데요. 시대 상황을 다른 말로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회 문화적 배경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작품 속에 담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 이게 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시대마다 다 다르겠죠.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그 서당 장면이란다. 우리 교실 장면, 열과 서당마자 했던 그 장면에서 가장 놀랄 모습이 여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받고 있는 장면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놀랄 만한 일인가 할 텐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서당에 가서 남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 이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작품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가치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거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그런 삶을 살까, 그런 태도를 취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문학과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사회문화적 상황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문학 작품은 작가가 살던 시대의 모습을 시대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담아낸다. 2020년대 현대의 모습을 만약에 100년 후에 사람들이 오늘날 창작된 작품을 읽어본다면 2020년대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거울이야, 거울.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며 읽으면 작품의 의미를 훨씬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어떤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훨씬 더 우리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은 좀 재미없어. 그렇죠? 다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고 잘 잡히지 않는데 이걸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작품 함께 볼 텐데, 아, 그 전에 그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발견해야 되는데 뭘 보고 발견하지? 뭔가 힌트가 있어야 돼, 힌트. 그렇죠? 그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제시해 줄 테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일단 보세요. 인물의 말과 행동. 오늘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옷차림도 한번 보세요. 옷차림. 옷차림도 한번 보고 등장하는 물건 소재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를 배경화하고 있나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품이 배경이 되는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혹시 있나? 이게 뭐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 그런 역사적 사건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사 시간에 배웠던 역사 지식을 막 동원해 보는 거야.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사는 현실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오늘날하고는 이런 점에서 다르네.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준비됐습니까? 그럼 연습해 봅니다. 들어가 보죠. 선생님이 준비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의 일부예요. 처음 부분인데요. 볼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날이 눈이 올듯 하더니 날씨가 흐려? 눈이 올것 같아? 겨울이네, 겨울. 계절적 배경은 우리가 알겠어. 시대적 배경은 아직 모르더라도 계절적 배경은 알겠어.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뭔가 기분 나쁜 날이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자, 여기까지는 이상 없죠? 시대 상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날이야말로 동서문 있고 인력거꾼이라는 직업이 있네요. 김첨지, 첨지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던 말이에요. 김첨지 있고.

내가 약한 척 먹지 못하고 설렁탕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 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운수가 가장 나쁜 날이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네. 어? 반어네 반어. 반어를 통해서 인물,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이 겪었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배웠던 핵심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 아까 우리가 운수 좋은 날에 선생님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하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나갈게요. 자, 지금의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소설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내 손에, 지금 2026년, 2027년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손에 어떤 필수템을 들려서 표현할 것인가?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대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 손에 딱 들려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글을 짧게 써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발하고 참신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대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수업을 함께 하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국어 개념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23강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선생님과 3단원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국어 개념 정리해 보고요. 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교재 82쪽. 단원 정리 학습을 통해서 3단원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3단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3단원에서 짜임새 있는 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어요. 짜임새 있는 글이 어떤 글이라고 했죠? 자, 글을 딱 읽었을 때 글이 잘 조직되어 있고 잘 짜여져 있고 잘 구성되어 있어서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 굉장히 쉽고 굉장히 글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울 때 짜임새 있는 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짜임새 있는 문단을 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부했죠.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공부했는데요. 우리 문단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단은 무엇이었나요? 문단의 뜻을 알아봅시다. 문장이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했어요. 자, 문장들이 모여서요. 보통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 보이는 이 글이 하나의 문단인 거예요. 지금 플라스틱의 두 얼굴에 나온 두 번째 문단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장난감, 페트병 따위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생각이 뭐예요? 그래요. 플라스틱의 좋은 점입니다. 자, 그것이 중심 생각이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의 좋은 점 여러 가지를 지금 말한 거잖아요. 즉,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한에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문단을 첫 시작할 때, 문단 처음 시작할 때뭐 하자고 했죠? 한칸 들여쓰기 해야 한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처음에 한칸 들여쓰기로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쭉 쓰는 거죠. 쭉쓴 다음에 문단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을 이어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침표 찍고 뭐 하고 줄 바꿈하고 다시 두 번째 문단 시작이니까 한칸 들여쓰기해서 쭉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단의 첫 시작 부분에서는 한칸 들여쓰기. 문단이 끝나면 줄 바꿈을 한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무엇이었죠? 자, 우리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중심 문장이라는 것은요,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앞에 읽었던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뭐였죠?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문단의 중심 내용이 플라스틱의 좋은 점이었죠. 자, 그 중심 생각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 이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대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뒷받침 문장은 무엇이었죠? 중심 문장을 강조하거나 잘 나타내기 위해서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표현한 문장,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 뒤에서 받쳐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은 문단에서 바로 이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죠. 플라스틱의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준 문장들, 그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입니다.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장난감, 페트병 따위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플라스틱의 좋은 점을 설명해준 부분이 이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짜임새 있는 글에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양한 작품을 읽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재미와 감동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쵸? 자, 우리 시를 읽었어요. 비밀번호라는 시 기억이 나나요? 자, 시를 읽고 느낀 재미와 감동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시를 읽고 재미와 감동을 떠올리려면 어떻게 떠올리면 되었었나요? 자,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 느끼기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비밀번호라는 시를 읽고 누나가 빠르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떠올라. 자, 이런 떠올린 장면들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시는 장면이 떠올라. 아니면 할머니께서 나를 부르시는 모습이 떠올라. 자,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비밀번호라는 시는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통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예요. 자, 이것처럼 무엇을 통해 다른 사람의 그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전학간 친구가 좋아하던 음악 소리를 들으니, 자, 이것을 통해서 그 친구가 생각이나 그 친구가 그리워요. 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떠올려 본다면 시속 인물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를 낭송해 보자고 했어요.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할 수 있습니다.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수 치면서 우리가 시를 낭송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낭송하면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감동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을 읽고 재미와 감동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수상한 선글라스 읽기 전에 떠올려 보면 좋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수상한 선글라스의 배경이 뭐예요? 알뜰장터입니다. 자, 알뜰장터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좋았어요. 자, 어떤 점이냐면, 알뜰장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생각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또한, 알뜰장터에서 파는 물건들에는 어떤 추억이 담겨 있을지,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죠. 마지막으로, 물건을 아껴 쓰지 않고 무조건 새 것만 좋아해서 물건을 마구 사면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을 읽고 많은 재미와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할 말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자, 친구들, 이런 활동을 읽기 전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책 읽죠. 자, 우리 책 읽을 때에도 책을 읽기 전에 읽기 전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 책을 빌려 왔잖아요. 그럼 책 제목을 읽겠죠. 책 제목을 읽고, 이 책은 어떤 내용의 책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머니의 호주머니라는 책을 빌려왔다고 해봅시다. 할머니의 호주머니? 할머니의 호주머니는 뭐가 들어있을까? 할머니의 호주머니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책 표지에 있는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할머니의 호주머니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표지를 보니까 할머니가 옷을 입고 있는데 호주머니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을 본 거예요. 이 호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할머니는 왜 이렇게 호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고 있지? 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었을 때, 이야기를 읽었을 때더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책에 더 빠져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상한 선글라스 읽기 전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좋다고 했던 것처럼 수상한 선글라스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책 읽으면서 읽기 전 활동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합니다. 그런 흥미도 생기게 되고요. 뭔가 배경 지식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수상한 선글라스 읽기 전 활동 우리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상한 선글라스를 읽으면서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 봤어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 인물이라는 것은요, 이야기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물이라고 하죠. 어떤 인물이 나오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을 파악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자, 그리고 배경은요, 장소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고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 봤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은소리와 한소리는 나눔장터에 와서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고 우와, 정말 물건이 많다. 이렇게 훑어보고,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 파는 곳까지 오게 된이일 있었죠. 자, 이때의 인물 누구였죠? 은소리, 한소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었고, 자, 이때의 배경은 나눔장터였죠. 그래서 배경, 나눔장터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읽을 때는요, 인물 사건 배경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야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재미나 감동을 역할놀이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역할놀이로 표현할 때 어떤 순서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역할 놀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나온
인물들을 파악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역할을 서로 정해야 해요. 내가 은소리 할게. 너가 한소리 할래? 선글라스 파는

가게 아저씨 할 사람. 자, 이렇게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본을 우리 친구들이 써야 되겠죠? 대본은 책을 보고 쓰면 됩니다. 글을 보고 선생님이 잠시 후에 알려줄게요. 자, 대본을 쓰고 대본을 보며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놀이를 발표하는 거죠. 자, 역할 놀이 발표하고 나서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새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너희들 역할 놀이 했을 때이 부분 되게 기억에 남았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할 놀이 대본 쓸때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수업할 때요. 친구들에게 자,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부분,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우리 친구들이 역할 놀이 대본 써서 연습해보자 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대본 어떻게 써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가 역할극으로 표현할 거예요. 대본을 써야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인물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사로 해주면 돼요. 자, 볼게요. 은소라 이상해. 내 선글라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한 소리가. 자,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면서 말했죠? 손을 더듬어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은소리를 잡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대본 쓸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 솔. 자, 한솔 땡땡 하고요. 자, 손을 더듬어. 행동을 써주는 거죠. 손을 더듬어. 은소리를 잡으며, 이렇게. 은소리를 잡으며. 자, 이게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은소라, 이상해. 자, 이렇게. 대본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내 선글라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럼? 은솔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자, 그럼 뒤에 대본 어떻게 씁니까? 은솔. 자, 뭐 하며 행동도 적어줍니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어요. 자, 그럼 고개를 끄덕이며, 자, 이렇게 쓰고, 우리 친구들. 은솔이가 한말큰 따옴표로 표현되어 있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게. 내 선글라스도 이상해. 뭐가 보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대본을 쓰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큰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인물들의 행동이 설명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대본을 적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역할극으로 재미나 감동을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네칸 만화로 그림 그리게 할수 있어요. 내가 재미있게 느꼈던 장면, 감동을 받았던 장면을 네칸 만화로 그림 그려보는 거죠. 또한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은솔이와 한솔이에게 편지 쓸 수도 있겠죠. 너희들 그 수상한 선글라스 썼을 때 진짜 신기했지? 나도 정말 써보고 싶다. 너희들이 잘 표현해줬지만 그 느낌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 자,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은 점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마다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깊이 할수 있어요. 우리가 더잘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을 내가 다시 읽었을 때 친구들이 표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면 지혜가 정말 신나게 웃기게 표현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는데, 자,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3단원에서 공부한 중요한 국어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친구들, 선생님.

문장과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글을 딱 봤는데, 가글, 나글 나오지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플라스틱의 두 얼굴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글을 공부하면서 어떤 개념 공부했었어요? 문단 공부했었습니다. 자, 문단에는요,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문단은요,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글의 단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공부했던 개념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었죠. 자,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는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은 중심 문장이라고 했고요. 뒤에서 중심 문장을 도와주고 중심 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글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가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은요,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단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알수 있겠죠? 자,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뒷부분 읽어봐요.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장난감, 페트병과 같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플라스틱의 좋은 점은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요,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이요, 단단해요. 자, 그런데 심지어 가벼워요. 그리고 녹이 슬지 않는데요. 너무나 좋은 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플라스틱의 좋은 점을 말하고 있어요. 중심 생각이 플라스틱의 좋은 점이에요. 따라서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나머지 문장들은 플라스틱이 어떤 점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문단에 중심 생각이 있고요.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중심 문장과 그것을 도와주는 뒷받침 문장이 있다. 자, 그러면 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라는 이어주는 말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 어떤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플라스틱의 좋지 않은 점, 나쁜 점을 이야기하겠구나. 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플라스틱의 나쁜 점입니다. 자, 어떻게 환경이 오염되나요? 뒷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플라스틱은 썩는데 300년에서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래서 쓰레기가 되어 땅에 묻혔을 때 땅이 오염이 된대요. 오, 그렇군요. 자,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플라스틱에 좋지 않은 점이죠. 좋지 않은 점,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좋지 않은 점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야? 자, 그것을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땅에 묻혔을 때 땅이 오염돼, 그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양 환경을 해쳐. 자, 이런 좋지 않은 점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은 중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읽을게요. 이처럼, 자,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편리함을 주지만 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할 때 이러한 플라스틱의 무엇을 두 얼굴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에서 말하는 두 얼굴이 뭐예요? 그렇죠.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플라스틱의 나쁜 점이 두 얼굴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이러이러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니 우리들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할때 좋은 점은 잘

잘 사용은 하지만 이러한 좋지 않은 점이 있으니 이런 점도 유의해서 활용해라. 그러니까 우리 뭐 잘해야 되겠어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가의 중심 문장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가의 중심 내용 찾았었죠? 가의 중심 내용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글로 돌아간다면 중심 내용이 플라스틱의 좋은 점이었기 때문에 중심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었죠?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찾아 봅시다. 1번.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아니죠? 자, 지금 가의 중심 내용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입니다. 2번. 플라스틱은 썩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3번.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이나 페트병 등을 만듭니다. 자, 이것은 중심 문장이라고 볼수 없죠. 자, 이것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중한 가지, 즉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거기에서 나왔던 뒷받침 문장이었죠. 4번.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죠. 5번.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을 읽고 플라스틱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 자, 바르게 말한 친구 찾아봐요. 연서. 플라스틱은 무겁고 녹이 슬지 않아. 자, 무겁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가볍다고 했어요. 자, 가볍고 녹이 슬지 않아. 이렇게 고쳐주어야 되겠죠? 정우,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어. 맞습니다. 민준,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해. 자, 맞아요. 이 내용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두 친구네요. 정우, 또 누구예요, 친구들? 민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역의 뒷받침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기역의 뒷받침 문장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이 결국 중심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기역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 문장의 뒷받침 문장은 어떻게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준 문장이면 되겠죠? 바로 뒤에 있는 이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찾아 봅시다. 1번, 지구의 환경이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2번, 분리수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입니다. 아니죠. 3번, 플라스틱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자, 이것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서 나왔던 문장이죠. 4번,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을 자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고요. 5번,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문장 나오죠?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한다. 뒷받침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은 오염입니다.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기도 하지만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오염 어떤 뜻이에요? 오염. 더러워지는 거죠. 자, 그런 걸 찾으면 됩니다. 볼게요. 1번, 더럽게 물듦. 어때요? 맞아요, 선생님. 오염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1번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볼게요. 썩어서 없어짐. 우리 친구들이 1번이 더럽게 물듦으로 나와서 아마 틀린 친구는 많이 없었을 텐데, 선생님 생각에 1번과 2번 보기가 바뀌었다면 틀린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 풀때 오염이라는 낱말을 보고, 이거 나쁜 뜻이잖아. 썩어서 없어짐? 나쁜 뜻이네 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친구들, 썩어서 없어짐. 없어지는 겁니까, 오염이? 오염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염을 썩어서 없어짐 이렇게 나쁜 뜻이네 하고 이걸 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오염이라는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3번 맑고 투명해짐 아니고요. 4번 이전보다 나아짐 아니죠. 5번 색깔이 알록달록해짐 아닙니다. 자, 오염의 뜻 1번이죠. 선생님이 이런 거 풀고 이 뜻을 이 낱말에 한번 넣어서 읽어보라고도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기도 하지만 환경이 더럽게 물들기도 합니다. 괜찮잖아요.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디귿에서 플라스틱이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계속 그래서 플라스틱의 두 얼굴을 이야기했는데요. 두 얼굴이라 함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쁜 점도 있어서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다라고 한 겁니다. 1번, 재활용이 쉬워서 아니고요. 생활에 널리 쓰여서 아닙니다. 3번, 빨리 썩어 자연으로 쉽게 돌아가서 아니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서 이게 정답이죠?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아닙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6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단원의 내용 또 정리해봅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내용을 학습해 볼 건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와 함께 핵심 키워드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마케도니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알렉산드로스가 있고요. 동서 융합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볼까요? 먼저 마케도니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그리스 북쪽에 있던 왕국이었는데요. 그리스 폴리스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역을 장악하며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 부친의 뒤를 이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방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알렉산드로스가 어디까지 나아갔던 것일까요? 먼저 이소스 전투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군을 격파하며 승기를 잡아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거쳐 동쪽에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며 대제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특히 정복지 주요 거점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세워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곳곳에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인을 관리로 채용하여 갈등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역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에 점차 쇠퇴의 길, 즉 내리막길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알렉산드로스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제국이 여러 국가로 분열되며 점차 쇠퇴합니다. 그럼 다음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동방 문화가 하나로 녹아든 형태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특징은요, 폴리스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졌다라는 건데요.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봤듯이 거대한 제국에서, 즉, 넓은 세계에서 나도 시민의 하나의 구성원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삶, 나의 감정, 나의 행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유명한 철학이 있어요. 바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철학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먼저 스토아 학파 볼게요.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금욕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라고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강의 끝나고 새벽 1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야식을 시켜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거든요. 야식을 먹는 순간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아플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먹지 않고 그냥 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편안한 속을 보며 역시 어제 스스로 통제하길 잘했어 라고 하며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조금 다릅니다. 고통이 없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쾌락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부족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까처럼 너무 배고파서 야식을 시켜 먹겠다고 결심이 들어 마라탕도 시키고 떡볶이도 시켜서 마구마구 먹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금 당장 배고픔의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방울토마토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다음 예술과 과학 분야를 볼까요? 역동적인 감정을 표현한 라오쿤 군상,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 등이 대표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라오쿤 군상과 밀로의 비너스를 보면 알수 있듯이 역동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는 인도에 전해져 간다라 양식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키워드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가 혼란한 틈을 타 그리스를 지배해 나갔습니다. 이후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동서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대한 제국 속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주요 도시 거점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도에서는 간다라 양식이 형성되기도

0: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인 과로를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동서 문화의 융합을 꾀했는데요. 정답은 알렉산드리아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과로 문화는 인도의 간다라 미술 등 주변 지역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과로에 들어갈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과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 어떻게 일어났고 전개됐는지,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뒤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확산되고 보통선거가 확대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에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일정 나이 이상의 남녀라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시작점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화정의 확산부터 보겠습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어떤 개념이었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고 의회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좀 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열강들 중에 일단 왕이, 황제가 있었던 국가가 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이러한 국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공화정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어떠한 슬로건을 내세웠냐면 이 전쟁은 공화정과 전제정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정의로우니까 우리를 지지해라 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던 거죠.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제 국가들이 붕괴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정이 붕괴되었는데, 즉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정치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제국에서는 중간에 혁명이 발생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수립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황제가 몰락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 오스만 제국도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각각 공화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상실한 지역에서 새로운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전쟁을 주도했던 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 건 맞지만, 러시아도 같이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중간에 전선을 이탈했었습니다. 레닌이 이제 강화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유럽 쪽에 많은 영토를 그 독일한테 넘기고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토에서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화정 확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시민혁명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뉘앙스죠. 이게 독일까지 전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2조,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즉 이제 돈 많은 시민 계급 혹은 계급적으로 뭐 귀족이라든지 그런 계급만 참정권을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라면 참정권을 이제 할수 있다. 참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9조 모든 독일 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남녀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출생 또는 신분에 따른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이전에 독일 제국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가 확대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통 선거는 뭐 노동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전에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참정권을 나눠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선거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일정한 나이 이상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자본가 계급이든 노동자 계급이든 상관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투표권 1인 1투표. 이렇게 약간 만드는 거를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프러제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됩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는 뜻인데 20세기 초부터 단식, 무력 시위 등을 동원하여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양상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전쟁에 쏟아부어야 돼요. 거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전쟁터에는 이제 남자가 이제 끌려가게 되지만 그 남자가 경제활동을 빈 사이에 여성들이 뭐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게 되면서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여성과 노동자 등에게 참정권이 확대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흐름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완전 예전에 배웠었던 아테네, 로마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과 로마 시민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전쟁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걸 이제 그들의 이제 인정해줘야 됐던 거죠, 권리를. 그래서 그들의 권리는 참정권으로 나오게 됐고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통 선거도 비슷하게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요 앞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을 사이 간자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전간기라고 불러요. 전진과 전쟁 사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정말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어떤 노력을 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그 극복 노력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전쟁 전에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참혹했던 전쟁을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 더 이상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평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전쟁에 대해서 전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국제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런 인권 침해 범죄를 전쟁 범죄라고 규정을 짓고,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물론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지만, 교과서 차원에서는 이 평화를 위한 노력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제연합과 전쟁 범죄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혹했던 전쟁 양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전쟁 과정 중에 반인도적 범죄를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에 대한 그런 규제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유럽에서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공급을 엄청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거품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잉 생산에 비해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됐고, 공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자르게 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미국의 주가 대폭락에서 시작됩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주식 같은 건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자주 갔던 돼지국밥집이 있었는데, 돼지국밥집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한번 거기 갔었는데, 가격이 13,000원으로 올랐어요. 이거 화폐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사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 있어서 만 원을 가지고 아이돌 포토카드를 구매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만 원짜리 포토카드가 점점 희귀해지면서 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주가 대폭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2만 원이라고 하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은행에 빚도 가지게 되면서 뭐 새롭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돌 포토카드가 가격이 3천 원이 되게 되면서 완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주가가 대폭락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게 됐던 겁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게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주가 대폭락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게 됐고요. 실업자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시장한테 모든 걸 맡기고 알아서 자본주의 경제가 흘러가게끔 놔뒀는데, 그렇게 냅두니까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게 됐던 것이죠. 대공황 시기 사회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에 보면 어떤 게 적혀있냐면, 프리 커피와 프리 도넛, 공짜로 도넛과 커피를 준다라는 건데, 거기에 줄이 엄청나게 긴 거를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요 국가의 실업률도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926년, 이때가 미국의 거의 전성기쯤이었어요. 이때 실업률이 낮았다가
점점 상승하더니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도 확산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위기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극복 노력을 볼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보면 우리의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주정부마다 심각한 세입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세금이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상업 거래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생산 기업은 말라 죽은 잎사귀처럼 흩어져 버렸다. 우리의 1차적인 최대 가업은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을 번걸 통해서 소비를 할 테니까 일단 이 악순환을 좀 끊어내자라고 생각하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 어느 정도 이 가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기간 동안 어떤 걸 많이 하게 되냐면 정부 주도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취업하게 되고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와그너법이라고 하는 걸 함께 제정하게 되는데 와그너법이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서 많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그냥 일자리에서 잘랐단 말이죠.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와그너법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는 노조를 형성, 가입, 지원할 권리와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하여 단체 협상할 권리, 그리고 단체 협상이나 그 밖의 상호 부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 미국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 모든 자본주의 경제를 맡겼었는데, 뉴딜 정책 이후에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았냐면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식민지와 본국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블록 경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서만 무역하고 주변 국가들, 다른 국가들은 이 무역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쌓은 거죠. 그러면서 보호무역 체제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블록 경제를 보면 볼수 있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같이 정부가 돈이 많은 국가와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은 국가는 어느 정도 대공황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도 없고 식민지가 적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까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인데 이들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체를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거의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대외 팽창을 추진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체주의를 보면요.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대공황 전후에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을 틈타서 전체주의가 확산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전체주의를 내세운 그런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승전국인데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후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들은 파시스트 당을 바탕으로 우리 이탈리아를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진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파시스트 당이 독재 정책을 할수 있게끔 파시스트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이탈리아가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무솔리니가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롤모델처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전쟁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요.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나치당은요, 전체주의를 실시하면서 인종주의라고 하는 걸 결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독일 민족은 진짜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함께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다른 인종을 차별했다. 인종적으로 차별했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더 뭉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전체주의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독일의 나치즘 한번 볼게요. 민족주의 국가는 생활의 중심에 인종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종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우리의 목표, 이 지상에서 독일 민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 독일 민족에게 영토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이제 약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군부가, 즉 군대에 기반을 하고 있던 그런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국주의를 강화하고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을 통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추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대외 침략에 대해서 비난이 높아지자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국제연맹 탈퇴하고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라는 흐름인데, 방공협정이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독일이 팽창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독일의 타겟이 어디였냐? 독일과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먼저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요,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또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까지 히틀러의 팽창을 눈감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원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완전 반대거든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상은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추축국 형성할 때 방공협정을 맺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독일은 절대 소련이랑 동맹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둘은 공존할 수 없을 뿐더러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히틀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러시아라고 하는 두 개의 전선을 경험했던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실패를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 싫지만, 전쟁을 위해서 일단 소련이랑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겠다라고 했던 거죠. 당연히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놀라게 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동부전선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폴란드는 공격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게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핵심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은 러시아와 싸웠을 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기억이. 조약 당사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전쟁을 약간 묵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확대되게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때 세웠던 목표가, 계획이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점령하고 유럽 대륙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소련 쪽에 있었던 여러 지하 자원들이 좀 탐이 났던 거예요. 저게 있으면 전쟁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 있었는데, 전쟁 전에 동부 전선 없앴어요. 근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점령되면서 서부 전선도 없어지니까 다시 동부 전선을 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독일한테 굉장히 큰 실수가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0: 성공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지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을 침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야, 동남아시아는 침략하지 마라고 하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더 이상 너네들이랑 무역 안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해서 미국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공격했던 지역이 미국 하와이에 있었던 진주만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사건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진주만에서 일본한테 한번 공격을 받고 나서 곧바로 반격을 나서게 되는데 어디에서 승기를 잡게 되냐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됐던 사건이 미드웨이 해전이고요. 독일과 소련도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소련도 계속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이탈리아를 공격했는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항복하게 됐고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독일이 동부 전선만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서부 전선을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 작전을 실시하면서 독일을 양쪽에서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성공하게 됐고요. 결국 독일이 항복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도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연합국의 반격부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중요하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 처음에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가장 먼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독일이 원하던 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중요했던 거는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를 기점으로 전쟁은 연합국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 부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고 있다가 승기가 역전됐던 두 가지 사건,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승기를 잡았던 그런 사건이고요. 나는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사건이고요. 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소련을 침공했고, 일본도 진주만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가 나오고요. 전세가 역전됐다고 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게더 있냐면,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연합국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아, 지금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선이 하나밖에 없어서나 소련만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처럼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에서 만들었던 그 실시했던 전투가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작전을 D-Day 작전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D-Day라고 하는 게 이때 사용되게 됩니다. 아무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유럽에서 독일이 이제 완전히 패배가 짙어지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본 애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네들을 항복시키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소련이 독일을 항복시키고 일본까지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참전을 하게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개발하고 있었던 원자폭탄을 일본에 쏘게 되는데 그 사건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일본을 패배시켰던, 항복시켰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까지. 그래서 답은 가, 다, 나, 2번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에 있었던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저는 대형 몬스터급 참치를 위해서 제 인생을 걸고 살아왔고요. 물고기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기분은 그건 그야말로 전율이 있어요.
1: 후커! 예! 지금 무게가 한 60kg? 65kg 될 것 같아요.
2: Good job. We worked hard for that one. Very hard.
1: 아, 끝내주죠, 뭐. 이 정도 참치 안아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정도 크긴 돼야 저게 참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0: 저는 대한민국의 동해에 가서 왕돌초라는 곳에 가서 참치 잡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건 이론입니다. 그렇죠. 야, 그닥 커. 야, 제대로인데?
1: 맞죠.
0: 맞잖아요.
1: 다 해봐야 아는 거지. 실패를 겪어봐야.
0: 간절함이 컸죠.
2: 걸었다.
0: 이야. 와우, 크다. 왔다, 드디어 왔다.

0: 장왕하면은 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장왕하고 죽변항, 그다음에 삼척항. 삼척항은 뭐 워낙 크고 여기보다. 근데 장왕이 굉장히 유명한 데죠. 동해에. 1년 중에 그 황금 골든 시즌이 언제냐면 지금이거든요. 8월 말부터 이제 9월 한 달이 최고거든요. 10월 중순까지.
1: 예, 동해 참문어입니다. 대문어. 크다고 해서 대문어도 아니고요. 어종 이름이 대문어입니다.
0: 저기 그 다른 데도 보니까 방어. 방어 한 70cm급이 있는데 이맘때 그 정치망을 거두면요, 방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방어 사이즈 좋다. 이거는.

0: 뭐 3,000원. 3,000원.
1: 어, 그러네. 네, 삼다랑원에 남방 탐다랑원.
0: 아, 이게 삼다랑원?
1: 네, 남방 탐다랑원. 어, 이건 애기죠. 네. 한 7, 8kg급 정도. 네, 많이 나오면 한 8kg. 어, 상태로 봐서는 정체망에 걸린 지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주머니 참치 해체 하시는데 그 위 내용물 좀 보려고요. 뭐 들었나? 미끼 뭐 먹었나 보죠. 참치는 그 몸 전체에 그물처럼 핏줄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딱 죽으면 여기 가르면 보시면 그 색깔을 보세요. 전부 다 그 검붉은 색이잖아요. 어, 검붉은 색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죽었다는 얘기죠.
2: 그 안에 모든 네 가리.
1: 네, 이거 보세요. 밑이 딱 나오네요. 얘들 입 벌려서 한번 석션을 하면 한 20마리가 쑥 들어가니까. 역시 그게 미끼였어요. 왕돌초에 뒀던 육안으로 멀리서 보면서 멀리서 튀는 장면이 있다거나 오일 장면이 있으면 가서 얘가 참치일지 확인해보고 그런 거죠. 그게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남방 참다랑어도 들어오고 북방 참다랑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도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남방 참다랑어는요, 여기 우리 제주도 밑을 지나서요 구로시오 난류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난류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동해 왕돌초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남방 참다랑어 누가 봐도 참치같이 생긴 놈 요거 한 마리 올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여길 가는 겁니다. 왕돌초에 가장 직선 코스로 가장 가까운 곳이 부산항과 후포항이에요. 어촌 전경이 좀 정감이 이렇게 보이는 곳은 그 부산항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정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참치 잡을 장비예요. 4, 50kg급 참치가 걸려도 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여기 보시면 가짜 미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이 줄 서서 나 좀 제발 써주세요 이런 것들. 자리를 잘 잡고 줄 잘 서 있어야 제가 딱 기회를 주거든요. 트래블 훅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된 거. 이 바늘에 놀리는 세 개 중에 두 개 정도가 걸려줘야 그 강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딱 훅업이 제대로 되면 파이팅 도중에 얘가 이렇게 뻗게 되죠. 네. 만색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마히마히라고 하는 거. 만색의 컬러입니다. 요즘이 딱 만색이가 많이 들어와 있을 시즌이라서.
3: 두 분 호흡이 좋으세요.
1: 고부잖아요.
4: 전혀 고치가 안 돼요.
1: 서울서 일도 하고 자영업도 하다가 뭐 잘 돼서 이렇게 귀여를 오셨죠.
5: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용왕님이 내주시는 만큼 저희가 받아오고 잡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인간으로서 뭐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거는 자연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만큼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저것만큼은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그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그런 좀 뭐랄까 마음의 그 욕구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0: 발전한 울진군 모두가 다 아시는 그 울진군 후포항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23km, 2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정치망이라고 하는 그물, 이 육지 가에다가 이 정치망 어업을 하시는 분들 그 그물에 보면 심신치 않게 지금 참치가 많이 잡혀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정치망이라고 그러죠. 그물에 굉장히 길게 쳐놓은 어부분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30km급, 20km급 이런 것들이 위판장에 위판이 되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제가 아는 정보를 통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

갈매기떼 보이죠? 저 앞에 밑에는 그 먹이 활동하고 있는 우점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돌고래 보이시죠? 돌고래. 저 돌고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보시면 돌고래가 이동하는 참치하고 돌고래는 항상 공존합니다.

물이면 골고래 때가 이 정도 물이면은 골고래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그 돌고래 말고도요, 아마도 다른 어종이 부실이 방어가 됐던 혹시 참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쿠레시오 열도에서부터 쭉 흘러 올라오는 쿠레시오 난류가 이 본류대를 받치고 해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큰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타켓이 참치인 만큼 트롤링으로 왕돌초까지 끌면서 한번 타켓을 노려볼 거예요.

0: 저희 횟집에 가면 살아있는 활어 드시겠습니까? 죽어있는 거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 얘들도 마찬가지. 확률로 치면 거의 3배 이상 더 좋겠죠. 한쪽은 오징어, 한쪽은 트롤링 포퍼, 수심이 한 2, 3미터 가라앉아 있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오징어 밑이에요.
1: 이 트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광범위한 지역을 서칭하듯이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아주 명약처럼 쓰이는 방식이에요. 아열대성 어종 중에 뭐 대형 어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활성도 좋은 와후, 그다음에 대삼친, 그다음에 세일피쉬 마린 이런 것들이 그 트롤링 미끼에 한번 덤벼줄 확률이 높거든요.
2: 야, 또 한 번 진통이구나.
1: 아, 오늘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 나름 머릿속에 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0: 이 정도였으면 한 번 좀.
3: 그렇죠. 한 번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0: 안 물어주네.
3: 지금 캐스팅에는 계속 지금 바이트가 들어온대요.
0: 네,
3: 지금 최대 호만 124짜리 한 마리 올라왔고. 바이트는 계속 들어온답니다.
0: 그러면 갔다가 여기 좀 올 무렵에 이거 마참해서 파핑도 하고 지인도 한번 해보자.
1: 좀 안 좋았어요. 그 왕돌초 안에까지 갔을 때요. 왕돌초의 그 짬 위에 싹 이렇게 훑고 위아래로 한 벌써 서너 번 하면 반응이 왔었어야 돼요. 부실이 방어라도. 그래서 아, 오늘 좀 고전을 하겠구나.
3: 대상어는 있긴 있습니다. 회유성 어종이 있긴 있고, 일단은 이 어종이 군집성 어종은 아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군집성이라고 하면 뭐 열기, 우러, 뭐 대구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군탐지기에 나타나는 어종은 군집성 어종은 아니고 회유성 어종입니다. 왕돌초는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수중 산맥인데 그 크기가 동서로는 9km, 동서로 9km, 남북으로 53km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중 암초고요. 북쪽에 있는 첫 번째 봉우리 셋잡, 중간에 있는 중잡조 등대기 보이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있는 맞잡, 여기는 가장 남쪽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1: 이게 수중 드론인데요. 이런 장비가 있어서 바닥을 정확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직접 안 들어가도. 내릴까요?
4: 예.
1: 근데 겁나 이거 내가 내렸는데 안 돌아올까 봐. 오우, 멋있어. 야, 내려가네.

0: 이 왕돌초라고 하는 곳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지역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형지물이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한 우리 대한민국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어종이 다 몰려 있었는데 특히 수온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아열대성 어종까지 다 들어와 있는 곳, 한정된 공간 안에 집약되듯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죄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곳 동해 왕돌초가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1: 자, 배짱 북쪽 브레이크 라인 수심 43m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오분 기록은 중층 20에서 30m 권에서 들어옵니다.
2: 20에서 30m. 정확하게 이제 참치다 부실이다 방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3: 당신 거 뭐 이렇게 물려고 쫓아오면 얼른 걷어 올려요. 내가 먼저 잡아야 돼.
4: 제가 자꾸 많이 잡아서 그래요.
3: 스승이 먼저 잡아야 돼. 아, 요즘 계속 먼저 잡으니까 제 아내가 먼저 잡으니까 아, 이게 좀 딸리는 것 같아서.
4: 뭐라도 나오겠죠.
0: 아, 얘는 물에 떨어지면 꼬리만 이렇게 잠긴 채로 그래서 툭툭 당기면 얘가 머리 쪽이 이렇게 잠영을 하면서 마치 수영의 그 접영 동작처럼 그렇게 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제 물고기처럼 그렇게 병든 물고기 혹은 상처 입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실이 방어가 될지 참치가 될지 한번 반응도 한번 보고

하루에 약 이렇게 캐스팅을 반복하는 횟수가 최소 한 250, 300회, 많게는 한 4, 500회 정도 이렇게 던져요.

0: 저는 지깅을 하고 있고요. 누실이 방어들이 바닥에 있으면 지깅이 많이 잡히고 좀 중층 이상의 3층으로 있을수록 파핑이 많이 잡히고요.
1: 안 선장,
2: 저 신기할 정도로 반응이 없네. 어때 안 선장 오늘 어때요? 느낌이 지금?
3: 오늘 나옵니다 일단.
2: 네, 나와요? 네.
3: 무조건 나옵니다.
1: 그렇다. 나이스. 아까 그 자리였다. 올리고 가만히 있어.
0: 그렇지? 봤지?
1: 고기가 있긴 있네.
0: 이거 이상하다.
1: 아니야? 잠깐 막 올리고 가만히 있어봐.
0: 이상하지?
1: 가만히 있어봐. 아, 얘가 올라오다 죽었네.
0: 안 죽었어, 안 죽었어.
1: 쓰레기야, 봤어. 아니야? 우와!
0: 우와!
1: 우와!
0: 우와! 대박!
3: 힘이요.
0: 나 이거 처음 봤어.
1: 처음 봤어?
3: 봤어, 처음 봤어요?
0: 네.
3: 구워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1: 예, 진짜 이뻐요. 이 색깔이, 이게 그, 딱 아열대

0: 종의 그 전형적인 그 색깔이라 거기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색깔. 가면 너무 잡은 거 제가 들고 막.
1: 꿀똥? 꿀똥. 꿀똥이래. 너무 이뻐요. 와, 봤죠? 어디 갔어?
0: 아우, 부럽다. 여보, 부러워요.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도 정말 집요하게 열심히. 그 집념이 너무 강해.
1: 너무 이뻐요. 어머, 세상에. 선생님 드세요.
2: 아이, 참.
1: 왜?
2: 아, 진짜. 집에 와서 손질하기 싫어.
1: 아, 이쁘다.
3: 얘가 원래 수온이 차지면 나오는 어종인데. 바닥 보니 타다란 거죠.
1: 물 속에서 뭐가 이렇게 탁 물었을 때 그 기분이 있어요. 이거 갖고는 안 해. 더 큰 놈.
4: 아, 아직 성에 안 차신 거예요?
1: 그렇죠. 지금 손님꼬리.
5: 낚시를 따라다닌 지가 한 6년? 7년째? 6년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갱년기 증상이 한꺼번에 다 왔어요. 막 얼굴도 화끈거리고 막 밤에 땀 범벅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옆에서 볼 때 안 됐는지 낚시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부시리를. 근데 그때 한번 딱 잡아본 뒤로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미치는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죠.
0: 본인이 시작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족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갱년기도 많이 좋아지고 호전되고 그랬습니다. 저 역시 같은 유사 시기에 갱년기를 겪었는데요. 같이 더불어 좋아졌죠.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죠. 아, 낚시는 뭐라도 잡아야 돼요. 뭐가 됐든 이게 뭐가 됐든 올라와야 분위기가 살지.

0: 걸었어. 여보, 걸어서 나도. 세상에.
1: 어때?
0: 아이, 그럼요. 왼쪽으로 좀 가세요, 왼쪽으로.

크게 어렵게 나와주네 정말. 그죠? 오, 힘 좀 쓰네.

아, 기분 좋다. 이게 놈이면 되래. 이게 아내보다 더 한 마리 잡았다는 게 기분이 좋은 거야.

0: 가지.
1: 여기다 부서요? 뭐 대충 해도 이렇게 나오잖냐? 이 부시리방을 잡자고 사실 맘먹으면 얼마든지 낚아내는데 제 목적은 참치다 보니까 얘를 좀 배를 갈라서요 장 안에 그 뭐가 들었나 위안에 한번 좀 볼게요. 입으로 먹이를 딱 삼키면 위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야, 멸치 한 마리 들었네. 전갱이 치어네요. 이거 치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먹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거지. 수온이나 이런 환경이 안 맞으면 먹이가 많이 있는데도 먹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뭔가 조건이 안 맞으면.
2: 모든 게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10% 정도의 기대감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니까 5%의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2%도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0: 2년 전 그때 왕도초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참치가 들어와 있었어요. 평균 한 10kg 전후 한 40, 50kg 정도 되는 미들급 사이즈도 있었습니다.
1: 야, 크다, 커.
2: 야. 야, 제대로인데? 와우, 크다. 미고아. 와우. 자, 찍었다. 으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물. 이거 피 다 튀네. 지느러미 잘 보세요. 네, 비행기 꼬리나게처럼 지금 막 움직이죠, 이게. 이게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움직이죠, 이렇게. 특히 그 등지러미도 그래요. 이렇게 한 100kg 전후까지 자라는 남방 참다랑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동해바다에서 낙조 올렸던 그 참다랑어. 그건 그야말로 전율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나왔어요. 해외에서 제가 참치 낚시를 하면서 직접 체득을 하고 배웠던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미끼 낚시를 해서 이렇게 한 마리 덜컥 걸었다는 게 굉장히 좀 감격스러웠죠. 굉장히 기뻤어요.

저기 안 선장. 저기 한번 봐봐. 야, 저런, 와, 저거 보셨죠? 지금 고등어는 아닌 것 같고 부실이 치었네. 이만한 걸 먹으려고 몰고 있어요. 먹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밑에 저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실이나 참치가 있다는 얘기죠. 부실이, 방어, 참치 이런 회유성 어종들의 특징은 수백 마리 정도가 같이 군집을 이루어서 이동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해요. 자기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우점종이 딱 나타나면 그 밀집도는 더 높아지죠. 동그랗게 모이기 시작. 이걸 베이트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량의 어종들이 얘들끼리 모여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구나, 이동을 하는 거구나, 그걸 잘

포착을 해내야 되는 거죠.

0: 그 와중에 딱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큰 게 들어있어요. 네.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 그래서 중단을 할 수가 없죠. 왔다. 드디어 왔다. 둘이 더블 히트 됐어.
1: 이 맛이에요. 덜컥 가시려는 거?

0: 사이즈 작아요. 손님 보기.
1: 얘는 아직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버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얘가 힘을 엄청 세. 얘 부실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힘이 네, 무척 좋습니다. 여기 앞관절 옆에 보시면 요 정도는 금방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빨리 놔줄게요. 잘 가라.
1: 고기 입에 바늘이 덜컥 걸리는 그 느낌, 그 순간, 그 찰나의 느낌은요. 솜털 하나까지 전부 다 누가 건드리면 느낌이 올 정도의 온몸이 섬세지는 딱 그 순간이에요. 짜릿짜릿합니다.
2: 부시리는 막 밑으로 쳐박아요. 막 진짜. 그래서 이걸 낚싯대를 꼭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 그냥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부시리만한 게 없어요. 그 몸맛, 손맛이라는 거.
0: 물어주니까 기분이 무척 좋네.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제가 잘해서 낚아올린 게 아니고요. 얘가 실수한 거예요, 오늘. 예. 오늘 이놈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큰 실수한 겁니다.
1: 걔들이 모여있으면 그래서 의뢰껏 얘들보다 더 큰 오종이 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부시리 방어 더 큰 게 혹은 참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린 같은 것도 얘들 믿기로 하거든요.
0: 어떻게든 막 낚아내자. 무조건 요번에 오늘은 낚아내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에 이 메탈지그를 막 부시리 방어가 쫓아오는 것 같아. 실제 느낌이 그래요. 그러다 턱 걸리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빠졌네. 네, 빠졌네. 크기가 얼마 안 커서 나아졌어요. 제가 컸으면 제대로 한번 붙었죠. 근데 얼마 안 컸어요.

0: 될까봐. 장선아, 어때요? 잘하죠?
1: 아, 기가 막힙니다.
0: 잘하죠? 제가, 이건 실력, 이건 오복이 아니라. 자, 쑥스럽지만, 아, 그래도 작은 것 하나의 소중함을 느껴야 돼. 예,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또, 그 안선장이 이런 거.
1: 해체를 잘하죠?
0: 네, 아주 선수입니다.
1: 제가 생물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0: 참다랑어하고 이렇게 바로 회를 떠서 먹어보면 저는 그 부시리 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시리 방어 뱃살이. 방어는 그 약간 찬물에서 살고 살길 좋아하고 부시리는 따뜻한 물에서 살기 좋아하죠. 그래서 여름에 부시리를 좀 더 쳐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맛있는 어종들 다 이렇게 화로 상태로 신선하게 작업을 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고 하면 참 좋잖아요. 제가 그걸 못합니다.
2: 엄청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2: 금방 떠서 신선한 채로 그냥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0: 제일 중요한 게 양이에요. 한 마리라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맛있는 거. 그게 당연히 부시리 방어죠. 우럭 요만한 거 하나 떠보세요. 눈치 보고 먹어야 돼서. 이거는 먹다 남아요. 하도 많아서.
3: 남편은 그냥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낚시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낚시에 빠져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요. 집에 아이가 아프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꾸로 이제 역류가 돼서 집에 막 물바다가 됐을 때도 집에 없었고 또 이사 가는 날 이상한 날도 집에 없었어요.
0: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빵점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던 것 지금 이나마 아내한테 참 잘하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2: 요즘에는 자주 해요. 요즘에는 잡아오면 밤에 뭐 12시, 1시에 도착해도 꼭 저녁에 회 떠서 술 한잔 하고 그래요.
0: 참고로 뭐 옛날에 잘하는 건 다 소용없어요. 나이 들어 잘해야지. 옛날에 결혼 전 혹은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 그 얼마 안 됐을 때 이때는 의욕적으로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잘해요.

0: 아하, 힘든 날이다. 이게 공식대로 이론대로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마지막 해지기 직전 골든타임에 그 좋은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 그 기운이 전혀 없어.
1: 그 목적 대상으로 하는 그 참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확률이 점점점 접근해 갈수록 제 마음은 안 좋죠. 당연히
0: 생각했던 것보다 부실이 방어도 그렇고 참치의 바이타민 없었고 제가 기대했던 마린 쫓아오기라도 하는 모습 한번 보았으면 싶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몸에 아쉬웠습니다.

0: 이번 기분 좋겠다. 생겼어.
1: 마리는 살아있는 미끼를 껴야 돼.
2: 그렇죠. 야, 그닥 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6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닛 4부터 7까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바로 포인트는 동명사와 분사입니다. 동명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분사라고 하는 친구도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유닛 4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동명사의 시제와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동명사가 시제를 표현하기도 하나? 한번 확인해 보죠. 동명사의 시제가 문장의 시제보다 과거이면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볼게요. having 과거 분사로 써야 한다. have PP라고 하는 거 to부 정사에서도 시제의 차이를 밝혀줄 때 썼습니다. 동명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와 과거라고 나와 있는데 she denies로 시작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being there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She denies that she is there. 거기 있다는 것을 부인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She denied that she was there. 잘 보면 denies와 denied라고 하는 이렇게 시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뒤에 being there라고 하는 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ing 형태를 썼다라는 건 시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와 이 뒤의 상황이 시제가 똑같음을 나타내서 is와 was로 각각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So she denies, she denied. 그런데 여기를 보면 having been, 그리고 여기도 having been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denies, denied라고 되어 있는 거 위와 똑같죠. 그런데 여기 있는 밑줄 친 동사와 시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부인을 하는데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전 시점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와 같이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상황의 시제가 다름을 나타낼 때는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have PP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쓴 거고 아래는 시제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having been으로 써주었다.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가 수동이다라고 하면은 being 과거분사로 써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Happiness comes more from loving than being loved. 에서 우리말로 봤을 때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온다. 무엇이? 행복이요. 그럴 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능동의 의미로 ing, loving을 썼지만 사랑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being loved와 같이 그 수동의 의미를 밝혀주기 위해서 써준 거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 denies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denies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being married와 having been married라고 하는 형태가 다른 친구들이 왔어요. 한번 보죠. 그는 부인을 합니다. 그가 결혼을 했다라는 걸 부인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제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is라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ing, 단순 동명사 형태를 써줬다라는 건 여기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2번을 보면은 having been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지금 부인을 하는데 과거에 결혼을 했었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걸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제를 어떻게 써줘야 한다? 과거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랑 똑같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나타낼 때는 have PP를 활용해서 얘기를 할 거고, 동명사이기 때문에 having PP를 써준 겁니다. 계속 가보죠. B로 가보면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1번 보죠. 그녀는 사진 찍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라고 할때 seem to 부정사를 쓰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
동명사형태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즐긴다 라고 할때 enjoy를 쓸 거고요. 사진을 찍다 라고 하는 건 take pictures 라고 하는 말을 통해 나타낼 수가 있다.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enjoy 다음에 taking pictures 라고 동명사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4번 보죠. 나의 목표는 그 경기에 참가하도록 선발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선발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수동의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명사를 쓸때 being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 한다. 한번 적용해 보죠. My goal is 동명사로 쓰라고 했으니까 being choose의 과거분사 형태는 chosen입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being chosen to take part in the game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being 과거분사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워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어떤 문장, 동명사 문장을 완성을 하래요. 그럼 일단 의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형태로 써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훔쳤다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인정합니다에서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admit 동사를 쓸 건데 지금 인정하는 거죠. 현재 시제로 쓸 겁니다. He admits. 그런데 그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상황은 과거 시제예요. 인정하고 있는 시점과 그 과거의 일은 시점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having PP가 이제 등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admits steal이라고 하는 말을 쓸 건데 having PP로 바꾼다면 having stolen이라고 써야 돼요. steal의 과거 분사 형태인 stolen을 잘 넣어서 그는 인정을 하는데 과거에 그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 그리고 5번 볼게요. 그녀는 늦어서 미안해했다라고 할때 she was sorry for 늦어서 이 늦는 상황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거죠. 이럴 때는 막 시점에 대해서 막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 그냥 단순 동명사 형태를 써서 being late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교재에서도 보이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 동명사와 자주 쓰이는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텐데, 네, 외우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러한 표현들이 지문에서 많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나 외우기 싫어. 안 외울 거야. 라고 밀어버리거나 혹은 이렇게 안할 거야 라고 거부를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손해이다. 그러니 지금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할때이 표에 있는 표현들은 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는 표현들은 밑줄을 그어놓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둔 뒤 다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흔하게 쓰이는 go ing 무엇하러 가다부터 맨 마지막 Never without ing. 무엇하면 반드시 무엇하다. 와 같은. 이런 표현들도 그냥 봤을 때는 한눈에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계속 문장을 통해서 익히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의 시간이 왔어요. 아니, 선생님. 전 아직 외운 게 없는데 뭘 연습하라는 거예요? 쉽겠지만, 이렇게 한번 직접 부딪혀 보는 겁니다.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의미이구나.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맥락에서 활용이 되는구나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한번 보죠. I spent. 나는 썼습니다. Most of the weekend. 주말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ing를 써서 무엇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말에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novels 소설이죠. 소설을 읽느라 읽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서 reading ing를 써주면 돼요. spend 시간도 ing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자. 3번 보죠. when it comes to 그리고 뒤에 teach냐 teaching이냐 원형이냐 ing냐를 고르는 게 나와 있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 추가 혹시 전치사인가 싶을 겁니다. So when it comes to 자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 뒤에는 동명사를 써서 teaching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한 한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관한 한 they are experts. 그들은 expert는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런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등장하는 표현들 하나씩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강의는 2번과 3번만 다루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B로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요. 1번 보죠. 그 식당은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The restaurant. 그러면 가치가 있다라고 할때이 worth를 쓸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be worth ing라고 해서 동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써주고요. 그 다음에 worth 다음에 ing로 worth visiting이라고 완성해주면 되는데 이 worth는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아예 독립적인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 교과서 쓰는 친구들은 아마 맞아. 나 이거 학교에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가보죠. 3번.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우리가 또 소설에서 볼 법한 문장이에요. They, each other, 서로란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런데 도저히 우리말 문장에서 활용이 안될것 같은 help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help를 저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싶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더 보셔야 돼요. help가 어디에 등장하지? cannot help ing라는 형태로 등장할 겁니다. 물론 줄여서 can help ing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couldn't help ing의 형태로 couldn't help loving이라고 하면 우리 직역을 했을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란 말이고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걸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와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쓸수 있구나. 그래서 cannot help ing, can help ing는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이 표현은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현재 의미를 쓴다면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요, 왜 도대체 이 표현이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될까? 이때의 help는 어떤 단어? avoi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avoid는 어떤 의미인가요? 피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은 ing 하는 걸, 결국 동사하는 걸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빈줄 표현이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자. 그럼 이제 C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법상 어떤 부분,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볼 겁니다. 우리는 5번과 6번을 풀어볼 거예요. We're looking forward to stay in the hotel. 역시나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이런 문제들은 특히나 중요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같이 푸는 거겠죠. 그러니 꼭 기억을 하자. Look forward to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고대하다, 기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뒤에는 stay라고 하는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stay를 staying으로 바꿔주는 거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 호텔에서 머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되냐면 We'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우리는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인사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계속 가보죠. 6번. The team members. 그팀 멤버들은요, 구성원들은요, were busy, 바빴습니다.

to prepare the conference. 컨퍼런스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회의를 얘기해요. 그러면 준비하다라는 말인데 to prepare라고 하는 to부 정사가 맞냐?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무엇하느라 바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 be busy ing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to prepare 대신에 prepar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be busy ing도 정말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정리를 하자.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 뒤로 갈 겁니다. 끝나지 않은 관용 표현 문제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과 그리고 보기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래요. 이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교재에는 여기 지금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풀어봐야 돼요. 강의에서 다루는 건 특히나 중요하거나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고 다른 문제들도 꼭 풀고 넘어가자. 4번 보죠. 나는 언니와 수영하러 갈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I have 다음에 a plan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a plan을 넣어줄 건데, 수영하러 갈 계획. 무엇하러 가다라는 표현을 쓰라는 겁니다. 무엇하러 가다. 그 표의 가장 첫 번째에 등장했던 go ing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수영하러 가다라는 건 영어로 go swimming입니다. 그러면 활용해서 어떻게 쓸수 있을까? A plan. 어떤 계획인지 to부 정사로 써줘야 하는데 그 뒤에 go ing 형태인 go swimming을 써준다. 그리고 혹시나 swimming을 쓸때 am이라고 하는 철자를 하나 뺐다라고 하면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ing 형태를 만드는 법을 복습해야 합니다. 5번 보죠. 몇몇 10대들은요, some teenagers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친구가 있다면 게임은 조금 줄여야 한다. 컴퓨터 게임즈란 말은 나와 있고 하는데 시간을 쓰다. 아, 이거 spend 시간 ing를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spend를 쓸 겁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spend 시간 그리고 ing 형태를 써서 spend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을 뭐 하는데 ing playing 게임을 하는데라고 완성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내신 기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 건데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볼 겁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2번 볼게요. Scratching two stones. 두 개의 돌을 scratching 한다라는 거 이렇게 마주 대고 긁는 겁니다. Was used. 사용이 되었습니다. To producing fire. 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었대요.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불을 낸다라고 하는 건데 무엇하는 데 사용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be used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producing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produce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돼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 문제 풀어오면서 끝나지 않는 이 관용 표현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지금 걱정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완성할 거예요. 이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해서 무엇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 It is no use ing를 써요. 그래서 no use 그리고 ing 형태 worrying을 넣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형태가 결국 무엇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것이다. 6번. 그는 그 열쇠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대체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왜 이렇게 많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싶을 텐데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우리말도 이제 외국인들이 배우기에 너무나 많은 관용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막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려기보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He had have trouble ing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동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ad trouble, ing 써야겠죠. finding이라고 ing 형태로 써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동명사 다음에 이어지는 분사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지금 나란히 놓았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만들어야 한다. 자,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의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결국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동명사처럼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 그리고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 동사는 과거형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불규칙 동사는 또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라고 해서 의미는 현재 분사는 능동으로,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그럼 뭐 하고 있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된이라고 하는 건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alling leaves는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는 나뭇잎들, 그리고 fallen leaves는 이미 바닥에다 떨어져 있는 그런 나뭇잎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어로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다. 현재 분사형과 과거 분사형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진행형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동명사 형태로도 봤습니다. 이건 동사의 ing죠. 그리고 현재 분사에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 진행형에서의 ing를 또 분사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수동태와 완료형에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아예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형태로도 등장을 한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을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합니다. 결국 쓰임을 알려면 해석을 해봐야 돼요. 나는요, was injured in the car accident.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아, 차 사고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수동태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4번. 우리는 놀랐습니다. at her being absent. 그녀가 결석했다라는 것에 놀랐습니다에서 보이시나요? 동명사가 있고요. 앞에 의미상 주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정리했던 그것. 그래서 동명사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우리가 다루지 않는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봐야 한다. 뒤로 갑니다. 괄호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하는데, 4번 볼게요. The driver, 그 운전기사는요. 운전하는 사람은요. was, 했습니다. 그런데 for drunk driving.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arrest는 체포하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체포되었습니다라고 해야겠죠. 수동태로 완성해야 되니까 과거 분사인 arrested를 써주면 된다. 규칙 동사라서 그냥 ed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워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라고 하는데 역시나 한번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The bottle, 그 병은요, is with fresh milk. 신선한 우유로 fill, 채우다 라는 말인데, 병 입장에서는 채워져 있는 수동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fill을 과거 분사 형태로 써주면 되고, be filled with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란 말입니다. 3번. 그녀는 샀습니다. 약간의 커피를 샀는데요. grind는 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커피 입장에서는 갈린 거겠죠. 그래서 grind의 과거 분사를 써줄 건데, 과거 분사는 ground입니다. 이렇게 불규칙 동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닛 7, 마지막 유닛이에요. 오늘 강의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명사를 앞뒤에서 수식하는 분사라고 합니다. 맞아요. 분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기도 하고, 저 뒤에 위치해서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앞에 있고, 어떤 경우에 뒤에 있을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이렇게 running이나 broken과 같이 그냥 하나의 분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연결이 되어요. 달리고 있는 개, 깨진 창. 하지만 running 다음에 in the park라든지 broken 다음에 by the boy라든지 이러한 말들이 덧붙여지면은 이제 무거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이 아니라 어디로 넘긴다? 뒤로 넘김인 겁니다. 어디 뒤로 수식을 받는 명사 뒤에 위치를 시키고 해석은 매끄럽게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이라든지 소년에 의해 깨진 이라는 의미로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명사를 앞뒤에서 수식하는 분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결국 짝이 되는 명사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A입니다.
밧줄 친 부분이 수식하는 명사를 찾아 쓰고 그 뜻을 우리말로 쓰라고 하는데

0: 우리는 지금 5번과 8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위치한 친구를 찾고 해석을 해볼 겁니다.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한명 있는데, sleeping on the bed. 뭐 하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인 거죠. 그러면 수식하는 명사는 a baby일 거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말로 쓰라면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와 같이 매끄럽게 엮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더 볼까요? The police, 경찰은요,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냐면 the car, 차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Look for, 무언가를 찾다란 말이죠. 네, stolen last week. 지난주에 도난당한 그 차인 겁니다. 밑줄 친이더 car가 수식받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끄럽게 연결하면 지난주에 도난당한 그 차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B. 괄호 안의 말을 알맞은 분사 형태로 바꾸어 쓰래요. 그리고 분사가 수식하는 말을 찾아 쓰라고 합니다. The man lead the group. 그 그룹을 뭐 하는 거예요? 이끄는이죠. 그러면 이끄는 사람, 그 남자라고 할때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ing를 써야 한다. 그래서 leading이라고 쓰고 수식을 하는 명사는 the man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그룹을, 그 집단을 이끄는 남자는, 그 사람은 George입니다. 그 노래는요, by him is very popular.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그에 의해 작곡이 된그 노래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러면 the song, 노래 입장에서는 작곡이 된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composed라고 해주면 되고 수식을 받는 명사는 the song이 되는 거죠. 이제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잘 확인해 봐야 하고 의미를 기반으로 생각한다. 1번 볼게요. Look at the kite. 연을 보라고 하는데, 대기 중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날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날고 있다라고 할 때, flown이라고 하는 형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능동의 의미로 flying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우리는 1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동명사 열심히 정리하고 이어서 분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ing 형태가 현재 분사, 그리고 ed 혹은 과거 분사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말 그대로 과거 분사이다. 능동의 의미인지, 수동의 의미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한번 1번 보죠. The workers, 그 일하는 사람들은요, their house are busy. 그런데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은요, 작업자들은 바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 지금 주어진 말을 봤더니 build라는 동사가 있어요. build는 짓다, 건설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바쁩니다가 되는 거고, 능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ing인 building을 넣어준다. 그래서 ing 형태든 ed 형태이든 분사가 수식을 할때 뒤에 말이 덧붙여진다. 그래서 무언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명사 어디에? 명사 뒤로 넘기는 겁니다. 8번 보죠. Some houses. 몇몇 집들은요. 또 괄호를 열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괄호를 여기서 닫을 겁니다. Haven't been rebuilt. 뭐한 거죠?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재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by the earthquake. earthquake는 지진입니다. 지진에 의해서 destroy는 파괴하다란 말인데 파괴가 된 몇몇 집들이 아직 다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는 과거 분사로 써주면 되고요. destroy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destroyed라고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동명사도 정리했고, 분사라고 하는 개념까지 다루었습니다. 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챕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드디어 공기템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입니다. 아, 여기에 아주 많은 뜻이 있어요. 뜻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뜻을 파악하며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공기템, 오늘의 공기템을 소개합니다. 짜잔! 오늘의 공기템은요, 말도 어려워. 게다가 다섯 글자나 돼. 동, 형, 의가 아니고 이, 의, 어. 읽어볼까요? 동, 형, 이, 의, 어. 발음도 조금 어렵죠? 동형, 이, 의, 어.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걸 잘 알아야지, 예, 이번 단원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알고 나면 쉬워. 정말 쉬워. 하지만 그 단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동형, 이, 의, 어는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잔. 어때요? 짜잔, 짜잔, 짜잔. 똑같이 동그라미 모양이죠? 동형. 형태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동형. 형태가 똑같다. 자, 동그라미 요 형태가 똑같다. 동형. 형태는 같아. 그런데, 의. 뜻. 뜻이 다른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형태는 같은데, 색깔 다르듯이, 뜻이 다르네. 이게 바로 동형이의어입니다. 형태는 같은데 뜻은 달라. 이런 말을 동형이의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 그냥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괜히 동형이의어. 자, 이 그림을 보면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오, 여기 지금 전기가 오르나 봐요. 아, 다리에 쥐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 다리에 쥐가 나타났다고? 야옹! 이제 이럴 참이야. 그쵸? 자, 쥐가 났어. 여기에서 쥐는 뭐예요? 정말 근육이 딱 얼어붙는 것처럼 딱 굳어버려서 되게 아픈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뭐? 찍찍찍찍 다리에 찍찍찍찍 쥐가 나타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림가, 이게 그림가지요. 그림가에 낱말 쥐, 똑같이 쥐가 있어요. 쥐처럼 글자의 형태는 같아요. 여기에서의 쥐와 여기에서의 쥐는 일단 형태는 같지요. 쥐라고. 그런데 뜻은 전혀 달라요. 그쵸? 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형, 형태는 같아. 똑같은 형태야. 동그라미, 원. 그런데 색깔이 다르듯이 그 뜻은 완전히 전혀 달라. 뭐 그냥, 뭐 뜻이 뭐 연관성이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쵸? 아니, 도대체가 다리가 근육이 굳어진 이 쥐하고 찍찍찍찍 이 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형어라고 해요. 그냥 형태만 같은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뜻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가. 그래서 뜻은 같네. 아니, 뜻은 다르네. 그래서 동형이의어라고 합니다. 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동형이의어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공부를 아주 잘 해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건 뭐냐? 바로 쥐를 기억해 두세요.

동형이의어의 대표적인 말은 쥐구나.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이 쥐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 볼게요. 뜨거워요. 지금 김이 막날 정도로 아주 뜨거워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 그래요. 에잉?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대잖아.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이런 데잖아. 그쵸? 자, 에잉? 국물이 뜨거운데 시원하다고요? 이해 안 가죠? 왜 그럴까? 자, 보세요. 그림 나의 시원하다처럼 낱말이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넓혀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도 있다. 이때는 다의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욕심내지 말고, 오늘 욕심내지 말고. 사실은 이 공기템 게이머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다음 시간 공기템은 이 다의어입니다. 벌써 비밀이 새 나갔어. 오늘 욕심내지 말고 동형이의어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자고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는 봐야죠. 자, 시원하다. 시원하다가 원래 어떤 뜻이 있어요? 적당히. 적당히 차가운 기운이죠. 적당한 차가움이잖아. 맞죠? 차가움이 느껴지는데 내 기분에 좋게 차가워. 그럴 때 우리 아, 시원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또 있죠. 이렇게 뭔가를 먹었을 때 따뜻한 국물을 탁 먹어 추웠는데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뭔가 그 개운함이 있어. 개운함.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자, 뜨거운 목욕탕 물에 추웠는데 떡하니 들어가니까 이제야 좀 몸이 녹는다. 개운해. 이런 느낌이 들죠. 기분이 좋아지죠. 어때요? 원래 뜻이 있었어요. 적당한 그 차가움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던 말이죠. 자, 적당한 그런 차가움이라는 원래 쓰던 어떤 뜻이 있는데 이게 뜻이 조금 더 확장되고 넓혀져 가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다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라는 말에는 차갑다. 차가움이 느껴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때처럼 개운함. 또 후련함. 아,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해. 일이 해결돼서 내 마음이 후련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연관된 그 낱말 뜻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다의어. 동형이의어가 아니라 이때는 다의어라고 해요. 동형이의어와 다의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뜻이 넓혀져서, 즉, 연관성이 있어서, 뜻의 연관성이 있어요. 어? 차갑다고? 시원하다고? 아, 이거 어떤 차가움을 느끼면서 그때 기분이 좋았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개운하고 시원해, 후련해.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연관지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될 때, 이때는 다의어다라고 불러요. 자, 우리 이제 외워봅시다. 동형이의어의 대표적인 말에는 쥐가 있어요. 아니, 이 쥐하고 이 쥐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그냥 생김새만 우연히 똑같을 뿐이야. 우연히 그냥 쥐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아무 연관이 없어. 이럴 때는 동형이의어. 그냥 생김새만 같은 거예요. 뜻에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생김새도 같고 뜻도 연관성이 있어. 그럴 때는 다의어. 다가 뭐냐면 많다. 뜻이 많다. 시원하다에 이렇게 뜻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시원하다는 다의어.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의 핵심. 여기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동형이의어의 대표적인 말은 쥐. 다의어. 뜻이 많네. 이럴 때는 시원하다. 요거 두 개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낱말 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 꼭 옆에다 두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정말, 정말, 공기템 게이머의 말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보고. 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림가의 기역, 니은 가운데에서 두 친구가 사용한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자, 쥐를 찾아봤더니, 쥐과의 포유류로 대개 회색 또는 갈색 빛을 띠고 있으며 하수구 등지에 살고 있는 야행성 동물. 이거 쥐죠? 쥐인데 어떤 뜻이에요? 이거죠? 뭐? 쥐가 나타났다고? 이거죠? 그래서 니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경련이 일어나 부분적으로 근육이 수축되어 그 기능을 일시적으로 잃는 현상. 이거 뭐예요? 이때는 기억이죠. 뭐 있어요? 뭐 부르르 전기가 오르듯이 그냥 저 수축돼서 아픈 거 하고 여기 쥐하고 찍찍찍찍 요 쥐하고 뭐 연관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땐 뭐다? 그냥 단순히 형태만 같을 뿐이야. 우연히 그냥 우연히. 아무 뜻도 연관되어 있지 않는데 우연히 그냥 모습만 같을 뿐이야. 이런 건 동형이의어. 모습은 같고 뜻은 달라. 이런 뜻이에요. 밑줄 그은 낱말이 그림 나의 시원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 건 뭘까요? 뜨끈한 목욕탕 물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거 뭐예요? 개운하다. 개운하다. 이런 뜻이 있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뜻이 있죠? 네. 자, 그래서 5번이죠. 밤 공기가 시원했다. 좀 차가운 거지. 일이 시원하게 끝났다. 이거 뭐예요? 후련하다. 후련해. 알맞게. 잘 끝났어. 잘 끝났어. 잘 끝났어. 그쵸? 영어로 나이스! 이러잖아. 그죠? 일이 나이스! 막 이럴 때. 이럴 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시원하게 잘 끝났어. 이러잖아요. 시원하게 대답했다.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다. 다 이런 것들은 시원하다는 보다 다의어다. 원래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역에서 출발했겠죠. 바로 역에서 출발했는데 이 기분 좋잖아. 응? 그쵸? 시원해. 기분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다 쓰고 있더라. 아하. 시원하다에 이런 말들, 이런 느낌, 이런 그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뜻이라고 했죠? 뜻이 많다. 뜻이 많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의어. 대표적으로 시원하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잠깐만. 우리 앞에서 동형이의어, 그리고 다의어 알아봤는데, 잠깐만 딴 길로 좀 셀게요. 자. 지난 주말에 저는 동생과 함께 집앞 꽃밭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을 주려고 보니 꽃 주위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꽃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꽃밭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딱한 문장만 골라라 그런다면 다른 거다 지워도 돼. 다 지워도 돼. 이거 하나만은 남기면 좋겠어. 어떤 문장일까? 자, 지우래. 자꾸 지우래. 딱한 문장만 남기래. 어떤 문장일까요? 이거죠.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 문장이라고 하고요.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란 얘기고요. 이 중심 문장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중심 생각이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약간 딴 길로 새기는 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의 공기템? 동형이의어. 그리고 곁가지로 다의어까지. 비밀, 다의어는 다음 시간 공기템이에요. 네. 자, 어쨌든, 다 지워도 되는데, 이한 문장만은 살려주세요. 할 때, 그 문장을 우리는 중심 문장. 그 안에는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자, 중심 생각을 파악하며 읽기. 중심 생각이란.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을 중심 생각이라고 해요. 다른 건다 지워도 되는데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가 중심 문장이고 중심 생각이잖아요. 다른 거다 지워도 돼요. 야, 여기 이거 다 일일이 너무 바빠서 이거 다못 읽어. 그냥 짧게 좀 써줘. 그럴 때, 우린 무엇을 없앨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아,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없으세요? 아, 그럼 이거 다 지울게요. 이것만은 읽어주세요. 이럴 때. 이걸 우리는 중심 생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이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자고요. 몇 번? 2번이었죠? 네. 자,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다고 방금 얘기했죠? 자,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글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수 있다? 그건 아니죠. 모든 글은 다 끝까지 읽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중심 생각을 딱 알아냈기 때문에, 아,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아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죠. 읽고 나서, 무슨 말이야?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건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중심 생각을, 중심 문장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중심 생각을 잘 찾으면 그 글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기템은 동형이의어예요. 누가 뭐라 해도 동형이의어예요. 그리고 곁가지로 다의어 알아봤고요. 약간 살짝 딴 길로 한번 샜습니다. 자, 다시 낱말로 돌아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이 차다. 공을 차다. 어때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아, 차가워. 아, 공이 차가워. 이거 아니잖아. 뽕! 차는 거잖아. 그죠? 발로 딱 내어 지르는 거죠? 네. 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뜻의 연관성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지요? 뭐야. 뜻은 뭐 하나도 연관성이 없는데, 우연히 형태가 같네? 모습이 같네? 생김새만 같네? 말 그대로 생김새만 같은 거예요. 그쵸?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형태는 같은데 생김새만 같네? 색깔은 하나도 달라, 뭐, 같은 구석이 없어. 이거 뭐라고요? 동형이의어. 자, 동형이의어. 대표적인 게 차다가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었더라? 쥐. 쥐. 두 번째 차다. 자, 이거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자, 이래서 사전이 중요해요. 차다.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삶을 냄새 따위가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 뭐 예가 나와 있죠. 차다.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공을 차다. 예?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 매거나 끼워서 지니다. 뭐 시계 차다.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아. 어우, 물이 차네. 이런 거. 자, 어때요? 이게 바로 뜻을 한번 보세요. 뜻. 하나도 뜻이 뭔가 연관성이 있거나 그런 거 없지요. 그냥 중구난방이야. 뭐 이런 뜻, 저런 뜻, 그냥 아무 연관성이 없어. 그냥 우연히 형태만 같아. 이런 말이 바로 동형이의어라는 거고요. 형태만 우연히 같을 뿐이고요. 뜻은 전혀 달라요. 뜻이 전혀 달라요. 연관성이라고는 1도 없어요. 자, 이런 말을 우리는 동형이의어라고 하는데요. 사전을 여러분이 지금 찾아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 낱말들을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려주고 있냐면, 차다 1, 차다 2, 차다 3, 차다 4.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진짜. 진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이게, 이걸 어깨번호라고 해요. 어깨번호. 요 어깨쯤에 있단 말이죠. 어깨쯤에. 그죠? 뭐 위치가 비슷하죠? 어깨번호라고도 불러요. 자, 어깨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 동형이의어에는요, 사전 찾아보면, 차다 1, 차다 2, 차다 3, 차다 4, 뭐 이런 거. 아들 1, 아들 2, 아들 3, 아들 4. 다 다른 아이잖아. 딸 1, 딸 2, 딸 3, 딸 4. 다 다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전혀 다른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모습만 우연히 같을 뿐이야. 자, 가에서 차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아우, 차네. 뭐예요? 온도가 낮네. 이런 뜻이 있죠? 자, 받아 올리다. 뭐 이런 거. 공을 차다. 나이가 차다. 그다음에 손목시계를 차다.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가 가득 차다. 뭐 이런 거. 다 차다가 들어가지만 이때 차이는 차다는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나의 차다 봅시다. 공을 차다죠. 이 나의 차다와 뜻이 같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자, 이때 차다. 이게 다 차다의 뜻인데, 공을 차다 할 때는 뭐예요?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릴 때. 이때 차다의 뜻이 들어가야겠죠? 뭐예요? 제기를 차다. 공을 차다. 다 되는 거야. 돌을 차다. 공을 차다. 제기를 차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단원 이름이 뭐예요? 뜻을 살피면서 보라는 거예요. 뜻을 살피라고. 맞죠? 단원 명이 단원.

것들. 1번, 공을 차다, 제기 차다. 그다음 가와 나에 쓰인 차다의 뜻을 비교하여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온도가 낮다란 뜻이죠. 차다. 그 다음에 물건을 내어 지르다, 걷어 올리다 이런 뜻의 공을 차다가 있죠. 물이 차다와 공을 차다에서 차다의 뜻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이게 잘못 짚었어. 두 문장에서 차다는 낱말의 형태. 형태가 뭐라고요? 모습이라고요. 모양, 모습. 어때요? 모습 같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연히 형태만 같을 뿐이지 뜻은 전혀 다른 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사전을 실제로 찾아보라고.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딸 1, 딸 2, 딸 3, 딸 4처럼 너네 다 다른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깨번호로 차다 1, 차다 2, 차다 3, 차다 4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표현돼 있으면 이거는 아, 이거 동형이의어구나 라고 여러분이 딱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에 쓰인 차다를 동형이의어와 다의어로 구분해서 알맞게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날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 어디를 보면 된다고? 사전 찾아보면 된다고. 다시. 사전에 이렇게 써 있네. 어깨번호로 차다 1, 차다 2, 차다 3, 차다 4 이렇게 돼 있네. 아, 이런 거는 동형이의어라고 했어. 그냥 형태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뜻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정답, 동형이의어. 낱말 차다의 뜻에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짧은 글짓기 하라고 했으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공을 걷어찼다, 공을 차다, 뭐다 돼요. 요것을 살려서 짧은 글짓기 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활용한 형태로 찼다, 찼었다, 찰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다 됩니다.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뭐 물이 차다, 바닷물이 차다, 수돗물이 차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물건이 차다 해도 되고요. 뭐 찼다 해도 되고요. 만져보니 물이 찼다 해도 되고, 뭐 겨울에는 물건들이 얼어서 찰 것이다 이래도 되고요. 활용형을 써도 되고요. 겨울바람이 매우 차다 또는 찼다 해도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또 눈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예시. 동형이의어 뭐가 있었어요? 쥐, 찍찍찍 쥐. 그 다음에 아까 차다가 있었었죠? 다의어. 무엇이 있었지? 시원하다. 자, 여기 다의어 하나 더 외웁시다. 눈이 있습니다. 자, 눈을 깜빡이다. 요건 뭐예요?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이죠. 자, 이런 기본 의미가 있어요. 눈. 그죠? 그런데, 나 눈이 나빠. 그래서 글씨가 잘안 보여. 이때 눈이 나쁘다는 뭐예요? 요건 시력이죠. 잘 봐요. 뜻의 연관성을 잘 봐요. 이게 원래 기본 의미예요. 눈. 눈을 깜빡이네. 찔러지네.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안 보여. 눈이 나빠, 내가. 자, 보세요. 눈의 감각기관, 이 기관의 능력이 떨어지면 실제로 사물이 잘안 보이죠? 그쵸? 연관이 돼야 안 돼요. 연관이 되죠? 이때의 눈은 시력의 뜻이 있거든요. 이 감각기관의 능력이 점차 떨어져서 시력이 나빠졌어. 연관되죠? 연관되면 이건 뭐다? 다의어다. 자, 다의어 눈을 알아볼까요?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수 있는 감각기관이라는 기본 의미가 있어요. 이 기본 의미에서 뜻이 확장된다. 뜻이 넓혀진다고 했죠. 자, 감각기관이 이게 능력이 낮아지니까 눈의 능력이 나빠졌어. 눈이 나빠졌어. 아, 너 말이야. 사람 볼때 말이야. 잘 판단해야 돼. 사람을 뭘로 봐요? 이걸로 보죠. 감각기관으로 보죠. 사람을 뭔가를 판단하는 힘? 판단력. 힘은 판단력이잖아요. 한자로 력이죠. 그래서 판단력의 뜻이 있습니다. 판단력. 그다음 표정, 태도. 너 보는 눈이 너 눈초리가 이상해. 뭐 이런 거. 보는 뭐 의심하는 눈으로 날 보지 마. 뭐 이런 거. 네, 표정, 태도도 눈이고요. 눈길. 사람들 눈길이 무서워. 쏘아보는 거 봐. 뭐 이런 거. 이것도 눈이죠. 그다음 태풍의 중심. 자, 태풍의 눈은 무풍지대이다. 자, 태풍이 이렇게 막 휘몰아쳐요. 여기는 고요하다잖아요. 그쵸? 마치 뭐 같아요? 눈 같죠?

0: 눈 같아. 중심이야, 중심. 중심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다이어란 뜻이 이렇게 처음에 기본 의미에서 판단력, 눈의 능력, 표정, 태도, 눈길, 중심, 이런 뜻으로 쫙 확장돼 나가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린 뭐라고 한다? 다의어라는 말을 쓴다. 뜻이 맞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면 아까 차다는 어땠어요? 차다 1, 차다 2, 차다 3. 다 다른 낱말이니까. 근데 여기는, 눈에는 이렇게 뜻이 많아요.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 다섯 번째 뜻.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뜻이. 여섯 가지가 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많다고 해서 다의어. 가와나에 쓰인 눈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번호를, 선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자, 일단 가. 눈을 깜빡인다. 시력이 나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감각기관. 그 다음에 눈의 능력, 시력이 안 좋아 할 때, 나의 눈과 바꾸었어도 문장의 뜻이 비슷한 낱말은 뭘까요? 나 눈이 나빠, 시력이 나빠 이런 뜻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가와 나에 쓰인 눈을 동형 이의어와 다의어로 구분해 볼까요? 눈을 깜빡이다, 눈이 나쁘다 이건 뭐예요? 뜻이 많아. 처음엔 감각기관이었는데 이 뜻이 확장이 되고 넓어져서 6개나 있던 걸. 그렇죠? 그래서 다의어가 맞습니다. 밑줄 그은 낱말과 같은 뜻을 지닌 문장 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눈을 비비다, 눈을 비비다. 감각기관이 눈을 실제로 비비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래요. 깜빡이다, 요거. 그 다음에 눈을 뜨다, 눈을 감았다가 뜨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좋겠고요. 요건 시력의 뜻이 있죠. 어우, 감각기관이 아주 병들지 않고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시력이 좋은데? 이렇게 시력. 보는 눈. 야, 너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거 뭐라고요? 판단력. 너 사람을 잘 판단해. 이런 거. 이렇게. 봐야지 판단하잖아. 그죠? 봐야지. 그러니까 뜻이 확장이 된 거고요. 보기의 눈과 전혀 관련 없는 뜻을 지닌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거죠. 오늘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요거죠, 요거. 자, 보세요. 잘 봐요. 눈이 밝다. 눈이 마주쳤어. 땅 눈이 마주쳤어. 부러운 눈길로 봐. 그죠? 그 다음에 눈을 피했어. 선생님의 그 눈길을 피해서, 장난을 쳤어. 자, 그런데 눈은 다르죠. 눈은 다르단 말이야.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잖아. 이건 우리 감각기관하고 전혀 뜻의 연관성이 없죠. 자, 이게 바로 2번. 종일 눈이 내렸다. 이때의 눈은요, 지금 우리 감각기관의 이 눈과 어떤 관계일까요? 전혀 뜻의 연관성이 없어. 그럼 뭘까요? 이게 바로 동형 이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이 사전 찾아보시면요, 눈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이것도 있는데요. 눈 1, 눈2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은요, 동형 이의어도 있고요. 다의어도 있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힘쓰다는 동형 이의어일까? 다의어일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뜻이 있네. 우와, 힘쓰다는 뜻이 많구나. 뜻이 많아. 많을 다를 써야 되나?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안 피인더레이. 자 피인더레이. 피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호수의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장에 하고요.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쏙쏙 배달을 해드려요. 급한 일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서 출장 가기도 하고요. 약간 삶에 녹여서 생활 밀착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용암리 5년차 이장 김유솔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장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도에 다시 내려와서 사진관을 오픈하고 정말 사진관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좀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님?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의 이장?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이장 임명장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받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암리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변 이장님들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지금 대타로 저기 앉아있나?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님들이 신기해하시는 와중에 이장 임명장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0: 굉장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가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 세 번, 네 번, 뭐 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 위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 한 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죠요?
2: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갖고 밥이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3: 더 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 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 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된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이장 밥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제가 감을 안 가져가니까 그 나뭇가지로 계속 저희 유리창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시골은 한번 친해지고 나면 내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을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 일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 받는 걸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장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이장 일 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 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 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 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솔이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계속 이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제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전전 이장님이 어느 날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장, 이장 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제가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전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 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차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수 있고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한주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아,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0: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감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요.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을 읽으면 자신감도 두 배로 올라가고요. 이해도 두 배로 더 잘 된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이솝과의 개미와 배짱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서히 위기감이 생기고 있죠. 배짱이는 놀았고 개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But winter isn't for months, the grasshopper said. Come and play with me.
2: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I have too much to do.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1: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replied the grasshopper.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Munch, munch!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In no time at all, the sun disappeared and the weather turned cold.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계속 놀고 있었고요. 그 다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끝났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어떨지요? But winter isn't for months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rasshopper said. 배짱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겨울은 isn't, 아니야. 몇 달 동안 아니야. 라는 것은 겨울이 몇 달 동안 아니다라는 것은 겨울이 오려면 몇 달이나 남았다 혹은 아직 겨울이 오려면 멀었다, 한참 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ome and play with me. 여기 와서 나랑 놀자. 아, 이거 배짱이가 계속해서 개미를 꼬시고 있네요. 설득하고 있죠. 놀자 개미야. 쉬면 좋아.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라고 돼 있죠. 나는 놀 시간이 없어, 개미가 말했어요. I have too much to do. 나는 할 거리가 너무 많아.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이라고 돼 있죠. 이제 개미가 또 한마디 합니다. 충고를 하죠. 너는 should 하는 게 좋을걸. 이 should라는 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should라는 것은 약간 이거 하는 게 좋을걸, 약간 조언의 느낌, 충고를 하는 느낌, 그 정도의 어감이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시작하는 게 좋을걸, 너 시작해. collecting, collect라는 것은 이것저것 이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모으다. 그래서 collect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의미고요.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모으고 또한 너의 집을 prepare이라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는 겨울을 위해서 너의 집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 음식을 모으는 게 좋을걸, 모으기 시작하는 게 좋을걸 이라고 개미가 배짱이에게 충고를 해주네요. 그 다음은요.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이 배짱이스러운 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왔죠. I don't want to work. 나는 일하기 싫어. Or be inside, 그리고 실내에, 집 안에 있기 싫어.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어떤 날? 이렇게 날씨가 좋은 아름다운 날. 맞죠? 이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안에 있거나 혹은 일하기는 싫어. Replied the grasshopper. 배짱이가 대답했습니다. 과연 배짱이의 운명은요? 제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에서

0: 보면은 결국은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에 놀러 가요. 놀러 가서 음식을 좀 먹거든요. 근데 개미가 결국은 겨울을 날수 있을 만큼 도와주지는 못해서 배짱이가 굶어 죽거든요. 근데 과연 이 책은 어떻게 끝날지 그 결말이 좀 다릅니다. 재밌거든요.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여기 있는 beautiful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eautiful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day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는 뭐냐 하면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 그런데 어떤 남자냐면 저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떤 남자예요? 아, 그렇죠. 똑똑한 남자이죠. 그래서 이 똑똑한이라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왜? 똑똑한이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습니까? 남자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명사이고 똑똑한이라는 것은 남자를 수식해주는 남자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a beautiful flower 이렇게요. beautiful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flower 여기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죠. 이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The flower is beautiful 이라고 하면은 이 형용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명사, flower 있죠? 이 flower의 바로 앞에서 flower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도 됩니다. The flower is beautiful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꽃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사 뒤에 이렇게 위치해서 저기 앞에 있는 flower를 수식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이게 문법용어로 여러 가지 이런 뭐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혹은 뭐 서술적 용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용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형용사의 위치가 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비동사나 또 다른 이런 동사 뒤에 올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뭐냐 하면 더해주는 추가적인 말이에요. 약간 소스나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 그런데 그 음식을 즐기는데 부사가 있으면은 그 소스가 있으면 조금 더 맛이 풍부해지지만 그게 없어도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약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드 메뉴나 혹은 소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사 더해지는 것의 역할은 뭐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네 가지를 화려하게 꾸며주는데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수식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 really beautiful flower. 아까 아름다운 꽃이 있었죠. 근데 어떤 아름다운 꽃이냐면 매우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really, 매우, 정말이라는 단어는 이게 바로 부사거든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바로 다음에 있는 beautiful을 수식해 주겠죠.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이 아니라 매우,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의 의미로 부사. 그러면 저기 있는 really는 빼도 된다, 안 된다? 빼도 괜찮습니다. 빼도 말이 되니까요. 더해지는 것이니까요. 소스 같은 음식에 있어서 소스니까 이 소스가 없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부사인데 형용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보도록 할까요? I really like this song.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정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정말이 무엇을 수식해 주냐면 like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래서 I really like this song. 바로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줬죠. like, 좋아한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really, I don't understand this problem.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eally, 저기 앞에 있는 저게 부사거든요. 부사가 무엇을 수식해 주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She runs very quickly. 그녀는 달리는데요. 어떻게 달렸습니까? 정말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그냥 빠르기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그래서 very quickly가 있죠. 그래서 very는 여기 있는 quickly를 수식해 준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사 very가 quickly라는 부사를 또 수식해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이렇게 매우 빠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라는 것은 네 가지로 수식할 수 있고 제가 예문을 쭉 들어드렸습니다. 부사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형용사와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But winter isn't for months. The grasshopper said, "Come and play with me."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I have too much to do.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2: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replied the grasshopper.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그래서 배짱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Kept playing. 이 keep ing라고 하죠. keep의 과거형이 kept이고요. 그래서 keep ing는 원래 keep이라는 것은 계속하다, 유지하다라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ing 이것을 유지하다, 즉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있어서는 배짱이는 계속해서 놀았다. 즉 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노래하고 잠도 자고 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그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들판에서 춤을 췄습니다. Munch, munch, 아그작, 아그작, 우적우적 이렇게 먹는 소리가 되겠죠.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야죠. 자야죠. He slept in the sun. 이 태양 아래에서, 햇볕 아래에서 잡니다. And ate lots of food.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고파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반면에 배짱이는 이렇게 한가하고 즐거운, 정말 전성기 같은, 맞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개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The ant, 개미는 continue to work, 계속해서 일을 했고요. Storing food,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저장했고요.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그리고 그의 집을, 즉 개미의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맞죠? Cozy라고 하면 편안한, 아늑한이 되겠죠? 따뜻하고 아늑하게 그의 집을 뭘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아직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짱이가 자신의 삶에서 전성기처럼 이렇게 매우 활기차고 놀 수 있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미는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요. In no time at all. In no time at all 이라는 것은 즉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이라고 하면 되겠죠. The sun disappeared.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바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지고 계절도 서서히 바뀌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isappear이라는 것은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사라졌고요. And the weather turned cold. 이제 이 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라고 돼 있네요. 들판이 따스하고 먹을 것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서서히 이 들판은 became 되었습니다. covered, 덮인 걸로 변했습니다. In a layer, layer이라는 것은 겹 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입으면은 안에다가 속옷을 입고 그 밖에다가 티셔츠를 하나 입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건 뭔가를 입고 또 바람막이나 자켓을 입고 이렇게 겹층으로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겹이나 층을 의미하거든요. 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레이어인데요. 그러면 어떤 층으로 덮여 있었는데 무슨 층이었냐면 A frosty white snow. Frosty라는 것은 서리로 뒤덮인 싸늘한 흰색 눈에 겹이나 층으로 뒤덮인 것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들판이 이제 얼음으로 이 눈으로 서서히 덮여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배짱이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리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Munch, munch.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In no time at all, the sun disappeared and the weather turned cold.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
0: 자, 오늘의 단어들 오늘도 함께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Collect. Collect. The boy collected coins from many countries. Prepare. Prepare.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Keep ing. Keep ing.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Layer. Layer. The cake had three sweet layers of cream. Disappear. Disappear. My toy car disappeared and I could not find it. Cozy. Cozy.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pla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뀐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We like to play after school. 우리는 좋아한다. 뭐 하는 걸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After school. 학교가 끝난 후에, 방과 후에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놀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흔히 play라고 했을 때 놀다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주로 학년이 낮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플레이를 많이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They play soccer on the field. 그들은 경기장에서 무엇을 한다? 뭐, field라고 하면 경기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운동장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soccer를 논답니다. 축구를 논다라고 했잖아요. 축구를 놀지 않잖아요. 축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운동 혹은 경기하다. 운동하다, 경기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S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그녀는 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피아노를 놀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아노는 놀 수, 맞죠? 놀면서 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피아노를 치다라고 하잖아요. 피아노를 치다 혹은 연주하다. 그래서 그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연주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play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히 바뀌게 되니 이제 유용하게 앞뒤를 잘 보시고 의미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을 풀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확인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8쪽에 있는 확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며 꽃에 있는 꿀을 먹는 동물은? 자, 개미와 꿀벌, 까마귀 중에서 어떤 건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큰 힌트인데요. 첫 번째, 무엇이다? 그렇죠. 날개가 있다. 아, 그러면 우리 개미, 꿀벌, 까마귀 중에서 날개가 없는 친구는 정답이 될수 없겠죠. 자, 이 중에 날개가 없는 친구를 먼저 떠올려 볼까요? 자, 이 중에 날개가 없는 친구는 바로 개미입니다. 자, 우리 개미 삭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이 될수 있는 거는 꿀벌과 까마귀 둘중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 동물은, 자, 여러분들, 무엇을 먹는다라고 해요? 꽃에 있는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군요. 아, 꽃에 있는 꿀을 먹는 동물이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꿀벌과 까마귀 중에서 맞습니다. 바로 꿀벌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는 꿀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꿀벌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이 꿀을 먹을까요? 자, 우리 꿀벌은요, 여러분들, 긴 이런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둥이를 이용해서 꿀을 먹고, 또이 꿀벌은 꿀주머니가 따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꿀주머니에 이 꿀들을 이렇게 담아서 어디로 가느냐? 자, 신나게 벌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차곡차곡차곡 저장을 해 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자리는요, 몇 쌍의 날개와 몇 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살펴보면 정답을 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잠자리 날개가 예쁘게 펼쳐져 있네요. 자, 날개를 세보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총네 개가 있네요. 아, 네 개인데, 자, 양쪽에 여러분들, 우리 요걸 한 쌍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총몇 쌍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두쌍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잠자리는 몇 쌍의 날개와, 그렇죠. 두 쌍의 날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쌍의 다리가 있을까요? 자, 다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리는 몇개 있을까? 자, 우리 잠자리는 다리가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쌍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세 쌍이겠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 두 쌍.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라고 정답을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동물은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다리가 있는가? 날개가 있는가? 등과 같이 다양한, 자, 무엇을 정하여서 분류할 수 있을까?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낱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에 사는가? 다리가 있는가? 날개가 있는가? 자,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겹침 없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분류 기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동물을 분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잘못 분류한 동물의 이름을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 기준을 살펴보니 지느러미가 있는가? 자, 지느러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붕어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고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고기들에는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지느러미는 여러분들, 물속에서 헤엄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물속에서 이 물고기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느러미는

아, 물고기와 같이 물에 사는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분류를 살펴보니, 자, 그렇다. 그럼 이 지느러미가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들은 물에 사는 동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돌고래 물에 살죠. 자, 붕어 어디에 사는지 생각해 볼까요? 자, 붕어 물에 삽니다. 자, 그런데 다람쥐, 여러분들, 다람쥐가 물속에서 사는 동물인가요? 아니죠. 자, 다람쥐는 우리 땅에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람쥐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이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를 한다면 다람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이쪽, 오른쪽, 그렇지 않다로 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잘못 분류한 동물의 이름을 쓰면 정답은 다람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확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었는지 떠올려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동물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분류 기준입니다. 자, 이 분류 기준. 어떤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할수 있는지, 자, 이게 분류 기준이었고, 분류 기준이 될수 있는 조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겹침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의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과 같은 문제 유형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어떠한 기준을 주고요? 자, 이 기준에 맞게 잘 분류했는지, 분류하지 못했는지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즉,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더 특별히 신경 써서 해결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틀렸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 아, 다음에는, 아,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는 맞춰봐야지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해서 문제를 맞춰보면 되겠죠. 자, 그 과정을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2회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단원평가 2회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151쪽에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못에서 주로 볼수 있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지 않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해결했었던 단원평가 1회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떠오르지가 않는 친구는 앞으로 살짝만 넘겨볼까요? 그럼 단원평가 1회가 있으니까요. 자, 단원평가 1회 문제를 보니까, 아, 어떤 문제였었나요? 맞아요. 화단에서 볼수 있는 동물은 어느 것입니까? 로 물어보고 정답은 어떤 것이었죠? 바로 나비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2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자, 어디에서 사는 동물, 자, 어디에서 볼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동물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이 동물들이 어디에 사는지 분류해보는 그런 작업을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어느 정도 그 동물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연못에서 주로 볼수 있는 동물. 자, 먼저 1번 볼까요? 북극곰. 자, 북극곰은 여러분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디에 가야 볼수 있는 동물일까요? 맞아요. 우리 북극에 가까운 추운 지역에 가야 볼수 있는 곰입니다. 우리 근처에서 볼수 있는 연못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자, 따라서 우리 1번 X. 자, 우리 2번 보도록 할까요? 토끼. 자, 토끼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들판 같은 데서 볼수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2번도 X. 3번 보겠습니다. 개구리. 그렇지요. 자, 이제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면 우리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개구리의 흥겨운, 즐거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 연못에서 주로 볼수 있는 동물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5번은 어디에서 주로 볼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개와 돌고래 역시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는 연못에서 보기에는

생김새 너무 다르죠? 크기도 달라요, 심지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김새, 모양, 여러분들, 다릅니다. 사는 곳은 또 어떤가요? 북극곰은 우리 북극 근처에 그런 추운 지역에 가면 볼수 있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토끼는 어땠나요? 그렇죠. 우리 들판 같은 데서 주로 볼수 있죠. 생활하는 곳이 굉장히 달라요. 사는 곳 다릅니다. 자, 이동 방법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수영을 해서, 즉, 헤엄을 쳐서 여러분들 이동을 한다면, 땅에 사는 동물들은 다리를 이용해서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또는 지렁이나 뱀처럼 다리가 없는 동물들은 기어서 이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새와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생김새, 사는 곳, 이동 방법, 여러분들 전부 다 어때요? 맞아요. 다르죠. 따라서 우리 다르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2번 문제의 정답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살펴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잠자리의 모습입니다. 자, 잠자리의 특징을 두 가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잠자리의 특징이 무엇이었지? 떠오르지 않는 친구는 제시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징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잠자리를 딱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에 딱 띄는 걸 보니까, 아, 여러분들,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가지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 날개?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두 쌍의 날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쌍의 날개가 그냥 날개도 아니네요, 여러분들. 반대쪽이 약간 비쳐 보여요. 아, 투명한 날개구나. 그래서 잠자리는 투명한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잠자리 여러분, 눈이 굉장히 또 특이하네요. 아,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어떤가요? 다리를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아, 세 쌍의 다리가 있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죠. 아, 세 쌍의 다리가 있구나. 또,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잠자리는 머리, 우리 가슴, 배. 자, 이렇게 머리, 가슴, 배세 개로 나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이러한 잠자리에 대한 특징을 우리 친구들이 3번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아니고 몇 가지 쓰셔야 돼요? 맞아요.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을 이것 하면 동물의 생김새,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 등의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자, 우리 이거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선생님이 힌트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기역, 치읓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동물을 관찰하면 동물의 생김새나 움직이는 모습 등의 특징을 알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단답형 정답 관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과 특징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살펴볼까요? 자, 1번 사자입니다. 자, 사자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와, 너무 멋있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목과 머리 주변에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갈기가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몇번 선택지인가요? 바로 을 선택지죠. 목에 갈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1번은 여러분들 리을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 사자, 왜 갈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적 있나요? 자, 우리가 동물을 같이 공부하면서 참 좋은 점은 우리가 이런 동물들의 특징을 떠올리면, 그 특징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자의 목에 갈기가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멋있어 보이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갈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색도 바라고 점점 힘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갈기가 굉장히 멋있는 사자, 풍성한 사자는 그만큼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멋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자의 목에 있는 갈기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사자 같은 경우에 막 서로 싸우죠. 자, 싸울 때이 목과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판다입니다. 판다. 너무너무 귀엽죠? 자, 우리 귀여운 판다. 자, 기역니은 디귿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판다는 여러분들, 자, 무엇인가를 먹어요. 근데 이걸 되게 잘 먹습니다. 무엇을 잘 먹냐면, 바로 대나무를 잘 먹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다는 니은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리 금붕어는 물속에 사는 특징이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자, 물속에 사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물속에서 살면서 우리 금붕어는 지느러미로 이용해서 헤엄칩니다. 그래서 3번은 기역과 연결해 주시고요. 4번 달팽이는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사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한 쌍의 더듬이가 있죠. 자, 그래서 4번은 디귿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리가 있는 동물끼리 올 이렇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면서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주면 되겠죠. 그럼 1번 볼까요? 사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걸어 다닙니다. 자, 그런데 붕어 다리가 있나요? 지금 선생님 상상해 봤거든요. 근데 붕어 다리 있으면 조금 그 모양 이상하겠죠,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붕어가 이렇게 있는데 자, 붕어에 다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상하겠죠? 자, 우리 붕어는 다리가 없습니다. 대신 붕어에는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치죠. 자, 붕어 X. 자, 그러면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토끼 지렁이입니다. 토끼는 다리 있어요. 자, 그런데 지렁이는 다리 없지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땅에 사는 이 지렁이는 기어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지렁이 X. 3번 보겠습니다. 개미와 달팽이예요. 자, 개미는 여러분들 다리가 있어요. 세 쌍, 즉 6개의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다리로 이동을 하지만 우리 달팽이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이동을 하죠. 4번 볼게요. 개구리 다리 있죠? 자, 근데 달팽이는 없다고 했으니까 X. 자, 그럼 5번인데 나비와 고양이. 자, 근데 우리가 나비 날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리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나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비 역시 다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고양이 다리가 있으니까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표를 해주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줍니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생김새가 비슷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모든 동물은 생김새가 너무나도 다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옳지 않다. X표 해주셔야 되겠죠. 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개구리는요, 자,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더 길다. 자, 우리 개구리는요, 다리가 4개 있어요.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가 있는데, 우리 개구리는 뒷다리가 더 길어요. 자, 왜 긴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이긴 다리를 접었다 쭉 피는 힘으로 여러분들 개구리는 멀리 점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뒷다리에 있는 이 물갈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물속에서는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나요? 맞아요. 열심히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은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개미는요, 부리가 짧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자, 이 중에서 맞는 설명도 있고 틀린 설명도 있어요.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일반적으로 개미는 몸 전체가 검은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부리가 짧다? 부리는 여러분들 누가 가지고 있던가요? 맞아요. 새가 가지고 있었죠. 자, 따라서 우리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친구 1과 친구 2의 대화에서 옳지 않은 문장을 옳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친구 1, 친구 2의 말에 무엇인가 틀린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어떤 문장을

잘못 이야기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일단 찾는 게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친구 1부터 볼까요? 까치는 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 네, 맞지요? 까치는 여러분들 몸이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가 있어. 맞아요. 까치는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부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친구 1의 말에서는 우리 옳지 않은 내용이 없네요. 그럼 친구 2에 있겠구나. 그럼 친구 2의 어떤 말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오리도 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 끄덕끄덕. 자, 하지만 오리는 부리가 없어? 오잉? 여러분들, 우리 오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특징이 뭐예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죠. 꽥 하면서 우리 오리 그릴 때, 그렇죠? 오리 얼굴만 그려보자면, 우리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자, 오리는 여러분들, 부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리가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문장. 하지만 오리는 부리가 없어.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고쳐주면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느냐? 친구 2, 오리도 부리가 있어.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 9번과 10번은 이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동물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역 동물부터 볼까요? 기역 개구리, 니은은 오리고요. 디귿은 돌고래, 리을은 고양이입니다. 자, 위 동물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와, 우리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조건, 선생님이 계속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문제 역시 여러분들 어때요? 중요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분류할 수 있는 기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동물을 분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봐도, 맞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겹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돼. 안 되는 조건들도 있었어요. 어떤 조건들이 있었나요? 크기가 큰 것, 작은 것, 예쁜 것.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똑같지가 않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분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크기가 작은가? 무섭게 생겼는가? 울음소리가 큰가? 좋아하는 동물인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 중에 유일하게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없는 것. 바로 2번이죠. 날개가 있는가? 그럼 우리 날개가 있는 거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자, 날개 개구리 없지요. 오리는 날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돌고래 날개 없고요. 고양이 날개 없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날개가 있는가를 가지고 명확하게 동물들을 나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10번 보도록 할까요? 위 동물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해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기호를 써보도록 해요. 자, 분류 기준. 다리가 있는가입니다. 아, 그러면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그렇다에 들어갈 거 한번 찾아볼까요? 개구리, 다리 있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개구리는 다리가, 그렇죠, 있지요. 자, 그래서 기역. 그렇다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 여러분들 다리 있나요? 맞아요. 우리 오리. 우리 오리발 바닥 있잖아요. 오리발. 자, 오리발이 있으니까 니은 그렇다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돌고래 여러분들 다리 있나요? 매끈하네요. 다리가 없군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 디귿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고양이. 우리 여기 귀여운 고양이 다리가 있지요. 자, 그래서 그렇다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번 분류해서 기호 쓰면 그렇다에 귀여운 니은 리을 그리고 그렇지 않다에 디귿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키가 큰가와 같은 분류 기준이 알맞지 않은 까닭. 여러분들 키가 큰가? 자, 이런 거 분류 기준 될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맞아요. 바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그리고 13번 연속된 문제인데요. 다음은 동물에 대해 조사한 내용,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물음에 답해 볼 건데 잘못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오리, 물갈퀴 있지요. 그래서 물에서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니은, 돌고래는 지느러미가 있어 잘 헤엄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양이 꼬리 있지요. 고양이 꼬리에 예쁜 꼬리 이렇게 있지요. 자, 그래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요. 릴, 개구리는 다리가 없어서 개구리에 다리가 없다고요? 자, 개구리는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요. 특히 뒷다리가 더 길어서 어떻다고 했어요? 점프 잘할 수 있고 수영도 잘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따라 잘못 조사한 내용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볼까요? 자, 잘못 조사한 내용 옳게 고쳐 쓰시오. 자, 잘못 조사한 내용 어떤 거였어요? 개구리는 다리가 없어서 땅 위를 다닐 수 없다. 이게 잘못됐잖아요. 자, 그럼 이거 옳게 바꿔주면, 그렇죠. 개구리는 다리가 있어서, 어떻다? 땅 위를 다닐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번 문제예요. 다음 동물을 이동하는 방법에 맞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참새, 돌고래, 고등어, 까치가 있는데요. 자, 걷거나 날아서 이동하는 거. 자, 참새? 걸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있으니까요. 날 수도 있지요. 아하, 그럼 참새 여러분들. 1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돌고래는 여러분들 헤엄쳐서 이동하니까 2번 들어가야 되겠고요. 고등어 역시 여러분들 물속에 사는 동물이죠. 따라서 헤엄쳐서 이동을 하겠고요. 까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걷거나 날아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1에 해당하는 거 참새와, 그렇죠. 참새와 까치가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여러분들 헤엄쳐서 이동하는 것. 돌고래, 그리고 고등어가 2번에 들어가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여러분 과학 문제 다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최종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동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 동물을 우리 예시처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꼭 예시 있는 대로 소개 안 해도 되고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거, 동물을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우리 3단원에서 동물과 관련된 내용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국어와 사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국어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서 배웠었던 이 빛과 관련된 필수 탐구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어지는 수행평가 탐구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었다면 필수 탐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반드시 실려 있을 수밖에 없는 탐구 활동이죠. 거울과 렌즈에 어떻게 상이 보이겠느냐,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실험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친구들 과학실 가셔가지고 혹은 가상 실험실을 통해서 이렇게 거울과 렌즈에 보이는 물체의 상 확인하는 활동 해보실 텐데요. 뭐 한번 실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거울과 물체, 관찰자 순서대로 볼록 거울에 닿듯이 물체를 놓고 거울에 비치는 상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계속해서 상의 모양

그리고 크기 변화를 관찰하고요. 볼록 거울뿐만이 아니라 오목 거울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체와 렌즈를 두고 관찰자 순으로 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볼록 렌즈 통해서 보고 오목 렌즈 통해서 보면서 거리에 따라서 물체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순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먼저 놓여 있고요. 그리고 물체, 그 뒤에 관찰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렌즈를 보는 구간에서는 물체 다음에 렌즈가 오고 그리고 관찰자가 오거든요. 거울이 첫 번째 등장하느냐, 렌즈가 가운데 끼어 있느냐, 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원리를 이해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물체가 있을 때그 물체에서 나온 빛을 거울에 반사해서 관찰자의 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물체를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렌즈는요, 이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관찰자 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렌즈가 사이에 들어와야 되죠. 이런 디테일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일단 거울 부분입니다. 자, 거울은요, 이제 볼록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든 멀리 있을 때든 언제나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목 거울로 봤을 때는 좀 상의 모습이 좀 복잡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아주 가까이 있을 때부터 크고 바로선상,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지면 어느 순간 뒤집어지면서 크고 거꾸로 선상, 그리고 더 멀어지게 되면 실제 크기보다 작아지게 보이게 되면서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이거 암기법 선생님이 본강에서 설명했습니다. 크바, 크거, 작거.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거든요. 거봐, 그거 작어. 그렇죠.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바, 크거, 작거로 상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럼 렌즈는 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렌즈는 이번에는 볼록 렌즈가 거리에 따라서 보이는 상의 모습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볼록 렌즈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선상, 조금 멀어지면 뒤집어지면서 크고 거꾸로선상, 더 멀어지게 되면 작고 거꾸로선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앞선 오목거울에서 보이는 상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크바, 크거, 작거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목렌즈는 어떨까요? 자, 얘는 항상 언제나 거리에 상관없이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 상이 보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과 렌즈에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정리를 했었거든요. 자, 먼저 빛을 퍼뜨리는 거울과 렌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빛을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볼록 거울과 그리고 오목 렌즈였고요. 반대로 나란히 들어오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는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보이는 상의 모습이 같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이 보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크바, 크거, 작거로 우리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볼록 거울이나 오목 렌즈에 의해서는 항상 작고 바로 선상, 이렇게 묶어서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목 거울이나 볼록 렌즈에서는 크바, 크거, 작거로 보인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거울의 물체를 가까이 놓았을 때 거울에 나타난 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 거울에 나타난 상이 물체보다는 작고 바로선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작고 바로선상. 자, 그렇다면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일 것이냐? 1번 평면 거울, 2번 볼록 거울, 3번 오목 거울. 이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이 상의 특징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거울인지를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평면 거울은 어땠나요?
물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겠죠? 자, 그러면 2번.

볼록 거울은 어땠나요?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작고 똑바로 선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목 거울은 어땠나요?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바로 선상, 좀 멀어지면 크고 뒤집어지고요. 더 멀어지면 작고 뒤집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은 언제나 작아 보이는 볼록 거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록 거울로부터 물체를 점점점 뒤로 하게 되면은 상의 모양과 크기도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크기는 작아지고,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바로선 상의 모습을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목 거울에 의한 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목 거울이 빛을 어떻게 반사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오목 거울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반사 법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국 한 점에서 이렇게 빛이 모이고 뒤집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오목 거울은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보이는 상의 모습이 조금 복잡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 뭐라고 외우기로 했었냐면 크바, 크거, 작거로 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쵸?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크고 바로 선상, 조금 멀어지면 크고 거꾸로 선상, 더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 선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 거꾸로 선상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되면요. 거꾸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은 실제 크기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거울로부터 물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 나는 볼록렌즈, 오목렌즈를 가까이에 물체를 놓고 관찰한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먼저 이 렌즈를 무엇을 사용했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둘다 가까이 된 상황에서 하나는 크고 바로 선상이고요. 하나는 작고 바로 선상입니다. 자, 우리 가까이에 됐을 때 실제 크기보다 더 확대되어 보이는 렌즈는 누구였나요? 바로 볼록렌즈였어요. 돋보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 실제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볼록렌즈 이것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까이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이나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작아 보이는 오목렌즈를 사용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목렌즈입니다. 자, 이렇게 종류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볼게요. 자, 그렇다면 가와 나 중에서 거꾸로 선상이 생길 수 있는 렌즈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볼록 렌즈 처음에는 크고 이렇게 확대되어서 바로 선상이 보이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느 순간 뒤집어지면서 크고 거꾸로 선상, 그리고 더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면 나, 오목렌즈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작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질 수 있는 경우는 가, 볼록렌즈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렌즈 그리고 거울 공부를 할때 헷갈리는 순간이 또 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순간이 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느냐? 선생님이 또 꿀팁을 주자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적용시켜 보면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와 나 중에서 우리 오목렌즈 하면은 딱 대표적인 예시 딱 하나 있잖아요. 시력 안 좋은 친구들이 쓰는 이 안경 있죠. 자, 이 안경을 아무리 내 눈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하더라도 뒤집어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작아 보일 뿐. 그쵸? 그렇다면 이 오목렌즈는 언제나 작아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볼록렌즈는
아, 거리마다 달라지겠네. 이렇게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예시와 함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두시면은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가이고요. 자, 그럼 5번. 가의 물체를 렌즈로부터 점점점 멀리 했을 때 상의 모양과 크기 어떻게 변할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크바, 크거, 작거. 이 거울 렌즈 문제 풀면서 이거 계속 등장하게 될 건데요. 자, 요거 그대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고 바로선 상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거꾸로 뒤집어지는 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실제 크기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 크기보다 작고 거꾸로선 상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빛의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자, 빛은 더 이상 직진을 할수 없을 때 표면에서 튕겨져 나가는 반사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사는 마음대로 막 빛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사 법칙에 따라서 반사되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한번 이것을 고려하면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진행 모양이 꺾이는 현상? 자, 이것은 굴절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빛의 반사는요,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행할 수 없어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법선과 입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그리고 반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한다. 맞죠? 우리 경계면이 있을 때 이것의 수직으로 세운 가상의 선을 법선으로 우리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법은 언제나 기준이 돼야 되죠? 항상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광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 그리고 반사광선과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이것이 바로 반사 법칙이었거든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빛이 어떻게 반사될 것이냐. 언제나 기억하시면 돼요. 반사 법칙에 따라 반사될 것이다. 자, 그런데 반사 법칙, 항상 많이 있는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디를 나타내느냐. 요 부분이거든요. 자, 항상 기준은 누구다? 법선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언제나 법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 몇 도일까요? 자, 수직인 90도에서 50도를 빼주면 40도죠. 이 40도가 바로 입사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사하는 빛과 이 법선이 이루는 각, 요 A가 바로 반사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 A는 4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반사각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입사각의 크기가 50도라고 하는 거, 이 그림에서 보고 바로, 50도네 하시면 안 되죠. 기준은 법선이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40도라는 거를 구별해 낼수 있어야 되겠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언제나 같고요. 입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사각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A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물이 담긴 유리잔의 건너편의 물체가 커 보이는 현상. 이것은 유리잔을 뚫고 나온 이제 빛이 굴절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사와는 관련이 없는 굴절과 관련된 설명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빛의 반사에 의한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경, 돋보기, 그리고 유리구슬과 이 투명한 음료. 이것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체가 투과되어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즉, 빛의 굴절을 적용한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빛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꺾이는 현상이 아니라 튕겨져 나와서 되돌아오는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잔잔한 호수의 풍경이 비쳐 보이는 이유는 호수의 표면에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현상만이 빛의 반사와 관련된 현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그림은 물컵에 담긴 숟가락이 꺾여 보이는 현상을 나타낸 것인데,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지금 물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이 숟가락이 쭉 이어진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요.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이것이 렌즈의 역할을 하면서 빛을 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면서 똑바로 보이지 않게 되는, 휘어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숟가락에 반사된 빛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때 나온 빛이요, 그대로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 꺾입니다. 굴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은 마치 원래 그곳에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인식을 하면서 이 숟가락이 실제로 있는 위치보다 더 위쪽으로 떠 보이게, 휘어져 보이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 맞는 설명이고요.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 모양이 꺾이는 현상이 바로 굴절이었죠. 입사각이 커질수록 우리 굴절각도 함께 커지는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여기서 나온 빛이 눈에 직접 들어와서 이것을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빛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불렀냐면, 빛을 내보내는 물질이다. 빛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광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은요, 우리 눈에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무엇이 있었나요? 대표적인 예로 태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등도 빛을 스스로 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직접 빛이 나오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 비읍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직접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그 물체를 볼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은 전등 아래에서 책을 보는 학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학생이 책을 보기 위한 빛의 진행 경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눈으로 빛을 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볼수 있어요. 어떻게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 책의 표면에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경로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책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과정의 순서를 올바르게 한번 짝지어 볼게요. 자, 먼저 광원에서 이제 이 물체 쪽으로 빛이 쏘여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 물체에서 빛이 반사되게 되겠죠. 그 반사된 빛의 일부가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빛이 나오는데, 그빛 중에 일부가 이제 평면 거울에서 반사 법칙에 따라서 반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라고 반사되는 경우가 다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과정이 나가 되겠고요.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해요? 마치 그 반사된 빛의 연장선, 그한 지점에서부터 빛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인식한다고요. 따라서 이 과정이 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라, 다, 나, 가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울의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표면이 평평한 평면 거울, 그리고 표면이 볼록한 볼록 거울, 그리고 표면이 오목한 오목 거울, 이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 표면에 따라서 반사 법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빛을 퍼뜨리냐 모으느냐에 따라 보이는 상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평면 거울은 어땠나요? 평면 거울이 뭐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그런 거울들이 다 평면 거울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면 거울은 빛을, 나란하게 들어온 빛을 그대로 나란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물체의 모습과 똑같은 크기의 상이 그대로 대칭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니은,
거울을 기준으로 산과 물체가 서로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면 거울이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앞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대칭인 이 위치에 물체의 상이 맺혀서 이곳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 자, 우리 물체에서 직접 나오거나 혹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됐을 때그 반사된 빛의 일부가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체를 볼때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이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마치 그곳에서부터 원래부터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연장선을 쭉 이어보면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점에서부터 그 빛이 출발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 상이 맺히게 된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리을, 거울로부터 산까지 거리는 거울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보다 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둘 거리는 대칭이며 서로 같으므로 같다라고 답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암기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고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접근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목거울이 딱 등장을 해요. 어떤 거울이었지? 자, 기억이 나지 않으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가운데가 오목한 이런 거울입니다. 자, 이 오목거울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란하게 들어오는 이 빛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정 가운데로 들어온 이 빛은 거울 면과 수직인 가상에서는 법선을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법선을 따라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로부터 위아래로 들어온 빛은 그렇지 않죠. 자, 위부터 볼게요. 자, 이 위로 들어온 이 빛은요. 거울면의 수직인 이 가상의 선과 이렇게 법선을 그었을 때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이 입사각과 정확하게 똑같은 각도로 반사각을 만들면서 빛이 반사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형태로 가다 보면은 결국 빛은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의 빛도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빛이 이 거울 표면이 굴곡져 있기 때문에 가상의 수직인 선, 법선을 세웠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나란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게 되면 결국 한 점에서 빛들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빛을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목거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이 이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 그보다 멀리 있을 때, 더 멀리 있을 때, 이 위치에 따라서 이 빛이 뒤집어졌느냐, 뒤집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보이는 상의 모습이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상의 크기,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요. 크바, 크거, 작거로 우리 함께 정리를 했었죠. 특히나 이 오목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바로 선 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이러한 오목거울을 사용을 하고요. 또 빛을 모아준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모아야만 할 때, 이런 경우에도 이 오목거울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채화는 어떨까요? 자, 우리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일 때이 뜨거운 빛을 모아가지고 가열해서 불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 실제로 오목거울을 씁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태양열 조리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열, 이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으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을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빛을 모아주는 성질을 이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고 바로선 상 가까이 됐을 때 이러한 상을 보인다는 것을 이용한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 경우죠. 그게 바로 우리 치과용 거울, 이빨 속에다가 우리 이 치과용 거울 넣어가지고 이 작은 이빨 충치들을 크게 확대해서 볼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화장을 할 때도 우리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조금 확대되는 그런 손거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우리 방법용 거울은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볼록 거울의 예시에 해당하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구분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 거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이러한 거울 본 친구들은 다알 거예요. 표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볼록 거울입니다. 이 볼록 거울의 특징은요, 보다 넓은 시야를 볼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역, 빛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측면 거울에도 활용이 됩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이죠. 넓은 시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물체보다 더 작은 상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거울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서로 다른 거울 앞에 똑같은 인형을 가까이 두었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는 가까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아 보입니다. 자, 우리 가까이 됐는데도 항상 작아 보이는 거, 이것은 바로 볼록 거울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네요. 가까이 뒀을 때 커져 보이는 거, 오목 거울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가에서 볼록 거울에서는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맞는 설명이고요. 또 가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멀어지면은 계속해서 작아지지 뒤집어지는 순간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 나에서는 항상 물체보다 큰 상이 아니라 멀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뒤집어지고 더 멀어지면 더 작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리을, 나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충분히 멀어졌을 때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우리 이것도 반사 법칙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진행할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 점에서 모으고 교차가 되기 때문에 오목 거울의 빛의 경로는 기역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볼록 거울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볼록 거울도 반사 법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바깥쪽으로 빛을 퍼뜨리는 리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리을 정답은 2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전 문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실전 문제 13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녀. 자, 오늘은 233강. 자, 수요일. 자, 쓰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복이죠. 동명사에 대한 자, 쓰기로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반복을 한번 다시 한번 좀 해보시도록 하는 그런 날인데요. 자, 공부할 순서는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어떤 영어의 어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섯 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 거고요. 만든 이후에는 복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종료되면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셨던 모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따라 하심으로써 단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한글을 보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문장의 골격이 어떻습니까? 뼈대가. 누가 뭐 했다? 과학자가 제안했다. 그럼 뭐뭐뭐를 제안했다니까? 이거는 당연히 목적어잖아요. 그럼 3번의 어순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때요,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라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 아이의 역할은 뭐예요? 제안한 목적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자, 부사적 수식어인데 이거 틀림없이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럼 어디 나와요? 문장 맨 앞으로 가든가 맨 끝으로 가든가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요 콤마를 보고 맨 앞에다 넣어야지 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 앞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영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한 과학자는 어때요? 여기 있습니다. 제안했다는 어디 있어요? 바로 suggested가 여기 끝에 있네요.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재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길이는 길어요. 근데 이 어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재배한다 라고 하는 어구가 들어있어야 돼요. 곡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바로 아, growing crops 라고 하면 되겠구나. 곡물을 재배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3번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grow는 여러분들 동명사로 보시면 되겠고 동명사는 동사구조니까 이 아이의 목적어를 취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아이가 하나 남았는데 얘가 어때요? 얘가 바로 1번의 앞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여러분들 앞에다가 in order를 붙여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자, 요 한국말이 이렇게 영어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게 처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글부터 먼저 다시 재정리,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됩니다. 부사적 수식어가 맨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의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긴 부사적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정사를 ing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부정사로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자, 부정사도 동사 구조니까 타동사에 목적어가 붙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자, growing도 당연히 growing은 1, 2, 3형식이 다 되지만 여기서는 3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3형식에 ing가 돼서 이하에 목적어가 붙었고요. crops는 앞쪽에서 여러분들과 이미 자, 여러 차례 나누었던 어휘가 되겠죠. 곡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곡물을 기르는데 어디서 길러요? 바로 부사적 수식어가 뒤쪽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높은 빌딩 안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에요. 식량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가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건물 안에서 곡물을 기를 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자, 요런 내용이 되겠어요. 지문 안에서 발췌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요 문장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요? A scientist.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Suggested. 뭐를요? Growing crops. Inside a tall building.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 자, 복기까지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대한 열쇠들 중 하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아우 머리 아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도 한글을 읽는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냐. 먼저 기둥부터 먼저 찾으시라고 했죠. 자, 어때요? 하나가 뭐뭐뭐 중에 하나가

가 바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2번인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 영문 안에서 좀 찾아서 쓰려면 1번과 2번이 아니라 1, 2, 3번으로 나뉠 거예요. 왜냐하면 향상시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비동사와 아마 투부정사 내지 ing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어때요? 하나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뭐뭐입니다는 이거고요.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뭐 기회를 향상시키는 거니까 improve하고 그 다음에 opportunity 같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chance 같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 이하에 동명사의 보호가 나와 있군요. 자, 그래서 improv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가 돼서 이게 지금 3번이죠. 그 사실은 요거는 지금 한국말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드렸으나 요것은 2,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구들은 어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하나는 하나인데 무엇 중에 하나예요? 열쇠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열쇠들 중에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of the keys라고 해서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자, 1 뒤에 나온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어구들은 어때요? 이거는 지금 그 열쇠들이 어떤 열쇠들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대한 열쇠들이에요. 이해됐죠? 이것도 또 앞에 있는 요 열쇠를 수식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1 뒤에 또 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1번이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1 뒤에는 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난을 줄이는 데 대한이라고 했을 때요 어구가 지금 1 뒤쪽에 또 뒤에 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어순정리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국어부터 재구성해 볼게요. 자, 바로 하나는 뭐뭐 중에 바로 형용사 구입니다. 열쇠들 중에. 또, 이 열쇠들이 어떤 열쇠들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대한 열쇠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와 보호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One of the key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장문을 하느라고 어순 정리를 이렇게 해놨지만, 향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하냐면요. key라고 하는 단어는, 자, 전치사 to와 함께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자, 직역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key to the concert hall. 이렇게 얘기하면 콘서트 홀로 들어가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열쇠는 실제로 물리적인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여는 열쇠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비결 정도로 여러분들 번역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동반되는 전치사는 to입니다. 이제는 key라고 하는 단어는 뜻을 이미 아니까. 키만 알아두지 마시고 key to a 혹은 key to ing로 말 뭉치를 암기해 두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to 이하에는 어때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대신에 동명사가 나왔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to 부정사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동명사만 가능한 것이니까 이 자리에 to 부정사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ducing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poverty라고 하면 가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ing가 나왔네요. 자, 근데 이것은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ing는 분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안에서 가난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거든요. 우리의 거기로 들어가는 열쇠들 중 하나는 바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보호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주어와 동격이고 명사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 투부정사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가능합니다. 이 improving은 to improve로 바꿔도 돼요. 자, 결론입니다. ing가 지금 3개나 나와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혼돈 없이 정확히

모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더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 이 문장 복기 한번 시도해 볼까요? One of the keys. 그 다음에 뭐였어요? To reducing poverty in developing nations.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Is improv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자, 아무리 긴 문장도 충분히 이렇게 복기를 잘 해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시면 2번도 마무리하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5달러 쓰는 것이 행복감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누가 주어예요? 이게 주어잖아요. 그럼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신장시킬 수 있다. 이게 2번 아니에요? 자, 뭐를요? 이거를요? 아우, 이 문장은 그래도 간단하네요. 자, 영문은 어떨까요? 자, 보니까, 자, 이 주어 자체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5달러를 쓰는 거네요. 자, $5가 일단 들어있어야 되고, spending이 들어와 있네요. 좋아요. 동명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이 되겠죠? 이것이 신장시킬 수 있다. 자, 신장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improve도 좋고요. improve 대신에 여러분들 boost 같은 단어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신장시킬 수 있어요?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돼요. 자, 한글부터 재구성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주어가 와 있고 동사가 와 있고 목적어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주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5달러씩을 매일같이 쓰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어 자리에 ing는 뭘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to 부정사로 여러분들 바꿔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to 부정사로 바꿨어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자, 이 문장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네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사가요. 여러분들 문장 맨 앞에 나갈 수도 있고 꼬랑지에 나갈 수도 있지만 자, 동사 뭉치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 구조도 다시 한번 눈여겨서만 좀 봐주세요.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감도 향상될 수 있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ending $5 every day for others can greatly boost happiness.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시면 충분히 마무리가 잘 됐을 거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자, 이게 당연히 주어고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비결이다라고 하는 건 be 플러스 보어로 구성됐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2번하고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근데 비결인데 어떤 비결이에요? 살 빼는 데 대한 비결이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은 3번의 뒤쪽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굉장히 긴 주어였는데요. 자, 동명사로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를 구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엔 어때요? 이게 2번, 3번이고요. 자, 키 다음에 이제 to가 자주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자, 이미 앞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반복이니까 자, 처리를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뒤에 4번 자리에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한글로 정리하면 자, 주어와 비동사 보어, 그 다음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구성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와 부사, 부사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저 투부정사는 주어자리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저 동명사는 주어자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바꿔도 되지만 뒤쪽에 투 이하의 ing는 전치사 이하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사로 바꿀 수 없다는 점도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랑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Starting a day actively with morning exercise가 주어였어요. Is the key. 뭐 하는데? To losing weight.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도 되게 좋죠?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잘 하시면 건강하고 자, 살도 뺄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어떻습니까? 비만은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유 간단합니다. 주어진 어구는요, 딱세 개예요.
근데 비

0: 비만이 좀 어려운 그런 단어죠. obesity. 고등학교 가시면 이 단어는 뭐 주구장창 보시게 될 단어인데 중등용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게 1번 의미합니다. 이것을. 끝. 자, 그렇게 되면 한글은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 비만을 의미합니다. 뭐뭐를. 이렇게 주어, 타동사, 목적어로 자, 배열하시면 되고요. 영문으로는 이렇습니다. Having too much fat. 자, fat이라는 단어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fat은 뚱뚱한의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는 지방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 안에 너무 많은 지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esity means having too much fat in our body.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다섯 문장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듣고 돌아오시면 어떠실까요?
1: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scientist suggested growing crops inside a tall building. One of the keys to reducing poverty in developing nations is improv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0: Spending $5 every day for others can greatly boost happiness. Starting a day actively with morning exercise is the key to losing weight. Obesity means having too much fat in our body.
1: 자, 여기까지 해서 동명사를 활용한 자, 저희 오늘 다섯 개 문장 제작해 봤습니다. 자, 깔끔한 마무리가 잘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필요한 복습들 하셔야겠죠? 자, 그러시면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AI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황수와 함께하니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한번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책임이라는 말을 잘좀 생각해 보면,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따라 붙는 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에는 세 가지 책임이 있다. 민사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근데 민사는 이제 우리가 돈으로 물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실,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드리고, 형사 책임은 이제 징역형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징역을 가거나 아니면 재산형인 벌금을 좀 부과를 받아서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형사 책임이고요. 행정상 책임은, 어떤 나의 명예, 뭐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취소나 정지, 뭐 혹은 과태료 이런 걸 받는 거를 행정상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때 면허가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났거나 혹은 적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무슨 책임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어떤 뭐 사람을 치웠다, 뭐 또는 뭐 어떤 물건을 파손시켰다. 그러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민사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이 이제 와서 뭐 이제 음주 측정한 다음에 나한테 어떤 벌금이나 어떤 징역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재판을 받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받.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사람을 치웠다 그러면 징역 갈 확률이 많죠. 그리고 행정상 책임은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술 먹고 운전을 했으니까 면허 취소. 그리고 이제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 정지 이런 걸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취소와 정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속하거나 술 먹고 운전하면서 뭐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과태료까지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민형 행정상의 책임들을 우리 부담하게 된다. 자, 우리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느냐? 법제 30조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주는 책임, 그리고 법제 48조하고 제49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두고 있는데, 48조가 3년 3천의 형벌이 있고요. 49조는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천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형사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 38조와 39조의 행정상 처분, 뭐 예컨대 취소, 뭐 등록 취소, 뭐 이런 거, 업무 정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38조와 39조고요. 38조가 취소 부분이고, 39조는 정지 부분이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조에 과태료까지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을 위반하면 여러 가지 뭐를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개공의 책임을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민사는 손해배상, 즉 돈으로 물어주는 부분이고요. 다음 화면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일단 과실과 무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과실은 개공 본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를 얘기하고, 무과실 책임은 뭐 통상 뭐 사무소를 빌려줬거나 아니면 고용인, 그러니까 개공의 종업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거나 이때 이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고용인과 관련해서 고용인이 고의 과실이 있었고요.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아이가 밖에서 뭐 축구 공놀이 하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다. 그럼 부모가 그거 유리창 물어주는 뭐 이렇게 그 것처럼 종업원이 어떤 그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개공이 그걸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대 책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대. 그래서 같이 물어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 고용인이 무자력이다, 돈이 없다, 그럼 개공이 혼자 다 물어줘야 되겠죠? 형사 책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징역 가거나 벌금 내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3년 3천짜리가 있고요. 1년 1천짜리가 있는데 통상 이제 뭐그 형량이라고 얘기할 때 3년 3천이 좀센 거, 뭐 중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거가 3년 3천이고 가장 경미한 게 1년 1천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2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양쪽을 벌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양벌이 누가 잘못했을 때 고용인이 잘못하면 개공과 같이 처벌받아요. 이걸 양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개공이 잘못했는데 고용인까지 같이 처벌한다? 그런 양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좀 학문적으로 일방적 양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개공이 부담한다? 이게 이제 그 양벌이 있지만 개공의 행위를 고용이니까 종업원이 같이 책임진다 그런 양벌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쪽 모두를 벌한다 하더라도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면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언제 책임을 면하냐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말하자면 그 고용인에 대한 그죠?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행정상 책임으로는 행정처분 과태료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어요. 등록 취소 어떻게 보면 데미지가 제일 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뭐 데미지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이제 뭐 바람직하지 않는 업무 정지 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 혹은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하는 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기속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속이라고 하는 거는 재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걸 이제 기속행위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대적 혹은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좀 보고, 뭘 보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의 정도를 좀 살펴보고, 한번 봐줄만 하면 봐줘도 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취소해도 되고, 뭐 이거를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개수가 9개가 있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개수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20가지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업무 정지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해서 그 사유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암기하시거나 그러실 수는 없고요. 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9개가 있는데, 얘를 좀 암기하시면 시험에 상당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도 일종의 이제 행정상의 책임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비교적 센 과태료가 500만 원 과태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경미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는 모든 제재를 망라해서 가장 경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데미지가 큰 제재는 요 3년 3천. 이 부분이 제일 세고, 왜냐면 막 징역 가야 되니까요. 근데 요거는 그냥 100만 원 안쪽에서 과태료 내고 업무를 해도 되는 가장 경미한 제재가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고, 요 과태료 관련해서도 양벌이 하나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중개부조원은 이제 그 단순한 업무만 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개부조원이 이제 보통 전세 사기 같은 거에 좀 개입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 개정을 좀 작년에 하면서 어떤 의무 하나를 신설을 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모시고 뭐 집을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의뢰인들이, 손님이 중개부조원한테 이 집은 어떤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을 만약에 부시고 뭐 가령 뭐 지금 2층짜리 집인데 3층을 올릴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보조원들이 그걸 확인도 해보지 않고, 뭐 당연히 땅이 있으니까 3층을 올리든 5층을 올리든 그냥 마음대로 올리셔도 돼요 라고 안내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굉장한 중개사고예요. 왜냐하면 알아봤더니 그 집에는, 그 토지에는 용적률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이 걸려서 3층짜리 집은 못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의뢰인은 중개보조원 말만 믿고 그걸 또뭐 매수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면 이게 또 소송으로 또갈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소위 고지의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고지의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중개보조원이 현장 가서 저는 중개보조원이에요 라고 사전에 미리 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저는 중개보조원이에요. 그 말에 어떤 속뜻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중개보조원이니까 저한테 좀뭐 중요한 거, 뭔가 이렇게 좀그 문제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마시고, 뭐꼭좀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사무실에 가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한테 질문하세요.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이 중개보조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처벌하느냐? 양벌로. 이 중개보조원 교육 똑똑히 안 시킨 개공도 같이 처벌한다. 이거를 양벌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도 면책이 있어요. 그 면책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 현장 하는 데갈 때, 야, 너 있지? 현장에 가서 반드시 중개보조원님을 꼭 고지해야 돼. 몇 번이나 교육을 시켰다. 근데 그걸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민사 책임부터 한번 좀 알아보면,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과실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즉 개공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민법의 어떤 3대 원칙 중에 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과실 책임을 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30조 2항의 그 어떤 책임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공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민법의 원칙에 반하는 책임이 이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과실 책임은 왜 부담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격증,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빌려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사무소 빌려주면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책임진다는 건 돈으로 물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사무소를 빌려준 원인만으로, 빌려준 개공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진다.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과실 책임은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고용인의 고의과실은 곧 개공의 고의과실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거든요. 간주되기 때문에,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개공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개공은 사무소 빌려준 원인만으로 무과실 책임, 그리고 내가 고용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개공인 나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민사 책임이었고, 자 이제 형사 책임 한번 넘어가 보면, 형사 책임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징역 가거나 벌금 내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중형은 3년 3천이고 약간 좀 경한 어떤 형벌이 1년 1천인데,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요. 그러니까 우리 그 48조 49조의 형벌이 되게 많은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있는 형벌만 제가 모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을 누구라도 위반하면 형벌 다 받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받게 되는 어떤 형벌만 모아 본 겁니다. 그래서 1년 1천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록증 같은 거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물론이고 1년 1천. 그리고 원래 그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페어플레이가 되려면 등록을 하나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두 개 했다. 이걸 이중 등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무소, 이쪽 사무소에 양쪽에 다 양다리 걸쳐서 이쪽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이렇게 그 뭐 빼돌린다든가, 거의 이거는 절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실무에서 아주 엄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중 소속은 물건 같은 것들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본다라는 거. 절대 이거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쪽 사무소, 이쪽 사무소에 취업하시면 안 돼요. 가끔 뭐 이제 제자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월수금 이렇게 출근하는 뭐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토 이렇게 출근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뭐 이런 어떤 의도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중 소속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중 사무소는 사무소를 원래 법적으로 하나만 둬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이러면 이중 사무소로 보고 이 또한 범죄로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뭐 가끔 보도가 되는데 떴다방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가 막 극성 부리면 9시 뉴스에도 보면 떴다방 극성 뭐 이런 식으로 자막 막 깔리고 그러잖아요. 그 떴다방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이중사무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있죠. 이제 그거는 꼭 지켜줘야 되는데 비밀 누설하면 1년 1천의 형벌 있고, 금지 행위에서 우리가 배우셨던 매매업 뭐 이게 당연히 하면 1년 1천이고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거, 어떤 악의를 갖고 이것도 1년 1천이고요.
금품초과 수수. 하여튼 1년 1천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나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금품초과 수수가 금지행위 중에서도 좀 중요한 1년 1천이고 거짓된 언행, 뭐 말과 행동 이것도 다 1년 1천에 들어가고요. 자, 이제 3년 3천에 들어가는 우리 그 책임 한번 좀 알아보

그러면 부정 등록 같은 거, 그러니까 부정하게 등록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과정 이거는 뭐 뭐든지 상관없고요. 그 절차든 뭐 어떤 뭐그 등록을 신청하는 뭐 어떤 그뭐 첨부 서류라든지 뭐든지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런 걸 우리 부정 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좀 세죠. 3년 3천으로 가고요. 증서 매매업 역시 3년 3천이고 그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얘네들은 이제 3년 3천에서 제일 중요한 애들이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자, 직접 거래는 우리 이제 별도로 이제 테마 잡아서 제가 강의 한번 해드렸는데 그 우리 저 뭐죠?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죠?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거래라고 표현을 하고요. 투기 조작, 예, 그리고 시세 조작. 시세를 조작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에 이제 어떤 시세를 조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득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어떤 그 손해를 보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범죄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 단체, 얘도 이제 우리 금지행위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단체를 구성해서 이제 그 단체로 들어올 거면 가입비 내. 만약에 가입비 안낼 거면 우리 단체 못 들어와. 그래서, 우리 단체 못 들어오면, 들어가지 못하면 공동중개를 안 시킬 거야. 예를 들자면 자기들끼리 소위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어떤 그런 못된 짓이죠. 이것도. 그래서 전부 요런 애들을 다 3년 3천으로 처벌을 한다라는 것. 자, 이제 그 행정상 책임으로 한번 좀 가보는데요. 이 행정상 책임은 취소와 정지. 크게 나누면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취소는 또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절대적 취소가 제가 아까 아홉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요 상대적 취소는 11가지. 그럼 합치면 모두 20가지나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는 그 사람의 지위를 완전 박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문을 꼭 하고 해야 됩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중개법인이. 그러면 그 주체가 이제 그 소멸이 된 거니까 관청에서 이제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청문을 생략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생략한다라는 의미가 못하는 거죠. 청문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후 절차로 한번 넘어가 보면 등록 취소가 되면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납친다. 7일 이 날짜가 중요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격 취소도 7일 안에 반납, 등록 취소도 꼭 해당하는 증을 7일 안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법인이 만약에 해산이 되면 등록 취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청문 없이. 근데 법인이 해산을 했지만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이 해산한 거고 그러면 종전에 대표자이었던 사람이 역시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만약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다면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다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 그러니까 뭐그 우리 저 가족들이 이걸 반납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규정인데 지금은 이런 반납 규정은 없어졌고요. 법인에서만 등록 중 반납하면 되고 개인이 사망하면 그걸로 종결합니다. 모든 의무 책임은 다 사망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고요. 업무 정지는 잠시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서부터 6달까지 그 기간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는 한 달, 뭐 이럴 때는 6달,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사유는 몇 개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거를 우리 학문적 용어로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개수도 중요하지 않고 사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 절차로 얘는 청문은 하지 않고요. 청문은 취소할 때만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청문하지 않고 대신 이제 억울함이 좀 있으면 안 되니까 의견을 뭐좀 억울함이 있어? 그럼 너 의견 한번 내볼래?라고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우리 이제 주고요. 뭐 이거는 서면으로 본인이 이제 써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봤더니 뭔가 좀 이렇게 뭐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뭐 개월수 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얘는 재량적 처분이기 때문에 부과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거는 관청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업무를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그냥 갖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죠? 다시 이제 그 업무를 해도 되는 뭐 그런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행정상 책임 중에서 이제 과태료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과태료 부분이 이제 가장 센 거가 그 500만 원짜리. 예, 가장 어떻게 보면 범위로 봤을 때, 좀 중한 어떤 과태료가 이제 500짜리 과태료. 그리고 가장 경미한 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렇게 있는데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여기 이제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관청이 부과하게 되거든요. 예, 그두 관청이라고 하는 거는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시도지사보다 이제 등록,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상하로 만약에 어떤 관청에 서열을 나눈다면 좀 상급관청이 시도지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할수 있는 걸좀 먼저 알아보면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요거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자, 우리 연수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이냐면, 우리 개공과 소공이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인데, 이거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뭐, 그리고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뭐, 똑같으면, 누가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법정교육이고, 의무교육이고, 돈 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니까.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안 받았다. 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항상 책임은 의무를 위반하면 따라붙는 게 책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군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청이 이제 등록관청이 되겠죠. 첫째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이제 위반했다. 그러니까 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다든가 혹은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요게 이제 500짜리 과태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제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할때 없는 물건을 광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걸 허위 광고라고 하는데요. 허위 광고를 왜 하냐? 물건도 없는데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 중개사들이 주로 이제 그 허위 광고,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창작 비슷하게 해서 물건을 광고하면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제 광고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그 손님의 전화번호를 개공이 입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입수하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물건 광고하면 안 돼요. 이거 500 과태료 적발되면 그리고 광고를 좀 과장해서 하는 경우도 역시 500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장한다라는 거는 현실보다도 좀 부풀리거나, 예? 현실보다도 매우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거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한다. 이것도 과장이고, 물건이 별로 안 좋은데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면, 기만하는 광고. 그러니까 기만한다라는 거는 속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뭐 예컨대, 우리 저 중고 자동차를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침수차는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침수 자동차를 정상적인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광고한다. 그러면 이거를 허위 광고라고 할수 있듯이 우리 부동산에서도 예컨대 침수 자동차처럼 하자가 많은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멀쩡한 부동산으로 광고하는 거, 이거를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고요. 이것도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화면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해 드렸던 고지 의무라는 것이 신설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중개부조원에게. 그러면 중개부조원 관련해서 우리 처벌도 하고 또 양벌이니까 개공까지 같이 처벌을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경미한 어떤 수준의 과태료가 되는.

0: 되는데, 그러니까 뭐 휴폐업 신고를 안 했다든가, 이 휴폐업 신고는 통상 이제 사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경미한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게시물을 미게시했다. 게시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자격증, 등록증 걸어야 되는데 그런 거 게시 안 했다든가. 그리고 손해배상 설명을 안 했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는 제가 위에는 별두개 있죠. 500 과태료에서는 요게 똑같은 설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예, 똑같은 설명. 근데 위에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액수가 500이고, 밑에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금액이 100만 원으로, 이게 5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봤을 때 재밌지 않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잘 냅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제대로 안 했어 500.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100. 이렇게 이제 경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사무소 명칭 관련해서 우리가 문자 사용, 뭐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또뭐 부동산 중개라든가 이런 문자 사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얘를 사후 신고라고 해요. 10일 안에. 그래서 이것도 위반을 했다면 역시 이제 그 뭡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가 되면 7일 안에 반납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자격 취소되면 역시 7일 안에 반납해야 된다 그랬고, 등록도 마찬가지로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출제 아주 잘 되는 빈출입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를 할때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 뭐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뭐 고의든 뭐 과실이든 누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관청에게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담하는 책임을 보셨습니다.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1원 강의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개항기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개항기라고 했을 때는 1860년대부터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것이어서 1870년대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일제 강점기인데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이 보통 하나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일본을 비롯한 열강 세계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주권 수호운동을 공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1번의 흐름을 공부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눈다라는 걸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각자 가르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네 단계로 구분하는 걸참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을 압박하는 열강이라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일본입니다. 네. 자,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을 개항을 시켰죠. 자, 그럼 일본의 이런 접근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중국의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병자호란 이후로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일본이 조선에 접근하니 약간

조선은 당황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회를 엿봐서 조선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나라도 여러분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그 당시 전 세계 곳곳에서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종의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결국 이 흐름은요. 마지막에는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지배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일본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청나라를 언제 몰아내고 언제 러시아를 몰아내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먼저 1단계는 일본의 입장에서만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일본과 맺은 조약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먼저 조일소 조규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1876년 그해 2월에 체결을 했어요. 근데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 관련된 건 항구를 연다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더 세밀한 내용,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FTA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해 여름에 조일소 조규 불허가 조일 무역 규칙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도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인데 일단 시점상으로 살짝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앞에 있는 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일본과 문호 개방을 하면서 별로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들어준 측면이 있어요. 자, 먼저 일본은 부산을 포함한 두 개의 항구에서 머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때 조건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항장에서 동서남부로 10리까지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데 거류지 개항장 조금 비슷한 의미를 씁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도 조약에서는 이제 문호 개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만 합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뭐 FTA든 그게 어떤 것이든 경제 관련된 조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에 머무르면서 조선의 곡물을 사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관세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에게 무관세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관세 관련된 조항 자체를 거기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나온 여파는 이런 겁니다.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에서 10리까지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결국 조선의 상인을 통해서 내륙 곳곳에까지 물건을 팔았어야 되겠죠. 자, 그때 일본 상인들을 갖다 파는 건 영국산 면직물이었습니다. 그 면직물이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면직물을 만들긴 했지만 그건 각 가정에서 만드는 가내 수공업 형태인 거고요. 이들이 갖다 파는 건 영국의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조금 우수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언급을 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면, 일본 상인들아, 조선의 면제품을 갖다 팔때 관세 내고 팔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7,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 상품은 관세 없이 팔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일본 상인들은 이익을 얻게 되고요. 국내 가내 수공업은 더욱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상인들이 가장 사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 곡물입니다. 그래서 아예 곡물 조항은 넣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쌀, 콩 같은 걸 사가지고 갈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우리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일정 먹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팔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조선 안에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 중단할 수 있어. 이러한 단서 조항을 달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곡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국내 곡물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쌀값 폭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에게 개선을 요구하지만 아니, 조약은 체결됐잖아. 안 바꿀 거야. 라면서 일본이 버팁니다. 자, 그러다가 조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미국에게 관세 그거 이제 부과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음 해에서부터 해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해관이라는 게 지금의 세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관점으로 간다라면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게 없었구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1882년 상황을 볼 텐데, 왜 82년이냐? 임오군란, 즉 99년들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때 조선 정부가 자체적인 능력으로 임오군란을 수습하지 못해요. 그래서 청나라의 군사 도움을 받아서 수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봤었던 지도에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향을 되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조선 사람이 아니라 청나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겠어요? 적어도 일본보다는 뭔가 유리한 걸 원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지 통상권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지 통상권에서 내라고 하는 건 안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륙까지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계양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더 멀리까지 들어오죠. 아, 물론 처음에는 청나라 상인에게만 그걸 허용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맺게 되는 조일소 조규 속약에서 간행 리정이 늘어납니다. 이게 또 다시 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청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까지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일본과 조선의 입장으로만 바라봤다면 여기서 이제 청일의 경쟁적인 침탈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여섯 개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헷갈리시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조일 무역규칙과 조일 통상장정은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개정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있었던 이 무관세가 여기서는 조금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곡물 수출의 제한 조치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방공령이라고 해서 곡식의 유출을 금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다는 겁니다. 단, 이게 이제 상인이기 때문에 예보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한달 전에 일본 상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조건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봤더니 지금 최국 대우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항상 최고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국주의 시대 때 나왔던 대단히 약탈적인 조항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결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사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해당하는 사료의 결과는 또는 그 이후의 상황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중국 상민은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서 행상을 하거나 영업소를 차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이미 계양장을 넘어선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서울을 개방한 게 나오고요. 더 밑으로 갔더니 내륙 지방에까지 점포를 차려놓고 팔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허가증을 받게 되면 내륙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가 될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나왔던 내지 통상권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 이번에는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을 좀볼 텐데 아관파천이라는 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자주국으로서 위상이 많이 손상이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당연히 고종을 볼모로 삼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했을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서부터는 이권 침탈 부분을 여러분 조금 챙겨두셔야만 됩니다. 가령 가장 이제 러시아부터 주목을 해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위쪽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있는 산림채벌권 많이 가져갔어요. 그거 말고도 이 절영도 이게 부산 쪽에 있거든요. 여기 지역을 무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단 독립협의 반발로 실패는 되죠. 일본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그 최국 대우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용해서 철도 부설권 많이 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강 채굴권을 가져갔는데 이 운센 지역이 평안도 지역에 있었던 금강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고요. 장장 40년 동안이나 금을 가져갑니다. 아, 물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긴 했지만 워낙 조건 자체가 계약 조건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조선 정부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일본 부분을 조금 챙겨봐야 돼요. 일본이 결국 그래서 철도를 어디를 세웠는가라고 봤더니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을 세웠대요. 경이라고 하는 건 서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천, 부산, 의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철도 라인을 일본이 부설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물론 고종이나 조선이나

대한제국에서는 이렇게 일본한테 몰아줄 생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걸 부사권을 다 가져가요. 특히 그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경부선과 경의선인 거니까 이 라인이죠. 여기를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부사를 합니다. 왜 전쟁 중에 있을까요? 자, 이건 바로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과 물자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약탈의 의도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 또 요동, 그래서 중국 본토까지 계속 침략 전쟁을 벌이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뭔가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철도를 부설합니다. 그 철도 부설 과정 속에서 뺏어간 땅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국고까지 바꿨지만 위상이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권 침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나마 지금 러시아와 일본의 이게 경쟁 구도 속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의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데 1904년 되면 일본과 러시아 간에 전쟁 벌어지고요. 처음부터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아, 그때부터는 일본의 본격적인 약탈이 더 심해져요. 자, 이때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게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해서요. 러일 전쟁 발발 초기 때 체결되는 조약인데요. 대한제국은 외교와 재정 부분에서 일본이 추천한 사람을 고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외교 부분에서는 미국 사람 스티븐스가 들어오고요. 재정 부분에서는 일본 사람 메가타가 들어왔어요.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여러 업무를 처리했겠죠. 그래서 곧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정리 사업은 기존에 있던 화폐 쓰지 말고 새로운 돈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도한다고요? 메가타가 주도한다고요. 시험 문제에선 보통 이두 개를 연동시켜서도 잘 물어봅니다. 그 결과 또는 그 배경이 되는 것 이렇게 묶어두기 때문에, 물어보기 때문에 잘 묶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당시 우리는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로 있었는데 우리가 썼던 화폐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화폐 상통통보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돈은 바로 뭐냐면 백동화라는 돈입니다. 아, 백동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글자만 밴드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00원짜리의 느낌과 조금 비슷하시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백동화입니다. 이 백동화는 당시 이제 이전 오리로서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불량 주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과도하게 발행이 많이 됐는데 여기저기에서 불량 주화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물가 상승 문제도 있었고 화폐 질서 교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타는 일단 지금부터 백동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신권으로 교환한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일단 교환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그냥 가져간다고 해서 새 돈으로 싹 바꿔주는 건 아니고 갑, 을, 병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나눠줍니다. 갑으로 판정이 되면 여러분의 돈은 다 신권으로 교환이 됩니다. 근데 을로 판정이 되면 1점만 인정을 받고요. 병으로 평가가 되면 하나도 교환을 못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아예 교환을 안 한다거나 또는 용기 내서 교환하러 갔는데 실제로 신권을 발행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인들의 금융 타격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기존에는 돈안 쓰면 지금도 무슨 돈 써요? 이럴 텐데 그 무슨 돈이 바로 일본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910년이 아니고요. 국권 침탈당한 기 이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약탈을 또는 침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시간에도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잠깐 나오게 됩니다. 일단 설립 시기는 1908년,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일본의 의도에서 조금 일찍 설립됐다. 그건 좀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일본 정부가 수립한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식민지를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건데 특히 이 회사가 주로 담당하던 게 바로 뭐냐면 땅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원료나 식량의 공급지로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럼 식량 공급지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땅 관리를 위해서 특수 목적 회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주제를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를 살펴보고요. 접근 방법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단, 너무 부담을 가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 띄우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나 이건 아는데? 싶은 것보다 먼저 한번 찾아주세요. 어떤 건 여러분이 아십니까? 방공용 정도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국채보상운동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이 일제강점기 때 하는 경제주권 소운동과는 다르다는 거, 시점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긴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흐름상으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예입니다. 물론 국채보상운동도 중요합니다만 두모진 회관 사건이 강화도 조약 직후라고 하는 시점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시점과는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관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해관이 뭡니까? 앞서 우리 잠깐 봤지만 이거 세관이에요. 세관이라고 하면 외국 상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관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된 곳이 바로 세관입니다. 자, 제가 앞서 이야기할 때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체결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해관 설치할 때까지 일본은 사실상 한 7년 가까이 관세 안 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878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년 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건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개항하고 난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거래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관세라는 개념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타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세금을 매고 싶은데? 그런데 일본은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니, 안 바꿔라고 자꾸 미룹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정부가 생각한 건요, 우회 경로예요. 그래서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그 부산에 있는 조선 상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사실상 일본 사람들이 걷는 거야 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조세 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중단했어요. 왜? 일본이 이제 강화도 조약과 나머지 부속 조약을 내밀면서 조약에 없던 내용이잖아. 이거 안 돼. 무효야라고 해서 계속 항의를 해요. 그냥 항의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시위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3개월 만에 중단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에서 두모진 해관 사건이 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최근 들어서 선주로 나오고 있고 정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는데 연도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 그 직후에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알면서 나름 내놓은 대처 방안이었다. 이렇게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회사. 상회사는 주식회사로 아직 가기에는 미진한.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장사는 수준보단 한 단계 뛰어넘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거래하는 거 지켜보다 보니까 조선 상인들도 우리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여러 상회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게 대동상회라고 해가지고 평양 출신 상인들이 만든 겁니다. 방공령. 자, 앞서 했던 이야기 한번더 해야 되겠죠?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드디어 우리도 일본으로 곡식 유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몇번 활용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1889년에 함경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 그 당시 이제 함경도에서 콩이 많이 팔려 나갔는데 워낙 그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관찰사가 잠깐만요, 우리 지금 이제 그콩 수출 금지합니다라고 이제 중단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엔 충분하게 이제 한 달이라는 예보 기간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또 핑계를 잡아요. 그래서 예보 기간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사전에 통보 못 받았다라고 해서 결국 이거 무효시키고요, 오히려 배상금까지 지불받아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력 부분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무능에 성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뭐 총상회, 회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단체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한국중앙총상회.
이건 시선 상인들이 만들었는데요.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아, 한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렇다면 그들이 시선 상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황국이라는 단어를 쓴건 이때가 대한제국 때예요.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원래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조선 정부야, 왜 가만히 있어? 청나라 일본 상인들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이거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어떤 항의 시위만 하다가 독립협회가 활동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한성전기회사. 네, 말 그대로 전기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한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예요. 전차. 가장 첫 번째 설립된 구간이 이제 서울 서대문에서부터 홍릉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대단히 초보적인 교통수단이겠지만, 그 당시 이게 정말 혁신적이었던 게요. 신문지에 대한 관념이 아직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또 남녀, 노소, 뭐 이런 거 구분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공간 안에 여성분도 앉아있고요. 아이들도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관념이 또이 공간에서 많이 파괴되기도 했죠. 요 한성전기회사 같은 경우는 저 고종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고종이 황실 자금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인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지게. 여러분 지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지게입니다. 서류, 문서예요. 요게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토지 등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셨어요. 그럼 개인 간에 거래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다 신고합니까? 국가에다가 등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토지 거래 형태인데, 조선시대도 기본 원칙은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은 그냥 개인 간에 문서 주고받으면, 그래, 그건 네 땅이지. 이러고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틈을 노려서 개항 이후에 일본인들이 계속 토지를 많이 사들이는 거야. 원래 1876년 이후로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 땅에서 토지를 빌릴 수만 있는 거지 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계속 불법적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 라고 하다가 대한제국이 그렇다면 요 토지 등기를 발급하는 형태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단, 지게를 한참 발급하다가 러일 전쟁이 터지고 사실상 일본이 주도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게 발급이 중단되었을 뿐이죠. 어찌됐거나 이 지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안회가 있는데, 보안회는 여러분이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보안. 지킨다. 그뭘 지킬까요? 우리의 땅을 지킨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이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 땅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황무지가 너무 많은데, 그걸 일본인에게 넘겨주면 열심히 개발하고 50년 이용하고 난 다음에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자꾸 한반도를 자신들의 원료나 식량의 공급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땅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보여지죠.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보안회입니다. 그래서 연일 종로에서 시위를 벌여요. 결국 보안회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일본이 요거 취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 요거 취소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농강회사입니다. 보안회와 농강회사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땅을 지키겠다. 근데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폐시키는 시위를 전개한 거고, 이거 농강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개발해 보자라는 의도에서 설립이 된 겁니다. 단 실제로 추진된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단독 주제로는 가장 많이 나오죠. 우리 보통 말하는 그 IMF 시기 때 금모기 운동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국채보상운동인데요. 이 당시 우리가 단기간에 일본한테 빚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이게 정말 특이한 게 1904년 러일전쟁 터졌죠. 1905년 러일전쟁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1907년이 됐더니 그 단기간에 한 2,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 빚이 1300만 원이 됐대요. 그게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을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안 되겠다 싶으니 나라가 갚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부를 해서 갚자라는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그게 바로 대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요, 통사 문제가 보통 또한 문제가 나와요. 그 통사 문제에는 특정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 대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이 항상 선두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시작은 대구였고요. 전국 단위로 확산이 돼요. 그 확산되는 데는 대한매일신보처럼 그 당시 정말 인기 있었던 신문에서

자,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과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라고 했으니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에서 개항기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사를 공부할 때는요, 시점 파악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아, 물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변형된 형태입니다. 똑같이 물어보는 건 아니고, 가, 나, 이렇게 구분지어서 정도를 물어봅니다. 국채 보상 운동에서부터 그럼 찾아볼까요? 방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1907년. 자, 연도를 외우신 분은 다라고 생각하셔도 답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러일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시아의 한반도 주권을 뺏어간다 그랬죠. 더 이상 일본은 눈치 볼게 없죠. 그때부터 각종 사업을 벌여서 대한제국 빚을 많이 지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로 들어가고요. 대한제국의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는 화폐 정리 사업도 들어가죠. 여기도 다가 들어갑니다. 3번에 갑니다. 아관파천 이후로 이권 침탈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아관파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소를 옮긴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일본이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자 그 일본을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 힘을 이용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이 되겠네요. 나가 됩니다.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연도를 아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임오군란 직후와 관련 여러 가지 조약과 연결시켜서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가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반공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결국 배상금 많이 물어내는 결과로 귀결되었죠.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겠죠. 그런 것들은 전국 단위로 소문도 났겠죠. 결국 동학농민운동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누적된 배경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거든요. 결국 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강의 두 번째까지 진행했습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에게 지성쌤입니다. 자, 문제풀이도 벌써 네 번째예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할 때는 참 하기 싫고 뭐 그렇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쉽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적게 남은 거니까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더 소중하게 다 같이 다뤄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지 슬쩍 보시면 역시 인칭 대명사 위치의 문제가 될 텐데, as an employer, 고용주로서 당신 책임 있습니다. Be responsible for 하나의 표현으로 함께 잡아두십시오. Be responsible for 어디 어디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Training 빈칸의 staff 연수를 시키는 거죠. 누구를? 빈칸의 직원을까지 끊어보시겠습니다. In all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reas 역시 또 하나의 전명구는 전치사부터 괄호가 열릴 테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물론 지금 끝까지 가겠지만 상관없이 스태프까지 문장 성문이 끝난 겁니다. 빈칸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Your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Yours는 너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진 거죠.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Yours는 추가적인 명사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Yourself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었었죠. 제귀 대명사로서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의 동작을 스스로 받는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는 부사로 쓰이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형용사 해석 문제인데, 모든 장치들이죠. 네, of and you의 모든 장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긴접이고요. 빈칸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칸에는 디자인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asy to assemble. 굉장히 조립하기 쉽다 해석까지요. 자, 그 디자인을 꾸미는 형용사인데, 뒤에 나오는 문맥적인 힌트가 조립하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every direct. 직접적인 디자인. steady, 꾸준한 디자인. 우리 steady seller, 보통 책 같은 거, 뭐, bestseller도 있겠지만, steady seller, 꾸준하게 팔리는 seller 등을 말하기도 하죠. slow design, 느린 디자인 이상하겠고요. simple이라는 게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고 간단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하기 쉽다 해서까지 깔끔하게 처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3번. 지금 Melvin Howard라는 사람은 역시 문장의 첫 명사 주어일 텐데, 그대 컴마

찍고 또 안에 명사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콤마 찍고 명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격일 때 성립이 되는 거죠. 이 Sunlight Arts에서 Curator인데요. 빈칸 지금 동사가 되겠고요. Guided Tour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For the public, 대중들을 위해 가지고 The following weekend, 다음 주말에가 될 텐데요. 일단 동사 문제는 항상 수태시제 문법적 오답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제에서 가는 거죠. 잊지 않으셨죠? 자, 술 치고 들어오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익숙해졌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말씀드렸죠. 공부라도 오면 건방져진 시점이 온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자, 수일치 걸리는 거 딱히 없죠. 그럼 테를 보시겠습니다. A번은 수동태죠. Will be PP.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겠죠. 탈락입니다. 지금 뒤에 목적어 명사 있잖아요. 그래서 A번 고르신 분들은 이미 건방져진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들 건방져진 겁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초심으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항상 겸손한 마인드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랑 시험을 칠 때랑 마인드가 좀 달라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인드로.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게 있다. 네, 그런 마인드 공부하셔야 되겠고 네, 시험을 칠 때는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뭐 모르는 게 나오면 뭐 어때?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럼 뭐 어때? 나만 모르나? 내가 모르면 전국적으로 너희들 다 모를 텐데? 이런 마인드로 시험을 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나는 모르는 게 많다. 나는 더 공부할 게 많다. 시험 칠 때는 자신감. 그 고사장 문을 드르륵 열면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최고야 라고 소리치면 또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모르는 것들은 남들도 다 모른다. 이런 마인드로 시험을 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자신감 있게 네, 그렇게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건방져지신 분들은 이 문제에서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나머지는 수동태가 없죠. 그러면 그 해석의 시제 문제일 텐데 지금 다음 주말이란 것은 미래 시점이잖아요. A번 안 되겠고, B번 안 되겠고, C번도 역시 현재 완료가 안 되겠고요. D번이 정답이죠. 우리 현재 진행 형태는 현재 진행 중인 동작도 가능하겠지만 계획된 미래. 가까운 미래에 계획된 혹은 예정된 일이 발생될 때, 그럴 때 쓰일 수 있어 쪽에서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최하겠다. 무엇을? Guided Tour를. 여러분들, Guide Tour가 아니라 Guided Tour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Guide라는 게 안내인을 딸려 보내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안내인이 딸려진 여행. Guided Tour. 네, Guided Tour. 그다음에 뭐, The right.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딸려진, 가미된 그런 투어라든지 아니면 escorted tour. PP 형태로서. guided tour, the right tour, escorted tour. guide tour 아니에요. 이런 tour guide라는 것은 복합명사로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말 그대로 tour, guide라는 그런 명사인데, guided tour, PP 형태. 실질적으로, 네, 그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 우리가 ice,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아이스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얼음 커피가 아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냐면 여러분들 그 메뉴판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한국 카페 보면 이렇게 따뜻한 메뉴는 핫 적혀 있거든요. 근데 시원한 메뉴에 아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요 펜을 들고 가지고 여기 D를 쓰고 싶어 가지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왜 따뜻한, 뒤에는 시원한이 있어야지. 따뜻한, 얼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PP 형태로서. 오늘부터 이제, 그 카페 가셔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닙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네. 재밌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형태로서 역시, 가이드 투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피아니스트 셀프토트라는 것은 스스로 가르친 여러분들 독학했다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독학했다. I taught myself. 네. 가르치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제기대명사. 나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나는 내 스스로를 직접 가르쳤다. 이게 독학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셀프토트라는 것은 스스로 독학한 피아니스트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has been playing. 연주해왔습니다. for 빈칸 20 years. 20년 동안. 빈칸은 지금 숫자 왼쪽이죠. 숫자 왼쪽에는 숫자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 줘야 돼. 대략적으로라는 숫자로 수식하는 대표적인 부사가 nearly겠죠. nearly라든지 아니면 almost, 거의, 대략적으로 20년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Approximately. 역시 대략적으로란 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oughly. 이런 식의 부사도 대략적으로 부사로서 숫자를 잘 꾸며주겠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ely, roughly, nearly, almost 혹은 뭐 about이라든지 around 이런 식의 부사들도 숫자를 비슷한 해석으로 꾸며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의 부사들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거의 20년 동안 연주해 왔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지금 캠서 비스트로. 비스트로란 것은 작은 식당을 의미하는 일반 단어입니다. 제공합니다. 무엇을? Few choices. 몇몇의 선택 사항들을 제공합니다. From the lunch menu로부터. 자, 그리고 include 포함을 합니다. 자, 무엇을? Vegetarian option을. 지금 빈칸까지 명사가 들어가줘야 될 텐데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관사 A가 있다는 것은 가산, 셀수 있는 가산 명사 중에서도 단수 형태의 명사를 받는 거기 쪽에서 옵션이라는 게 명사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Vegetarian 옵션을 포함합니다라는 거. Opt라는 게 선택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동사일 때뭐 opt for 이렇게 선택하다고 쓸수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 adapt랑 adapt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던데, 헷갈리시면 이 opt라는 어근만 생각하세요. adapt는 그 어근을 그대로 활용한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무언가를 채택하는, 선택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다, 아이를 선택해서 입양하다 정도도 가능하겠고요. adapt는 적응하다, 뭐 적응시키다 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옵션도 선택상이라는 그런 명사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6번. 지금 Laguna Airport Express는 is 빈칸이 지금 동사 덩어리, 그죠? 비동사 ing 현재 진행 형태. Reduced rate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줄어든, 할인된 요금 등을 빈칸합니다. For conference의 참석자들을 위해 가지고요. 네, 온라인 부킹 포트 이용을 하는 참석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요. 이 할인된 요금이라 목적어 지어하고 있으니까 요금을 producing, 생산한다 아니겠고요. 요금을 독려한다, incurs도 아니겠고요. 요금을 solving, 해결한다도 이상하겠고요. 요금을 제공한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항상 이제 자동사. 자동사는 주어랑 의미 관계를 따져보시는 거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타동사는 목적어랑 관계를 따져보시는 겁니다. 네, 타동사는 목적어에게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수동태 문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동사가 비동사 PP로 형태가 만들어질 테니까 수동태 역시 동작을 주어가 받는 거죠. 주어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 타동사는 목적어와 동사와의 관계, 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수동태는 역시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것이니까 이 둘의 관계가 가장 해석적으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줄어든 요금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가 맞겠습니다. 그죠? 자, 7번. 셰프 루이스라는 사람은 셀프 제공합니다. 자, 무엇을? Remarkably.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빈칸한 cuisine, 요리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At a very reasonable cost.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될 텐데요. 지금 빈칸 오른쪽에 명사 목적어까지 문장 끝났죠. 그리고 그것 빈칸은 그것을 꾸며준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왼쪽에 부사도 형용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자, 테이스트라는 게뭐 명사일 때 맛, 동사일 때 맛보다 가능하겠고요. 테이스터, ER로 끝나는 것들은 그 동작을 하는 사람 명사가 되겠고요. 테이스티라는 게 형용사로서 맛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맛있는 요리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라는 게 맞겠습니다. 디버는 그 형용사에 ly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의 부사 형태로서 보여집니다. 그죠? 자, 8번. The Nature Reserve, 그 자연 보존 구역은 around north, 지역 근처에 전용구고요. 자, very라는 것은 지금은 자동사에 쓰였어요. very라든지 아니면 defer. 주어가 다양하다. 그죠? 다양하다. 각기 다르다. 물론 이제 very라는 것은 타동사도 가능합니다. 목적어를 다양하게 만들다. 목적어를 다양하게 만들다는 것은 목적어에게 변화를 주다 정도로 쓸수 있겠고요. 근데 자동사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주어 자체가 다양하다. 각기 다르다. 자, 암기하기 힘든 단어도 아닙니다. very. 형용사가 very여 쓰죠. 이 형용사 익숙하죠? 거기에 대한 어근인 동사. 다양하다. 그리고 defer. 역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different. 다른 이어 형용사죠. 여기에서 형용사미를 떼고 동사 어근을 남기면 differ. 각기 다르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인데, 약간 좀 다른 단어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암기가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convene 이런 단어 아십니까? confer 이런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convene 처음 보는데요? 처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convention은 들어보셨잖아요. convention. convention. 대규모로 사람들을 소집해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convene은 소집하다는 동사가 되고요. confer, conference는 들어보셨잖아요. conference, 회의라는 거죠. 그래서 confer라는 것은 회의하다, 상의하다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단어들이에요. 아는 단어인데 아직까지 그게 살짝 거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그 자연 보존 구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라는 거죠. From place to place. 장소에서 장소로. 즉 여기저기 굉장히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can be explored. 탐험될 수 있습니다. 자, 빈칸 뒤에는 bicycle, 교통수단을 받고 있는 전치사죠. by bicycle. by라는 게 무엇, 무엇에 의해서라는 수단 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as는 신분, 자격을 받는 거예요. 뭐뭐로서. 네, 뭐뭐로서가 되겠고요. in bicycle, for a bicycle. 이것도 역시 어색하겠습니다. by, 수단 방법의 전치사, by. 그 다음에 9번. If you want to discuss life insurance and savings needs까지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괄호끼는 부사절로 빠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연락하십시오. 동사 원형 명령문이죠. 우리의 financial security 빈칸까지가 지금 역시 복합명사입니다. at extension 9012라는 내선 번호로가 되겠죠. 자, 역시 문제를 풀 때 계속 공부했었던 것이 반복되면서 복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뜻할 때 우리 지난번 문제 풀이 하실 때 여러분들 판매 직원 기억나십니까? Sales Associate 판매 직원 혹은 Sales Representative 판매 직원 두 가지 함께 공부하셨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Representative라는 D번이 직원이라는 뜻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Representative Financial Security 재정 Security 보안 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represent가 대표하다 이런 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대표라는 명사거든요. 근데 사전 잘 보시면 대표라고 나와 있으니까 왠지 회사의 대표이사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인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아닙니다. 네,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직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A라는 회사에서 핸드폰을 사요. A라는 회사보다는 S라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겠네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S사의 그 회장님, 그 드래곤 회장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판매 직원들을 만나서 핸드폰을 보통 구매를 하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한단 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 직원들이 고객과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회사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Sales Representative. 자, 그리고 그 핸드폰을 쓰다가 만약에 AS 등이 필요해서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요. 여러분들이 막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역시 그 S사 회장님, 그 드래곤님에게 전화하지 않죠. 그 드래곤 형님, 저 핸드폰 고장 안 하죠. 그 상담 센터 전화해가지고 상담 직원과 통화를 하잖아요. 역시 상담 직원분들이 그 회사의 대표적인 고객과 일선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얼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당연히 representative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직원이라는 D번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comments. 문장의 첫 명사 주어겠죠? 코멘트 드리는데 that are 빈칸하는. 자,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자리예요. for publication까지 괄호묶기 했고요. 자, will be forwarded라는 게 기준점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전달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작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라는 것까지요. 자, forward는 동사일 때 sent, 앞으로 보내다 이런 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보내질 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빈칸의 형용사 보호자리 acceptable, 용인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은 전달이 되겠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forward. 무슨 무슨 world라는 게 그쪽을 향하여라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forward는 앞쪽을 향하여. 그래서 부사일 때도 뭐 앞으로 이런 느낌도 가능하겠고 앞쪽을 향해 무언가를 보내고 던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송하다 보내다 가능한 겁니다. 자, in world는 안쪽을 향하여. backward는 뒤쪽을 향하여. upward는 위쪽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써 어근과 접사 기억하시면 문맥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의역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 한번 보실게요. 자, peach cakes, pastry, academy는 will hold, 주최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beautiful dessert라는 이런 제목의 뭐 행사를 주최할

것입니다. 클래스겠죠. Sunday, December 11일 날. 이 세션은 for beginners, 초급자들을 위한 것인데요. Who have started, 시작했었던 무엇을? 베이킹을 배우는 것을 막 시작했었던 초급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using 이 peach cake pastry의 특별한 독특한 레시피 이용하면서 자, 보세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분사로 시작하는 것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주어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말이지. 특별한 레시피 이용하면서 이 주어가 만들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러이러한 케이크를 만들 것입니다. 첫 글자를 다 대문자라는 것은 고유명사거든요. 고유명사는 굳이 막 읽으면서 고통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bite-sized는 것은 한입 사이즈의 정도가 되겠죠. 뭐 미니 블루베리, 파이 같은 것들도 역시 만들 것입니다. 자, 참석자들이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들어갈 정답은 participants, 참석자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apron,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dishcloth라는 것은 이제 dish를 닦는 행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for personal hygiene,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 가지고. 조동사의 동사 원형인데, 일단 역시 조동사 있으니까 수일치는 딱히 걸리는 게 없겠죠. 바로 태를 보겠습니다. should be bring 능동 형태는 목적을 취하겠고요. 지금 주어 자체가 뭐 앞치마, 행주 등의 사물인데 그게 가져와지는 것이지 무언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동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엔 be PP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겠고요. C번도 have PP입니다. have PP 능동태요, 여러분들. 자, D번 should have been PP 수동태죠. 여러분 근데 should have PP, should라든지 would라든지 could라든지 이런 식의 조동사, 과거 형태의 조동사 뒤에 have PP 오는 것은 과거에 무언가가 발생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 유감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should have been brought라는 것은 과거에 가져왔어져야 됐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아니겠죠? 그냥 should be brought, 가져와져야 된다라는 수동 형태가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라라는 사람은 진행할 것입니다. 클래스를 2시간 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녀는 일했었습니다. As a pastry chef로서 일했었습니다. For over 8 years, 8년 이상 동안. At Le Fondue라는 이런 French restaurant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bachelor's degree, 학사학위를 받았는데요. In culinary arts management. 네, 요리 예술 경영학위가 되겠죠. From A, 대학, 주립대학에서부터. 자, 그리고 문장이 들어가고요. 뒷문장까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문맥의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and stand. 와서 주십시오. 그녀에게 빈칸의 환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어떠한 요리적인 질문이라도 당신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지. 자,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지 앞문장 또는 뒷문장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이 설립되었대요. 아, 지금 뭐 대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 얘기를 갑자기 왜 해요? 대학 얘기 왜 합니까? 그녀가 그 대학의 졸업생이다. 그녀가 지금 중심 소재인데요. 자, 지금 어떤 정통의 프렌치 파인 다이닝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역시 이 식당에 대한 소개도 그냥 그녀의 경력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대학이라든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It was pleasure to have her as a head chef. 자, head chef로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자, 그냥 약속했습니다. pledge라는 것은 약속하다. 명사동사 다 되죠. pledge. pledge 해줘. 약속해줘. 자, 그 invaluable. 여러분들, valuable이라는 것이 귀중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보통 형용사에 접두사 in이 붙으면 부정의 뜻이 되지만, invaluable이라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역시 긍정의 뉘앙스가 돼요. valuable. 굉장히 가치 있는. invaluable,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경험을 공유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That has never been made public. 아직까지 공공적으로,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네, 그런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녀에게 따뜻한 환대를 주세요. 자, 명사를 꾸민 형용사절입니다. 지금 명사 안 되겠고요. 부사 안 되겠고요. C번, D번 형용사인데 최상급은 왼쪽에 정관사와 함께 쓰는 거예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하다라는 세 이상의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상으로 간주가 되면서 정관사가 필요합니다. 혹은 소유격 같은 것도 가능해요. 소유격은 언제나 정관사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A라는 부정관사죠. 그래서
warm welcome. 따뜻한 환대라는 일

일반적인 원급의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파트 7. 여러분들, 단톡방인데, 단톡방은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게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초점을 조금 맞추면서, 네, 그런 것들을 미리 표시하시면서, 항상 그리고 단톡방은요, 첫 번째 말을 꺼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들 단톡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톡방 몇개 있잖아요. 근데 항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야, 어제 야구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야구에 대한 소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을 꺼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가장 말도 많고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1번이라 써두겠습니다. 왼쪽에다가. 안녕, 다들 안녕. 나 지난주 이사를 왔단다. 나는 이 챗룸을 발견했어, 인터넷 통해서. 장소가 있습니까? 근처에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컴퓨터를 수리할 장소가 있습니까? 즉, 컴퓨터 수리라는 게 소재가 되면서 막 이사 온 사람이 이 동네 단톡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AC라는 사람이 두 번째 등장인물이죠. 등장 순서대로 한번 숫자 써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우리 커뮤니티는 페얼리나 꽤라는 그런 부사입니다. 우리 단톡방은요, 지역사회는요, 꽤 좋은 장소야. 살기에 꽤 좋은 장소야. 네, 플러스, 게다가. 당신이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물어보셔도 돼요. As you do,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try to fix my computer by myself last year, 작년에 스스로 직접 컴퓨터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however이 중요하겠죠. However, I recommend hiring expert, 전문가를 고용을 추천합니다. 라는 겁니다. 뭔가 잘안 됐나 봐요. 자, 그랬더니 주인공입니다. 내 생각에 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그것을 직접 수리할 수 있단 말이지. 왜 물어봤니? 왜 물어봤어요? 하지만, I don't have the knowledge to fix it. 아, 모르죠. 수리할 그런 지식이 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지금 SP라는 첫 글자, 두 번째는 AC입니다. 그리고 지금 CB, 세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프리스, 정확하게 어디에서 고장났는지 아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 시스템 문제가 있다면, you can fix it on your own. On your own. 직접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체제라면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pertains to는 어디에 관련되다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드웨어에 관련이 있다면, you better get help.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이야. 전문가로부터. improper handling. 그 부적절한 처리는요, 예, 기계적인 부품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는 만듭니다. 오형식으로서 문제점을 even worse, 훨씬 더 악화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더니, 자, AC. AC 지금 두 번째 사람이었었죠. 순서 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지만 누가 누군지 안 헷갈립니다. Why don't you look up? 그 비디오를 한번 확인해 보겠니? 인터넷에 있는. 저는 많은 정보를 도움을 얻는단다. 웹사이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부사가 되겠고요. 네, no working knowledge. 네, 실용적인 지식, 실무적인 지식이 없다면, that fits me. 나에게 맞는 실용적인 지식이 없다면, 저는 go and see a prof. 전문가에게 가는 편이란다. 라고 했더니요. 자, 또 calling.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 부르죠. 이렇게 부른다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너는 아는 것처럼 보이더라. 많은 지식을 이 분야에서. So please advise Sullivan, 이 주인공을 한번 조언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래요. 주인공입니다.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해주신다면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자, 지금 CB, 세 번째 사람이죠. 총 3명이 등장하네요. 저는 컴퓨터 파츠 부품을 샵 운영하는데, 그러나 가끔씩 고객의 디바이스를 수리를 한단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생색 내주고요. 저는 당신에게 몇몇의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Has it been long time? 오래되었습니까? 당신이 샀었던 이래로요. 아니면 많이 오래되지 않았었습니까? 게다가 추가적으로 당신이 도구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다시 주인공이죠. 그것은 오직 강조부사. 오직 한 달이 되었습니다. 샀었던 이래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유감스럽게도, 네, it doesn't sound like a problem. 문제로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may I have your shop's contact number?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동네 단톡방에서 영업이 된 거죠. 그랬더니 다시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빵긋, 네, I'm glad, I'm glad.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자세하게 논의해 봅시다라는 것까지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누구를 위한 단톡방입니까?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사 와서 동네에서 찾았다. 네, 그러면

0: 쌤, 보시면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저는 추천합니다. 전문가, 이거 어떤 문장 기억나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을 보이실 테니까 눈으로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뭐, 내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등장인물에게 토스했죠. 바람잡이가 영업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는 지금 직접 수리한 걸 소개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업해서 커미션을 받아먹는, 네. 자, 17번 문제. 무엇이 사실입니까? 함께 일을 합니다.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미스 B라는 사람은요, 세 번째 사람이었었죠, 그죠? 그는 지금 엔지니어, 전문적인 엔지니어입니다. 아니면 정기적 업로드합니다. 아니겠고요. Fixing, 전자장비들 수리하는데 경험이 있다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는 것은, 네, 전화를 하겠다라는 거가 맞는 거겠죠, 그죠? 자, 미스터 페이스라는 사람, 역시 첫 번째, 설리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그녀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 알수 문제풀이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하시고, 다 같이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성쌤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한번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책임이라는 말을 잘좀 생각해 보면,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따라 붙는 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에는 세 가지 책임이 있다. 민사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민사는 이제 우리가 돈으로 물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실,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드리고, 형사 책임은 이제 징역형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징역을 가거나 아니면 재산형인 벌금을 좀 부과를 받아서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형사 책임이고요. 행정상 책임은, 어떤 나의 명예, 뭐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취소나 정지, 뭐 혹은 과태료 이런 걸 받는 거를 행정상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때 면허가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났거나 혹은 적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무슨 책임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어떤 뭐 사람을 치웠다. 뭐 또는 뭐 어떤 물건을 파손시켰다. 그러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민사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이 이제 와서 뭐 이제 음주 측정한 다음에 나한테 어떤 벌금이나 어떤 뭐 어떤 징역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재판을 받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사람을 치웠다 그러면 징역 갈 확률이 많죠. 그리고 행정상 책임은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술 먹고 운전을 했으니까 면허 취소, 그리고 이제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 정지 이런 걸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취소와 정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속하거나 술 먹고 운전하면서 뭐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과태료까지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민형 행정상의 책임들을 우리 부담하게 된다. 자, 우리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느냐? 법제 30조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주는 책임, 그리고 법제 48조하고 제49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두고 있는데, 48조가 3년 3천의 형벌이 있고요. 49조는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천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형사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 38조와 39조에 행정상 처분, 뭐 예컨대 취소, 뭐 등록 취소, 뭐 이런 거, 업무 정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38조와 39조고요. 38조가 취소 부분이고, 39조는 정지 부분이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조에 과태료까지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을 위반하면 여러 가지 뭐를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개공의 책임을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민사는 손해배상, 즉 돈으로 물어주는 부분이고요. 다음 화면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일단 과실과 무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과실은 개공 본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를 얘기하고, 무과실 책임은 뭐 통상 뭐 사무소를 빌려줬거나 아니면 고용인, 그러니까 개공의 종업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거나 이때 이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고용인과 관련해서 고용인이 고의 과실이 있었고요.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아이가 밖에서 뭐 축구 공놀이 하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다. 그럼 부모가 그거 유리창 물어주는 뭐 이렇게 그 것처럼 종업원이 어떤 그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개공이 그걸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대 책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대. 그래서 같이 물어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 고용인이 무자력이다, 돈이 없다, 그럼 개공이 혼자 다 물어줘야 되겠죠? 형사 책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징역 가거나 벌금 내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3년 3천짜리가 있고요. 1년 1천짜리가 있는데, 통상 이제 뭐그 형량이라고 얘기할 때 3년 3천이 좀센 거, 뭐 중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거가 3년 3천이고 가장 경미한 게 1년 1천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2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양쪽을 벌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양벌이 누가 잘못했을 때 고용인이 잘못하면 개공과 같이 처벌받아요. 이걸 양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개공이 잘못했는데 고용인까지 같이 처벌한다? 그런 양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좀 학문적으로 일방적 양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개공이 부담한다? 이게 이제 그 양벌이 있지만 개공의 행위를 고용인이, 그러니까 종업원이 같이 책임진다, 그런 양벌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쪽 모두를 벌한다 하더라도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면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언제 책임을 면하냐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말하자면 그 고용인에 대한, 그죠?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행정상 책임으로는 행정 처분 과태료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어요. 등록 취소. 어떻게 보면 데미지가 제일 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뭐 데미지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이제 뭐 바람직하지 않는 업무 정지 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 혹은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하는 거. 이걸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기속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속이라고 하는 거는 재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걸 이제 기속행위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대적 혹은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좀 보고 뭘 보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자의 위반의 정도를 좀 살펴보고 한번 봐줄 만하면 봐줘도 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취소해도 되고 뭐 이거를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등록 주소 사유는 개수가 9개가 있고요. 상대적 등록 주소 사유는 개수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20가지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업무정지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해서 그 사유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암기하시거나 그러실 수는 없고요. 요 절대적 등록 주소 사유가 9개가 있는데 얘를 좀 암기하시면 시험에 상당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도 일종의 이제 행정상의 책임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비교적 센 과태료가 500만 원 과태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경미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는 모든 제재를 망라해서 가장 경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데미지가 큰 제재는 요 3년 3천. 이 부분이 제일 세고, 왜냐면 막 징역 가야 되니까요. 근데 요거는 그냥 100만 원 안쪽에서 과태료 내고 업무를 해도 되는 가장 경미한 제재가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고, 요 과태료 관련해서도 양벌이 하나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중개보조원은 이제 그 단순한 업무만 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개보조원이 이제 보통 전세 사기 같은 거에 좀 개입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 개정을 좀 작년에 하면서 어떤 의무 하나를 신설을 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모시고 뭐 집을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의뢰인들이 손님이 중개보조원한테 이 집은 어떤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을 만약에 부시고 뭐 가령 뭐 지금 2층짜리 집인데 3층을 올릴 수 있나요?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보조원들이 그걸 확인도 해보지 않고 뭐 당연히 땅이 있으니까 3층을 올리든 5층을 올리든 그냥 마음대로 올리셔도 돼요라고 안내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굉장한 중개사고예요. 왜냐하면 알아봤더니 그 집에는 그 토지에는 용적률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이 걸려서 3층짜리 집은 못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의뢰인은 중개보조원 말만 믿고 그걸 또뭐 매수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면 이게 또 소송으로 또갈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소위 고지의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고지의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중개보조원 현장 가서 저는 중개보조원이에요라고 사전에 미리 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저는 중개보조원이에요. 그 말에 어떤 속뜻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중개보조원이니까 저한테 좀뭐 중요한 거, 뭔가 이렇게 좀그 문제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마시고 뭐꼭좀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사무실에 가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한테 질문하세요.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이 중개보조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처벌하느냐? 양벌로 이 중개보조원 교육 똑똑히 안 시킨 개공도 같이 처벌한다. 이거를 양벌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도 면책이 있어요. 그 면책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이 말을 돌려 말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 현장 하는 데갈 때, 야, 너 있지? 현장에 가서 반드시 중개보조원님을 꼭 고지해야 돼. 몇 번이나 교육을 시켰다. 근데 그걸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민사 책임부터 한번 좀 알아보면,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과실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즉 개공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민법의 어떤 3대 원칙 중에 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과실 책임을 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30조 2항의 그 어떤 책임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공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민법의 원칙에 반하는 책임이 이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과실 책임은 왜 부담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격증,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빌려주면 안 돼요. 이세 가지.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사무소 빌려주면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책임진다는 건 돈으로 물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사무소를 빌려준 원인만으로, 그러니까 빌려준 개공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진다.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과실 책임은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고용인의 고의과실은 곧 개공의 고의과실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거든요. 간주되기 때문에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개공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개공은 사무소 빌려준 원인만으로 무과실 책임. 그리고 내가 고용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개공인 나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민사 책임이었고, 자 이제 형사 책임 한번 넘어가 보면, 형사 책임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징역 가거나 벌금 내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중형은 3년 3천이고, 약간 좀 경한 어떤 형벌이 1년 1천인데,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요. 그러니까 우리 그 48조 49조의 형벌이 되게 많은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수 있는 형벌만 제가 모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을 누구라도 위반하면 형벌 다 받아요. 근데 그런 거다 빼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받게 되는 어떤 형벌만 모아 본 겁니다. 그래서 1년 1천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록증 같은 거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물론이고 1년 1천. 그리고 원래 그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페어플레이가 되려면 등록을 하나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두개 했다. 이걸 이중 등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무소에 양쪽에 다 양다리 걸쳐서 이쪽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이렇게 그뭐 빼돌린다든가, 거의 이거는 절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실무에서 아주 엄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중 소속은 물건 같은 것들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본다라는 거. 절대 이거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쪽 사무소에 취업하시면 안 돼요. 가끔 뭐 이제 제자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월수금 이렇게 출근하는 뭐 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화목토 이렇게 출근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뭐 이런 어떤 의도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이중 소속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중 사무소는 사무소를 원래 법적으로 하나만 둬야 되는데 두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이러면 이중 사무소로 보고 이 또한 범죄로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뭐 가끔 보도가 되는데, 떴다방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가 막 극성 부리면 9시 뉴스에도 보면 떴다방 극성 뭐 이런 식으로 자막 막 깔리고 그러잖아요. 그 떴다방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이중사무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있죠. 이제 그거는 꼭 지켜줘야 되는데, 비밀누설하면 1년 1천의 형벌 있고, 금지행위에서 우리가 배우셨던 매매업, 뭐 이거 당연히 하면 1년 1천이고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거, 어떤 악의를 갖고, 이것도 1년 1천이고요. 금품 초과 수수. 하여튼 1년 1천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나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금품 초과 수수가 금지행위 중에서도 좀 중요한 1년 1천이고, 거짓된 언행, 뭐 말과 행동, 이것도 다 1년 1천에 들어가고요. 자, 이제 3년 3천에 들어가는 우리 그 책임 한번 좀 알아보면, 부정 등록 같은 거. 그러니까 부정하게 등록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과정, 이거는 뭐 뭐든지 상관없고요. 그 절차든 뭐 하여튼 뭐그 등록을 신청하는 뭐 어떤 그뭐 첨부 서류라든지 뭐든지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런 걸 우리 부정 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좀 세죠. 3년 3천으로 가고요. 증서 매매업 역시 3년 3천이고, 그 직접 거래 쌍방대리, 얘네들은 이제 3년 3천에서 제일 중요한 애들이 직접 거래 쌍방대리. 자, 직접 거래는

는 우리 이제 별도로 이제 테마 잡아서 제가 강의 한번 해드렸는데 그 우리 저 뭐죠? 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그렇죠? 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거래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거래라고 표현을 하고요. 투기 조작 그리고 시세 조작 시세를 조작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의 이제 어떤 시세를 조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득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어떤 그 손해를 보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범죄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 단체 얘도 이제 우리 금지행위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단체를 구성해서 이제 그 단체로 들어올 거면 가입비 내. 만약에 가입비 안낼 거면 우리 단체 못 들어와. 그래서 우리 단체 못 들어오면 들어가지 못하면 공동중개를 안 시킬 거야. 예를 들자면 자기들끼리 소위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어떤 그런 못된 짓이죠. 이것도. 그래서 전부 요런 애들을 다 3년 3천으로 처벌을 한다라는 것. 자, 이제 그 행정상 책임으로 한번 좀 가보는데요. 이 행정상 책임은 취소와 정지. 크게 나누면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취소는 또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절대적 취소가 제가 아까 아홉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상대적 취소는 11가지. 그럼 합치면 모두 20가지나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는 그 사람의 지위를 완전 박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문을 꼭 하고 해야 됩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중개법인이. 그러면 그 주체가 이제 그 소멸이 된 거니까 관청에서 이제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청문을 생략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생략한다라는 의미가 못하는 거죠. 청문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후 절차로 한번 넘어가 보면 등록 취소가 되면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납 친다. 7일 이 날짜가 중요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격 취소도 7일 안에 반납, 등록 취소도 꼭 해당하는 증을 7일 안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법인이 만약에 해산이 되면 등록 취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청문 없이. 근데 법인이 해산을 했지만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이 해산한 거고 그러면 종전에 대표자이었던 사람이 역시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만약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다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 그러니까 뭐그 우리 저 가족들이 이걸 반납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규정인데 지금은 이런 반납 규정은 없어졌고요. 법인에서만 등록 중 반납하면 되고 개인이 사망하면 그걸로 종결합니다. 모든 의무 책임은 다 사망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고요. 업무 정지는 잠시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서부터 6달까지 그 기간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는 한 달, 뭐 이럴 때는 6달,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사유는 몇 개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거를 우리 학문적 용어로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개수도 중요하지 않고 사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 절차로 얘는 청문은 하지 않고요. 청문은 취소할 때만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청문하지 않고 대신 이제 억울함이 좀 있으면 안 되니까 의견을 뭐좀 억울함이 있어? 그럼 너 의견 한번 내볼래?라고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우리 이제 주고요. 뭐 이거는 서면으로 본인이 이제 써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봤더니 뭔가 좀 이렇게 뭐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뭐 개월수 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얘는 재량적 그 처분이기 때문에 부과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거는 관청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업무 정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업무를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등록 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그냥 갖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죠? 다시 이제 그 업무를 해도 되는 뭐 그런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행정상 책임 중에서 이제 과태료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과태료 부분이

이제 가장 센 거가 그 500만 원짜리. 예,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범위로 봤을 때, 저좀 중한 어떤 과태료가 이제 500짜리 과태료, 그리고 가장 경미한 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렇게 있는데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여기 이제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관청이 부과하게 되거든요. 예, 그두 관청이라고 하는 거는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시도지사보다 이제 등록,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상하로 만약에 어떤 관청의 서열을 나눈다면 좀 상급관청이 시도지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할수 있는 걸좀 먼저 알아보면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요거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자, 우리 연수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이냐면, 우리 개공과 소공이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인데, 이거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뭐 그리고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뭐 똑같다면 누가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법정 교육이고 의무 교육이고 돈 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안 받았다 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항상 책임은 의무를 위반하면 따라 붙는 게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군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청이 이제 등록관청이 되겠죠. 첫째,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이제 위반했다. 그러니까, 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다든가, 혹은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요게 이제 500짜리 과태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제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할때 없는 물건을 광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걸 허위 광고라고 하는데요. 허위 광고 왜 하냐? 물건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 중개사들이 주로 이제 그 허위 광고,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창작 비슷하게 해서 물건을 광고하면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제 광고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그 손님의 전화번호를 개공이 입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입수하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물건 광고하면 안 돼요. 이거 500 과태료 적발되면 그리고 광고를 좀 과장해서 하는 경우도 역시 500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장한다라는 거는 현실보다도 좀 부풀리거나, 예? 현실보다도 매우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거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한다. 이것도 과장이고, 물건이 별로 안 좋은데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면, 기만하는 광고. 그러니까 기만한다라는 거는 속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뭐 예컨대, 우리 저 중고 자동차를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침수차는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침수 자동차를 정상적인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광고한다. 그러면 이거를 허위 광고라고 할수 있듯이 우리 부동산에서도 예컨대 침수 자동차처럼 하자가 많은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멀쩡한 부동산으로 광고하는 거. 이거를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고요. 이것도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화면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해 드렸던 고지 의무라는 것이 신설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중개부조원에게. 그러면 중개부조원 관련해서 우리 처벌도 하고 또 양벌이니까 개공까지 같이 처벌을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경미한 어떤 수준의 과태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휴폐업 신고를 안 했다든가, 이 휴폐업 신고는 통상 이제 사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경미한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게시물을 미게시했다, 게시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자격증, 등록증 걸어야 되는데 그런 거 게시 안 했다든가, 그리고 손해배상 설명을 안 했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는 제가 위에는 별두개 있죠. 500 과태료에서는 요게 똑같은 설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예, 똑같은 설명. 근데 위에 설명을

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가 되면 7일 안에 반납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자격 취소되면 역시 7일 안에 반납해야 된다 그랬고, 등록도 마찬가지로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출제 아주 잘 되는 빈출입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를 할때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 뭐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뭐 고의든 뭐 과실이든 누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관청에게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담하는 책임을 보셨습니다.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9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도를 보며 건물의 위치를 말할 때 또는 방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설명할 때 우리는 다양한 장소나 위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장소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뭐뭐 앞에라는 의미로 in front of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front라는 말이요. 앞면을 의미해요. 앞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 front of 하게 되면 무엇의 앞에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The library is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department store이 백화점이거든요. 도서관이 백화점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front of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라는 의미구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스펠링도 알아두어야겠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In front of, I-N-F-R-O-N-T, 그리고 O-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 반대말도 알아둡시다. 뭐뭐 앞에는 in front of고요. 뭐뭐 뒤에는 behind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도 hind라는 부분이 뒤쪽을 의미해요. 앞에 be를 붙여서 뭐뭐 뒤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ehind, behind. 자,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behind, b-e-h-i-n-d. 읽을 때는 behind, 네, 뭐뭐 뒤에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is place is behind the gym 이라고 했죠? 이 장소는 behind the gym 이래요. 체육관의 어디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겁니다. behind, 뭐뭐 뒤에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on 인데요. on, 간단하죠? 뭐뭐 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ver이라는 단어도 뭐뭐 위에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차이점은 on이라는 말은 바로 위에 접촉해 있을 때 씁니다. 표면에 접촉해 있을 때 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over의 경우 표면에서 떨어져서 위에 있을 때 over를 쓴다는 점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 on 써볼게요.